0: let the cat out of the bag. Number two, curiosity killed the cat. Number three, cat got your tongue.
1: All three expressions exist. 세 개 다 존재하는 영어 표현들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비밀을 누설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뭔지 골라주세요. Number one, let the cat out of the bag. Number two, curiosity killed the cat. Number three, cat got your tongue. 자, 요 중에 뭐가 비밀을 누설하다, to reveal a secret인지 골라주시면 yeah. 되겠습니다.
0: I'll just say, Sue, violence yep. is not the answer.
1: Okay. Why are you mentioning violence?
0: Well, because the answer may not be a violent expression.
1: Okay, got it. Got it.
0: Oh, come on, Sue. Oh, my goodness. I don't want to be too obvious about the hints.
1: No. It took me a while. But yeah. Now I get it. Okay. 여러분은 더 빨리 캐치하셨죠? 저보다?
0: 어머머머.
1: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반디 또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질문과 사연 또 신청곡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et's listen to Faithless featuring Dido, One Step Too Far.

0: Hey, well, we were both going a little too far then, were we?
1: Let's take a step back.
0: Okay, that's good.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볼게요.
1: Your cat is being nice. Think again.
0: 여러분의 고양이가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제목입니다. 고양이들은 털을 아주 열심히 핥죠. 그루밍, 정말 진심인데 스스로도 그루밍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한테도 이제 그루밍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 너무 사이가 좋구나. 아, 서로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1: Mutual grooming, called allo-grooming, is widespread in the animal kingdom and found in primates, birds, horses, and even insects. The grooming is typically focused on parts of the body that are difficult for an animal to reach on its own, like its back and neck, making the behavior an act of kindness that supports social bonding and wins friends. Like primates that pick lice from each other's backs, cats that lick each other have also been considered an indicator of social bonding. So far, mutual grooming in cats has been categorized as affiliative or friendly cat behavior, said Noema Gajos-Mekova, a cat behavioral scientist at Ghent University and an author of the new study. Or so we thought.
0: Allo grooming이라고 불리는 상호 grooming은 동물계에서 널리 퍼져 있고 영장류, 조류, 말, 심지어 곤충에게서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그루밍 행위는 대개 등이나 목처럼 동물이 스스로 닿기 어려운 신체 부위에 집중되는데요.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는 친절한 행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또 서로의 등에서 이를 잡아주는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핥아주는 고양이들의 행동 역시 사회적 유대감의 지표로 여겨져 왔는데요. 겐트대학교의 고양이 행동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인 크메초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의 상호 그루밍은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고양이 행동으로 분류되어 왔어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Alright, so let's start off with mutual grooming is widespread. 서로 그루밍 해주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데요. 어디에서? In the animal kingdom.
1: Yes, the animal kingdom may sound like a section of a theme park, but it is in fact what we refer to when we're talking about all the animals. If you've seen The Lion King, it's a very good visual example of the animal kingdom. At the very start of the film, the lions are introducing their new cub, Simba, to the world, and all the animals, literally all the animals, all the birds come to say hello. So when we talk about the animal kingdom, we're talking about all the animals.
0: 맞아요. 동물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n the animal kingdom, 서로 상호 그루밍 해주는 것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해석이 쭉 나오면서 아, 너무 사이가 좋구나 등등등등. Also, we thought.
1: Yes. And when we use also, we thought at the end of an idea, the end of a sentence, it means that what we thought was perhaps not right, was wrong in some way. So we use it to introduce a contradiction. We use it to introduce a new piece of information that's going to change the way we look at the first statement.
0: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 It's a friendly behavior, affiliative behavior. You know, they're helping each other out. Also, we thought. 사실은 아니라는 게 지금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실제로 어떻다는 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 Morgan Van Bell, another cat behavioral scientist at Ghent University and the study's lead author, was observing her own cats, Fabio and Giovanni, interacting over a favorite napping spot in the sun, and noticed something. I saw these weird grooming patterns in my own cats where I thought, this is not super friendly at all, she said. Sometimes one cat would lay on the blanket near the window and the other cat would come up and start licking it, but in an annoying way. The interaction would induce the licked cat to get up and forfeit the sunny spot, she said.
0: 겐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고양이 행동 과학자이자

0: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벨은 자신의 고양이인 파비오와 조반니가 햇볕이 잘 드는 좋아하는 낮잠 자리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던 중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아니, 내 고양이들에게서 이건 전혀 친근한 행동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그루밍 패턴을 목격했어요. 가끔은 한 마리가 먼저 창가 근처 담요 위에 누워 있는데 다른 고양이가 다가와서 갑자기 약간 성가시게 짜증나게 핥기 시작하면 원래 창가에 있었던 고양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라 어쩌면은 비켜, 저리 가 하는 표시일 수도 있겠군요.
1: Yeah, it's a way of getting what you want.
0: Okay, let's have a look at inducing something.
1: Yes, if we induce something or we induce someone to do something, we're getting them to do it in some ways. Yeah. Persuading often. In this case, it feels less like persuasion and more like a little bit of bullying.
0: 자, 뭐 하도록 하다, 유도하다. Induce A to do B. Induce the cat to get up. 원래 창가에 앉아 있었던 고양이를 일어나게끔 유도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나중에 왔던 고양이가 이렇게 핥으면서 그루밍을 했더니 원래 요 굉장히 좋아하는 요 창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The licked cat. 그러니까 그 핥침을 당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고양이가 일어나서 갔거든요. She forfeited, or she or he, forfeited the sunny spot.
1: Yes, meaning they gave it up. Here, forfeit can mean to give up something, or it can mean to lose something. For example, at the end of today's show, I will forfeit my spot to Karen, because Karen will be here tomorrow. Yeah, I'm saying, okay, yeah. I give it up, it's your turn, and so on, and Karen, in her turn, will forfeit her seat. Mm. But if you're a cheater, for example, you might forfeit your award or your certificate because you cheated. So it's either to give away or to lose something.
0: 네, 원래 어떤 자격 같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너무나 좋은 햇살 따뜻한 그 자리를 내줬다라는 뜻이죠.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Forfeit 스펠링이 좀 특이합니다.
1: F-O-R-F-E-I-T.
0: 네, forfeit. 자, 연구팀은 고양이들의 이런 상호작용이 보편적인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두 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있는 5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그루밍 해주는 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루밍, 즉 고양이들이 서로 같은 자세로 서로에게 친밀한 느낌으로 해주는 그루밍이었고요. 그럼 반면 두 번째 경우는 달랐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other side of the cat licking coin revealed something more in line with bullying. A subset of the video showed that licking often preceded conflict. These interactions were defined by differing body postures, where one cat might stand and lick the other sitting cat. The aggressive licks were followed by signs of stress in the licked cat, including staring, yowling, rotating the ears, licking the lips, or swiping at the other cat. The resul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prior conception of cat allo-grooming. Based on our findings, allo-grooming is associated with at least two contexts, not only social bonding, but also social tension. Kumikova said.
0: 고양이 핥기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은 괴롭힘에 더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부 영상에서는 이 핥는 행동이 종종 갈등에 앞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신체 자세로 특징 지어졌는데 서 있는 상태의 한 마리 고양이가 앉아 있는 다른 고양이를 핥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핥기 행동이 나온 이후 핥친 고양이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울부짖고 귀를 돌리고 입술을 핥고 또 상대 고양이를 핥히는 등의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고양이의 상호 그루밍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크메초바 연구원은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호 그룹

0: 루밍에는 사회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긴장까지도 포함한 적어도 두 가지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kay, so there's two sides to licking or grooming. One is the friendly one. So sometimes cats do that because they really, you know, are being friendly.
1: Yeah, they want to clean each other up.
0: Sometimes that is true. But the other time that cats will do this is more in line with bullying.
1: Yeah, meaning it's more similar to bullying, or it matches bullying, or it seems to be in the same field as bullying, or the same form as bullying.
0: 그러니까 또 다른 이 그루밍의 형태가 바로 괴롭힘에 더 가까웠다. 뭐뭐에 더 가깝다. It's in line with something. In line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과 결이 맞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그런 좀 괴롭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루밍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So the aggressive licks, 이런 좀 공격적으로 그루밍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you would end up with staring, yowling, rotating the ears, licking the lips, 그 다음에 이거요. Swiping at the other cat.
1: Yes, and if you swipe, we're not talking about moving left or right with your finger on your phone. We're talking about hitting. In this case, a swipe is a quick hit on the horizontal axis. Mm. So swinging from right to left or left to right. And you'll see cats when they do get aggressive or when they're playing, they will often swipe with their paws.
0: 우리 핸드폰을 늘 스와이핑 하죠.
1: 네.
0: 화면 넘길 때, 쇼츠 볼 때도 그렇고. 자, 근데 고양이의 스와이핑은 그런 스마트폰이랑은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짜증난 고양이가 손으로 치려고 하는 행동. 이렇게 실제 치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는 요 행동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1: Yeah, and if you're watching on the Boyne Radio. Sue's not doing it right.
0: 아, 그래,
1: 'cause it's a
0: 되죠?
1: horizontal swipe. It's on the horizontal axis. This is not a swipe. Going from up to down is not a swipe.
0: 이거는 강아지가
1: That's
0: 헤엄치는
1: a paw.
0: 건가? 알겠습니다.
1: A swipe. No, but seriously, but we're swiping, we think of from left to right or right to left.
0: Got it. 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의적인 그루밍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만해 하는 이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1: Which of the following cat idioms means to reveal a secret? Number one, let the cat out of the bag. Number two, curiosity killed the cat. Number three, cat got your tongue.
0: 네, 셋 다 굉장히 좋은 표현들인데 오늘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뜻의 표현 골라주시는 게 퀴즈입니다. Number one, let the cat out of the bag. Number two, curiosity killed the cat. Or number three, cat got your tongue. 이 중에 정답 골라주세요. 반디와 샵1045 그리고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I'm not giving any more hints. I'm just going to leave them in my rucksack. That's where I'm going to put them.
0: Okay. 자, Vic Runga의 Tiny Little Piece of My Heart 듣고 올게요.

0: Tiny Little Piece of My Heart, 빅런가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그루밍 행위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친밀함과 친절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은 때로는 그 반대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를 통해 들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관찰된 이 그루밍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unwanted licks might be an easy way to jab at another cat without getting into a fight. While a full scuffle could result in injury, a precisely placed irritating lick might be a safer way to tell your furry friend to get lost. I am always excited to see empirical work that increases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dynamics of cats, said Ashley Elzerman, a veterinary behaviorist who was not involved with the study. Especially in multi-cat households where subtle chronic tension can be hard for owners to identify.
0: 연구진이 내놓은 가설은 원치 않는 핥기 행동이 진짜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다른 고양이를 자극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본격적인 몸싸움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짜증나게 이렇게 핥기를 제대로 시도하면 다른 고양이 친구에게 저리 좀 가! 라고 알리는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수의학 행동학자 엘저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의 사회적 역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를 볼 때 항상 흥미롭다. 특히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사는 다묘 가정에서는 이들 사이의 미묘하고 만성적인 긴장감을 주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So, what's a scuffle?
1: A scuffle is a very quick and usually not so violent fight. For instance, when I was at school, there would always be scuffles in the playground. Boys will be boys, and they would maybe push each other around a bit. It wouldn't turn into a proper fight, and it would only last a short time.
0: Mm-hmm.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긴 한데 엄청 큰 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말싸움 이상의 약간의 몸싸움, 뭐 실랑이.
1: Like when you go to a restaurant and you see groups of old friends trying to pay for lunch and stop the other people, there can be a scuffle in front of the server.
0: It's on me. Oh, it's my treat.
1: No, I'll put pay. That card no, away. Don't grab my card.
0: Put your card. 아니, 저 내가 낼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손을 잡으면서 카드 빨리 지갑에 넣어놔, 하지마. 그럴
1: That's
0: 때도.
1: A scuffle.
0: 약간의 이제 터치는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스커플. Yeah. 뭐 이거는 좀 좋은 스커플 같은데.
1: It's a friendly scuffle.
0: 그렇죠. 예, 자기가 각자 돈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몸싸움을 시도하게 되면은 크게 다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명하네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조금 짜증나게 핥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아이고, 알았어. 내가 비켜줄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Yeah, it's like when people pretend to go to the toilet and pay in advance. Solution to the scuffle.
0: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암묵적으로 Hey, get lost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You send that to me.
0: Well, no, the cat.
1: Okay, because if you were saying that to me, that'd be very rude.
0: Okay, what does it mean?
1: If you tell someone to get lost, it means go away. Means literally go and lose yourself somewhere so that people can't find you or you can't find your way home.
0: 네, 이 get lost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잘못 말하면 꺼져! 이런 뜻이 되고요.
1: Sure.
0: 근데 좀 friendly하게 get lost. 그러면은 좀 비켜줄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물론 비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저리 가줘라. 이런 뜻은 변함이 없어요.
1: Yeah, so here it's not a literal go away. When we use it with friends, it's saying, oh, stop saying that or stop talking about that.
0: Get lost.
1: Yeah, we're not actually saying leave.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근데 고양이들도 서로 좀 비켜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What about empirical?
1: Empirical is a very important word when we talk about zoology, biology, science in general. It means facts. It means proof. It means evidence. It means things we have witnessed, things we have observed, we have seen ourselves.
0: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나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empirical evidence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요. empirical work.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고양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양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있는 연구니까 그렇게 empirical한 경험에 의거한 연구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새로운 관찰 결과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 offers a new dynamic for veterinarians and cat owners to try to better grasp cats' behaviors and to pinpoint potential signs of frustration in their households. Future research might also help pet adoption centers and pet owners seeking more than one cat to better match their feline cohabitants. Whether cats will go along with it is another story.
0: 자, 이 연구는 수의사와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고양이가 느끼는 좌절감의 잠재적인 징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연구 또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그리고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키우고자 하는 주인들이 앞으로 함께 살 고양이들을 더 잘 매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걸 고양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고양이들을 관찰, observing 하면서 오, 요 고양이들끼리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아, 얘네들은 서로 좀 짜증내하네. 이러면서 매칭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양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Alright, so it's another story.
1: Yeah, when we use it's another story after a sentence, we're saying, well, actually, it could not be the case.
0: Mm-hmm.
1: So we say one fact, but then we say whether that actually happens is another story, or whether that person will do it is another story, meaning it could be the opposite.
0: 그럼 별개의 문제다. 이거를 영어로 It's another story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앞에 컨텍스트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뭐 pet owners can do this, adoption centers can do that, blah, blah, blah, blah, blah. But whether the cat will go along with it, 이 모든 상황에 고양이가 따라줄지는 that's another story.
1: Yeah.
0: 그건 별개의 문제죠.
1: Or Paul will give a hint for the quiz in the second hour, but whether Sue will understand that hint is another story.
0: Exactly. 이런 거죠. Paul can make as many jokes as he likes, but whether Sue will understand it is another story.
1: Yes.
0: 참 씁쓸합니다. 자,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의 조크를 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1: 마음이
0: 좀
1: 다쳤어요.
0: 마음을
1: 마음이
0: 좀
1: 아프다.
0: 마음이 아파요. 어쩌지?
1: Don't lick me. No licking Sue.
0: Okay. Because
1: we're not cats.
0: Because we're not cats. Yeah. Okay, got i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 텐데요. 다섯 개 있고요. 오늘 기사 속에 나왔던 표현 어떻게 잘 기억하시는지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Or so we thought.
1: Yeah, when we want to contradict our original sentence, when we want to show that in fact what we were thinking or the idea that we had was incorrect, we use this expression and then we give the correct version.
0: Mm-hmm.
1: So we have sentence A, then we say, or so we thought, and then sentence B to say, well, actually, sentence A is wrong, sentence B is right.
0: 그렇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Every kid got books as Easter gifts, or so my brothers and I thought.
0: 아이들은 항상 어릴 때 부활절 선물로 책을 받았잖아. 아,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
1: Yeah, yeah. All the other families, they gave the kids chocolate eggs.

0: 그러니까
1: we got books.
0: 네, 선생님이 가운데 형제죠.
1: Yeah.
0: 위에 형이
1: two.
0: 있고 또 남동생이 있고 네. 이제 삼형제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부활절 선물로 책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폴 선생님은 어릴 때 아, 이스터는 책 선물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한테 넌 무슨 책 받았어? 책? 나 초콜릿 받았는데 What? 이러면서 yeah. I thought all kids received books at Easter. Or so we thought.
1: Yeah.
0: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구나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1: 네.
0: That is what also we thought means. It encompasses quite a lot.
1: Yeah, it's, and again, it's always going to be about context.
0: Yes, context is really important. You can't just say also we thought.
1: No, it needs an A yeah. and it needs a B.
0: Exactly. 앞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 쭉 설명이 되어야 뒤에서 also we thought를 붙였을 때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가 되는 겁니다. All right, what about the next one? Induce someone to do something.
1: Yeah, if we're inducing someone to do something, we're persuading them or we're finding a way to get them to do whatever that thing is.
0: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유도하다. 예문 볼게요.
1: I can always be induced to get to work if you give me a donut.
0: 나는 도넛만 있다면은 언제나 일을 하도록 설득될 수 있어. 도넛만 있으면 나는 일을 해. 막 이런 거죠.
1: Yeah, I think so my working day is done now. So you carry on.
0: Induce A to do B. 그래서 이 induce가 유도하다기 때문에 inducing labor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출산할 때 유도 분만. 네. 왜 이렇게 쳐다보시죠?
1: Are you not going to induce me to work with the donuts?
0: Oh, okay. Well, 도넛 안 줘서 지금 이제 일하는 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Where's my donut? PD님, where's my donut?
1: Too late. Okay. All right, I'm back.
0: Okay.
1: Yes, induced labor is the other term we'll hear a lot. Medically, we talk about inducing labor, meaning we're not persuading the woman. Yeah. We're not going, please give birth. We're using medicine to help the woman give birth.
0: 그렇죠. 오늘은 선생님이 도넛을 좀 forfeiting 해야 될 것 같은데.
1: What?
0: Forfeiting은 뭘까요?
1: To give up or to lose something. It can be voluntary. You give up something, you forfeit it. Or it could be compulsory. It could be because you've done something wrong. So something gets taken away from you.
0: 네, forfeiting something은 어떤 권리 같은 거를 잃게 될 때 많이 쓰거든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cheating athlete was forced to forfeit his medal.
0: 선수가 알고 보니 이제 뭐 그 뭐 불법 행위, cheating을 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he was forced to forfeit his medal.
1: Yeah, we sometimes see it at the Olympics and other sporting events. If the tests come back that show illicit substances have been used, they forfeit their medals.
0: 그래서 메달을 잃게 됐다. 자, 그다음에 in line with something.
1: If something is in line with something else, then it's in the same vein, in the same way. It's similar to, it's matching it.
0: 그래요. 이게 딱 맞다, 부합한다 이런 뜻인데 뭐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은 뭐뭐와 일치한다, 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longer I live in Korea, the more my actions become in line with Koreans.
0: 한국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인처럼 내가 행동하게 돼.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내가 일치하게 돼. 이런 거죠.
1: Yeah, I was looking at some online shopping this morning and I saw an advert for the boknal. And suddenly I wanted to eat chicken soup.
0: 이제,
1: really getting in line with Koreans.
0: 복날 하면은 그냥 당연히 삼계탕이 떠오르는. 네, 선생님 한국에서 몇 년 사셨죠?
1: It's 26 years now.
0: 와, 26년.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That's another story.
1: Yeah, and again, like also we thought, we need the context here.
0: 맞아요.
1: So we're saying, oh, something might be like this, but whether this also happens or this is the way it'll happen, that's another story, meaning it might not be that or it might not be the case.
0: 그래서 이러이러한 뭐 규칙이 세워졌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지킬지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별도의 문제다라고 할 때, it's another story. 자, 예문 볼까요?
1: I lent Bob 20 quid and he has promised to pay me back by Thursday. Whether he actually does is another story.
0: 내가 Bob에게 20파운드를 빌려줬어. 목요일까지 Bob이 갚겠다고 말했는데

0: 실제로 갚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
1: Yeah, you never know with Bob. He's not very good with money. And
0: 아,
1: he always
0: 그래요?
1: forgets.
0: 아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also we thought.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induce A to do B. 누군가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다. forfeit. 뭐, 잃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in line with something. 부합한다. 일치한다. and it's another story. 그건 별개의 문제야.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오늘 퀴즈 가보겠습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expressions 중에 비밀을 누설하다.
1: The answer is number one. Let the cat out of the bag.
0: That's right. What about the other ones?
1: Well, curiosity killed the cat is an old saying that suggests don't be too curious or you might get yourself in trouble.
0: Yeah.
1: And then, cat got your tongue means why are you so silent? It's as if the cat has stolen your tongue.
0: This is a question.
1: Yeah, so you say, oh, Sue, why aren't you answering me? Cat got your tongue. Why haven't you given me a donut? Tell me why. You're not saying anything? Cat got your tongue? Cat got the donut as well?
0: 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못 해? Cat got your tongue?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는 게 Cat got your tongue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말을 안 해?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이런 거고요. Curiosity killed the cat. 호기심이 지나치면 다쳐. 이런
1: 네.
0: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오늘의 정답. Let the cat out of the bag. 비밀을 누설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데. 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시카크림과 앰플을 정효숙님께 드릴 거고요. 곡물 라떼 파우더는 8483번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두분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김나현님이 보기 세 가지 표현 모두 알고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Well done.
1: Very good.
0: 너무 기분 좋죠. 유튜브로 윤님, 고양이 행동학이라는 게 있다니. 오늘 너무 반가운 기사네요. 하셨습니다. 야.
1: Great. Always useful for kitty lovers
0: Yep.
1: and for doggy lovers too. All this info.
0: And the fact that there's actually a study, like an academic field on studying
1: Yes.
0: cats.
1: Oh, it's very important, I think, studying all animals. It tells us a lot, not just about the animals, but also about ourselves.
0: Tell us three wonderful things about cats. You've had Frankie for
1: For almost 9 years now.
0: 9 years.
1: Yeah.
0: Okay.
1: Well, the wonderful thing about cats is one, the purring. The purring is one of the most soothing sounds and soothing feelings in the world, I think.
0: And that means the cat's really happy?
1: Usually, it can mean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cat is in pain and it's actually soothing itself. But generally, if a cat's purring with you, it means they're happy.
0: Purring. Purring. 우리말로 뭐지?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우리말로는 요거를 네,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There's a word for it. I didn't remember exactly. 근데 요요 이런 소리 내는
1: 네.
0: 그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낸대요. 편안할 때. 제가 고양이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요 실제로 근데 이런 소리 내는 거 저도 경험해봤어요. 어떤 고양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 위에 딱 앉더니 이제
1: Yeah.
0: 레스토랑에서 그 레스토랑 고양이였거든요.
1: You
0: 그래서
1: ordered a cat in the
0: 아니
1: restaurant?
0: 레스토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주인의 고양이였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되게 friendly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와서 제 무릎 위에 앉더니 소리를 못 내겠네. 뭐라 그러지? 하여튼 요런 거 purring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처음엔 잘안 들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고양이가 지금 엄청 편안한가 봐. 기분 좋은가 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purring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Two other things that are good about cats.
1: I feel like I'm being put on the spot. They have nine lives.
0: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고양이는
1: What do you mean, 표현? It's true. They have nine lives, I tell you.
0: 어디서 점프를 해도 항상 이렇게 착지를 제대로 해서 그래서 목숨이
1: Now,
0: 아홉
1: that's a
0: 개다.
1: different fact. Talking about jumping, they
0: Okay.
1: always land on their feet.
0: 진짜 목숨이 아홉 개라고요? 알았어요.
1: Yeah,
0: 네.
1: that's the third fact. They always land on their feet.
0: And the third one, I guess,
1: It's they
0: is
1: always land on their feet.
0: Okay.
1: That's true about
0: Well,
1: cats.
0: sorry about putting you on the spot, but I know you love cats.
1: I
0: I
1: do
0: know
1: love cats.
0: you've had cats for a very long time. Now one, of course.
1: Yes.
0: Sadly, can you tell
1: Arthur.
0: us
1: Arthur
0: Arthur?

0: away last year. Yes.
1: 그래요. Arthur는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Frankie는 지금 또 예, 선생님이랑 잘 지내고 있죠.
0: She'll be licking me this afternoon, but I don't know whether it'll be friendly or bullying.
1: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Billy Joel, The River of Dreams.

0: America, they say zucchini. It's a case of where we get the word from. Zucchini comes from the Italian, courgette comes from the French, aubergine comes from the French, eggplant comes from the shape, because I think in Southeast Asia and Thailand and areas, eggplants really do look like eggs sometimes.
1: Got it. 자, 이 다이얼로그 속에 aubergine이라는 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게 가지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eggplant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aubergine. 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courgette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zucchini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음식 재료인데도 단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 All right, some similar expressions to today's main expression, gasping for a brew.
0: You could be dying for a cuppa. You could be spitting feathers, or you could be absolutely parched.
1: 네, dying for a cuppa. Spitting feathers, or absolutely parched. P-A-R-C-H-E-D. 이번 idiom은 gasping for a brew였습니다.
2: Thank you so much,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It's my pleasure. I'll see you again next week.
1: 네,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3: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2: And that's all we have time for today. Our final song is The Smiths.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Stay safe, stay cool, and stay dry.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in 22 hours.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원고를 모두 없애달라는 친구의 유언을 막스 브로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책 덕분에 20세기 문학의 핵심 작가로 자리 잡은 프란츠 카프카. 거의 잊혀졌다가 19세기에 재발견된 진주 귀교를 한 소녀의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역시 서 오랫동안 잊혔다가 20세기의 악보가 발굴되고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사계의 비발디. 카프카, 페르메이르, 비발디. 이들의 공통점은 생전에는 그다지 큰 명성을 얻지 못하다가 사후의 작품의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 예술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술가가 시대를 앞서간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뒤늦게 예술가를 따라잡은 걸까요? 사후의 좋은 평가가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날 칭송받는 수많은 예술가들도 한때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던

7월 14일 화요일 이베스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여름날의 폭풍을 생생하게 그리는 곡이죠. 비발디의 사계종 여름 사막장,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범인들과 위대한 예술가들을 비교하긴 무리지만 오늘날 위대한 예술가로 불리는 사람들 역시 그저 밥벌이의 고단함을 이겨가며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때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남과 비교도 하고 좌절도 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수미님, 사계의 여름은 격정적이군요. 여름이 격정적으로 아름답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여름밤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발디의 사계 여름 언제 들어도 정말 명곡이자 명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김민혜님, 누군가가 비발디를 18세기의 헤비메탈러라고 하던데요. 음표가 많아 클래식 듣기 힘들다는 남편이 비발디는 들어요. 시대를 초

초란 비발디 언제나 특별한 느낌입니다. 와, 남편분도 비발디 음악만은 감상해 주시는군요, 김미래님. 18세기 헤비메탈러 신설합니다. 최인경님, 화창한 화요일 생클틀과 함께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네, 생기로운 또 클래식을 합쳐주셨군요. 최인경님, 반갑습니다. 우진이님, 크, 여름에 취하는 느낌입니다. 비발디가 우리를 또 이 여름의 안내, 여름으로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취합니다. 자, 플루트와 재즈 트리오가 만나면 어떤 음악이 탄생될까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만나볼까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아일랜드의 여인, 장페르 랑팔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맥스 헤디고의 베이스, 마르셀 사비아니의 드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로드 몰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아일랜드의 여인, 장페르 랑파르의 플루트, 클로드 몰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셀님,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정연희님, 마음이 평온해지는 음악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은홍님, 클로드 몰링,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클로드 몰링의 이 음악을 좋아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이죠.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이 곡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파리에서 즐겨 부르던 작잠 이상의 곡.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해서 따온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파일벨 캐논 변주곡, 2번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쓴 가곡 송호의 선율을 주제로 삼아 변주곡을 만들었는데요. 변주가 이어질 때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차례로 주인공이 됩니다. 같은 멜로디가 악기마다 리듬, 음색을 바꿔가며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호중주 회의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호호중 4악장 주제와 변주, 안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루카스 하겐의 바이올린,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클레멘스 하겐의 첼로, 알로이스 포쉬의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5종 주 A장조 도이치모너 667 성호종 사악장 주제와 변주 안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로카스 하겐의 바이올린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클레멘스 하겐의 첼로, 알로이스 포시의 컨트라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영아님, 슈베르트의 송어를 들으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더위 타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슈베르트가 냇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송어를 보면서 작곡한 곡이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8737님, 매미들의 합창이 시작된 걸 보니 여름이 뜨겁게 익어가고 있나 봐요. 너무너무 더우면 메스꺼원 현상 때문에 걸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클래식에서 쉬면서 정경님과 함께할래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8737님. 여름의 트레이드마크죠. 이 매미들의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많이 걷지는 마시고요. 오전 2시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하시죠. 8737님. 반갑습니다. 섬소녀님,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클래식에서 정경님과 함께하는 것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아, 맛있는 걸 드시거나 또 시원한 걸 드시면서 정클크가 함께하시는 거 하나의 좋은 피서가 아닐까요? 섬소녀님, 고맙습니다. 신영아님,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올해 1월부터 드럼을 배웠어요. 다행히 소질이 있대요. 클래식에도 드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꼭 들려줘야겠어요. 물론입니다. 얼마나 드럼이 중요합니까, 신영아님. 이 타악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아주 중요한 악기입니다. 따님이 재능을 가지신 것 같은데 힘들 때도 연습하다 힘들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좋아하는 걸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아님, 따님의 재능 발견을 축하드립니다. 슈만은 이 곡을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음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이지만 오늘은 기타로 만나보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혜선님의 사연이네요. 호주에서 생활하는 딸이 집에 온다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설레고 딸이랑 뭘 먹을지 뭘 할지 마음이 분주합니다. 씩씩하게 타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딸 생각하며 문자 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혹시 엘비나 마디간에 나왔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날짜로 확인해보니까 따님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계시겠네요. 얼마나 머물다 가실까요? 제가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그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맛집도 함께 많이 찾아다니시고요. 다른 촉들도 듬뿍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님과 그림 같은 시간 만드시고요. 아, 이 설레는 마음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주혜선님의 신청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쾌번호 467종 2악장 안단테. 우츠타 미츠코가 피아노 연주와 지휘까지 했네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편의 협조 21번 시장조 쾌에버러 467종 2악장 안단테 오치다 미츠코가 피아노 연주와 지휘까지 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을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태교 음악이나 어린 이용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곡이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파웰벨 캐논 변주곡, 2번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문자 샵1045라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국의 작곡가 캣테이비는 멀리 떨어진 종탑의 소리가 초원을 건너오는 순간을 음악으로 그렸는데요. 가까이서 크게 울리는 종이 아니라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캣테이비의 초원 넘어 들리는 종소리, 에이드리언 리퍼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개태 위에 초원 넘어 들리는 종소리. 에드리안 리퍼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방송 휴학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최인경님, 메시지 주셨네요. 종소리가 평화롭고 거룩합니다. 박지영님, 평생 교회 종직으로 살아가신 권정생 선생님이 떠오르는 아련한 종소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캐텔비의 음악이 또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8594님, 2번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이요. 뒤늦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작은 별 켜는 것도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별 듣기에는 쉬워도 또 연주하기에 쉽지 않죠. 8594님, 뒤늦게 바이올린 배운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 작은 별 변주곡 멋지게 연주하시는 그날 기다릴게요. 3483님,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 스즈키 1권 배울 때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배우실 때 모두 다 스즈키로 시작하셨죠. 1303님, 아이 둘 다 태교 음악으로 너무 잘 들었던 곡이군요. 그때가 떠올라 뭉클합니다. 아, 태교 음악으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최고입니다. 1303님, 아이들 두 분 다 모차르트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곡 들어봐야겠죠. 보통 줄여서 작은 별 변주곡으로도 부르는데요.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김수현의 바이올린, 리처드 용재원의 비올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작은별 변주곡, 김수현의 바이올린, 리처드 용재원일의 피올렌지로 감상하셨습니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서 모차르트를 태어난 행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짤츠부르크를 여름 휴가지로 정하신 분들은 얼마나 설레실까요? 한정된 티켓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짤츠부르크 구 시가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도시 전체를, 아니 전 세계 클래식 팬들에게 큰 설렘을 선사하는 음악가의 존재, 새삼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1부 끝곡은 2021년 짜츠 브로크 페스티벌 리사이트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폴로네즈 6번 A플랫 장조 작모노 53 영웅,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기부 첫 곡은 청취자 3998님의 신청곡 생상스 동물의 사육지의 중 백조 미샤 마이스케 첼로 셰먼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3998님 아이가 졌을 때 자주 듣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는 이미 훌쩍 컸지만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 시절 생각이 자동으로 나게 만드는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법 같죠. 어떤 곡에 의미 부여가 돼서 기억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때로 돌아갑니다. 3998님의 귀한 추억을 오늘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흥미로운 오페라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이 더운 여름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0: 제가 여름을 벌써 태양 선생님이랑 거의 지금 5년째
1: 그렇죠.
0: 같이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 더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여름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항상 여름마다 제가 굉장히 한 작곡가 작품 많이 연주했었잖아요.
0: 아, 작년에 슈만을 잊을 수가 없죠.
1: 그렇죠. 슈만 제가 한 100곡 정도 연주했었는데 올해는 아니라서.
0: 아,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군요.
1: 컨디션이 좋나 봐요.
0: 아,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제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테너 이기엽 선생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테너 이기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0: 와, 이기엽 선생님, 그 태양 선생님과 함께한 벌써 2년 전이죠. 국립오페라단의 알제리.
2: 네, 그렇습니다.
0: 예, 제가 그때 우리 태양 선생님 초청해 주셔가지고 가서 이기엽 선생님 노래 그때 처음 들었죠. 예, 이기엽 선생님 제가 경희대 그 수업 개설했을 때 그때 졸업했을 때인가요?
2: 그 졸업하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도 학생이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테너 이기엽 선생님은 조수미 선생님이 인정한 목소리입니다. 제1회 조수미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유일한 한국인 테너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셨죠?
2: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때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2: 네, 벌써 지난지 2년이 벌써 흘렀는데요.
0: 네.
2: 올해 벌써 2회를 맞이해서 저 말고 또 이제 베이스 유승우라는 친구가 또 이번에 2위를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 또 한국인이 또 이어서 상을 받으니 저도 그때 생각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네. 아, 자랑할 기회를 드렸는데 본인 자랑은 안 하고 예, 다른 수상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 겸손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세비야 이발사, 이 작품으로 무대에 선 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언제였죠?
2: 네, 한 달 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 공연장에서 제가 알마비바 백작으로 노래를 했었습니다. 총 2회 공연으로.
0: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지금

0: 오늘 저희가 모시고 왔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수 예을마루 대극장, 이 딱 나오면 앞에 바다가 보이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너무 아름다운 극장이죠.
1: 제가 처음 가봤는데 예.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가진 극장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나폴리의 버금가는 정도.
0: 정말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쁜 극장, 아름다운 극장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로스니 오페라, 대형사님, 세비야 이발사, 오늘은 이 방을 만나볼 건데요. 그 전에 1막 복습 좀 해볼까요?
2: 네, 알마비바 백작은 바로 오늘 테너 이기엽 선생님의 역할이죠. 네. 로지나에게 한눈에 반해서 이제 그녀의 집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로지나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로지나의 후견인인 바르톨로가 로지나의 유산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세비야의 이발사, 그러니까 피가로가 알마비바 백작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면서 나섭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변장해서 이 알마비바 백작이 바르톨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때마침 진짜 군인들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죠.
0: 아, 그렇군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아리아인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두신 것 같은데요. 그 곡을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과 테너 이기엽 선생님이 오늘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일까요?
1: 네, 'Se il mio nome sapere voi bramate'라는 곡인데 네. 이제 로지나에게 세레나데를 하는 창문 앞으로 나와서 내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0: 아, 아주 사랑스러운 아리아죠.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 아침에 아, 이 테너와 피아니스트의 협연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두 분 라이브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곡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마비바 백작은 자신의 신분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귀족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학생 린더로라고 합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로지나의 창가에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1: 네.
0: 네, 고맙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알마비바의 세레나데입니다. 세미어 놈의 사페르보이 브라마테. 내 이름은 내 이름을 그대가 알아준다면. 테너 이기엽,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협연으로 만나보시죠.

0: 아, 브라보!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세미아 놈의 사페르보이 브라마테. 내 이름을 그대가 알아준다면 테너 이기업 정태양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성자님, 저번 주 낙동아트센터에서 테너 이기업님 뵙고 팬으로 입덕 보내주셨습니다. 낙동아트센터에서 지난주 연주하셨군요.
1: 네, 그저께 부산에서 콘서트 했었습니다.
0: 그저께?
1: 네, 그저께 했습니다.
0: 아주 한국 들어오시고서 너무 바쁘시네요.
1: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0: 자, 송X님, 어제부터 EBS 채팅창에 이 시간 기다린다고 크게 외치고 다닌 보람 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페라 365님, 이기업 테너 세미어놈에 부르는 거예요. 와, 오늘 방송 대박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미슬님, 저번 주 금요일에 깜짝 출연하시더니요. 정태양 씨 피아노 연주한 곡이 있었거든요. 홍일현 선생님하고 연주한 곡 저희가 또 금요일 날
2: 아, 정말요? 네,
0: 방송에 나왔습니다. 모르셨죠?
2: 감사합니다.
0: 오늘은 라이브 연주로 이기업 테너님과 연주. 와, 정경님과 함께 위트와 지식이 어우러진 오페라 토크 기대됩니다. 황지혜님, 우와, 이 아침에 이렇게 청아한 세레나드를 듣다니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자, 테너 이기업 씨, 상대 역할인 로진아가 없어서 좀 감정이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1: 아, 어려움이라기보다 이 오늘 듣는 청취자분들을 로지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더 세레나데답게 불러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정태 선생님, 네. 그 이기업 선생님 같은 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귀한 목소리 아닙니까?
2: 그렇죠, 귀한 목소리죠.
0: 이 도니에티, 네. 로스니, 벨리니 오페라를 부를 수 있는
2: 그렇죠.
0: 아, 정말 뭐랄까 예전으로 치면 티토 스키파
2: 네 세계적으로 예. 잘 없는 목소리잖아요. 예.
0: 너무너무 귀하게 오늘 아침에 청해 들었고요.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 대학교 연사님이신 이하경 교수님입니다.
0: 아,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교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수요천대석에도 네. 출연을 하셨고요. 네. 이 이하경 교수님이 이 벨리니 콩쿠르에서 네. 또 우승을 하셨습니다. 아. 이 벨칸토의 이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또
2: 그 피를 그러니까요. 이기업 선생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0: 아, 아주 자랑스럽고 오늘 아리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이 라이브 연주를 위해서 두 분 따로 시간 내서 연습도 하셨다면서요?
2: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내일도 같이 콘서트가 있어요. 경상남도 밀양에서 예. 같이 연주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연주가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가곡을 연주하는데 이 로시니도 그러면서 저희가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오늘도 방송 맞추고 연주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0: 코엑스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오전부터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기업 씨 연주가 있다고 저한테 연주가 또 이준 선생님 전화가 오셔서 아, 알고 있는데 정말 바쁜 것 같아요.
1: 아, 감사하게도.
0: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편에 출연해 주셔서 귀한 아리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페라 인사이드 오페라 코치 피아니스트 정태양 그리고 지난달 알마비바 백작으로 무대했었던 테너 이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이제 본격적으로 2막을 열어볼까요? 1막에서 알마비바는 군인으로 변장했다가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작전 어떻게 됩니까?
2: 네, 이번에는 젊은 음악 선생으로 변장해서 바르톨로의 집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아리아를 들으셨던 돈 바질리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인데요.
0: 네.
2: 이 바르톨로의 편에 서서 알마비바를 이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아하. 인물입니다. 이 돈 바질리오는 로지나의 음악 선생님이거든요. 알마비바는 이 아픈 돈 바질리오를 대신해서 음악 수업을 하러 온 돈 바질리오의 제자라고 속이게 됩니다.
0: 하, 이렇게 잠깐이지만 음악 수업을 빙자해서 로지나와 이 설레는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2: 네, 이 바르톨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이에 감미로운 아리아도

0: 부르고 짧지만 설레는 시간을 갖거든요.
1: 네.
0: 그리고 피가로는 오늘이 아니면 이발을 해줄 수 없다면서 이 바르톨로를 알마비바와 로지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열쇠도 슬쩍 해놓습니다.
1: 피가로가 바르톨로의 면도를 해주려는 그 순간 아프다던 돈 바질료가 등장하죠.
0: 네, 아프다고 들었던 이 돈 바질료 진짜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네. 나타나서 모두가 당황하게 되거든요.
1: 네.
0: 이 피가로와 알마비바 백작은 재빨리 상황을 꾸면서 바질료에게 병이 심해서 집에 가야 된다고 속이게 되고 돈을 쥐어주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죠. 이때 부르는 앙상블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르톨로, 로지나, 알마비바 백작, 피가로, 바질료 이 다섯 명이 함께 부르는 오중창이고 빠른 전개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 음악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들지만 이 로시니의 천재성 우리가 알 수 있는 곡 아닙니까?
0: 그렇죠.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시니의 작품 속에서 여러 사람이 노래할 때 이만큼 교통정리를 잘하는 작곡가가 이 시대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이기업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곡 연주 많이 하셨잖아요.
2: 네, 저는 이 오페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고 가장 재밌는 장면이라서 또 듣는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 씨도 즐겁게 부른 곡인데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2막 중 오중창입니다. 돈 바질료, 거사 백고. 돈 바질료, 이게 웬일인가? 메저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바리톤 레오누치, 베이스 엘리코 피소레, 파타 브루촐라세, 주세페 파타네가 지시하는 볼루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Cospettone! Che tremarella! Bagatella! Bagatella!

0: 로스니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이망충 오중창 돈바질리오 거사백고 돈바질리오 이게 웬일인가?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바리톤 레오노치 베이스 엘리코 피소레 파타 브루졸라제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리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다섯 분의 연주 정태선생님 어떻습니까?
1: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템포도 너무 이렇게 안정적이고 물론 음반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이 다섯 분의 밸런스가 너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이게 없이 실제로 이 오중창을 하게 될 때는 이 상대방의 노래를 들을 여유가 없이 계속 가수 입장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 제가 파트가 빨리 훅 놓쳐버리면은 저도 모르게 훅 지나가는 게 로신이라는. 로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최대한 집중하지만 그래도 부파잖아요.
0: 네.
2: 부파에 맞는 또 연기를 하면서 또 맞춰야 되니까 되게 정신없는 파트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로스니 세비야 이발사 만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수미님. 이태리에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든 한국엔 땅만 파면 천재가 나온단 말이 있던데 그분들 중 한 분이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준 테너 이기업에 대한 찬사를 보내주신 오수미님 고맙습니다. 김인학님, 이기업님 목소리는 물론이고 표정이 풍부하셔서 보는 내내 유쾌하네요. 에스더 1585님, 오늘 결석했으면 어쩔 뻔. 내가 볼 땐 오늘 영상 클립 인기 많겠다 보내주셨고요. 오페라 365님, 맞아요. 이런 테너는 귀해요. 세계적으로 없는 소리예요. 가장 높은 고음을 내는 레제로 테너인데 날카롭지 않고 리릭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 이런 또 전문적인
1: 그렇네요.
0: 문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아까 할까 하다가 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맞습니다. 이 정말 이 레제로 테너가 얼마나 귀합니까?
1: 그렇죠. 이 지금 오페라 365님이 정말 오페라 팬

0: 팬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이 레제로를 알아봐 주시는 이 이겹 씨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너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네.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제로부터 드라마티코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네, 이제 저와 같은 목소리가 이제 레제로고 그다음에 저보다 약간 힘 있고 좀 이제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 테너들을 리릭 테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릭에서 조금 더 세게 나가는 분들이 이제 스핀토 테너,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오페라를 이끌어가는 테너들을 드라마틱 테너라고 하고, 이제 더 무거운 이제 바그너 오페라나 이런 오페라를 하는 테너 가수들을 이제 영웅 테너, 에로디안 테너라고 합니다.
1: 네, 헬덴 테너라고도 하죠.
2: 헬덴 테너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세비야의 발사는 바로 이 레제로 테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오페라입니다.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장 작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알마비바 백작은 로지나와 야반도주를 계획하는데요. 그런데 눈치 빠른 바르톨로도 묘수를 생각해내죠.
0: 네, 계획을 눈치챈 바르톨로가 린도로가 로지나를 속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린도로는 알마비바의 가명이기도 하거든요. 이 린도로가 알마비바라는 것을 모르는 로지나는 린도로가 자신을 속여서 알마비바에게 자신을 넘긴다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상처받은 이 로지나는 바르톨로와 결혼을 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1: 아, 스토리가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아리아가 아니고 오케스트라 간주곡을 준비해 주셨네요.
0: 네, 사실 요즘은 이 오페라 공연 중에 어떤 효과음을 전자음악으로 해서 천둥 소리도 집어넣고 어떤 번개 소리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특수 효과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비가 오는 소리 그리고 이제 천둥이 치는 소리를 표현했어야만 되거든요. 오늘 이 세빌리아 이발사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천둥을 음악으로 묘사하는 이 유명한 오케스트라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서 그게 분위기가 또 전환이 되고 이후에 마지막 사건들을 전개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시니가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자연 환경과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1: 네. 이 알마비바 백작역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2: 네.
1: 정신없이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네. 이렇게 간주곡이 나올 때 네. 오페라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2: 너무 감사합니다.
1: 이유가 뭐죠?
2: 네, 아시다시피 이제 로시니는 이제 사실 음이 높은 것도 있지만 네. 말이 너무 많아서 물이 정말 수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있다면, 물론 이제 또 연출가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연출가가 만약에 그래도 계속 나와서 이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해주세요 이러면은 쉴 시간이 없지만, 그런 연출가가 아니라면 이제 가만히 쉬면서 다음 장면을 생각하면서 숨도 내리고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1: 뭔가 이, 네. 이 말에서 말씀해서 연출가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쉬게 해달라.
0: 그런데 요즘 많은 프로덕션들에서는 이제 우산 쓰고
2: 맞아요.
0: 이 장면에서 나와서 이제 폭풍우를 만나는 그 연출을 꼭 하잖아요. 네. 그래서 쉴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2: 또 음악이 워낙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그 연기를 요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1: 태영선님, 그 이 로스니가 솔직히는 그것까지 알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 가수들의 상태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쉬게 해주려는 의도가 저는 충분히 다분하다고 봅니다.
0: 작곡가들이 그거 당연히 알 거예요. 네. 물론 이 작곡가들이 가수를 괴롭힐 생각이 없다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뭔가 조금의 휴식을 줘야 되겠죠.
1: 네, 여러분. 자, 우리가 마치 가수가 된 기분으로 또 쉬어가는 느낌으로 간주곡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2막중 템포랄레 폭풍우 주세페 파타네가 지시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노스뇨페라 세비아 이발사 2막 중 템포랄레, 폭풍우,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니 러브스 뮤직님, 템포랄레 멋집니다 보내주셨고요. 오미셀님, 오늘 많이 배웁니다. 세 분의 설명 덕분에 오페라 보내주셨고요. 3483님, 귀한 목소리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로스니의 교통정리 속에서 유쾌함을 놓치지 않는 무대의 성악가 분들이 상상돼서 마구 두근대며 즐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까지 오페라 작품 몇 편 정도 하셨을까요?
1: 많은 작품을 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작품 이상 정도는
0: 아니, 10작품이 적습니까? 굉장히 많죠.
1: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0: 예, 아니 갑자기 겸손 못해 당황스럽습니다.
1: 아, 네네.
0: 예, 정말 많은 작품을 하신 거죠. 10작품이면 대단한데 네. 이 테너 이기엽에게 로스니의 세비야 이발사는 어떤 작품일까요?
1: 저는 오페라, 여러 오페라들을 말씀드렸듯이 해봤지만 세비야 이발사가 가장 어려웠어요.
0: 이유가 뭘까요?
1: 왜냐하면 테크닉적인 것도 매우 중요했지만 이제 중음부터 그 꼼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흔히 성악가들의 빠사지오 구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잘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베칸토이지만 부파의 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기적인 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줄 수 있는지 심지어 그리고 레치타티보에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잘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빌리아 이발사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0: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테너 입장에서 네. 세빌리아 이발사 캐스팅 돼서 하는데
1: 네.
0: 보통 예를 들어서 오페라 사이를 한다 그러면 네. 뭐 첫째 날, 셋째 날 하거나 네. 둘째 날, 넷째 날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첫째 날에 하게 됐는데
1: 네.
0: 둘째 날에 테너가 목이 안 좋아서 그럼 바로 첫째 날 하지만 둘째 날도 해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럴 때 괜찮나요?
1: 힘들긴 하겠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여름에 이제 페스티벌에서 세빌리아를 하게 됐는데
0: 네네.
1: 제네랄 오디션까지 4일 연속으로 했었어야 됐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3개 공연이 연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0: 실제로 이제 아마 할수 있지 않을까 해야 된다면. 근데 확실히 첫째 날보다 둘째 날보다 셋째 날 갔을 때 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피곤함이.
1: 그러면 이 관객 입장에서 태영 선생님 첫째 날 티켓을 끊는 게 가장 좋은 컨디션의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2: 아,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저는 10회 공연이 만약에 있잖아요. 외국 극장은. 저는 한 9, 10번째 보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서로의 합이 맞아지기 때문에. 근데 성악가들이 항상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관객들께서 어느 날을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 예, 무슨 프로덕션 관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있는 날짜는 가수들의 컨디션이 좋을 수 있고, 날짜가 뒤로 갈수록 이 완성도,
2: 왜 그렇죠?
1: 합이 좋아진다. 아, 또 좋은 또 소스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세비야 발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지나는 린더로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기엽 씨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속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오해는 다행히 금방 풀리게 됩니다. 린도로가 곧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요.
1: 오호.
0: 네, 로지나는 자신이 속았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1: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좀 오싹해지는데요.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거 생각하니까 땀이 주로 흐릅니다. 오해를 가장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담백하게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마비바 백작, 로지나, 피가로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탈출과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1: 네. 자, 이때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2막 중 3중창입니다. 아쿠알 콜포 이나스페타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바리톤 레오누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로스니오피라 세비아의 발사 2막 중 3중창. 아쿠알콜포 이나스베다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메조소프라노 체실리아 바라톨리,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바리톤 레오누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시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에스더 158호님 메시지 주셨네요. 뒤로 갈수록 합이 잘 맞는 것은 맞아요. 티켓팅 때는 내 상황에 따라 티켓팅하면 돼요. 이거저거 따지다가 인기 많은 작품은 티켓팅에 실패할 수도. 아,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1: 명언이십니다.
0: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처음에 가수들 컨디션이 좋고 그렇죠. 뒤에 합이 좋고 이거는 솔직히 그들의 이야기고
2: 그렇죠. 맞습니다.
0: 내 스케줄에 맞을 때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수들까지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1: 그렇죠. 그 내가 식사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0: 태영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네.
0: 그 우리가 오늘 테너 이규엽과 바리톤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이 알마요 백작 아리아도 듣고
1: 네.
0: 오중창도 듣고
1: 네.
0: 삼중창도 들었잖아요.
1: 네.
0: 로시니는 천재가 확실합니다.
1: 왜요?
0: 너무나 그 상황에 맞게끔 네. 캐릭터가 드러날 수 있게끔 정확하게 곡을 쓰잖아요.
1: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진짜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전 코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 네.
0: 이 곡을 연습할 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 특히 저 이기엽 선생님이랑 국내 네. 오페라단에서 네, 알제리의 네. 이탈리아 여인이라는 다른 로시니 작품을 또 함께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빨라지지 마라.
0: 로시니 하면서 어떻게 안 빨라집니까?
1: 제발 진정해라.
0: 뭐,
1: 뭐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은 이게 좋은 가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를 잘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악에 맞는 이 펄스 자체를 그러니까 마치 내 심장 박동이 이 음악과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그 감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니 이게 없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수 입장에서.

0: 네. 당겨야 되는데 지휘자와 코치가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근데 제가 이제 정태영 선생님과 함께 그 알제리를 할 때 네.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흥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알제리에 삼중창이 있었어요. 빠빠따치라고. 근데 네. 거기에 제가 중간에 솔로가 나오는데 제가 부를 때마다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난다고 통통 치니까 스타카토가 있는 대로 프랄리아모리 하면 되는데 제가 프랄리아모리 약간 이렇게 한다고 거기 그래서 제가 엄청 로시니한테도 죄송하지만 음악 코치 선생님들한테도 죄송했고 네 그래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솔솔 납니다.
0: 아, 저 갑자기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날 베이스 전태 선생님
2: 네,
0: 제가 보러 갔는데 네. 베이스한테 솔을 내게 하더라고요.
2: 아 맞아요. 엄청 저는 어려운.
0: 깜짝 놀랐어요.
2: 너무 어려운 작품이죠.
0: 와, 예,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세비야의 말씀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예, 오늘 작품 알제리가 아닙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알마 비바는 로즈나와 야반도주를 할 생각이었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죠?
2: 네, 이 바르톨로가 눈치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회방을 놨잖아요. 네. 밤에 사다리를 타고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 이 커플을 막아섭니다. 바르톨로가 바로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마비바 백작이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처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로즈나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바르톨로는 어떻게 응징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2: 사실 알마비바 백작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로지나의 유산 정도는 뭐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로지나의 마음만 얻으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쿨하게 행동을 했으나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바르톨로는 웬걸 로지나의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0: 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서 성공한 오페라가 많지 않아요.
2: 그렇죠.
0: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이 오페라의 부제가 쓸데없는 예방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냥 더 써도 모두 다 행복해지는 엔딩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사실 백작의 신분을 밝혔다면 사실 오페라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로시나가 뭐 바로 반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오페라 몇 시간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 출연진이 이제 함께하는 피날레를 들으실 텐데 알마비바 백작과 로시나의 결혼이 성사가 되고요.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등장인물들이 행복한 노래를 하면서 축하하는 화려한 피날레입니다. 이 작품의 결말을 딱 보면서 또 음악의 분위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이 끝질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세비야 이발사 후속작을 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어떻게 선생님 다음 주 오페라 인사이드입니까?
2: 네, 두 작품이 사실 스토리상 연결이 네. 되어 있고 또 음악적으로도 뭐 유사한 면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0: 끝까지 엠바고로 네. 일관하시는 모습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발사 피날레 곡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너 이기엽 씨 네. 오늘 방송 함께한 소감 어떻습니까?
1: 네, 너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좀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늘 한국만으로서 너무나 아쉬운데 기회가 된다면 이 우리 수요초대석에 다시 모셔서
1: 네.
0: 다른 오페라의 작품도 아리아도 듣고 싶습니다.
1: 네, 불러만 주시면.
0: 아, 이 오전인데도 테너가 빼질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도 좀 미안했거든요. 네. 이 오전에 이 아리아를 로스니 아리아를 부르게 한다는 거가 그렇죠. 참 이 선배된 입장에서 미안했는데 지금 태도를 보니까 애티튜드가 난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모두 아리아를 다 부를 수 있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테너 이기엽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른 아침에 멋진 아리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또 함께해 주신 정태영 선생님, 테너 이기엽 선생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에서 있을 송지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인스피레이션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르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2막중 피날레,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와 출연자들, 주세페 파타네가 지시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0: 어뜨겁게 만들어질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일행의 얼굴이 한 사람씩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소리, 말투, 표정, 유머, 눈가 주름이 같이 생각났다. 한동안 시간과 장소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홀로 초원을 걸으며 고개를 높이 들고 햇빛과 바람을 맞는 모습. 수도원 한 구석에서 기도하며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응시하는 모습. 밤새 한국 업무를 처리하고 차에서 곤히 자는 모습. 골목길을 걸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모두 일상으로 잘 돌아갔을까?

7명의 여행자가 함께한 책 돌, 빛, 숲, 그리고 꽃다지르의 에필로그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양양이 부른 여행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효영 출판에서 펴낸 7명의 여행자가 함께 여행을 한 후 묶어낸 책입니다.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쥐르라는 책에서 우리 북카페에는 낭만소금 교수님으로 또 널리 알려진 분이죠. 김종진 건축가의 문장 일부를 이렇게 문장카펫으로 읽어드렸어요. 조금 느린 속도로 여행을 한 그 기록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남프랑스 수도원, 미술관, 그리고 그 곳곳 골목들까지 건축 투어를 하고서 담아둔 기록인데요. 이 전체 7명이죠. 7명의 여행자가 모두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이미지와 어떤 각종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요즘인데 정말 이 책에서 열고 닫는 글,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김종진 건축가가 담아놓은 그 이야기처럼 그 어떤 공간, 어떤 순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경험은 우리에게 이 늘어난 정보만큼이나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책 보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떠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그 행위, 그 전체 여정이 진짜 여행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품고 있는 떠올리는 그 여행지 혹은 여행의 순간들, 기억들 이렇게 좀 헤아려 보시면 이게 진짜 단지 낯선 곳에 갔다, 내가 거길 떠나서 여기로 왔다, 이 정도의 어떤 공간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전혀 낯선 곳에 좀 찬찬히 머물렀던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카페인 분들의 어떤 여행지에서의 기억들도 좀 다시 이렇게 소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박준성 님이 오늘 주제는 여행이군요. 조심스레 이것을 예상해 봅니다 하시면서 지금 오늘의 출석 암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11번째 개근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출석 암호죠. 저게 맞을까요? 갑자기 바꿀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제 동공이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가요? 조심스레 휴가 예상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준성님은 휴가를 예상하셨구나. 저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여행지에서 함께 여행을 하고 거기서의 기록을 남긴 글 일부를 깔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름하면 여름 여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하면 또 이상하게 그 사계 중에서도 휴가라는 말이 가장 좀 많이 쓰이고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가세요? 뭐 휴가는 언제예요?

뭐 휴가 가고 싶다 이런 식의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계절이 또 여름이 아닌가 싶어서 휴가도 여름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성님의 지금 이 너무나 재빨리 포착한 이 예측에 제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바꿀까? 소풍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꿋꿋이 사실은 알아봐 주셔서 좋고요. 힌트를 살짝씩 문카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휴가가 오늘의 여름어입니다. 출석 암호 휴가 입력해 주시죠.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도 되고요. 그리고 반디 앱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모두 출석하시면 11번의 개그입니다. 오늘까지만 출석하셔도 아차상 받으실 수 있고요. 내일까지 아니네요. 오늘 10번째군요. 수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제가 지금 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이 10번째 출석 도전입니다. 저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하셔야, 그래야 이제 아차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레까지 모두 다 개근하시면 개근상이 됩니다. 와, 12번의 이 생방 개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제가 어제 보니까, 개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흘이 남아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개근하고 그다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시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너무 지쳐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중에 갑자기 이렇게 출석 이벤트를 했던 것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우리는 전통이잖아요. 북카페 출석 이벤트.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 02에 1호씩 뜨는 번호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듣고 있다. 출석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거기까진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시간 다잘 정확히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가희님 출첵 10번째 휴가 하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라디오 매일매일 듣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들어도 이렇게 출석 암호를 입력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에서 많이 발생됐었고요. 그 자리에 있었으나 번호를 입력하는 거, 이 보내는 것을 암호를 넣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어떤 수다와 음악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출석 암호는 일단 입력하신 카페인 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객은 누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클리프 리차드의 서머 홀리데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석 이벤트 오늘 암호는 휴가입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성수기에는 카페인님들 휴가 많이 가시겠죠? 라고 하셨는데,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카페인분들 어떤 소문내고 싶은 휴가 계획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이 지금 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죠? 첫 수박을 드셨다고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첫 수박이 아니에요. 6월 초에 먹었던 기억이 이제서야 났어요. 정신 차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인간적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많아요. 아,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했는데, 거기 갔던 것이 나중에 기억이 난다거나, 기억에서도 지웠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미술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작품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진짜 거장의 작품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그 감상자들의 머리, 그 뇌리 속에 다 완전히 각인되듯이 박히는 건 아닌가 봐요. 보고서도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암울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또 자꾸자꾸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 그리고 이런 어떤 오락가락함을 뚫고 들어오는 각인되는 작품들을 오래 품으려고 합니다. 김세진님은 조용한 서해의 섬으로 휴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아이의 방학과 학원 일정, 그리고 그 섬에 유튜버가 방문한 이후, 하나뿐인 민박집이 꽉 차서 예약을 못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섬에, 서해안에 섬 많잖아요. 남해안도 그렇지만, 그 섬에 하나뿐인 민박집이 있는데, 그게 유튜버가, 이렇게 너무 영향력 있는 분이 다녀가시고 나니까 이제 원래 이용했던 분들이 또 이용을 못하는 경험 이거 많죠. 뭐 숙소, 식당, 어떤 골목들도 그렇고요. 오현주님은 책 선물을 받으면 9월 휴가에 데려갈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현주님이 9월 휴가에 데려갈 수 있도록 좋은 책 선물 꼭 개근 다 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재성님.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저로서는 매일매일이 휴가입니다. 윤고우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좀더 의미 있는 휴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시작하셨군요. 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너무너무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시간일 텐데 그때 항상 북카페가 특정 시간에 또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늘 챙겨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주님도 더울 때는 에어컨 밑이 가장 시원하다는 남편 때문에 6월 말에 일찌감치 속초 강릉 휴가 다녀왔네요. 아직도 파랗던 강릉 해변가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않는 분들은 바다를 보고 오면 그 바다의 유효기간? 머릿속에서 그 바다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해서 봤던 게 여행의 행복감이 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주간 지속된다고 들었거든요. 최대 2주. 2주 지나면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제 몸이나 어떤 가슴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딱 이렇게 0이 되는 거겠죠. 기억으로 남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바다를 가고 싶습니다. 저도 파란 바다 보러. 그리고 이서훈님. 더 오래오래 출첵하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하다가도, 아, 맞다, 출석해야지 하면서 친구들 만나다가도 다 같이 출첵해야지 하고 아이들 점심 챙기다가도, 아, 맞다, 출첵! 이렇게 되신다고 합니다. 서우님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3주 끄떡없어요 했는데 진짜 끄떡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차 하면서 놓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 이제 언제죠? 우리 또그 다음번에도 출석 이벤트 갈 때는 약간 더, 적어도 3주 이상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도 약간 변주해서 뭔가 꼭 개근상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뭐 특정 요일이라든지, 요럴 때 뭐, 어떻게 한다거나, 지금 아직 정리된 바가 없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음번 출석 이벤트는 적어도 12번보다 더 많을 것이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도전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일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 법의 이유입니다. 제헌절 앞두고 있어서요. 법의 의미 챙겨보는 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숲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낡은 화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절대적인 진리나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여기지만 사실 법전의 페이지들은 시대의 보폭에 맞춰 끊임없이 고쳐 쓰이고 지워지는 치열한 수정의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다른 속도로 맹렬하게 변해가고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형태도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만약 법이 과거의 잣대만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법의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여겨졌던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들이 오늘날에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경우를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희생을 묵인하던 낡은 조항들은 치열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하나둘씩 지워졌고 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들이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왔죠. 이처럼 법이 스스로의 낡은 문장들을 기억고 수정해내는 과정은 과거의 우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뼈아프게 틀렸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서늘하게 직시하고 기꺼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이 치열한 태도야말로 공동체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속 깊고 너그러운 성숙함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텍스트를 고쳐 쓰는 이 법의 유연함은 우리의 좁고 개인적인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만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내린 결정이나 과거의 신념에 갇혀 억지로 고집을 부리거나 낡은 관계에 애틋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나 자신의 내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해둔 낡은 규칙을 깨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억지로 옭아매곤 하죠. 하지만 고인 물이 썩어가듯 변하지 않는 굳건함만이 언제나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보폭에 맞춰 얼마든지 유연하게 고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너그러워집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지나치게 낡아버린 고집스러운 조항이 남아있다면 미련 없이 훌훌 지워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쾌적한 문장으로 새롭게 덧대어보는 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선 프렌치의 Everything Changes 듣고 왔습니다. 법, 절대 안 바뀔 것 같아도 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법도 우리가 시대의 보폭에 맞게 고쳐 쓸수 있는 거라는 거죠. 모두의 합의가 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요. 그렇게 나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나만의 낡은 조항들, 혹시 내가 아, 예전에 그걸 진짜 내 삶의 법처럼 들여놓은 건데 이렇게 바꾸면 되나 싶은 것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은 옷이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훌훌 털어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규칙들, 아, 그런데 좀 낡았다 싶은 거,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황재성님이 매일 다르게 들리는데 일카 일반인가요? 일간인가요? 생각하는 대로 들려서 매번 다르게 들리네요. 하셨는데 저 발음이 이상했나 봐요. 일반 카페인, 일간 카페인. 네, 이거 일반 카페인도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일반적인 카페인인가? 그럼 특별 카페인이 따로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것은 일간이죠. 데일리, 매일매일, 이제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커피 드시듯이 그렇게 배달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일간 카페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을 너무 강조하게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간 카페인, 이렇게.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침 맞고 시원한 카페에서 뜨알을 마시면서 출석해요. 활기 에너지 왕성한 초딩 두 아들을 케어하는 딸에게 휴가를 주고 싶네요. 오롯이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 휴가를, 아, 곧 방학이라는데 어쩐대요? 하셨습니다. 와, 지금 이게 두 초딩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활기 에너지 왕성한, 아, 진짜, 이렇게 초딩 두 아들을 케어하는 딸이라고 하셨는데, 아, 휴가. 이렇게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을까 싶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북카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왕 이렇게 지금 정말 산만하고 막 너무 요란한 거 북카페까지 거기 합세해 가지고 그냥 같이 육아하는 기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수영님, 오랜만에 외출해서 버스를 타면서 듣는 북카페. 뭉게구름, 먹구름, 파란 하늘, 녹진한 바람까지 여름날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 한편의 그림을 그려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또 이렇게 아 이어폰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지금 수양님 전 버스에서 북카페가 나온다는 줄 알고 우리 그런 버스들도 곧 있잖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렇게 버스를 타면 또 버스에서 북카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시 그 버스 전체인가 보다 착각을 했는데 수영님 귓가로 바로 이어폰 타고 흘러 들어가는 느낌도 좋습니다. 임근선님, 고님, 지난주 출석 체크 암호였던 그늘나무. 아, 기억하시죠? 그늘나무. 그늘나무처럼 멋진 단어 하나를 새로 알게 돼서 카페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먼산주름. 먼산주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산주름. 저도 몰랐는데. 뜻이 짐작하시죠? 주름을 잡은 듯이 보이는 멀리 있는 산들의 첩첩한 능선. 절로 상상이 되며 너무나

나 딱인 단어 아닌가요? 하셨는데, 멋집니다. 먼산주름. 그, 산 그림자라고 하던가요? 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명암이, 그러니까 농도가 달라지면서 첩첩첩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먼산주름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먼산주름도 언젠가 다른 계절에 또 출석 암호로 한번 띄우겠습니다. 한상현님, 제가 출석 이벤트 다음번엔 더 길게 할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길들여지고 있다.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카페인 분들의 그 어떤 에너지를 제가 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수뇌부도 그렇고, 또 저의 에너지를 또 카페인님이 또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선한 영향력 맞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이벤트 중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절도 기대해 주시죠.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이다혜님이 샤이 카페인입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최서연 여사님의 65번째 생신입니다. 아직까지 단한 번도 방송 출연 경험이 없으신데 엄마 이름 불러주시고 축하해 주신다면 깜짝 선물이 될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는 섬맥으로 인해 몇 년째 대학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어제부터 다시 가슴 한쪽에 심전도 기계를 달고 계시는데요. 걱정보다는 매일매일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남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난주 금요일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베넷 이름이지만 우리 신야, 신야의 탄생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저는 항상 따뜻한 북카페에 들러 매일의 소확행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일단 최서연 여사님,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 샤이 카페인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이 다혜님 따님이 북카페로 지금 사연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건강하시고요. 65번째 생일 또 66번째 생일 7번째 생일 계속 북카페가 축하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태어난 조카 신야. 신야야! 이름 불러봅니다. 그냥 정겹게 반말 축하 갈게요. 신야야! 이 땅에 온걸 환영해. 여기 살만하다. 앞으로 그냥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어. 신야에게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축하해. 네, 그리고 신청하신 곡도 띄워드리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곡이었고요. 더 라이트하우스 키퍼 신청하셨는데, 요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우리 특집 이어갑니다. 무리하는 방학 특집입니다. 여름 방학 특집.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 네 편 만나기 전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은희 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올해 초에 무리하는 시인들이 읽어주신 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서를 주셨는데 단서가 이렇게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올해 초라고 하셨고 그 시의 내용이 자연스레 그림으로 그려졌다. 저렇게 어떤 장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데 시가 되네. 근데 그 묘사가 따뜻하네. 그대로 마음에 와닿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이 정도 정보로 제목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는 너무나
2: 그죠.
1: 알기가 어려울 네. 것 같긴 합니다.
2: 1월인지 2월인지
1: 달이라도
0: 네, 달이라도 네.
2: 아니면
0: 알면.
2: 뭐 기억나시는 키워드 단어 하나
0: 단어
1: 그렇죠. 네. 네. 아니면 그 감 묘사가 따뜻하다는 너무 이게 또 주관적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단서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실까봐 살짝 안내드렸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오늘은 50년대. 50년대만요, 오늘은?
0: 네, 맞습니다.
1: 50년대에 집중해서 오늘은 네 편의 작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네. 첫 번째로는 상혁 시인이 골라오셨어요.
0: 네, 신석정 시인의 귀향시초라는 시인데요. 전쟁 상황, 전쟁 한복판에서 쓰인 시여서 그 전쟁 상황에 어떤 참담했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귀향시초 신석정 껌도 양과자도 쌀밥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을 아이들은 날만 새면 띠뿌리 칡뿌리를 직신직신 깨물어서

무습대다. 3. 껍질을 벗길 소나무도 없는 메마른 고장이 되어서 마을에서는 할머니와 손주딸들이 들로 나와서 쑥을 뜯고 자운형 순이며 독색이며 까치봉통이 너무를 마구 뜯으면서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겨야 하겠느냐고 산수유 꽃같이 노란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고 서글퍼 합대다. 4. 술회사 앞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 쇠자락이와 술찌거니를 얻어가야 하기에 부세부세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차표 사듯 늘어서서 꼭 잠겨있는 술회사 문이 열리기를 천당같이 기다리고 있습대다. 5. 장에 가면 혼전만전한 생선이 듬뿍 쌓여있고 쌀가게에는 옷같이 하얀 쌀이 모대기 모대기 있는데도 어찌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쌀겨와 쑤시겨 전을 찌읒찌읒 굽어보며 개미같이 옹개옹개 모여 서야 하는 것입니까? 쌀겨에는 쑥은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수근수근 주고받는 이야기가 목 놓고 우는 소리보다 더 가엽게 들리더구만요.

국학자료원에서 펴낸 신석정 전집 1권에 담긴 신석정 시인의 귀향 시초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이 시가 발표된 시점과 같은 해에 발표된 곡입니다. 심연옥의 한강 띄워드렸어요. 이민정 님이 지금 지난주에

0: 시에이어 이번 주도 시에이어 음악까지 완벽한 조화입니다 하셨는데요.
1: 네.
0: 진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1: 그러게요.
2: 네. 시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0: 신기하죠.
2: 네.
1: 네. 52년이면 전쟁 한복판인데도 노래가 발표되고 시가 또 발표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0: 아, 그렇죠. 그건
2: 그렇죠.
0: 멈추진 못했을 것
1: 네.
2: 맞아요.
0: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 이 시를 골라오신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요.
1: 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배우기에는 서정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 실리기 쉬운 짧은 시 위주로 그러니까
0: 네.
1: 뭐 농촌의 풍경을 노래한 그런 시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귀양시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는데도 요 제목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양과 시초가 되게 흔한 제목이기도 하고 시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요 길고 대단히 디테일, 현실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이런 시가 오히려 저는 신석정의 서정 시들보다는 더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시였고
0: 네.
1: 신석정 시인이 후반부에 되게 현실을 조금 더잘 들여다보는 시를 썼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해서 좀덜 신석정 시인의 시 중에서 좀 우리에겐 낯선 경향의 시
0: 그러네요.
1: 그러나 또 그의 큰 어떤 줄기를 이루는 시이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하미경님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신석정 시인 시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이 시는 현실적이라서 슬프네요.
1: 네.
0: 슬프게 느껴진다. 현실의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2: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신석정 시인의 시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0: 네.
2: 그러니까 신석정 시인한테 약간 초기
1: 네.
2: 작품들이고 아마 전쟁을 겪으면서 신석정 시인이 변화가 좀 컸던 시인이라고 저도
0: 네.
2: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 여기 너무 잘 살아있고
0: 그렇죠.
2: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언어들이 너무 풍요로워요.
1: 네.
2: 시어 하나하나가
0: 맞아요.
2: 직신직신 깨물면서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새자락이 술지공 부세부세한 얼굴 뭐 이런 모든 우리가 그 지금은 안 쓰는 말들이라든가
0: 그쵸.
2: 뭐 의성어 이태어 같은 것들도 너무 풍요로워서 그 너무 이상한 대비를 이루면서 좀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0: 이 찌읒찌읒 굽어보며 이것도
2: 그죠.
0: 찌읒찌읒 굽어보며가
2: 예,
0: 그 느낌이
2: 그러니까요.
0: 확 오잖아요.
1: 그리고 요 보면은 그 어떤 생동감 있는 뭔가 의성어 으태어도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2: 그쵸. 네.
1: 분명히 전쟁의 복판인데 아이들은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쏘다니고 근데 그건 퍽은 귀엽고도 안쓰러워 죽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술회사에서 술찌꺼기라도 얻어보려고 줄을 서고
0: 네.
1: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계속 수다를 떨고 있거든요.
2: 그쵸.
1: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서 그걸 얻으려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전쟁통이고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0: 네.
1: 사람들의 일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전혀 잃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뭔가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묘사했는데 그게 느껴져요, 시 안에서.
2: 그렇죠. 이
0: 그렇죠.
2: 북적북적함이 그냥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0: 네.
2: 의지가 그 시대에 되게 또 한편으로 엄청 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 같은 면도 있는 것
0: 그렇죠.
2: 같은데.
0: 빠르게 우리 그
2: 그죠.
0: 소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일상의 것들, 여기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보면 너무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노란 빛깔을 이 산수유에 비유한다거나
2: 네.
0: 아니면은 아이들이
2: 칡뿌리
0: 그쵸. 누렇고 몸에
2: 깨물면서
0: 젖은 띠뿌리랑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며 쏟아내는 게 귀엽기도 하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이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1: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아니 전쟁 상황이 그렇게 참혹했는데 이걸 미화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0: 네.
1: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느낌만 딱어그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또
2: 그죠.
1: 느꼈습니다.
0: 그 감각. 네.
2: 네.
0: 9908 쓰시는 카페이님이 그먼 나라를 아르십니까의 신석정 시인. 아. 이 시도 참 좋네요. 지난주에 이어 또 시간여행합니다. 시인님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진짜
1: 네.
0: 이 시간여행이라고 해주신 걸 딱 이렇게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읽던 그 때시자 말고 이 시를 시와 시 사이를 시사이 여행이란 느낌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딱이다 싶기도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1: 너무 좋네요.
0: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 둘러 앉아서 나오잖아요.
1: 네,
0: 나물죽을 앉아서. 놓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아니고 돌러 앉아서.
1: 네.
0: 저희 돌러 앉은 채로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캐리 멀리건, 스탁 센즈가 함께한 곡 500 마일스 듣고 가시죠.

0: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오늘도 우리 시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만났던 작품, 그 신석정 시인의 시에서도 그 끝에 종결 어미들이 네. 그 되게 다채롭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일상어 구어체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끝은 더 가엽게 들리드구만요. 네. 그래서 낭독하실 때
1: 읽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너무 신경 써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살려서 읽으시느라고. 네.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들리드구만요 하다가 숨이 모자라가지고 유하고 못 올린 거 좀 아쉽다.
0: 그 부분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낭독. 이 시절에도 시 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거가 그 시대에는 또 많이 쓰던 그런 표현들이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그거 자체가 막 다채롭고 신기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느낌이었을지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아, 이거 찾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네. 뭐 수대며 같은 것은 이제 뭐 수다를 떨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읽으니까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0: 그러네요.
2: 일부러 그러면 전라도 방언을 많이 썼으면 이런 죽겠습 때다. 뭐 이것도 전라도 방언인가요?
1: 이 사람이 출생지가 전라북도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 부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돌로 앉아서 너무 마음이 쓰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오와 오를 그냥 약간 조금씩만 이렇게 그 방향만 바꿔줬을 뿐인데 느낌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잖아요.
1: 네.
2: 네, 전라도 사투리가 저는 약간 사랑스럽게 좀 느껴져서 누가 구성지게 그 사투리를 쓰면은 그냥 막 전 반해버리거든요.
0: 소연 시인을 반하게 하는 방법, 네, 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성지게 네. 구사한다. 네.
2: 근데 이 고향 시, 네, 귀향 시초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막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다음 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50년대에 막 소설가들도 글을 계속 써서 그때도 작품 발표하고 하고 싶은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막 또 겹쳐 쓰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나온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지금 소연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고르셨나요?
2: 그만큼의 시대가 약간 지난 저는 그래도 약간의 복구를 한 그런 시대 때 55년도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특집으로 하자고 할 때 네. 50년대 차례가 오면 꼭 이 두 시인을 꼭 소개할 거야 이렇게 미리 찜해놓았던 그런 시인이고요.
0: 네.
2: 박용래 시인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좋아했고 한동안 좀 잊고 지내다가 다시 지난주에 찾아보면서
0: 네.
2: 또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이게 전후 시인들한테는 이 전쟁 참상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나가 모두의 공통된 큰 과제였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 신석정 시인처럼 이렇게 모두의 태도를 회복하는 그 낙관적인 그 마인드로 그렇게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내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얻은 감수성이나 태도 네. 그 자체로 이제 노래하는 시인도 있고 그리고 은유나 상징으로 다루는 시인도 있고
0: 그쵸.
2: 그런데 박용래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경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에만 말할 수 있는 서적을 이야기한 그런 시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낭독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을의 노래 박용래. 깊은 밤 풀벌레 소리와 나뿐이로다. 시냇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어두움을 저어 시냇물처럼 저렇게 떨며 흐느끼는 풀벌레 소리 쓸쓸한 마음을 몰고 간다. 빗방울처럼 이어는 슬픔의 나라 후원을 돌아가며 잦아지게 운다. 오로지 하나의 길 위 네가 밤을 절망이라 하였나. 말긋말긋 푸른 별들의 눈짓 풀잎의 바람 살아있기에 밤이 오고 동이 트고 하루가 오가는 다시 가을밤 외로운 그림자는 서성거린다. 찬 이슬밭엔 찬 이슬에 젖고 언덕에 오르면 언덕 허전한 숲을 그늘에 앉는다. 그리고 등불을 죽이고 침실에 누워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허술한 허술한 풀벌레와 그림자와 가을밤.

0: 차이콥스키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현대문학 1955년 6월호에 실린 박용래 시인의 시 가을의 노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지금 띄워드린 이 음악의 그 지시가 이렇게 느리고 애절하게 좀더 노래하듯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지시어가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뭔가 이 여운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 낭독할 때부터 이 음악까지.
1: 예,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시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을 막할 정도였어요.
1: 네, 이게 박용래 시인 시 중에서 꽤긴 편이에요.
2: 네, 엄청 긴 편이에요.
0: 이 요즘
1: 예.
0: 시 기준으로는 긴게 아닌데.
2: 네.
0: 네.
1: 50년대에 박용래 시인이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무척이나 모든 시인들에게 문단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시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뭐 김소월이라든가 이전의 시인들하고 이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 전혀 세련되게 새로운 면도 독특하게 있어서
0: 네.
1: 그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딱히 무슨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되게 희미하고,
0: 네.
1: 연하고,
0: 맞아요.
1: 그래요. 근데 그 연함이 주는 엄청난 매력? 그것을 박용래 시인이 아마 거의 한국 시에서 거의 처음으로 구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종삼 시인하고 더불어서.
0: 네.
1: 그래서 특히 뭐 저는 이 시의 끝부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허술한 풀벌레와 그림자와 가을밤. 이렇게 끝날 때이 허술한 이두번 반복되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박용리 씨한테 너무 배우고 싶은 태도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맞아요. 지금 허술한 두번 반복도 이렇게 그 행을 바꿔서
1: 그죠?
0: 이렇게 쌓아두듯이 뒀단
1: 네.
0: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니까 정말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허술하다는 말은 표현을 많이 쓰지만 허술한 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보게 되는 느낌. 여기 나온 모든 시어를 그렇게 보게 되긴 해요.
2: 저는 박용래 시인의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전집을 산 시인이 박용래 시인이고 왜냐면 저를 가르쳤던 소설가 어떤 선생님의 영향으로
0: 네.
2: 그분이 너무 박용래 시인을 좋아했는데 그걸 저에게 추천해 주셨고 제가 그걸 계기로 박용래 시인 전집을 처음으로 샀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요 시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긴데 기억은 잘안 나요. 전집으로 읽었기 때문에.
0: 네.
2: 근데 박용래 시인 정말 짧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단어를 쌓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반복되는 단어가 많으면 보통 짧은 시에서는 그게 좀 거슬릴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2: 정말 그 행마다 정확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2: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게 들리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곤충 소리, 밤에 우는 곤충 소리 들으면 계속 반복되지만 그걸 반복해서 울릴 때더
0: 네.
2: 좋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0: 그쵸.
2: 그런 것처럼 정말 노래하듯 쓰는 시.

0: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가 너무 이 시인을 좋아해가지고 막 전기도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랑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량하고 술 좋아하고 술 마시면 또잘 울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시도 쓰고 약간 그런 모든 것을
1: 네,
0: 했던
1: 그냥.
0: 시인이라고 들어서 더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1: 지금 두 분이 내가 박용래 먼저
0: 아, 그렇죠,
1: 좋아했어.
0: 그렇죠.
1: 지금 약간 거의 지금 배틀 붙듯이 하시는 느낌이고요. 김민정 님이, 아, 박용래 시인 너무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하면서 지금 카페인님들도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신수아 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에서라도 북카페에서 낭독이 되어서 그 시대 시인님들이 점심 식사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면, 아, 그때 잘 써놓았다 하시겠어요. 박용래 시인을 만약에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2: 그냥 그 말씀하자마자 어딘가에서 술 취해 계신
0: 저도
2: 모습이 대뜸 떠올라요.
1: 네,
0: 저는
1: 흐릿한 조명
0: 옆에서
1: 아래.
0: 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좀 안주도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1: 오,
0: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냥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는
2: 네.
1: 거예요. 네. 와, 박용래 시인의 이 시. 정말 매력적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뭐 하나만 꼭지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아까 소현 씨님이 얘기하신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의 태양은 되게 강렬한 거잖아요.
2: 그렇죠.
1: 연한 것 속에서도 여기서는 그래도 감히 태양을? 이런 정도의 시어가 훅 등장해서 이 약간 농담을 좀 조절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2: 예, 그래서 박용래 시인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 네.
2: 되게 멋이 아주 끝내주는 대목들이 요런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이 태양처럼이냐면 호젓한 꿈이거든요.
1: 맞아요.
2: 그리고 그 다음에 허술한 허술한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태양처럼이라는 세상 강렬한
1: 그쵸.
2: 이런 시어가 등장하는데, 박용래 시인은 마치 태양의 저 반대편에 놓인 것 같은 것들을 더 애착한단 말이죠.
1: 네.
2: 그래서 이게 아, 너는 태양처럼 이렇게 강렬한 무엇이니? 나는 태양의 저 건너편 같은 것들이 나한테는 태양같이 소중하단다. 그 느낌을 너무 몇 글자로 싹 표현을 하죠.
1: 맞아요. 이 부분도요. 네가 밤을 절망이라 하였나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절망이라는 큰 단어에 비해서는 아주 네, 아주 하찮고 사소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잖아요.
2: 예.
1: 맑은 푸른
2: 푸른 별들의
1: 별들의 눈짓.
2: 눈짓.
1: 근데 이쪽으로 마음이 훅 가잖아요.
2: 그쵸, 그쵸.
1: 아, 놀라운.
0: 저는 부사 사용 되게 잘한 부분, 아니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루가 오가는 하고 나서 다시 가을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분 너무 멋있었는데 그걸 한 행또 띄워서 찬 이슬 밭엔 찬 이슬에 젖고 언덕에
2: 언덕에 오르면
0: 오르면 언덕.
1: 언덕.
0: 이것도 너무 쌓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권진원의 가을밤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저는 김규동 시인의 밤의 신화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김규동 시인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나비와 강장이 너무 유명하게 실려 있어서 네. 그 시는 또 많이 알지만 또 김규동 시인 자체가 그렇게 널리 대중에 알려진 시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울 때는 특히 이제 전공해서 대학원 가서 배울 때는 후반기 동인이라고 묶여가지고 좀 일부러 이름을 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김규동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 약간 그 사람의 생애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시를 좋아할 때 그런 사람 시가 좋으면 생애도 좀 찾아보고 이런 면이 그쵸. 있어서 이따 또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낭독 먼저 듣고 올게요.
1: 밤의 신화 김규동 북소리 나팔소리 다채로운 행진곡이 울려오는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텅 빈 대낮의 거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오는 것은 북을 치며 걸어오는 코끼리와 그 옆에 서서 피리와 나팔을 부는 광대들이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저런 음악을 연주하나? 나는 창피한 줄 모르고 아이들처럼 서서 당당히 행진해 오는 코끼리를 구경하였다. 내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자 어진 코끼리의 동그란 눈이 껌뻑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더욱 신이 나서 또 다른 악기에 떡떡 장단이 들어맞게 북을 쳐내었다. 이 거창한 행진의 뒤를 따르는 것은 아이들뿐. 아이들은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어른의 걸음걸이로 또 달달거리면서 행진의 뒤를 따랐다. 코를 훌쩍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숨가쁨과 무한한 호기심이 빗기었다. 검은 가로수와 초연 냄새.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가족도 동료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만 혼자 이 거리에 나와선 지금 그러면 가족은 어찌된 것일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코끼리가 나팔을 불면서 오고 있구나.

0: 빌 에반스의 피스 피스 듣고 왔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김규동 시 전집에 담긴 시 밤의 신화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와, 이 시가 발표된 시점을 생각해
1: 네,
0: 본다면
1: 54년이니까.
0: 네.
2: 예, 엄청 아름다운 시가.
0: 그 전혀 다른
2: 네.
0: 세상에서 먼저 간것 같은 느낌의 시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싶어요.
1: 요게 전반부, 후반부 두세 연이 더 있는데 길어서 좀 잘랐고요. 앞에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되게 긴 시예요. 그래서 지금 봐도 충분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이고 이 54년이면 전쟁 직후거든요. 그 전쟁 직후에서 환상과 전쟁의 폐허를 약간씩 겹쳐두고 있고 처음에 환상에서 시작해서 이 검은 가로수와 초연 냄새 이후로 갑자기 이제 전쟁 장면으로 넘어가고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화자가 생각하게 이 안에서 아 지금 내가 어디 가족도 동료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여기는 어딜까라고 이제 의문을 표하고 후반부로 가면 아 이곳이 다 현실은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유려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또, 아, 이런 시도 전쟁의 폐허를 또한번또 환기하는 그런 좋은 시도였겠구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렇게 들려주시니까 더 슬픈데요.
2: 네.
0: 정말.
1: 그래서 요 보면 우선은 그 아까 이 시인의 일대기를 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규동 시인이 원래 고향이 북쪽이에요. 함경도 쪽인데 김기림 시인. 저는 이제 김기림 하면 나비부터 생각나는데 또 김규동 시인의 대표작이 나비와 광장인데요. 스승 김기림 시인을 따라서 남쪽으로 와서 이제 그 후로는 계속 남쪽에서 살았거든요. 그 열정, 뭔가 스승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평생 시를 쓰고 살았던 그 일생도 참 신기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소현 씨님의 이 시?
2: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진짜 푹 빠져서 이 음악 나오는 동안에도 이 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 보는 시였고, 일단. 상혁 시인님한테 지금 너무 고마워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목은 밤의 신화인데,
0: 그쵸.
2: 시의 내용엔 대낮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그 점도 너무 놀라운 지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코끼리가 막 북을 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랑, 그 다음에 애들이나 이런 고개단을 뒤따르는데, 본인이 어른으로서 혼자만 좀 뻘쭘하게 이걸 뒤따른다는 그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문득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장면일까? 진짜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2: 그래서 처음 읽어주실 때는 그냥 이 화자의 나이가 무산되는 그런 느낌처럼도 느껴졌거든요. 그냥 어쩌면 아이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꿈속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아들이라는 건 미래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읽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르게 읽으니까 또 재밌고, 이 마지막을 잘 해석해 보려고 한 서너 번은 계속 읽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이 아니라고 하니까 꼭
2: 네.
0: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2: 네.
0: 생각이 막 드는데.
1: 네. 저도 이 마지막 부분, 사랑하는 아들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원래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되게 그런 경향 안에서 시를 썼던 시인이니까, 이걸 읽으면서 속으로는 자연인 시인과 너무 시를 일치시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읽었음에도, 아, 이 아들 어떻게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0: 다행히도?
1: 시인의 삶 속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는데 그만큼 시에 좀 빠져드는 그런 이
0: 그쵸.
1: 환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현실의 느낌이 정말로 그 마음을 울리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 아름답고 천진한 느낌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전쟁의 참상으로 뛰어드니까 시가 훨씬 더 덜컥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2: 그쵸.
0: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검은 가로수, 초연 냄새, 그리고 이 행진하는 사람 시각적인 어떤 그 꽉 찬 느낌이 있을 테고 피리 소리, 나팔 소리, 북소리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감각으로 엄청 시끌벅적한 한복판에 있는 게
2: 그쵸? 네.
0: 느껴지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현실 인식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네. 이 괴리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거 같고
2: 이 낙차가 낙차를 이용한 우리를 어지러지하게 만든
0: 맞아요.
2: 그 느낌이 너무 대단했어요.
1: 저는 그래서 나비와 광장 같은 시는 그 뭐 김규동의 대표작이긴 하지만
0: 네.
1: 저는 그 나비가 활주로에서 죽어가는 어떤 그 모습이 너무나 혼자 많은 상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뭔가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그 시가 날 밀어내는 느낌도 받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요거는 이야기로 돼 있고 자연스러운 말투로 돼 있는데다가 그냥 화면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0: 그쵸?
1: 방식이어서 훨씬 더 제가 지금 계속 가져오는 것들이 대표작보다 제가 뭔가 찾은 작품을 더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0: 네.
1: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할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0: 정경희님은 지금 읽어주신 부분만 듣고서 입체파 회화처럼 현실을 다각도로 표현

0: 시원시 같다고 하셨는데
1: 맞아, 맞아.
0: 진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네. 웬 서커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뒤에까지 다 보면 이게 현실과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네. 알게 되는 거고요.
2: 네, 그래서 뭐 축제의 시끌벅적한 느낌하고 또 전쟁이 묘하게 전쟁의 복판은 닮아 있기도 한데
0: 네.
2: 그걸 가지고 쓱 어떻게 보면은 현실로 빠져나오는 어떤 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작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 골라오셨나요?
1: 네, 전봉건 시인의 작품 하나를 골라가지고 왔어요. 전봉건 시인도 제가 처음 시를 배울 때 참 네. 좋아했었던 시인이고요. 그 전봉건 시인은 또 박용례 시인하고 무척 닮은 면도 있는데 네. 또 뭔가 되게 상반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건 시인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아마 모더니스트의 피가 흐른다.
0: 네.
1: 그리고 모더니스트를 엄청 지향한 그런 시를 썼고요.
0: 네.
1: 그래서 전쟁의 어떤 참상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0: 아.
1: 그래서 이미지로 곳곳에 늘 뭐 총탄이라든가 뭐 혈흔이라든가 그런 단어들이 배후에 있고 그런 이미지들을 운영하는 감각적인 어떤 시들을 쓰는데
0: 네.
1: 그 묘하게 세련된 그 태도가 또 좀 남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꿈과 포키트 전봉권.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포키트는 붙어서 비어 있다. 비가 내리면 비는 포키트에 내리고, 눈이 내리면 눈은 포키트에 내리고, 비가 내리는 눈이 내리는 포키트의 썰렁한 가장자리를 새가 날았다. 비 맞은 새가 날았다. 눈 맞은 새가 날았다. 비 맞은 새가 날으면서, 눈 맞은 새가 날으면서 기웃거린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포키트가 꿈꾸는 구겨진 꿈은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 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 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롱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다. 중동부 전선에서도 비가 내리면 비는 포키트에 내리고, 중동부 전선에서도 눈이 내리면 눈은 포키트에 내리고, 비가 내리는 눈이 내리는 중동부 전선의 포키트, 썰렁한 가장자리를 총알이 날았다. 그런 어느 날 맑은 구름에 피 뿌리며 몸부림치는 산허리에서 총알 하나가 내 손을 관통하면서 기웃거린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중동부 전선의 포키트. 꿈꾸는 구겨진 꿈은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 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 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롱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었다. 오늘은 비도 내리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고 새도 날지를 않고 총알도 날지 않아서 비인 포키트는 비어서 구겨진 꿈도 없이 그냥 비어서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붙어서 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이다.

오늘 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총알 맞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의 손가락들이 오 꿈처럼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면 빈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한 구석에서 젖어서 아롱지는 여자와도 같은 별 하나 그것을 잡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핑크 플로이드의 더 거너 스트림 띄워드렸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전봉건 시 전집에 담긴 시, 꿈과 포키트

0: 이벤트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제목과 이제 그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그 포키트가 무엇이냐를
1: 그냥 예. 포켓.
0: 그렇죠. 예. 저도 처음엔 포키트가 뭘까 했는데 그렇죠. 포켓 주머니였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님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찾아가신

0: 것처럼. 그리고 박주영님은 전쟁, 폭격, 제시의 일기도 떠올리셨다고, 북값이 다룬 적도 있었는데 제시의 일기 떠올렸다고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낭독하시 기분 어떠세요?
1: 낭독했을 때더 맛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그 전봉건의 감각적이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그
0: 네.
1: 리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제가 그걸 잘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잘
0: 느껴졌어요.
1: 아
0: 느껴졌어요. 네.
1: 다행입니다.
0: 그래서 곳곳에 막 표시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상혁 시인이.
2: 우선은 전봉건 시인도 아까 박영래 시인처럼 막 좋아한다고 호들갑을 떨어보고 싶은데 전봉건 시인은 제가 나중에 좀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트윗땡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황인찬 시인이 트위터를 한 100개 올리면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문학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반 절반 그 문학 얘기 중에 절반이 전봉건 얘기여가지고 대체 이 시인이 저는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이름만으로 들었던 시인인데 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해서 그때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읽었던 시인데 대단히 현대적이에요. 지금
0: 맞아요.
2: 읽으면.
0: 그러네요,
1: 그
0: 진짜.
1: 현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세대들 이후의 후배 시인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그 몇몇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이 현대적인 이 모든 태도들이 감각적인 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확하게 사실 딱 이거야라고 선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0: 그쵸.
1: 고점이 또 신비로워요. 그렇고 그다음에 되게 상징도 많고 태도도 되게 묘하고요.
2: 네.
0: 맞아요.
2: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시를 좋아해도 특히 30년대, 40년대, 50년대 시를 읽으면 아무리 현대적이거나 뭐 새롭게 보여도 영향받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봉건 시인의 시를 읽으면 확실히 이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그냥 과거의 어떤 시대 한때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인들에게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현대적인 느낌도
1: 와,
2: 있거든요.
1: 그렇죠. 황인찬 시인은 전봉건 시인의 시집 제목까지 가져가서 사랑을 위한 되풀이 제목을 한번더
0: 맞아요.
1: 사용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랑의 표현이죠.
0: 북카페에 그때 나오셨을 때도 몇 번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몇 특히 아주 애정하는 시인들의 목록에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던 전봉건 시인.
2: 그 정도로 정말로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아까 읽어주실 때도 뭔가 리듬을 살리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
0: 그러니까.
2: 중간에 그 삽입된 포키트가 꿈꾸는 구겨진 꿈은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낭독으로 들어서 알수 없지만 그 꺽쇠가 있고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름지고
1: 아름지고
2: 있을
0: 있을 것인가.
2: 것인가. 이 부분을 되게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걸
0: 맞아요.
2: 느껴져서.
0: 진짜로 시 안에 내부 안주머니처럼 붙어 있는 그
2: 그러니까요.
0: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반복되잖아요.
1: 그쵸.
0: 똑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길 또 이렇게 힘주어서 읽으신 것 같고, 이 포키트라고 하는 게 군대 용어로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적군에게 사방에 완전히 둘러싸여 고립된 지역이나 그 안에 갇힌 부대. 이제 가리키는 용어로도 통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도 다 담아서 이렇게 쓰신 걸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1: 글쎄요,
0: 알 수는
1: 그것까지는
0: 없지만, 그쵸?
2: 근데 어쨌든 이거를 포켓이라는 어떤 느낌을 빼고 그냥 읽었을 때는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한 게 포키트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뭔가 전쟁하고 연관된 느낌을
0: 맞아요.
2: 찾고 줘요. 뉘앙스 자체가. 그래서
0: 맞아요.
2: 그걸 포켓이라고 읽지 않더라도 이 불길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는 느낌을 갖게 그 뉘앙스가 되게 조정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꿈과 포켓 이렇게 대비시키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근데
2: 그래서 만약에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주머니는 붙어서 비어 있다라 그러면 전혀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시에.
1: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총알 맞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의 손가락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손가락들을 포켓에 찔러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0: 손을 약간 가리는 용도처럼도 네. 사용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포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키트보다 한 겹 되게 중요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에게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 그 마지막 연 언급을 하셨는데 그 연 너무 슬펐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맞아요. 결국은 이 장면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만약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면 그 아롱지는 여자와 같은 별 하나를 잡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1: 네.
2: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내가 잡는 것이 그 여자와 같은 별을 잡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그걸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슬프기도 하고 이 시의 전체적인 쓸쓸한 느낌을
1: 맞아요.
2: 되게 극대화시켜줘요. 왜냐하면 포키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도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이 포키트라는 단어 자체가요.
1: 그러니까 잡을 것이다도 아니고 잡겠다도 아니고 잡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니까 그 손으로 뭐라도 쥐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느낌이 네. 안간힘이 느껴지니까 더 슬픈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일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확률이 적은데도 그 적은 확률에 되게 맞아요. 기대어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맞아요. 하고요.
0: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목이도 꿈과 포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꿈들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역할이었을 것 같고 이 정도만으로도 그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시의 매듭을 지어주고 우리 가슴 속에서 이제 네. 새가 되었다 별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1: 그렇죠.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또 이 시대에 함께 품고 살아가야 했던 시인들이 어떤 시를 썼는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2주 더 남아 있고요. 2주가 아니네요. 우리
2: 많이 남아 있어요.
1: 네. 네. 6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어갈 예정인데요. 0086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의 시들이 너무 좋습니다. 흐릿한 장마가 깜놀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의 시를 발견하셨다면 그렇죠. 네. 그럼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역사를 쭉 훑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시들을 그중에서도 안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뭔가 제 안목이 한번 확인받는 느낌이 받게 되잖아요.
1: 오늘 쌍혁 씨 안목에 대한 네. 그 찬사가 사연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는 아까 박용래 시인 씨 소개할 때도 제가 출처를 그 지면 출처를 읽느라고 무심코 읽으려다가 너무 깜짝 흠칫 놀랐던 게
0: 현대문학.
1: 1955년 6월호 현대문학이라는 지면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그래 현대문학 역사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작지.
0: 그렇죠.
1: 그래서 갑자기 막 아득해져가지고 네. 찾아본 거예요. 근데 네. 1955년 1월호부터 시작이었던
0: 맞아요.
1: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휴호 없이 그냥 쫙 계속 이어진. 그러니까 네. 그 창간한 잡지에 그해 6월에 한 여섯 번째로 소개한 그 지면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박용래 시인이 시를 수록했다라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아 진짜 시간 여행이
2: 그렇죠
1: 돼요. 네.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렇죠.
2: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시니까 박용래 시인이 당대에 네. 주목도 많이 받고 주변에 사랑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도 나요. 왜냐하면 그쵸. 처음에 이제 잡지를 만들고 거기에 고를 들어올 시인들 되게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1: 그럼요. 네.
0: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인으로 대우받았다고 네. 알고 있어요.
2: 부럽네요.
1: 그 시를 오늘도 소개해 주셔서 그 시 포함해서 우리가 또 네 편의 작품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카페인 마음 속으로 스며든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그러면
0: 60년대부터 이제 또 시가 너무 많아지겠죠?
1: 아 60년대부터는. 네.
2: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 뭐 80년대, 70년대 시가 많은 때는 두 번 해야 되나 2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희는 다 좋습니다. 최유하님이 시 선생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이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북카페는 이 화요일 방송은 오늘 저녁 재방송 그리고 일요일 낮 12시 재방송 통해서 또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썬데이 모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T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호주 태즈메니아는 지금 그리움으로 살살 앓는 중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귀여움으로 주민들을 구원한 친구 닐이 떠났기 때문이라네요. 닐, 그는 몸무게 1톤에 달하는 5살짜리 남방 코끼리 물범이랍니다. 닐은 해마다 두 차례 무태에 올라와 쉬거나 털갈이하며 지내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닐이 무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웃음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그 큰 몸으로 도로를 떡하니 막고 드르렁드르렁 낮잠을 자고요. 교통 표지판에 몸을 문대며 벅벅 긁기도 하고 교통 콘을 갖고 놀거나 울타리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민폐가 될 만한 상황에서도 태즈마니아 주민들은 오냐오냐 귀여워하며 어린 물범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태평하게 푹 쉰 닐은 자신이 월드스타가 된 건 알지 못한 채 먹이를 찾아 남극해로 떠났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요. 호주 아티스트 티나레나의 알레블루오 더 높이 나아가였습니다. 5살 이 코끼리 물범 나이는 사람으로 치면은 10대 청소년 티네이저 나이라고 하네요. 혈기왕성하고 한창 에너지 넘칠 그런 나이에 남부 타스마니아 타운을 찾은 닐.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귀 본능으로 매년 두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털갈이 하고 하면서 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남극해로 나아가서는 6개월간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궤적이 총 5,000km 정도라네요. 대단하죠. 원래 남부 타스마니아 호주의 이 지역에는 이 코끼리 물범 군집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18세기에 그 대량 포획을 해가지고 이 군집이 사라졌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국에서도 추정컨대 닐이 어쩌면 그 이후로 이 군집이 사라진 이후에 이곳에서 태어난 최초의 물범, 코끼리 물범일 수 있다. 이러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보게 되면은 혹시 목격을 하면은 꼭 당국에 알리고 최소한 10에서 20m의 거리를 꼭 유지하면서, 예, 물범이 닐이 바다로 향하는 그런 방향, 특히나 그런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국이 굉장히 재밌네요. 이 구경꾼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이게 서로 위험하잖아요.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니일한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계속 조심 안 하고 몰려드시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면서 겁을 줬다네요. 김정환님께서 우리나라는 푸바오 열풍이었는데 쟤도 엄청 귀엽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호주 동네에는 권투하는 근육질 캥거루, 거실에 또 똬이 틀고 있는 왕독뱀 이런 것도 모자라서 물범까지 상륙하는군요. 아, 그래도 물범은 귀엽네요. 그래서 환영하는 걸까요? 라고 3922님 문자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네요, 사실. 그리고 유유자적,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그런 시도는 일단 올라온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 한 분이 그 지뢰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찍히기도 했네요. 물범을 괴롭히면 당연히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반려견은 20m. 사람은 10m 적어도 거리를 두라. 뭐 이렇게 당국에서 당부를 하고 있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올해 발표된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갸브리 폰테 그리고 조바노티가 함께 부르는 DNA,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1: Un vento vagabondo mi ha portato fino a qui, sul davanzale di una nuova vita, attratto dal colore dei tuoi fiori messi lì.

2026년 이탈리안 팝 신곡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 여름 펑크 들으셨고요. 먼저 곡은 가브리 폰테와 조바노티의 DNA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7월 14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그녀는 동시대의 파워발라드 가수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놀랄 만큼 폭넓은 팝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 보니 타일러를 추모하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바친 헌사입니다. 파워와 발라드, 이것은 본래 1970년대 초반 하드록에서 파생되어 1980년대 헤비메탈의 전성기를 함께 누린 주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드록과 헤비메탈이 그랬듯 파워발라드 역시 철저히 남자의 음악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등장한 보니 타일러의 허스키하고 폭발적인 창법은 록의 영역에 여자의 자리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자리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여자 역시 록 음악의 중심에서 메가스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 타일러의 시그니처 보컬이 타고난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1976년 지금 배경에 흐르는 곡이죠. Lost in France로 데뷔 1년 만에 영국 싱글 차트 9위를 거두며 첫 성공을 만끽하던 보니 타일러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후두에 결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몇 달이 더 걸렸고 이후에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죠. 시종일관 꺼끌꺼끌하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는 성대의 영구적 변형이라는 의학적 사고의 잔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니 타일러는 이 우연한 사고를 창조적 돌파구로 바꿉니다. 컨트리 팝 스타일의 첫 번째 싱글의 후속곡으로 록 발라드를 발표한 겁니다.

마치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컨트리 팝 가수는 영국 차트 4위를 넘어서 미국 빌보드 3위로 진군하며 삽시간에 월드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보니 타일러는 CBS 레코드로 이적하며 또 한 번의 운명과 마주합니다. 오페라 록의 거장 짐 스타인만과 만난 거죠.

짐 스타인먼은 보니 타일러를 파워팝 발라드의 여왕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록스타 미틀로프의 오랜 파트너였던 짐 스타인먼. 그는 보니 타일러의 이전 음반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좋아했다는데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만한 곡을 만들어 들려주었을 때 보니 타일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곡이 지금 흘러나오는 보니 타일러의 오페라 발라드 Total Eclipse of the Heart였죠. 이 곡으로 보니 타일러는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했고 여성 록 아이콘으로서 우뚝 섭니다. 주류 팝 시장에서 컨트리 팝, 파워 발라드, 스타디움 록, 독일 유로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파워 발라드 가수 보니 타일러였습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허스키 음색으로 1980년대 팝 음악을 개척한 팝록 씬을 또 휘어잡은 이 타일러 선생께서 7월 8일 향년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네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의 대표곡 두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뭐 누가 들어도 컨트리 팝이구나 라는 뉘앙스의 연주였죠. 1978년 음반에서 It's a Heartache.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1위, 그리고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는 빌보드 3위, 영국 4위 이렇게 아주 높은 성적을 달성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보니 타일러에게 별명을 지어줬다는데요. 여자 로드 스튜어트다. 예. 뭐 본인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음색 망가진 듯한 그런 음색에서 아까 언급된 짐 스타인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영웅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이 겨우 노래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열창하는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 저도 떠오르는 가수가 한분 계시네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위일청 씨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인권 씨의 초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악기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장난 듯한 사운드를 그 음색을 쫓는 그런 시도들을 스튜디오에서 하죠. 뭐 이건 좀 벗어난 비유겠지만 루이치 사카모토가 후쿠시마 쓰나미 피해 현장에서 건져낸 피아노를 뭐 상징적인 뭐 추모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음색으로 또 음악을 녹음하는 그런 시도들. 뭐 사람의 목소리도 예, 한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 로드 스튜어트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히트곡이 나오고 후속곡이 없으면 원 히트 원더가 아닌가?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죠. 이렇다 할 히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두 번째 곡, 1983년 앨범 수록곡 Total Eclipse of the Heart를 발표합니다. 영국 차트 1위를 달성했고요. 짐 스타인만이 워낙 좀 독특한 작품 세계잖아요. 미틀로프와의 찰떡궁합으로 뭐 발표한 음악들이 좀 음산하고 고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Total Eclipse of the Heart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랫말도 이 뱀파이어적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벽한 세팅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음색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컨트리 팝에서 이제 완전히 또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웨일스 출신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그 웨일스 출신의 대형 가수들이 좀 많네요. 영국의 셔리 베시, 톰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성량의 또 성악가 버금가는 그런 노래 실력에 그래서 그 출신이기도 한 보니 타일러 역시 노래 잘하는 가수로 초기에는 그렇게 인정받았고 음색도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데요. 그 데뷔할 당시에는

디스코 글램 뭐 이게 이제 저물어가는 무렵에 그 잔향이 있었고 또 펑크 붐이었죠. 그런 와중에 컨트리 발라드 가수로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예 이렇게 확장해서 미국에서의 성공이 좀 시들해질 무렵 다시 이제 유럽 활동을 꾸준히 또 이어나가면서 롱런 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 타일러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죠. 75세. 어제 또 부고를 하나 들었는데 오늘 인트로 소식 코끼리 물범 닐 이름이 닐이잖아요. 뉴질랜드 출신의 그 명배우 샘 닐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보니 타일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 러브스 뮤직님께서 이렇게 또글 올려주셨네요. 참하네요. 잘 들으셨다니 좋네요. 노래를 들으니까 연주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대 손상이 아주 심각한데 열정과 사랑으로 이 고통을 이겨낸 타일러, 보니 타일러 너무 멋집니다. 그래요? 저는 들으면서 이그 정도로 막 예. 위일청 씨 혹시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유영준님? 그분도 약간 좀 많이 예. 아무튼 오늘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가 부르는 라메르 바다, 샤를트르네 리메이크입니다. 2년 전에 발표한 싱글이네요. 그리고 메세데스 소사의 알폰시나 이 엘 말, 알폰시나와 바다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직접 작사를 했으며 그의 오랜 음악 파트너인 조르즈 가르바렌츠의 작곡입니다. 영어 버전인 Take Me Along도 미국에서 발표됐고요.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화자는 칙칙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쪽 하늘 끝에 있을 열대의 땅을 꿈꿉니다.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낭독하겠습니다. La misère serait moins pénible au soleil. Dans les bars à la tombée. 부두를 향해 간다. 무거운 짐과 끝나지 않는 노역에 내 등이 휘는 곳. 배들이 도착한다. 산더미 같이 과일을 싣고 기웃둥거리는 배들은 세상의 끝에서 예까지 왔다. 파란 하늘을 닮아 가물거리는 방랑의 꿈. 신기루, 미지의 땅이 풍기는 후추향, 벌거벗은 채 살아도 될 만큼 영원한 여름이 이어지는 바닷가의 이야기를 함께 싣고 온다. 한평생 북녘의 잿빛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는 항로를 바꿔 이 칙칙한 배경색을 씻어내고 싶다. 해질 무렵이면 선술집에서 선원들과 어울려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여자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현실은 사라지고 생각만으로 그 자리를 떠나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여름 바닷가로 간다. 그곳에서 정염에 찬 사랑이 두 팔을 뻗은 채 날 향해 미친 듯 달려오는 것을 본다. 나도 두 팔을 뻗어 나의 꿈에 와락 매달린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뱃사람들이 배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부두에 혼자 서서 아침이 올 때까지 꿈을 꾸고 또 꾼다. 어느 맑은 날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화물선에 탈 수만 있다면 화물창으로 석탄을 퍼넣는 일도 선뜻 할 텐데. 어린 시절의 꿈을 따라서 머나먼 섬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오직 사람답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른한 여자들이 꽃으로 엮은 목걸이로 마음을 홀리고 빼앗는다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과거 따윈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텐데, 짐 하나 없이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목청껏 노래 부르며 그곳으로 갈 텐데, 날 세상 끝으로 데려가다오. 날 경의의 땅으로 데려가다오. 태양 아래에 있다면 이 비참한 신세도 견디기 쉬울 것 같구나.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부르의 67년 발표곡 어머네 모아 날 데려가 다오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는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와 함께합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레게 아티스트 알파 블론디, 그리고 그의 앙상블 더 솔라 시스템의 노래와 연주로 마사다,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 마르코스 발리 그리고 셀수 폰세카의 2009년 음반에서요. 드레이스 다 딸지 오후 3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조이선 씨가 방금 그 새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샤를 아즈나브루가 부른 어메네 모아 나를 데려가다오라는 곡에서 그린 그 화자에게 답하는 형식의 신청곡이네요. 얼랜드 오이어의 프리마 라 프리마 에스타테 그 뮤비 속으로 데려다 주고 싶다라고 쓰셨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출신의

언론도 여의 2013년 유유자적 이탈리아 그 시칠리 섬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행복이 겨워 쓴 노래라죠. 라 프리마 에스타테 첫 번째 여름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이어갑니다.

0: 그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대립을 말과 그대, 미친 드립을 임희은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은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헝가리 뮤직 페스티벌에서 고생하신

0: 이야기는 지난주에 김광현 편집장에게 살짝 듣긴
1: 아,
0: 들은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만,
1: 네.
0: 좀뭐 우여곡절 많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1: 아, 이게 폭염이, 그 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닥쳤던 폭염 전선이 그대로 동쪽으로 저희를 따라 이동하는 바람에 한 3일을 직격탄을 맞아서 헝가리에서 42도에 가까운 폭염을 맞았고,
0: 어휴. 그 체감은 그러면 한 42도 이상일 텐데, 그쵸?
1: 한 45도 정도 되지
0: 어우,
1: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0: 고생하셨네요.
1: 뭐 실내에도 에어컨 설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잘안돼 있어서,
0: 네.
1: 사실 제일 고생한 분은 김광현 편집장님이에요.
0: 더위를 많이
1: 진짜 한 이틀
0: 타시는,
1: 정도를
0: 네.
1: 거의 외출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끼리 그냥 나갔다고 그랬어요.
0: 그분이 그 지난 시간 출연하실 때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셨는지 반바지를 입고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안 잡혔는데
1: 그래요? 네.
0: 반바지를 처음으로 그렇게 입고 나오셔서 깜짝
1: 아, 그
0: 놀랐거든요.
1: 정도로.
0: 예, 늘 이렇게 갇혀
1: 맞아요.
0: 있고 좀 이렇게
1: 네.
0: 캐주얼하게 다니시는 분이지만,
1: 그래서 한
0: 예.
1: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낯빛도 안 좋으시고 우울해 보이시고 말수도 없으시고 계속 숙소에만 틀어박혀 계셔가지고
0: 네.
1: 진심으로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뭔가 병환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근데
0: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나요?
1: 이제 한 3일차, 4일차쯤 이제 비한번 내리고 시원해지니까 갑자기 그 해맑은 웃음을 되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0: 제가 그 헝가리에 뭐그 유명한 음식이라도 뭐 드셨나요? 하여튼 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헝가리 콜라로
1: 아니, 같이 맛있는 거
0: 연명하신,
1: 먹어놓고 왜
0: 예,
1: 굴라시도 먹고,
0: 굴라시,
1: 예,
0: 예,
1: 맛있는 거 많이
0: 유명하죠.
1: 먹었는데, 예.
0: 음식보다 그 커피, 엄청난 커피 덕후라고 또 우리 이미윤 기자가
1: 네.
0: 출장 가시면 이 해외에서 유명한 카페부터 검색하신다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헝가리에는 어땠나요?
1: 아, 사실 뭐, 오래 있지 못해서 아직 뭐, 최고의 장소는 이제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몇 군데 가봤는데, 그 엠모 카페 부다페스트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약간 그, 우리식으로 치면 파란병 카페 같은 체인점이긴 한데,
0: 파란병,
1: 예, 약간 좀 고급스러운 뭐 그런 데였는데 괜찮았어요. 커피 맛,
0: 괜찮으세요?
1: 커피
0: 그
1: 맛도 괜찮고
0: 엠모,
1: 분위기도.
0: 헝가리에 있는 엠모 카페도 프랜차이즈고 뭐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건가요?
1: 아닙니다. 그 자체
0: 토종,
1: 브랜드고요. 부다페스트에만 한몇 군데 지점 있는 것 같은데, 오, 굉장히 분위기도 좀 힙하고 커피 맛도 좋고 필터 커피도 괜찮았었고, 네, 좋았습니다.
0: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으로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1: 물가가 원래는 거기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었는데 서유럽에 비하면 최근 몇년 사이에 정말 많이 한 5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뭐 식음료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커피값이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0: 그렇군요. 환율의 뭐 차이나 그런 이점은 전혀 없었겠네요.
1: 그렇죠. 거기 헝가리는 또 자체 그 통화를 쓰는데 포린트라는 통화를 쓰는데 뭐 거의 예 그냥 서울 밥값 내고 서울 뭐 음료값 내고 그냥 먹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후 일정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셨죠?
1: 맞습니다. 비엔나 바로 넘어가서 기차 타고 넘어가서요. 그 도나우 인젤 페스트라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그 관련 설명 드릴 텐데 그 도나우 강에 그 중도라고 하죠. 강 한가운데 이제 섬 우리로 치면 뭐 선유도나 뭐 이런 데 같은 데인데 도나우 섬입니다. 도나우 인젤인데 그 섬이 선유도를 쭉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 길이가 한 20km 됩니다.
0: 근데 폭이 좁다? 뭐 이런
1: 폭은
0: 건가요?
1: 좁고 엄청 길어서
0: 길이가
1: 약간 뱀처럼
0: 20km 넘어요? 와, 상당한데요?
1: 거기에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0: 음악 페스티벌이었겠죠?
1: 네,
0: 당연히.
1: 맞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선곡을 하셨네요.
1: 맞아요.
0: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주실 텐데.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또 커피가 유명하지 않나요?
1: 비엔나 커피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팔죠.
0: 그거는 많이
1: 비엔나 커피.
0: 드셔서 뭐 굳이 뭐 드시지
1: 그래도 또
0: 않으셨나요?
1: 뭐 현지에서 비엔나에서 비엔나 커피 먹는데 이거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0: 그런가요?
1: 네, 몇잔 먹어봤죠.
0: 뭐 괜찮았어요.
1: 예. 뭐 느낌인지 몰라도.
0: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뭐 그런
1: 아, 시내 뭐 시키지 않아도 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래야 되나요?
1: 약간. 예. 근데 맛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인슈페너.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광현 편집장 그리고 이어서 이미윤 음악 저널리스트까지 무사 귀환을 하셨으니까
1: 네.
0: 안심해도 되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오늘 선곡 테마 바로 소개해 주시죠.
1: 섬 축제 가는 꿈이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섬 축제 가는 꿈.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도나우 섬 페스티벌.

0: 페스티벌 여기도 제가 갔다 왔고 여러 가지로 뭔가 섬과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접하고 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번에.
1: 네.
0: 그래서 갔다 오니 또 너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뭐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또뭐꼭 음악 축제 아니라도 뭐 섬에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섬 축제 가는 꿈을 음악으로 꿔보자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한국은 이 남이섬에 또
0: 아,
1: 예,
0: 그렇죠.
1: 뮤직 페스티벌이 또 있나요?
0: 남이섬에서
1: 자라섬도
0: 여러
1: 있고.
0: 개 있죠.
1: 예.
0: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너무 유명하고
1: 말씀하신
0: 남이섬도 예.
1: 선유도에서도 또그 공연장이 있어서 또
0: 그렇죠. 그
1: 공연을
0: 그리고
1: 많이 하죠,
0: 그렇죠. 그
1: 거기서도. 예.
0: 한강대교 있는
1: 그쪽이죠. 예.
0: 네. 그 저기 선유도는 양화대교고
1: 아, 선유도가 또 제가
0: 그
1: 착각했네요. 이
0: 한강
1: 섬 이름이
0: 노들섬.
1: 노들섬.
0: 노들섬에서 이제 공연장 시설도
1: 예.
0: 있고 거기서 또 많이
1: 맞습니다.
0: 하죠.
1: 노들섬.
0: 네.
1: 근데 이건 급이 21km 길이에 폭은 어느 정도인지 뭐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열린
0: 네.
1: 도나우 인셀 페스티벌 이야기를 또 해주시겠는데,
0: 네, 맞습니다.
1: 예, 첫 곡부터
0: 이게
1: 그럼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 도나우인셀 페스트가 아까 섬 길이가 20km라고 말씀드렸는데 20km의 섬이 이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노들섬을 쭉 엿가락처럼 한 3, 40배 정도 늘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여기서 한 합정역까지 한 15에서 그 정도
0: 아, 그런가요?
1: 걸리는데
0: 와, 그럼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게?
1: 21km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0: 저도
1: 거기서 예,
0: 그래서
1: 한 구획을 정해놓고 페스티벌을 하는 거겠지만 예.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그 전체
1: 그 전체를 다 이용하나요?
0: 네,
1: 그럼
0: 폭이 좁아서
1: 예.
0: 그폭 안에는 무대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대가 일렬 종대로 14개가 배치가 됩니다.
1: 14개.
0: 예, 그래서 1번 무대부터 14번, 1번 무대에서 공연을 보고 만약에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 14번 무대에 있다.
1: 셔틀을 타고
0: 20km 가야 돼요.
1: 다니나요? 셔틀을 걸어가야 돼요?
0: 걸어와야 돼요. 아니면
1: 예.
0: 택시를 어떻게 타야 되는데 택시가 그섬 안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1: 예.
0: 섬 밖으로 다리 위로 올라가서 나가서 택시를 잡고
1: 잡고 다시 들어가는.
0: 네, 저도 사실 처음에 6번 무대를 가야 되는데 처음 도착한 게뭐 10번 무대 정도 도착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택시를 타고
1: 10번 무대로
0: 이동했습니다.
1: 다시.
0: 6번 무대로. 네.
1: 공항 출구 찾는 느낌인데,
0: 거의 그런
1: 약간.
0: 느낌이죠.
1: 그렇군요.
0: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이고요. 여기 이제 한국 팀들이 나갔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그리고 밴드 지소쿠리 클럽, 그리고 힙노시스 테라피 그런 팀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사전 보도 자료를 보내주길래 봤더니 이게 뭐 세계 뭐 유럽 최대의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 길이는 최대인 것 같은데. 무대 14개의 무대
0: 네 아무리 널리
1: 규모도
0: 알리는
1: 크고.
0: 뭐 홍보도 좋지만 아니 우리가 아는 큰 페스티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글래스턴베리도 있고 뭐 헬페스트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깔려 죽는 줄뭐 시쳇말로
1: 와, 그
0: 네
1: 정도군요.
0: 중부 유럽의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인 느낌이었었고 이게 실제로 기네스북에 들어가 보시면은 세계 최대의 페스티벌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1: 도나우 인셀
0: 도나우인셀
1: 페스티벌이.
0: 한 해에 연인원으로 따질 때약 330만 명.
1: 어마어마한
0: 그리고
1: 규모네요.
0: 동시에 그 섬에 들어와 있는 인원으로 따져도 한 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어쨌든 무료 페스티벌이라는 또 이점이 있기는 하죠.
1: 무료예요,
0: 무료
1: 이게 심지어요?
0: 페스티벌입니다. 네.
1: 아,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겠네요.
0: 그렇죠. 인근 뭐 슬로베니아, 뭐 슬로바키아 이런 데서도 막 오고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페스티벌입니다.
1: 그 6번 무대에선 누굴 지켜보셨나요, 오늘
0: 아무래도
1: 요번에?
0: 한국 팀을
1: 지소크리 클럽 뭐.
0: 지소쿠리 클럽, 윤마치 그리고 힙노시스 테라피.
1: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보신.
0: 다른 무대 제가 한번 1번 무대까지 걸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걸어가다가 너무 지쳐서 간신히 닿았는데 1번 무대가 제일 큰 무대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1: 규모가.
0: 규모가 한그 1번 무대에만 12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객석에 그러니까 스탠딩이죠. 정말 너무 커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큰 배에 뱀 머리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큰 광장이 펼쳐지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음악이 이 도나우 인셀 페스트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헤드라이너급의 세계적인 뮤지션이 많이 서진 않아요. 이번에도 사실 라인업을 봤을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 없었는데 다만 독일어권에서 스타들은 오죠.
1: 아, 뭐 독일에서 이웃 나라 독일에서 오고
0: 독일에서도
1: 벨기에에서도 올 수도 있고
0: 뭐 올 수도 있고
1: 예, 스위스

0: 헝가리에서도 올수 있고 뭐 슬로베니아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이 도나우 인잘 페스트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무대로 꼽히는 무대가 있고 그 실황 음반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팔코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1: 뮤지션이죠. 빌보드에도 또 올랐었잖아요.
0: 1986년에 락미 아마데우스라는 곡으로 독일어 노래로는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기록이 아직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차지한 역사상 유일한 노래를 보유한 팔코입니다.
1: 팔코.
0: 팔코가 1993년 여름에 바로 이 도나우 인젤 페스트 헤드라이너 일본 무대에 섰는데요. 당시 이제 12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고
1: 와.
0: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미국 슈퍼볼 역사를 얘기할 때 프린스가 폭우 속에서 자네 감전사할 수도 있네 이거를 뿌리치고 퍼플레인을 불렀었던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의 음악 역사로 이 오스트리아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도나우 인젤 페스트 1993년 팔코의 무대였어요.
1: 6월 25일 있었던. 그러니까 이 도나우 인젤 페스트의 역사가 지금 거의 뭐 30년 넘어갔네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기록이 있던데요. 팔코가 또 섰나요? 계속.
0: 그게 이제 트리뷰트 무대가 심지어 있었어요. 2017년에 이 도나우 인젤의 팔코 라이브가 워낙에 전설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도나우 인젤 페스티벌에서 후배 뮤지션들이
1: 후배들이
0: 네 섰고 뭐 팔코는 안타깝게 이제 98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교통사고로 요절을 했죠.
1: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트리뷰트 무대가 21세기에서 또 이어졌군요.
0: 네.
1: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접속곡이네요, 보니까.
0: 맞습니다. 이 지니라는 곡 워낙 유명한 곡이고요. 커밍 홈이라는 곡이 접속이 되어 있는데 커밍 홈은 그 가제가 지니 2예요. 그래서 지니 얘기의 속편을 담고 있는 곡인데 두 곡을 이제 붙여서 도나우 인젤에서 실황 라이브 버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은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오늘은 섬축제 가는 꿈이란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 듣고 있는데요. 첫 곡부터 들어봤습니다. 미국 빌보드 독일어권 가수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1위 기록을 세운 팔코의 Genie and Coming Home 1993년 도나우 인셀 오스트리아 비아나 공연 실황 전해드렸습니다. 그 빌보드 1위 곡이 장르적으로도 좀 달랐고 좀
1: 네.
0: 독특한 곡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Rock Me Amadeus.
1: Rock Me Amadeus. 예.
0: 근데 이렇게 또 파워 발라드 이 곡은 성적이 어땠나요? 이 곡도
1: 이 곡은 사실 뭐 그 미국어 그 영어권에서 성공하지는 못한 곡이고요. 그렇지만 뭐 역시나 독일어권에서는 성공을 많이 거뒀고 한편으로는 논란도 됐었던 곡이에요. 이 곡이 이제 좀그 스토커 범죄를 소재로 다룬 곡이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방송 금지도 되고 이랬었는데
0: 한국에서도 방송 금지 혹시 됐었는지 아세요?
1: 한국에서는 제가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0: 아, 그럼 금지는 아니었나 보네.
1: 네, 금지는 아무래도 이게 독일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어서.
0: 그래, 그렇구나.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팔코 입장에서는 아, 본인은 사실 영화는 공포 영화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음악은 공포 음악 만들면 안 되냐.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좀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굳이 커밍홈이라는 속편까지 만들어서
0: 네.
1: 예, 어떤 자신의 음악을 증명하려고 했죠. 네.
0: 자, 오늘 섬 축제 가는 꿈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도 세계 최대 유럽 최대 공연으로 알려진 도나우 인셀 공연 섬 공연을 시작으로.

0: 앨범으로 출발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또섬 이야기 해주시죠.
1: 네, 이탈리아.
0: 예.
1: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0: 예.
1: 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큰
0: 네네.
1: 섬도 있어요.
0: 네네.
1: 나폴레옹이 유배됐던 코르시카 섬도
0: 예.
1: 있었고, 예, 그 밑에 있는 사르데냐 섬
0: 예, 사르네네가
1: 있습니다.
0: 좀더 크더라고요.
1: 조금 더 크죠.
0: 예.
1: 네, 사람으로 치면은 코르시카가 머리처럼 생겼으면은 바로 밑에 사르데냐가 이제 몸통처럼 생긴 그
0: 네.
1: 섬인데, 이 사르데냐 섬 출신의 아티스트, 저도 사실 이번에 헝가리에 가서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요. 이번에 이제 재즈 페스트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0: 네.
1: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 취재를 갔는데, 김광현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취재가 축소됐다고?
0: 예, 뭐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1: 네.
0: 공연 페스티벌 자체가 완전 축소됐다.
1: 네.
0: 예, 이런 좀안 좋은 소식이었죠.
1: 맞아요.
0: 예.
1: 원래는 팻 메시니, 뭐 찰스 로이드 굉장히
0: 와.
1: 화려했었는데 라인업이 다 날아가고
0: 예.
1: 다 날아가고
0: 대체된, 급조된 아티스트도 막 부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1: 대체는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축소돼서 헝가리 자국 아티스트랑 한국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어차피 가기로 되어 있었던
0: 한국은 그래도 어떻게 컷이 안 되고
1: 한국 아티스트들은, 이게 뭐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이래가지고,
0: 아, 좀 부담이 됐겠네.
1: 예, 이게 뭐 이를테면 유럽 투어를 다 하던 중에 뭐 부다페스트만 한번 건너뛰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바로 날아가는
0: 그렇죠, 그렇죠.
1: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료 무대였던 걸 무료 무대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개막 공연으로 그래도 의리로 와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출신의 아티스트가 있었고,
0: 네네.
1: 그 무대를 통해서 이분을 처음 알게 돼서 좀 빠졌습니다, 제가. 엔소 파바타라고 하는
0: 네네.
1: 이탈리아 분이고요. 1956년생이니까 우리나이로 한뭐70 정도.
0: 70대
1: 네, 정말
0: 나이에.
1: 역전의 노장.
0: 네.
1: 사르데냐의 전통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즈와 이제 결합시켜서
0: 네.
1: 음악을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고, 특히나 이분이 또 페스티벌 기획자예요.
0: 아.
1: 이 사르데냐 섬에서 열리는 무지카 술레 보케라고 하는
0: 네.
1: 해협의 음악제라는 그 재즈 페스티벌 기획자이기도 해서,
0: 네.
1: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그 밴드 멤버들을 퀸텟으로 데리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본인이 9월에 앨범을 냈는데 아틀란티코라는 컨셉트 재즈 앨범을 낸다는 거예요.
0: 네.
1: 잃어버린 그 아틀란티스
0: 아틀란티스
1: 이야기를
0: 전설을 얘기한
1: 재즈로,
0: 거야?
1: 에스노 재즈로, 민속적인 재즈로 풀어낸
0: 네.
1: 앨범인데, 이거를 자기 인생 처음으로 ECM 레이블에서 되게 됐다는
0: 잘
1: 거예요.
0: 됐네요.
1: 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천재가 20, 30대 ECM에서 데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나이 70에 ECM 레이블 데뷔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고,
0: 그렇군요.
1: 음악도 너무 좋아서, 오늘은 가져온 곡이 이분 1998년 앨범 Voyage en Sardaigne라고 하는
0: 예.
1: 사르데냐 섬으로의 여행, 이런 앨범 중에서 보케 에 노테, 밤의 목소리라는 곡이고요. 이 사르데냐 섬의 전통 음악 양식 중에 깐뚜 아 떼노레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남성 보컬 4명이 나와서 화음을 맞춰서 부른 다성 음악인데요. 여기에는 마치 몽골의 흐미 같은 오버톤 그런 보컬도 등장하는데, 그런 보컬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 엔소 파파타가
0: 예.
1: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를 또 선보이는 아주 독특한 곡이에요.
0: 그 저음 드론이 상당히
1: 네,
0: 웅장하더라고요. 예,
1: 맞아요.
0: 거칠면서 약간.
1: 네.
0: 코르시카 폴리포니 다성 음악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가까운
1: 맞아요.
0: 지역인데도 약간.
1: 가까운 지역인데도 좀 사르데냐의 독자적인 문화가 좀 강하고요. 아시다시피 사르데냐 어도 따로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오늘 소개하신 곡. 보케 에 노테, 밤의 목소리, 엔소 파바타 5인조, 앙상블의 연주인가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오늘 두 번째 선곡으로 듣고 오죠.

0: 이탈리아, 예.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 색소폰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엔조 파바타의 1998년 음반에서요. 무엇기에 노테, 밤의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 설레.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 씨가 섬 축제 가는 꿈이란 테마로 고른 두 번째 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1: 네.
0: 약간 이런 사르디냐의 이 다성부, 이 아까 그 오버톤 말씀도
1: 네.
0: 하셨는데 약간 저는 악마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약간 호러의 요소가 있어서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지 안미영님께서 영화 미드소마 말씀하시네요.
1: 너무 무서운 영화인데.
0: 그러니까 그런데 아름다움도 묻어 있어서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예. 2시간 내내 대낮에
0: 예.
1: 이렇게 잔인하게 무서웠던 영화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0: 미드소마.
1: 같아요. 네, 한 번도 보통 무서움은 어둠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은
0: 그러면
1: 대낮에 펼쳐진.
0: 이 엔조 파바타 노래 켜놓고 이 미드소마를 보면 더 무섭겠네요.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요. 세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뭐 우리나라에도 섬 축제 있습니다. 뭐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남이섬에서도 지난번에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에어하우스라는 일렉트로닉 페스티벌도 갔다 오고 했는데 10월에
0: 네.
1: 조금 날씨 좋아지고 풀리고 가을 되면은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차 라인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0: 네.
1: 여기에서 뭐 아주 눈에 띄는 슈퍼스타나 전설은 아직까지 1차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0: 네.
1: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와 눈이 번쩍 뜨이는 아티스트가 있었으니
0: 네.
1: 그분이 바로 브루노 페르나다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0: 아,
1: 싱어송라이터입니다.
0: 이미 알고 있었던 팬이셨던
1: 저는 진짜 오래됐어요.
0: 팬인
1: 오래됐고 심지어 작년엔가 아시아 투어 한다고 싱가포르인지 홍콩에 온다고 그 SNS에 올렸길래 저 정말

0: 정말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1: 싱가포르까지.
0: 비행기 타고 그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자라섬 1차 라인업에 포함이 돼서
1: 네.
0: 와, 이게 횡재냐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
1: 그렇구나.
0: 아티스트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포르투갈 분이고 리스본 고등음악원에서 재즈를 전공했어요.
1: 아, 배경이 재즈군요.
0: 네, 그런데 포르투갈 민속음악에 굉장히 심취해서 이런 영향들도 본인의 음악에 많이 녹여넣고
1: 네.
0: 있고, 또 어린 시절에는 1960, 70년대 이 사이키델릭 락이랑 프로그레시브 락에 굉장히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영향들을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재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키델릭 락 같기도 하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뭐 슬래커나 이런 느낌도 나고, 아주 오묘한 음악을 정교하게 해내는 그런 아티스트고요.
1: 기타리스트이기도 한가 보네요.
0: 맞아요.
1: 예.
0: 기타리스트이고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룬다고 할 정도의
1: 아,
0: 멀티
1: 예, 멀티군요.
0: 인스트루멘털리스트이고요. 2020년에는 포르투갈 최초의 그 글로벌 OTT, 엔모 OTT 있죠?
1: 네.
0: 네, 거기서 포르투갈 오리지널 시리즈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2020년에. 근데 그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었던
1: 아,
0: 글로리아라는 작품인데요.
1: 네네네.
0: 포르투갈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파이물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1: 오,
0: 작품인데 저
1: 네.
0: 일부러 이것까지 저는 봤습니다.
1: 그래요? 음악이 스파이물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잘 만드셨어요?
0: 네, 아주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1: 네.
0: 네, 뭐 어떤 음악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악가예요.
1: 아, 칭찬이 아주, 예, 넘쳐나는데?
0: 네.
1: 10월 펼쳐질 26년 자라섬 페스티벌 라인업에 포함되신 브루노 베르나다스가 발표한 이 곡은 신곡이네요.
0: 네, 올해
1: 예.
0: 2월에 그 발표됐던 정규 5집입니다.
1: 네.
0: Unlikely Maybe의 첫 곡인 Untitled, 그리고 오늘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부제가
1: 아.
0: Raindrops, 빗방울이라는 부제가 갖고 있는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2: I thought that I was going to miss things like TV and telephones and everything, but surprisingly enough, I didn't.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훈의 뮤직설레 음악저널리스트 임희훈의 안내로 듣고 있습니다. 섬축제 가는 꿈이란 테마로 고른 세 번째 곡을 듣고 왔죠. 네. 포르투갈의 정말 특출나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 브루노 베르나다스의 최신 발매곡이었습니다. Untitled Raindrops였습니다. 뭐 5분 남짓 이게 정말 이 파노라마가 이 과잉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크로스오버하면서 네. 막 재즈적인 요소도 들어갔다가 뭐 맞아요. 요즘 아까 말씀하신 뭐 슬래커 얘기도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고
1: 그죠. 네. 네.
0: 연주곡도 하나요 이분?
1: 연주곡도 꽤 있고요. 뭐 이건 5분짜리지만 뭐 9분짜리 곡들도 많고.
0: 그렇구나.
1: 예, 이번 앨범도 뭐 그렇지만 예전 앨범들도 들어보시면은 와 이게 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아니고 한 아티스트 앨범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예.
0: 자라섬에 이번에 온다고 그러셨죠? 네. 왜 초대를 받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사운드 듣는 재미가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한 청취자분께서 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날씨에 좋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레인드랍이군요라고 최정은님께서 부제 Untitled Raindrops 브루노 베르나다스의 곡에 대해서 좋은 평을 글로 써주셨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섬 음악 축제라고 할 때 뭐 상징적으로 도나우 인쇄를 뭐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역사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1970년에 Isle of Wight Festival, 화이트 섬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영국 지도를 보면은 영국 남부에 그 마치 그 주춧돌로 하나 받쳐놓은 것 같은 그런 섬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해안에 붙어있는 화이트 섬이라는 섬인데요. 여기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황을 기록을 했어요.
0: 네, 네.
1: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관객 동원을 넘어섰다라는 당시에 추정치가 나오고요.
0: 아, 그 정도였어요?
1: 60에서 70만 명이 모인 걸로 추산이 되는데
0: 와.
1: 더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뭐 일부 저기 아나키스트 분들이 이 유료 입장에 반대하면서 그
0: 문을
1: 난간을 예,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제 참여했는지가 추정이 힘들 정도의 엄청난 페스티벌이었었고요.
0: 네.
1: 당시 출연진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화제된 무대가 많았었는데 도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 공연 음란죄로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0: 예.
1: 그냥 사람들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무대 불을 다 꺼버리고 진행이 됐었어요.
0: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1: 그렇죠.
0: 음악 소리만 나오는
1: 그 공연도 굉장히 화제였었고
0: 네.
1: 이 도어스 공연이 새벽 1시에 열렸는데 그 다음 무대가 바로 새벽 2시 더 후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유명한 실황이고요.
0: 그렇군요.
1: 이 중에서 Naked Eye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 곡은 피트 타운젠드 기타리스트가 이제 작곡한 곡인데 원래는 락 오페라죠. 타미 이후에 속편으로 네. 라이프하우스라는 미래 SF 컨셉의 컨셉트 앨범을 또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0: 네.
1: 거기에 들어가는 곡이었었는데 결국엔 라이프하우스 프로젝트가

0: 야, 이거 너무 난해.
1: 응.
0: 사람들이 뭐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뭘 체험하고 뭐 이런다고? 이런 게 말이 돼?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1: 1970년대
0: 네,
1: 그것도
0: 지금은
1: 예.
0: 그 세상에 왔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게 엎어지고 결국엔 Who's Next라는 또 다른 명반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그 Naked Eye라는 곡 라이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1970년 Isle of Wight 페스티벌, 화이트 섬 페스티벌의 전설적인 무대 실황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희훈 기자와는 인사를 해야겠네요. 8월 4일 날 나오시는 일정이죠?
0: 네.
1: 다음 시간은 그동안은 또 아쉽게도 못 뵙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1: 예, 또 어디 갔다 오셨는지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0: 감사합니다.
1: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국의 The Who의 Naked Eye 끝곡이고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아, 계속 웃음이 나와서 큰일이네.
1: 마카이씨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웃는 거예요 궁금하게.
0: 아니 아까 아기가 웃는 영상을 봤는데 아, 웃음이 전염됐는지 저도 깔깔 웃게 되더라고요.
1: 아, 안 그래도 그 웃기게 생겼는데 마카요씨가 자꾸 웃으니까 저도 따라 웃게 되잖아요. 아, 저도 전염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실제 연구 결과로 밝혀진 웃음 전염 현상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바인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약 30배 더 많이 웃는다고 했고요. 영국의 소피 스콧 교수는 웃음의 전염은 애정과 소속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해요.
1: 와,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나 숙소에서 누가 한번 웃기 시작하면 이유도 모르고 같이 웃어서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자, 그런 의미에서 캠든 씨, 오늘 아이돌 한국어 웃음바다로 만들 자신 있나요? 자신 있으면 소리 질러!
1: 예! Yeah! 웃음바다에서 수영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예! Yeah! Hello everyone, I'm DJ Camden, here to spread laughter to all of you.
0: I'm DJ Micaiah, and I look forward to greeting you with a smile every day.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캠든
1: DJ 마카입니다.
0: 예. Yeah.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네요.
1: 아, 진짜 네. 전염됐어.
0: 그러면 오늘 끝까지 계속 웃으면 알겠죠? 알겠죠? 자,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왜 웃음이 안 나지? 자,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럼블피쉬의 Smile Again이었습니다.
1: 여기까지 할게요.
0: 혹시 나 혹은 누군가의 웃음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나요?
1: 아, 있죠. 항상 저희 그룹은 좀 잘 웃는 그룹인 것 같아요.
0: 맞죠.
1: 저희 M%뭐 멤버들이 총 7명인데 개그 욕심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끔 진짜 한 명이 뭐 무리수를 던졌는데 진짜 웃겼어.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체인 리액션, 나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 명씩
0: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나비 그쵸. 효과?
1: 저번 주에 저희가 딱 얘기를 하지 복습인가요? 않았습니까?
0: 복습인가요?
1: 복습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 명이 또 웃긴 걸 하면 계속 막 무리하게 도전하게 돼요. 그러면 다 터지면서 웃음바다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최근에 나를 빵 터지게 웃기게 한 사람이나 사건 있으세요? 제가 있어요.
1: 뭐예요?
0: 나랑 얘랑은 그거 같아요.

0: 마카시 한번 보여주시죠.
1: 마카야와 예준이의
2: 마카야 예준이 둘 다 나구나.
0: 사라졌구나.
1: 예준이와 두빈이의 나랑 얘랑은.
0: 아니,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2: 너무 웃겨요?
0: 너무 웃겨서 제가 그걸 못 잡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2: 아, 제가 진짜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있는데
0: 빨리 말해주세요.
2: 최근에 또 우리 카이렐이랑 승무씨 네. 생일이었어요.
0: 네.
2: 네, 생일이었는데 그 제가 그 카이렐씨가 항상 저희 생일 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왜냐면 너무 슬프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림을 그려주는데 나는 못 받는 게 너무 슬퍼서 제 어린 그림 실력으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승모씨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0: 근데 아, 그림을요?
2: 네,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연필로 이렇게 조심조심 했는데 그 승모씨는 연필이 없어서 펜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0: 네.
2: 근데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영통을 저한테 걸었어요. 영상통화를. 그래서 네. 보여주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0: 승모인가요?
2: 너무 웃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웃어가지고 복근이 생길 정도로 웃었거든요. 왜냐면 걔가 총 세 번을 그렸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이 아유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셨다면 이제 다 라이브에서 보여줬었을 테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진짜 너무 웃깁니다.
0: 세 개 다요?
2: 마지막 거는 그래도 닮았어요. 근데 첫 번째 두 개가
0: 다 근데 다 선물해준대요?
2: 네, 다 준대요. 다 줘가지고
0: 저는 그게
2: 너무 웃기니까 아 캠디도 제가 나중에 찍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웃겨요. 이거 진짜 웃기는 가서 보세요. 무조건 네. 웃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웃음이 나는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0: 네.
2: 자 웃음 때문에 곤란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0: 웃음 때문에 곤란했더니요. 저는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2: 아 알죠
0: 발표를 막 시키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보통 웃긴 얼굴 만드는 거 알죠.
2: 네. 아,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네.
0: 아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2: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걸 항상 이제 보면서 이제 못 참는 타입이다 보니까
2: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0: 네. 그런 스타일.
2: 아 그런 스타일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런 스타일을 한번 터뜨리면 끝이거든요.
0: 끝이야.
2: 네. 그래서 아 알죠. 그 웃음 표정하고 또 이게 수업 시간 때 뭐 혼날 때 있잖아요.
0: 네.
2: 뭐 혼나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왼쪽에 슬쩍 봤는데 친구가 진짜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웃음을 참고 있어요. 그런 애랑 눈 마주치면 끝장이거든요. 예. 네.
0: 아 근데 최근은 아닌데. 마카이 씨랑 가끔 눈 마주치면 저 웃음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감, 네.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걸 공감할 사람 누구 있나? 근데 마카이 씨가 이제 아~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2: 알아. 아,
0: 맞아. 그러면 이제 웃음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2: 알죠. 아, 이게 이런 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뭐 방송이라고 쳐요. 뭐 저희가 뭐 단체로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떤 멤버가 뭐 어떤 얘기를 해요.
0: 근데 아 맞아. 근데 약간
2: 그 얘기의 비하인드가 또 공개하지 못하는 비하인드가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하인드는 저희끼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가 캠든 씨가 저를 이렇게 쓱 보면 저는 이미 캠든 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캠든 씨가 제 눈을 딱 보고 웃음을 참아야 돼요.
0: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보이니까.
2: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2: 자 그러면
0: 네.
2: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0: 네.
2: 또 이게 캠든 씨가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개그감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진중하고 진지한 매력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0: 네.
2: 그럼 하나를 고르자면 이게 사실 둘 다가 좋긴 한데
0: 네.
2: 하나를 고르자면 1번 2번 가겠습니다.
0: 네.
2: 하나 둘 셋
0: 2번,
2: 2번.
0: 네. 2번.
2: 네? 저도 2번입니다. 저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0: 지금 이상하게도 웃기고 싶은
2: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0: 지금 이상하게도 웃기고 싶은 거죠.
2: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웃기고 싶은 거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0: 굳이?
2: 네, 이번 생은 웃기는 걸로 태어났지만 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배우분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조용하시고 카리스마 있는 약간 누가 막 엄청 말하는데 네. 이해가 되네요.
0: 그때 마카시에서 못 찾는
2: 이런 되게 뭔가 네, 네, 네. 똑똑해 보이고 네. 되게 뭔가 진지함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마카시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
0: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2: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웃기려고 한 게 그렇죠. 아닌데 제가 진지하게 하면

0: 웃겨져가지고 아 저도 한번 좀 제대로 이렇게 키 크고 이게 흑발에 머리 멋있게 하고 이렇게 덤덤한
1: 흑발이야.
0: 흑발이 되게 멋있어요. 그 진짜 수트 입고 아 내가 배우분들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2: 아, 알아요.
0: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2: 아, 그러면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여기 2번을 골랐잖아요.
0: 그쵸.
2: 진중하고 진지한 매력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캡는 씨 되게 그런 모먼트 있죠. 네, 또 리더고 형이니까
2: 진지할 때 어때요? 진지할 때와 어때요?
0: 진지할 때 아, 가끔 좀 무서워요. 네. 가끔 아 장난이고 그래도 뭐 저희가 인터뷰나 해외에 갈때
2: 네.
0: 뭐 중요한 그런 미팅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또 멋있게 입고 가고
2: 그래 동생들아
0: 캡는 씨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면 아, 또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있어요. 네, 됐죠?
2: 네
0: 네, 됐죠?
2: 됐죠라뇨
0: 오케이.
2: 아, 시킨 거 같잖아 됐습니다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0: 좋습니다
2: 바로 항공인들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2: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0: 네 On and Off Open the Door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입니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음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예.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3: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4: 안녕하세요. 카메라 캔 든든한 든 캔든입니다.

0: 네, 막하는 막 그리고 DJ D 막 D입니다.
1: 네. 할 게 없어서 그냥 D 느낌 붙인 거 아니에요?
0: 막 막 D.
2: 네. 막 D.
0: 네, 저희가 앞에서 웃음 전혀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전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성우 두 분은 네. 웃음을 전염시키는 편이신지 아니면 전염을 당하는 편이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일단 영호님.
3: 너무 웃기고 싶습니다.
0: 아, 웃겨요. 네,
3: 진짜 너무 웃기고 싶고, 근데 평소에는 너무 좀 약간 진지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는 이렇게 막, 근데, 또 방송은 또 재밌어야 되는데,
0: 그죠.
3: 저의 그 평소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웃기고 싶습니다.
0: 아, 그래서 여기선 좀 하이텐션이신가요?
3: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0: 저희가 아는 영훈님의 모습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1: 원래 되게 조용하신 편이세요?
3: 밖에서 따로 만납시다.
0: 너무 좋아요. 밥 한 번. 고기 되게 잘 구우시고.
3: 아, 근데 이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세요?
1: 오, 진짜요? 네. 우와.
3: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1: 우와.
3: 일단 전화를 건대요.
1: 네.
3: 지인한테.
1: 네.
3: 본인이 웃음 치료사인 줄 알아요. 네,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를 하지 않고 바로 웃어요.
0: 오.
3: 전화를 딱 걸고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1: 네.
3: 왜 전화했어? 몰라. 이런 되는 거예요.
1: 네.
3: 너무 웃었어요 진짜.
0: 이야.
3: 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0: 확실히 전염이 되네요. 네.
1: 웃음 치료사를 그럼 한번 통화해 보신 거예요?
3: 아, 그 통화를 하시는 그
1: 분의 친구
3: 분과 제가 친해서
1: 아, 혹시. 아.
3: 네.
1: 가격대가 얼마? 아니 너무 궁금해.
0: 그게
3: 네 너무 재밌어요.
0: 아, 너무 네. 가격대는 그분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1: 아, 그분 날 컨디션.
3: 아, 아,
1: 오늘은 6만 원만 받게.
0: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2만 원이야.
1: 이런 느낌.
4: 이런 느낌으로 네. 신기하네요.
0: 우리 지훈 씨는 웃기는 편인가요? 웃어주는 편인가요?
5: 아 저는 완전
1: 웃어주는 편이에요.
5: 아 저는 개그 센스가 없어서 웃기고 싶어도 웃길 수가 없어요.
0: 아, 아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웃길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해요.
0: 웃어
1: 제 말에 웃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5: 아, 맞아요. 네. 그러시죠.
0: 맞아요. 특히 무리수 던지는 사람들이
3: 맞아.
0: 이게 웃어주는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의미 없는 무리수가 돼요.
1: 마카시 같은 맞아. 분들이 지은님 같은 분들이 없으시면 안 돼요.
5: 아~ 네,
0: 저는 제 옆에 붙어주세요.
5: 네, 너무.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웃으면 전 사실 진심으로 그냥 웃은 건데 옆에 이제 다른 선배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0: 맞아 그럴 때 근데 가끔 뜨끔할 때 있어요. 사회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알지? 오늘 이럴 때도 있는데
1: 그쵸.
0: 그래도 가끔은 진짜 웃기다.
1: 맞아요. 네,
0: 이럴 때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키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6: 지난 시간 내일도 출근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이번엔 사극 촬영장에서 죄인으로 깨어났다.
7: 죄인 장희빈은 사약을 들라. 얼른 저자에게 사약을 먹여라. 어서 붙잡아라.
8: 희빈? 사약? 그거 너무 쓰잖아. 먹기 싫은데.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6: 이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K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군사들. 무서운 마음에 K는 업어치기로 모두 날려버리고 마는데 그 뒤로 카메라와 연기자들이 나타난다.
9: 아니 신설이 쟤는 내 대역이나 하랬더니 어디 지금 애드립을 하고 앉아있어? 대역배우 신설이 주제에.
8: 신설이라면 여긴 드라마 멋진 신세계 속 세계? 그렇다면 초전시대 인물이 현대에 비기된 거잖아. 오케이 파악 완료. 내 이놈들 카미온 안전이라고. 나는 강희빈이다.
6: 그렇다. 조선시대 악녀가 현대의 무명배우 신설이의 몸에 빙의되며 악질재벌 차세계와 전쟁같은 로맨스를 펼치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 소환된 K. 한복을 입은 채로 도망가다가 그만 차세계의 차에 부딪히고 만다.
9: 아 뭡니까? 당신 지금 뭐하는 수작이야?
8: 지옥! 내 이놈 열라 대왕이 무섭지도 않느냐?
9: 어디 장희빈 흉내내면서 빠져나가려고. 아 됐다. 얼마면 돼? 한 장이면 되냐? 두 장?
8: 누굴 통기신으로 알고.

0: 아, 꽃으로 맞아봐라. 가시
1: 그렇게 꽃을 휘두르며 전쟁 같은 첫 만남을 하게 된 케인은 갑자기 멋진 신세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만다.
2: 그래, 신서리의 몸으로 현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우선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고 현대 먹거리도 먹어보고 해야겠어. 이런 경천동지 알맛이. 이 귀한 얼음을 이리 해프게 먹는다고? 아주 달달마기가 따로 없구나. 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냐.
1: 이렇게 현대 문명 적응에 심취하던 케이, 현대 문명의 정점인 비행기를 타며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는데, 이때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간다.
3: 여기에요!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2: 내 조선시대에서 침을 좀 놓았는데, 이봐 차세계! 어찌 이리 뻗어 있는 거야? 물도 촥 뿌리고 팍팍 이렇게 때려도 안 일어나? 정신 차리거라! 죽으면 아니 된다!
4: 너는 블랙홀 같은 여자야.
1: 그렇게 케이의 애절한 외침에 차세계가 반하고 만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로맨틱 분위기를 밀치고 차원의 문이 열렸다.
2: 300년의 시간도 뛰어넘었으니 이젠 전쟁 같은 로맨스 말고 알콩달콩 로맨스 펼치길 바랄게요. 안녕.
5: 아니 오늘 막가야 씨가 첫 대사부터 키를 너무 높게 잡아.
6: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5: 아니 잘했는데 아니
6: 너무 높게 잡았어.
5: 키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 오늘.
6: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너무 가늘인 것 같아서 좀 더 세게 돌아왔습니다.
5: 점점 내려가고 있어.
7: 아니 갑자기 두 번째 대사부터 오? 좋은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6: 아, 제가 두 번째 느낌이 제일 좋았는데.
5: 아니 처음 거. 네, 아, 그걸 또 리플레이 해주세요 나중에. 아 진짜 너무 높아요.
6: 아 되게 높아서 좀 당황했어요.
5: 만약 그 돈으로 계속 갔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6: 네, 그래서 제가 좀 노선을 바꿨습니다.
5: 아, 자연스러웠어.
7: 두 분이 이렇게 토닥토닥 다투는 씬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6: 아,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조선시대 희대의 악녀가 현대로 넘어와 악질 재벌과 사랑에 빠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 다녀왔는데요.
8: 드라마 멋진 신세계는 조선 최고의 악녀였던 여자 주인공이 300년 뒤인 현대시대 무명배우의 몸으로 빙의가 되는데요. 조선시대 말투와 악녀의 성격으로 자본주의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과 악질 재벌과의 전쟁 같은 로맨스까지 더해져 많은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6: 맞습니다. 이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조선시대의 사람이 300년 뒤 현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시간여행. 아, 사실 저는 지금 시간여행에 되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희에게 공개되지 않은 과학적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외계인, 뭐 우주, 뭐 바닷속에 있는 도시 이런 거 저는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네. 저는 일단 지금 인간 콜로니까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여행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여행, 아 저는 과거로 무조건 갑니다.
5: 왜요? 왜죠? 네,
6: 과거로 가서 근데 저는 일단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한번 보고 싶거든요.
5: 신기하네.
6: 아, 맞아요. 이거는 다 막디의 생각이고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네, 그냥 상상, 제가 ENFP라서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인데 너무, 네. 일단 전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해요.
5: 나중에 야스민님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6: 야스민님 아, 이집트 사람이긴 해. 네. 네.
5: 그래도 좀 맞아요. 좀 더 아실 것 같아요.
6: 그렇죠. 저희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피라미드가 과학적으로 네. 되게 복잡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일단 안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일단 피라미드 벽돌이 몇 톤씩이에요. 하나가 네.
5: 근데
6: 하나가
5: 갑자기 몇 톤이에요. 피라미드가 궁금해요.
6: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기술로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해도
5: 안 돼요.
6: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기술 없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5: 그치, 예전엔 기술이 좀 덜 발전됐으니까.
6: 그쵸. 그래서 사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다고 말도 있어요. 아, 전 이렇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5: 과거로
6: 가서 봐야 되겠어요.
5: 저는 미래.
6: 미래.
5: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짱구.
6: 그 친구가 미래에
5: 극장판이 있어요? 극장판이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이게 진짜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극장판에 그 친구가 미래로 가는 이제 극장판이 있는데요. 네. 미래가 낮이 없어요. 낮. 그냥 계속 밤이에요.
6: 오, 진짜요?
5: 계속 밤.

0: 암이고 도시에 불빛이 켜져 있고 그리고 UFO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아, 그 빈부격차가 좀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되면?
1: 네네네네.
0: 예. 네. 그 극장판에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잘 사는 동네는 막 황금으로 되어 있고
2: 그렇죠.
0: 안, 못 사는 동네는 나무대기로 이렇게 지으면 되어 있어요.
2: 확실하게 비교가 되게
0: 네,
2: 그려져 있네요.
0: 나중에 되면 더 확실히 이게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미래로 가고 싶은 이유는 이 발전된 도시들도 보고 싶고 제가 그런 도시
2: 기술이랑
0: 네, 기술도 보고 싶고 사실 무엇보다도 트랜스포테이션이 제일
2: 아,
0: 궁금해요. 이동 이런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됐을지 좀 많이 궁금해요. 뭘 타고 다닐지.
2: 텔레포테이션.
0: 네. 그게 좀 궁금해요.
2: 텔레포트 진짜 많이 상상해요.
0: 우리 성우님들은 뭐가 좀 궁금하세요?
1: 저도 그 시간 여행물을 되게 좋아해요.
3: 오.
1: 그 영화로 따지면 시간 여행자의 아내,
0: 네. 오.
1: 그다음에 어바웃 타임 이런
0: 아.
1: 종류의 둘다
0: 네.
1: 여주인공이 그분인데,
0: 네.
1: 네.
0: 시간 여행물 좋아하세요?
1: 네.
0: 짱구 극장판도 한번 보세요.
1: 아, 꼭 보겠습니다. 제가 꼭 보고 감상문을 써서 드려야 될것 같아요.
2: 우리 지우 씨는 future or past?
3: Future.
0: 왜 future죠?
3: 저는 일단 뭐 여기처럼 이렇게 300년 뒤까지는 아니고 조금 한 50년 뒤 정도로 해서 그때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해요.
0: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약간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50년 뒤쯤이면
2: 샌드베이거 사장님
0: 자신감 있게 얘기해. 자신감 있게 약간 진짜
2: 맞아요.
0: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1: 오픈런을 하는 사람에서 오픈런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3: 아, 저는
0: 네.
3: 제 선배님들도 되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아직도 현직에서 현업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0: 아, 그게
3: 계시거든요.
0: 멋있으니까.
2: 그렇죠.
3: 그게 정말 멋있어 보여서 그때
0: 50년 뒤에도.
3: 저도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0: 멋있네요.
3: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0: 아,
3: 불안도 좀 들기도
0: 그쵸.
3: 하고, 네.
2: 분명 하고 있으실 겁니다.
3: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0: 맞아요.
3: 미래로 가고 싶어요.
0: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것들이 요즘 사라지고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0: 이제 300년 뒤 미래에서 꼭 사라질 것 같은 거,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0: 어떤 식으로 변신할까요?
2: 음식이 되게 막 영양 큐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하. 아, 간단해질 것 같아요?
2: 네, 저는 아까 캔디가 말한 것처럼 그 짱구 극장판에 그 비부격차가 심하다 했잖아요.
0: 맞아요.
2: 저는 그게 확실히 보일 게 음식일 것 같아요. 일단 상류층은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있는 스테이크 요리 뭐 이런 걸 되게 뭐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되게 비싸질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큐브 안에 영양이 다 있는 이런 게 되게 간단하게 이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좀 현실 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3: 그쵸.
0: 저 뭔가 사라질 것 같은 거 생각난 게 아파트?
2: 아파트.
0: 네, 300년 뒤면 아파트는 사라져 있을 것 같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약간 지금 보시는 대기업 회사들 보이시죠? 약간
3: 네.
0: 조금 화려하잖아요?
3: 네.
0: 그런 집이 다 대부분일 것 같은데,
2: 아, 좀더 화려하고,
0: 네, 아, 어렵네요.
3: 약간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0: 네.
3: 사이즈의 집만 남아있을 것 같나요?
0: 네.
2: 세계가 되게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해요.
3: 아,
0: 300년 뒤,
3: 효율성을
0: 근데 진짜
3: 위해서.
0: 300년 뒤 제가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3: 300년 뒤까지.
0: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요. 300년 뒤에 뭐가 있을지.
3: 저는 사라질 것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원래 이게 비디오가 나올 때도 비디오 킬더 라디오라고 라디오가 사라질 거라는
0: 아,
3: 얘기를 했었잖아요.
0: 맞아요.
3: 하지만 그때도 라디오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2: 아이돌 한국어가 꿋꿋이 이렇게
3: 300년
2: 300년 뒤에
3: 후에도
0: 꿋꿋이
2: 300년 뒤에
1: 살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2: 그러게요.
1: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 전자제품화 되어가는 것.
3: 오.
1: 300년이나 지나면 네. 뭔가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것들, 네. 손에 쥐고 이렇게 휴대폰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체 내부로

0: 심어져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기 자동차 그리고 막 뭐가 커넥트가 되고
1: 맞아요. 예.
0: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뭐 내연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막 다 커다란 전자제품화가 되어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1: 맞아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막 웹툰에 사실 이런 게 많은데 가끔 보면 너무 판타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결제도 다 그냥 뭐 지문으로 하고
0: 그러니까.
1: 뭐 요즘 얼굴로 결제하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이미 그게 시작돼가지고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0: 네. 네. 네.
1: 우리는 뭐 아마 못 보겠지만
3: 아니 오래 삽시다.
1: 아, 네.
3: 300. 네, 다들 오래 살수
0: 콜드 슬립 어때요?
1: 아 코미디 오케이. 좋아요
3: 좋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더한 이야기 재미있게 해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멋진 신세계의 OST 치즈 유니버스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현대 문명에 적응해 심취하던 K.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심취하다. It means to become deeply absorbed or completely immersed in something. In English, it's similar to be absorbed in, be immersed in, or be deeply into.
0: 네, 오늘의 한국어 심취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심취하다.
3: 심취하다.
1: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요즘은 뮤지컬에 심취해 있어.
0: These days, I'm

0: really into musicals.
1: 어릴 때는 공룡에 심취했던 기억이 있어.
0: I remember being completely fascinated by dinosaurs when I was little.
2: 네, 심취하다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3: 네.
2: 요즘 내가 가장 심취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3: 발음이 심취해 있는 거
4: 약간 약간
2: 이게 저도 모르게
3: 미국물이 살짝 yeah. 느껴지는데.
2: 아니, 나는 저도 모르게 이게 방금 영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0: 제 발음에 심취했네요. 제 영어에. 아, 오케이 캠든 봤어 내가. 나한테 심취했구만.
4: 아, 뭐가 있을까?
2: 네.
3: 저부터 얘기할까요?
2: 네.
3: 저는 늘 우리 DJ 두 분 만나면 항상 저의 피지컬을 막 이렇게 보시는데
0: 맞아요.
3: 저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전 피트니스 대회 영상 같은 거를 좀 심취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2: 네.
3: 아, 진짜 너무너무 그 피트니스 선수들 진짜 리스펙하고요.
0: 대단한 분들이시죠.
3: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2: 네.
3: 그게 그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2: 네.
3: 근육을 붙이는 게 힘들어요.
2: 힘들죠.
3: 네. 그래서 그 세계를 너무너무 예, 리스펙하게 되었습니다.
2: 근데 궁금하게 밥을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더 잘 붙죠?
3: 탄수화물은 운동을 프로틴. 하기 위한 에너지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
2: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
3: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늘려야
0: 돼요. 프로틴
2: 그렇죠.
0: 그래서 프로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돼요.
3: 네. 네. 꼭 먹어야 됩니다.
0: 근데 그 에너지를 안 쓰면 살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 먹은 만큼 그 에너지를 쓰면 살이 안 찌는 거고 네. 오히려 도움이 되는
3: 네.
0: 예, 참 복잡합니다.
3: 오늘 약간 박사 컨셉.
0: 예, 오늘 제가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2: 요즘 박사 컨셉에 좀 심취했어요.
0: 제가 또 상황극에 네. 그렇게 심취를 해있는데요.
2: 아 진짜.
0: 예, 저는 그냥 기회가 있으면.
2: 네 무슨 상황극 하고 싶으세요?
0: 감히 내게 질문을 묻는가?
2: 네.
0: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냥 뭐 그냥. 네, 그냥
2: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0: 네, 이런 막합니다. 거 네. 네, 막하고
2: 진짜 너무 막하더라고요. 네.
0: 그런 걸 좋아해요 또. 이게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재밌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무조건 그냥 상황극으로 시작해요. 우리 지훈 씨는 심취한 거 있으신가요?
1: 저는 요새 그 음악 감상하는 앱에서 제 지은. 취향의 노래를 찾아내는 거에 약간 심취해 있어요.
0: 너무 재밌겠다.
1: 네.
2: 역시 음악
1: 그쵸, 음악 네.
2: 음악의 역시.
1: 그래서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찾아서 되게 좋아요.
2: 혹시 공유를
3: 앰퍼샌드 원이라고.
0: 네. 아, 쑥스럽게.
1: 아, 네.
0: 아 진짜
2: 아, 몰랐어요.
3: 지금 위험했다.
0: 아, 영훈님 나이스.
2: 든든한 선배.
1: 네. 아주 든든한 어프로치. 네.
2: 그렇다면 또 한번 심취해 보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3: 우리 여기 아이돌 두 분이 나와 계신데 네. 저는 진짜 노래를 정말 진지하게 네, 배워보고 싶습니다.
2: 약간 혹시. 어떤 장르 노래?
3: 아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발라드와 네. R&B 쪽을 좋아하는데
2: 네.
3: 또 그 성우가 되기 위해서
2: 네.
3: 훈련을 할 때
2: 네.
3: 훈련을 할 때 뮤지컬 넘버를 활용해서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대사를 막 하는데 선생님이 너 화 잘 안 내는 성격이지.
2: 아 그러면 그럼
3: 막 뭐 울어본 적 없지.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2: 네.
3: 도움을 받고 싶어서
2: 네.
3: 그런 극을 보고 그리고 극의 흐름에 맞춘 노래를 듣고 그리고 가사가 꼭 우리말로 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는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 네. 뮤지컬 넘버.
3: 네네네.
2: 그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지.
0: 최초 공개인가요?
2: 자, 에코 팍팍 넣어주시고요.
3: 좀 긴데.
2: 좋아요. 좀 긴데 좋아요.
1: 한 소절만.
3: 한 소절. 한 소절. 그럼 뒤쪽에 좀 하이라이트 부분을 할게요.
0: 오케이.
2: 하이라이트.

0: 이야!
1: 진짜 하소자.
2: 와, 비브라토가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비브라토. 오, 그, 장난 아닌데?
3: 이게 보통 노래 부를 때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0: 네네네.
3: 전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이 노래에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2: 아~ 아~ 근데 비브라토가 장난 아닌데?
3: 너무 멋있으시네.

0: 우리 지윤 씨는 심취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1: 제가 요새 심취해 있는 게 음악인데 그거에 조금 연장선인 것 같은데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릴 악기. 때 이제 피아노를 좀 했었었는데 피아노를 좀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0: 피아노 좋죠.
1: 뭔가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기타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근데 악기하는 사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진짜
2: 그쵸.
0: 악기가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2: 그렇죠.
0: 기타 치는 사람들만 봐도 손가락이 다 굳은 살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게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3: 아, 맞아요. 그러니까.
0: 피아노 너무 좋아요. 피아노 막 한강 가면 막 피아노 있고
1: 막 그런 막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멋있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네.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다음 중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10년이면 음식 취향도 변한다.
0: 아, 좀 별론데.
4: 2번 10년이면 통장 잔고도 변한다.
0: Where's my money?
4: 3번 10년이면 이상형도 변한다.
5: 사랑해요.
4: 4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0: 왔다, 막 강산 어디 갔노?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2: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6: 와, 따 마카야 어디 갔노?
0: 아, 바로 다음이었구나.
2: 맞아요. 잠깐 어디 갔노? 네,
0: 잠깐 강산 갔다 왔습니다.
1: 아, 그럴 수 있죠.
0: 강산이 네.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2: 아, 그렇죠.
0: 네.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화사 Good Goodbye
2: 그리고 Rose Toxic Till the End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1: 쓰담쓰담
4: 칭찬 타임!
0: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네, 그럼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밍 와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 동생이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해서 헷갈리기도 했지만 엄청 뿌듯해요.
6: I helped my younger sibling solve a math problem they were having trouble with. It had been a while since I did it, so I was a little confused, but I feel really proud.
0: 아, 이게 동생을 도와주셨네.
7: 오, BGM 되게 귀엽네요. 네.
5: 아, 그 BGM이 너무 귀여워서 사실은 이
7: 그걸 알죠. 도와줬어요.
5: 사실은 이 쓰여진 그 말투 자체가 네. 도와줬어요. 네, 그 엄청 뿌듯해요. 약간 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7: 바로
5: 바뀌었어요. 네,
7: 그러니까 아, 저도 안 하시길래 아 바로 바꾸셨구나. 아, 네. BGM이 되게 좋네요.
5: 맞아요.
7: 뭔가 네. 숲속을 약간 산책하는 네,
5: 느낌. 네. 동물이랑 같이 뭐 해야 될 것 같고.
8: 뭔가 동물의 숲이 나올 것 같은데.
3: 어, 맞아요. 네.
0: 아 그러면 이분이 아 동생을 수학 문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네.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3: 어, 중요하죠. 그럼요.
0: 사실 그렇죠. 뭐 오빠, 형, 언니, 누나가 있으면 그렇죠. 이런 게 사실 많이 친해지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8: 리스펙트하죠. 형으로서 이제 누나로서.
0: 네.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 이런 걸 굳이 물어봐야 되는데 가족한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어렸을 때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도움받는 편이셨나요? 우리 지음 씨.

0: 저는 사실은 이 중에서는 유일한 외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동생 아니면 뭐 친언니 오빠 이런 경우가 없어서 네.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친구들 챙겨주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가 나 뭐 그거 좋아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 이거 뭐 어디 가서 샀어 너 줄게 이렇게 챙겨주거나 아니면 친구가 뭔가 좀 덜렁거리는 친구가 있어서 숙제 네. 같은 걸 까먹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 그거 까먹었지 이거 해야 돼 며칠까지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1: 최고다. 너무 좋은데요.
0: 그래서 저는 좀 도와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남을 돕고 사는 게 뭔가 나를 돕는 거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2: 자, 슬슬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3: 칭찬하세요.
2: 좋습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Charming?
1: Charming.
4: Charming.
2: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Charming. 잘한다, 잘한다, 쓰담쓰담.
1: 잘했어요.
2: 땡큐. Thank you.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1: 맞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0: 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바로
5: 4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2: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훈님, 지우님 감사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진짜 빠르네요 오늘. 네, 그럼 끝곡으로 B2B For You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 한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4: 안녕.

0: 나는 존재하는 걸까? 저 하늘의 별을 따오 내가
1: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2: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Christmas has arrived in Denmark in the middle of summer. 지난주 덴마크의 올보르라는 도시인데요. 세계 각국의 산타클로스와 그리고 미세스 클로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산타클로스 총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여름의 산타라니. 어른들은 산타가 나오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아 벌써 산타가 왔다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죠. 만약 여러분이 한여름에 산타를 만난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덜 덥고 습하기? 크리스마스 선물 앞당겨서 받는 거? 아니면 수영복 입기 전에 갑자기 살 빠지기? 네.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Susan Vega, Tom's Diner.

0: 7월 14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1957년 처음 시작된 세계 산타클로스 총회는요, 내년에 벌써 70주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내 퍼레이드, 그리고 진저브레드 먹기, 뭐 풍선 아트 같은 그런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주주총회처럼 모여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착한 아이가 너무 늘어서 선물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림님이요. 이런 오프닝 노래 들으면 왠지 캣워크를 하게 되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무슨 광고 같은 데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오면서 마러리 뭔가 이 런웨이를 걷는 그런 생각이 났는데. 자, 아무튼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손님 식사 대접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굴뚝 타고 내려온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곰탕에 밥 말아주실 것 같은 그런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that was a good one. That was a good one, Sam. Okay,
0: oh, thank
1: good
0: you,
1: evening.
0: Thank you.
1: Yeah, that's very nice.
0: 왠지 이렇게
1: probably
0: 그, 네, 음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yeah. 챙겨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 I 쌤도. do. I do. You know, I feel food is love. Food is love.
0: Is.
1: And
0: is.
1: Food is caring.
0: Sam, yeah. Let me ask you something.
1: Yeah.
0: As a child, right?
1: Okay.
0: Did you believe in Santa? And if so, until when?
1: No, I did not. You know,
0: you
1: I
0: did tell not.
1: You, no, because we didn't have Christmas in our house. Like it was very. Uh-huh. It wasn't because you know we're immigrants uh-huh. and we never really you know took
0: no.
1: that tradition. Yeah.
0: Oh, no, 그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Well, personally, I still believe in Santa.
1: Do you?
0: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자, 그리고 아주 또 특별한 공개 방송 안내도 하도록 할게요. Easy writing. Easy English, 입이 트이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그리고 오디오 악당을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President Trump has unilaterally reinstated the naval blockade on Iran, along with a toll on ship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ran has fired back, calling any American role in the strait completely unacceptable.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시행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며

0: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El Salvador's ruling party has formally nominated President Nayib Bukele as its candidate for next February's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a party primary. The party led by Bukele had already laid the groundwork last year with a constitutional overhaul that did away with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
0: 엘살바도르 집권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거쳐 현 부켈레 대통령을 내년 2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당은 앞서 지난해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대대적인 개헌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1: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ignaled that legislation curbing minor social media access will be unveiled later this summer, as concern over kids glued to their screens continues to grow. She underscored that children need to spend adequate time in the real world.
0: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에만 빠져 지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인데요.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In Hong Kong, more restaurants are relaxing regulations on pets, fueling a rise in residents dining out with their dogs. In response to this burgeoning dining trend, some dog owners have started taking their pets to restaurant etiquette training classes.
0: 홍콩에서 식당의 반려동물 출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외식 문화에 발맞춰 반려견 보호자들은 반려견과 강아지 식사 예절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1: President Trump has unilaterally reinstated the naval blockade on Iran, along with a toll on ship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ran has fired back, calling any American role in the strait completely unacceptable.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시행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란 항구하고 그리고 연안을 오가는 선박을 봉쇄를 했고요. 그리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선박에 실린 화물의 20%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미국이 받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반대 입장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So there's a lot of criticism mm-hmm. that is surrounding his statements.
0: Right.
1: Because basically the U.S. and Trump, mm-hmm. they were the ones that said, you know, this should be free.
0: Right.
1: Access to the Strait of Hormuz
0: right.
1: should be free.
0: Mm-hmm.
1: No country should, you know, demand a toll fee
0: right.
1: to cross the strait. And then here we have President doing the same thing.
0: Mm-hmm.
1: So it's kind of, you know.
0: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오히려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막 비판을 하면서 여기는 자유로운 지역인데 왜 여기 돈을 받냐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1: Yeah.
0: Uh-oh.
1: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So, yeah, everyone is just like what is going on
0: right.
1: again.
0: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가진다고 하죠.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President Trump has unilaterally reinstated the naval blockade on Iran, along with a toll on ship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시행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하거나 차라리 그런 게 있었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1: That's right. And the word that signals that action mm-hmm. is the word unilaterally.
0: Okay. okay.
1: So we hear unilaterally, unilateral or bilateral.
0: Mm-hmm.
1: So

0: Uni meaning one, right, and lateral meaning side.
1: Okay.
0: So it's one-sided. Mm-hmm. So what should be two sides working it out,
1: okay,
0: one side says, okay, we'll just do it. And mm-hmm. there's no talk, no negotiation, no conversation.
1: 아, 그러니까 앞에 uni가 붙게 되면 하나를 얘기를 하고 이제 뭐 by 하면 두 개 이 정도가 되겠고 lateral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side를 얘기를 한다. 어떤 쪽을 얘기를 한다.
0: Yeah, literally.
1: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가는 거 거의 one way라는 느낌인 거네요.
0: Yeah, this is kind of like a one way action.
1: 그러니까 뭐, 당신 의견이고 뭐고 일단 이쪽으로 한쪽으로만 간다.
0: That's right. So unilaterally reinstated, and the word reinstate just means to bring back a certain policy.
1: Right.
0: So for a few weeks now, we've been talking about, oh, you know, ships can go freely, and we're going to open it up, and MOU, and then now, okay, it's back again.
1: 아, 안 되겠어요. 다시 시행할 거예요.
0: Yes.
1: 예전에 revoke라는 단어를 사실 예전도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에 revoke하는 거 엄청 나왔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행하다가 취소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반대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다시 시행시킬 겁니다.
0: Yeah.
1: 이런 식으로 reinstate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재개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unilaterally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개한다.
0: That's right.
1: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터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along with a toll on ship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Iran has fired back, calling any American role in the strait completely unacceptable.
1: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났어요.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합의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원웨이로 가버리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0: And that's right.
1: Right.
0: And you would think if you look at this fire back, because there has been military attacks on both sides, you may kind of think, oh, they fired back a missile. No. In this case, fire back just means verbally saying something like to respond verbally, but it's very forceful. And like, how could you do this? And it's that kind of response.
1: 맞아요. 워낙 전쟁 관련되어 있는 뉴스고 이슈가 많았다 보니까 쌤 말대로 뭔가 fire back 했다. 그럼 미소를 날려가지고 여기서도 보복을 했나? 또 미소를 날렸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반격하다. 말로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의견을 내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그럼 쌤 진짜 literally 미소를 다시 썼어요. 그럼 그것도 fireback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You could.
1: Okay.
0: So you got to look at the context. Like if the because US attacked, so Iran fired back with more missiles or drone attacks.
1: 그러면 Iran has fired back. 여기만 봤으면 뭐 또 전쟁 또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또 하는 거죠. Calling any American role in the strait completely unacceptable 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 해협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이거는 완전히 unacceptable 하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보면 This is unacceptable.
0: Yeah.
1: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Yeah, we really, native speakers really like this word unacceptable.
1: Right.
0: Now, it seems very not so strong because acceptable, it's not like I hate it.
1: Right.
0: There's no emotion. In, you don't see that in the word. But this is actually a very strong word.
1: Right.
0: Okay. And it means that it is not okay. Okay. Maybe someone crossed the line.
1: Okay.
0: Okay. Morally, ethically, not acceptable.
1: 이거는 절대 안 됨이네요.
0: Yeah. Someone said something, a parent, a child, maybe swore at the mom and or dad.
1: You look and sound very angry right
0: that
1: now.
0: That is unacceptable.
1: Unacceptable.
0: So it it doesn't sound like a strong word, but actually the word has great strength in it.
1: 아, 오케이.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딱 보면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언이 붙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0: That's it.
1: 이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0: Absolutely. So that's why I want to highlight this word.
1: Okay.
0: When they say completely unacceptable, no way.
1: Mm-mm. 이거는 big no-no다.
0: Big, big no-no.
1: 그래서 쌤, 자동차 같은 데서도 보면 safety ratings 같은 거 매기잖아요. 이거

0: 뭐 side impact는 어쩌고 뭐 이렇게 될 때 good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앞에 unacceptable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가 아 뭐 괜찮긴 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1: no.
0: 이거는 절대로 패스할 수가 없음 수준이 된다.
1: That's right.
0: 맞나요?
1: That's right. Absolutely. So that's why it's good to know that this word when someone does something that you feel is morally wrong or that principally you are against it then you're like that is
0: 이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1: Yeah, that is unacceptable.
0: So completely 거기다 심지어 completely까지 나왔어요. Completely unacceptable.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호르무즈 해협 개입은 용납이 안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1: Yeah.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resident Trump has unilaterally reinstated the naval blockade on Iran along with a toll on ships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ran has fired back, calling any American role in the strait completely unacceptable.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Okay, let's go to the beach. Let's go where it's somewhere tropical with the Beach Boys, Kokomo.

0: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a party primary. The party, led by Bukele, had already laid the groundwork last year with a constitutional overhaul that did away with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
1: 엘살바도르 집권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거쳐 현 부켈레 대통령을 내년 2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당은 앞서 지난해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대대적인 개헌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갱단 척결에 주력해 왔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9만 명 이상을 좀 구금하면서 범죄율이 실제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에도 출마를 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범죄가 심각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낮추는 사람이 당연히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 Well, that is true. And of course, because you know, you've got the drug cartels and they all kind of move through El Salvador. And this is the thing. It moves through El Salvador into Central America. So it's a key kind of route. And so, of course, there's a lot of, you know, gang activity and cartel activity. And so it got to be a very violent place. And he came in at the right time and just like put that massive, you know, CCOT prison there.
1: 정리를 해버렸네요.
0: Maximum security. And so he got a lot of praise. However, he is enjoying his power and he wants to continue being president. And originally, it's 5 to 6 years. It's originally 5 years. Now, last year, he extended it to 6 years.
1: 아, 늘렸군요. 5년에서 6년으로.
0: Yes. And then, 임기를. Also, you, according to the original constitution, you are not allowed to be re-elected immediately.
1: Okay.
0: He got rid of that. So now, it's unlimited.
1: 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으로 범죄율이 엄청 낮아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이 국내 지지율이요. 90%를 육박한대요. 이거는 10명 중에 9명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0: El Salvador's ruling party has formally nominated President Nayib Bukele as its candidate for next February's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a party primary.
1: 엘살바도르 집권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거쳐 현 부켈레 대통령을 내년 2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났어요. 지금 nominated 됐다는 게 이제 후보로서 이제 올랐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party led by Bukele had already laid the groundwork last year with a constitutional overhaul that did away with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
1: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당은 앞서 지난해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대대적인 개헌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 the party가 당연히 여기서 party의 그 party가
0: 아니죠.
1: 정당입니다. 정당. 근데 부켈레에 의해서 led가 되는 그런 party는 had already laid the groundwork라고 돼 있는데요. 길을 깔았다라는 느낌이네요.
0: So basically, to lay the groundwork is kind of to build a foundation or to kind of prepare for something.
1: Okay.
0: And so with this constitutional overhaul, which we'll talk about in just a minute, to lay the groundwork just basically means to kind of, you know, set things up so that you can do other things.
1: 아, 그러면
0: build on top of
1: 나중에
0: that.
1: 뭐 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를 깔 깔아놓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lay 한다는 거가 이렇게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groundwork를 이렇게 깔아놓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반을 다져놓고 토대를 마련하는 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뭔가 제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0: That's right. Usually the it implies that you're gonna build. There is more to come. That you're gonna build. You just lay the groundwork and you don't do anything. Well, you gotta build
1: something. It's pointless,
0: right? Yeah.
1: Okay. 나중에 뭔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기반을 다지다. Lay the groundwork가 되겠고요. 예전에 pave the way for the future generations. 뭐 이런 식으로 pave the way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올 뭔가 세대

0: 위해서 미리 뭔가를 더 잘 만들어 놓고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yes.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lay the groundwork는 완전히 이거 자체로는 뭔가 complete 됐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죠?
1: No, right? There's more to come.
0: Okay. okay. 자, 그렇게 해서 깔아뒀습니다. With a constitutional overhaul를 가지고 깔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m-hmm. 아니, overhaul은 전에도 나왔지만 완전 싹 뒤집는 거 아닌가요?
1: That's it. That's mm-hmm. right. So if there's a constitutional overhaul, there's not just small changes, mm-hmm. but it is like changing it from top to bottom.
0: Okay.
1: It's like completely turning it upside
0: right.
1: down.
0: 마치 엔진 오버하울 하듯이
1: yes.
0: 완전히 그냥 부품 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전체로 내용을 갈듯이 mm-hmm. 이거는 대대적인 그런 뭐 변화라든가 개헌. 여기서 왜냐하면 constitutional이 나왔기 때문에 mm-hmm. 이거를 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리 깔아둔 거죠.
1: That's right.
0: 내가 뭔가 하겠다. 이렇게.
1: Okay, and now we know why. Mm-hmm. Now we know.
0: Yes.
1: Okay. Right. So,
0: 근데 그 overhaul에 no. 대해서 얘기가 또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That did away with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이라고 했습니다.
1: Yeah.
0: 이게 이제 재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멀어져 가는 건가요? 왜 away가 나왔을까요?
1: Now, here the expression is do away mm-hmm. with. This is a great expression.
0: Yes.
1: It really is. And this means to get rid of something, mm-hmm. okay? But the idea is that you kind of get rid of the old
0: mm-hmm.
1: and then bring something so that you can bring in the new.
0: 아.
1: Because if you say just like, oh, we're just throwing this away,
0: mm-hmm.
1: That's it. Finish.
0: Right.
1: But you do away with something mm-hmm. so that you can do something else, possibly. Uh-huh. So here, do away with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 mm. right? So the limits are, oh, you cannot mm-hmm. have immediate re-election.
0: Okay.
1: But they did away with that. They got rid of that old system.
0: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elected가 되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뭐, 안 됐고 mm-hmm.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you can't run the office more than twice
1: right,
0: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1: right.
0: 어떤 limits가 있었는데 mm-hmm. 걔를 옆으로 쓱 치운 거네요.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느낌.
1: Right.
0: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그런 overhaul로 미리 groundwork를 깔았다.
1: That's right. So do away with mm-hmm. is not just a political thing, mm-hmm. but say, for example, like there is a dress code, mm-hmm. right? A lot of companies these days, you know, kind of did away with old dress codes. People okay. don't wear suits
0: right.
1: to work that mm-hmm. often, right? It's mm-hmm. become much more casual.
0: Right.
1: A lot of airlines mm-hmm. did away with free checked baggage.
0: Right.
1: Now, in Korea, the budget airlines, mm-hmm. You have to pay extra.
0: Mm-hmm.
1: But in America, even the big airlines, mm-hmm. it's not free.
0: 와, 그렇죠. 이제는
1: They did away with it.
0: Right.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무슨 뭐 헌법 무슨 이런 수준까지 안 가도 가벼운 policies라든가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 yeah.
0: 예전에는 그런 무슨 뭐 수케이스나 그런 것들 다 무료로 했는데 mm-hmm. 이제는 그런 policy를 do away 했다.
1: That's 하면 right.
0: 옆으로 쓱 치워놓고
1: And then pay us.
0: 돈을 이렇게
1: That's
0: 내라
1: right.
0: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Okay.
0: Alright, so do away with something은 뭔가를 없애다, 폐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El Salvador's ruling party has formally nominated President Nayib Bukele as its candidate for next February's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a party primary. The party led by Bukele had already laid the groundwork last year with a constitutional overhaul that did away with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
0: 네, Song X님이요. 남편이 오늘 친구 만나 저녁 먹고 온다네요. 덕분에 지금 저녁 준비 안 하고 집중해서 이스 듣고 있어요.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크크크를 그걸 여섯 개나 쓰셨어요.
1: I understand. I understand. Enjoy your free time.
0: 뭔가 마실 거 하나 딱 들고 이브닝 스페셜 즐기시는 것도 좋죠.
1: You know, I tell you, if you're married and you have a husband,
0: right.
1: it's like for the woman and he's like has a dinner engagement. It's like, yahoo!
0: 이게 현실이군요.
1: Yeah, it is reality.
0: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ignaled that legislation curbing minor social media access will be unveiled later this summer. As concerns over kids glued to their screens continues to grow, she underscored that children need to spend adequate time in the real world.
0: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 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에만 빠져 지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인데요.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놀고 우정도 쌓고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현실 세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앞서서 스스로의 정체성 그리고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르잖아요. 사실 소셜미디어와 진짜 리얼 월드는 완전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1: of course.
0: 이걸 좀 느끼는 게 맞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1: Yeah, so there's a lot of talk about regulation,
0: right.
1: even in the States, that these things are not regulated.
0: Right.
1: These social media giants, they've got lawsuits,
0: right.
1: so many lawsuits. And so basically in Europe they're saying, listen, EU, you've got to do something to like at least set the limit on age for social media, or as in many cases now, countries in the EU are getting more proactive.
0: Right.
1: And they're all thinking about banning this.
0: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둘 수가 없다. 적어도 나이 제한이라도 걸어야 된다. 아이들이 너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또 비판을 하게 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먹기 전에 먹지는 않고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소셜미디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근데 계속 하지 말라 했지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빵 터졌어요. 화가 나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맞아 화낼만 하지가 아니라 사실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 실제로 했는데 여기저기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Yeah, parents can only do so much.
0: Right.
1: Yeah.
0: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ignaled that legislation curbing minor social media access will be unveiled later this summer as concerns over kids glued to their screens continues to grow.
0: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에만 빠져 지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Legislation curbing minor social media access가 이제 unveiled 될 거다. 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 보이지만은요. 사실 legis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법안이고요. 근데 curbing minor social media access 마이너들이 어린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curb하는 이거는 제한하는 거죠. limits를 거는 거.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전화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 쌤, 한국에서는 한국 우리말로는 애들이 진짜 그런 전화기에 붙어서 살아. 이렇게 쓰거든요.
1: Yeah.
0: 혹시 영어도 혹시 비슷할까요?
1: Okay, here we go. So they are glued to the screens. So glue is what? 풀.
0: 접착.
1: 풀.
0: 아, 풀. 저 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가지고요.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아, 풀 맞죠? 풀.
1: 접착제. Yes, that's 맞아요. It. 접착제. Yes, that's right. So it's kind of like you are stuck to the screen.
0: Right.
1: Okay. So in my generation, we were glued to the TVs.
0: Right.
1: I mean, that was my babysitter.
0: TV에 붙어서 산다.
1: I was glued to the TV.
0: Okay.
1: But you can only watch it at home. When you go out, you can't take
0: right.
1: the TV with you.
0: 그래도 그나마 낫네요.
1: That's right. But with a phone, they're glued to it. They take it everywhere they go. And they're basically, they can't disconnect from it.
0: 와, 그러면 진짜 글루돼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물론, I mean, literally, 어디 붙어있다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쓰는 것처럼, 아, 얘는 그냥 스마트폰에 붙어있어. 뭐 TV에 붙어서 살아. 막 이런 것처럼, 정말로 여기서 to their screens라고 얘기를 하면, smartphone screens를 얘기를 하겠죠.
1: Okay.
0: 화면에 딱 붙어있는, 결국에는 빠져있는이라는 뜻이
1: That's
0: right.
1: 있겠네요. But it's not just children. Adults.
0: Oh, yes.
1: Yeah. When we're watching a series, which is me, I love watching my dramas and my comedies,
0: right.
1: I get glued to whatever I'm watching.
0: Okay.
1: So

0: I can't stop watching it.
1: 아, 그러면 뭔가에 그냥 붙어 있다. 계속 그거에 집중해 있다는
0: 얘기. I did that last night.
1: I know.
0: 2:00 in the morning. I had to finish it.
1: 최근에 이제 뭐 드라마 시리즈에 완전 빠지셔가지고요. 우리 쌤이 아, 그렇게 글루돼 있었다라고
0: yes.
1: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She underscored that children need to spend adequate time in the real world.
1: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underscore가 밑줄이니까 강조를 한 게 되겠죠. 근데 진짜 하루만 이렇게 해봐라.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좀 살짝 중독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벗어나는 시간이.
0: So basically they said they want them to spend adequate time.
1: Adequate time.
0: Now this is a very interesting word, the word adequate. Because adequate means enough or satisfactory
1: right.
0: amount.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it has to be not just enough, but almost like they have to spend plenty of time.
1: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적절히 충분한이 아니라 많이 그렇다라는 게 강조가 여기서 된 건가요?
0: In this context.
1: Okay.
0: Usually when we talk about, oh, this is adequate. Oh, it's okay. It's not the best, but it's good enough.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actually they should spend more time.
1: Like a real world에서 그냥 뭐 just enough가 이게 아니라
0: That's it.
1: 충분히
0: yes.
1: 여유롭게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겠네요. So adequate 자체가 충분한이라는 뜻이고요. Adequate time을 보낸다. 여기서는 정말 요 정도 딱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유롭게 충분한 시간. 근데 in the real world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것 같은 게 현실 세계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우리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사회에 나가면 지금 학교에서 이런 거랑 달라. 사회에 나가봐야 돼. 그러면 사회 생각 아니고 우리가 society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yes, yeah,
1: 근데
0: yeah.
1: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real world에 right.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0: Yeah, that's right. So it's kind of like it's reality. It's closer to the word reality.
1: Reality,
0: yeah,
1: okay.
0: That's right.
1: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ignaled that legislation curbing minor social media access will be unveiled later this summer as concern over kids glued to their screens continues to grow. She underscored that children need to spend adequate time in the real world.
1: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홍콩 반려견에 관한 뉴스인데요. 다음 중 개를 산책시킬 때 사용하는 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leash. Number two, radish. Number three, oh my gosh.
1: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개를 산책시킬 때 사용하는 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leash. Number two, radish. Number three, oh my gosh.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Okay, let's move a little bit with the song by Inner Circle. It's Swea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개를 산책시킬 때 사용하는 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정답이 뭘까요?
2: Okay, the answer would be number one, leash.
1: L-E-A-S-H가 되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747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1번 하셨고요. 초등부 영어 강사입니다. 오, 퇴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도움되는 표현들 많이 배울 수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2: Thank you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much. 네,
1: 이유리님이요. Oh my gosh라니. 퇴근길 너무 지쳤는데 너무 웃었네요. 크리스틴 쌤의 Oh my gosh. 다시 듣고 싶네요. 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One more time. Uh-huh. Oh my gosh.
1: 이겁니다. 어텐틱한 느낌으로 딱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ll right. In Hong Kong, more restaurants are relaxing regulations on pets, fueling a rise in residents dining out with their dogs. In response to this burgeoning dining trend, some dog owners have started taking their pets to restaurant etiquette training classes.
1: 홍콩에서 식당의 반려동물 출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외식 문화에 발맞춰 반려견 보호자들은 반려견과 강아지 식사 예절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홍콩에서 1994년부터 그 시식품 영업 규정에 따라서 안내견과 법정 임무 수행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이 제한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홍콩의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니까 홍콩 정부가 그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2: Oh yeah, times are changing. Uh-huh. Pets are like our children, right? For 그렇죠. a lot of people,
1: right.
2: they like to take them around. Uh-huh. So public transportation, mm-hmm. They're allowed in hospitals. Some hospitals,
1: right.
2: more restaurants are offering tables for those with pets. Mm-hmm. And now they're and so because they can take them around, mm-hmm. these owners are putting their pets into these etiquette. What is it? Dog dining etiquette classes.
1: Training classes, right?
2: Training classes.
1: 아,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이라든가 사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못 데려가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은 분명히 반려견 친화 쇼핑몰이다 해서 데려가면 식당에선 또 안 된다.
2: Oh, yeah.
1: 그래서 와 이거는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홍콩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얘기고 물론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있지 않은 분들도 또 이해가 가지만
2: yeah.
1: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2: In Hong Kong, more restaurants are relaxing regulations on pets, fueling a rise in residents dining out with their dogs.
1: 홍콩에서 식당의 반려동물 출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pets한테 굉장히 strict하게 했었다면 그런 규제를 걸었다면 이제는 뭔가 relaxed된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2: Yeah.
1: Right?
2: So oftentimes we think of this word relax as like come on, relax. Mm-hmm. You know, be comfortable.
1: Right.
2: We don't think of using this as a verb in this context. If regulations or guidelines are relaxed, it means that it is becoming easier, a little less strict, a little less harsh.
1: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했던 것을 이제 좀 풀어주는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pets에 대한 regulations를 relax 시킨다는 거는 실제로 어떤 규제 같은 것, 반려동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다, relieve 시키는 그런 느낌을

0: 그런데 뭔가에 respond를 하는 듯해요. 그렇죠? 뭔가에 응답하여. To this burgeoning dining tren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ining trend는 정말 뭔가 식사하는 그런 뭐 트렌드나 유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Burgeon이라고 하는 건 이건 pigeon도 아니고 이건 무슨 gen인가요?
1: Yeah, it kind of looks right? like pigeon, right? B-U-R-G-E-O-N, burgeon. Mm-hmm. Okay. Now, burgeoning trend is a trend that is growing rapidly. It's okay. becoming very popular. Mm-hmm. But what you need to know that there is excitement mm-hmm. and there's a kind of liveliness
0: okay.
1: that goes with this word.
0: Ah.
1: So it is not just a trend, mm-hmm. but it's a burgeoning trend. It's like an exciting trend.
0: 아, 뭔가 oh. 신나고 사람들 흥분되는 그런 트렌드.
1: Yeah.
0: 굉장히 긍정적인
1: Full
0: 거로.
1: Full of life, yeah.
0: 아, 오케이. Yeah.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퍼져나간다라고 할 때는 burgeoning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겠네요.
1: Cannot use it
0: okay.
1: in that context.
0: All right.
1: So here you can have like a burgeoning career. We mm-hmm. often use that together.
0: Right.
1: A burgeoning career is a career that really is just like
0: doing
1: well. Yeah.
0: Ah.
1: A burgeoning tourism mm-hmm. industry in Korea.
0: Right.
1: People are like coming and they're buying and they're traveling. And
0: 뭔가가 thrive하는 듯한 그런
1: yes.
0: 느낌. Right. So 단순하게 burgeon 한다는 거는 그냥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뭔가 exciting한
1: yeah.
0: 것이 성장한다. So burgeoning dining trend라고 하면 정말 분위기 좋게
1: yeah.
0: 빠르게 커져가는 외식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거에 response로다가 이제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강아지 트레이닝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1: Oh, yeah.
0: 저도 데려가 보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1: 그래가지고
0: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보면 restaurant etiquette training classes를 이제 뭐 데려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That's right. Because when you take the dogs to these restaurants, if they're barking and they're like attacking people, well then. Uh-oh, that's a problem. So they're trying to get them trained so that the dogs behave well in these outdoor spaces.
0: 뭔가 이거는 진짜 appropriate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 이렇게 하게 해줬는데 만약에 민폐가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더 안 좋게 시선이 되고 또 이 룰이, 그 law가 이제 revoke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1: Right. Yes. 네. So the word etiquette, of course, this is etiquette. You know, usually these are the manners, how to behave
0: right.
1: in a certain setting. So we often talk about etiquette, especially when we're eating. There are certain etiquettes.
0: Right.
1: And depending on different cultures, it's all a little bit right. different.
0: 먹을 때 소리 안 낸다든가
1: yes.
0: 이런 예절을 얘기하는
1: Or
0: 거죠.
1: Or in some countries, you want to make noise to show that this is very delicious.
0: Really?
1: Oh, yes.
0: Oh, that's a cultural thing, too.
1: Oh, it's a very cultural thing.
0: Wow.
1: Yeah.
0: It's
1: like the more you make those noises, you're saying, oh, this is really good.
0: 아, 만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좋을 수도 있겠네요.
1: Sure. Right. right. It's like, just eating very quietly. Maybe the owner is like,
0: Right. 자, 그리고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 발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of course, it's American English, so we would say etiquette.
0: Etiquette.
1: Flap that T.
0: Right.
1: Sounds very much like a D.
0: 부드럽게. Right. So, etiquette보다는 etiquette.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 Hong Kong, more restaurants are relaxing regulations on pets, fueling a rise in residents dining out with their dogs. In response to this burgeoning dining trend, some dog owners have started taking their pets to restaurant etiquette training classes.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Unilaterally reinstated.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재개하다.
1: The manager unilaterally reinstated the overtime policy without asking the team.
0: 그 매니저는 팀에게 묻지 않고 초과 근무 정책을 일방적으로 재개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Completely unacceptable.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1: The manager said the delay in delivery was completely unacceptable.
0: 네, 일부러 그분은 세게 하신 것 같아요.
1: I did. Yeah.
0: 자, 매니저는 배송 지연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Lay the ground.

0: groundwork. 과거니까 LAID, laid가 됐지만 기반을 다지다란 표현이죠.
1: The team's early research laid the groundwork for future breakthroughs in the field.
0: 그 팀의 초기 연구는 그 분야의 향후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본다면 뭔가에 글루돼 있는 거, glued to their screens. 그럼 화면에 딱 붙어 있는.
1: Many teenagers are glued to their screens for hours every day.
0: 많은 10대가 매일 몇 시간씩 화면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the Doobie Brothers. It's Listen to the Music.
0: All right, stick around.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

0: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비에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3: I'm going to put some emotion.
2: Okay.
3: Okay. This song is so empowering.
2: Mm. 다시 한번.
3: This song is so empowering.
2: 뒤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억양이. 자, 방금 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4: Deep Dive Daily.
2: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3: Hair is just hair. A bald meet-up fosters a sense of empowerment.
2: 네, 제목에 나온 meet-up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럼 foster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3: Well, if you foster something, mm-hmm. it means that you help it develop or grow. So usually we have, you know, these days, a lot of rescue dogs
2: right.
3: are fostered, mm-hmm. you know, mm-hmm. foster parents.
2: Right, right. Mm-hmm.
3: So it's temporarily taking mm-hmm. them in mm-hmm. and helping them grow and develop.
2: 그럼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yeah. 볼 수가 mm-hmm. 있겠네요. 그럼 mm-hmm. 정말 데려다가 이렇게 키운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고.
3: Yeah. You can foster talent.
2: Right. Mm-hmm. 여기서는 a sense of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을 뭐 조성하다, 촉진하다 mm-hmm. 이 정도가 yes.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머리카락은 그저 머리카락일 뿐 민머리 모임, 자신감과 당당함을 복돋다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 들어볼 텐데요. 지난달에 미국 뉴욕 어딘가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3: Around 100 bald people, mostly men, but some women, met in Washington Square Park in Manhattan for a unique gathering to take a stand. Being bald is nothing to be ashamed of. As rain came down, bald men who usually wear hats said they had left them at home. There was no need to hide themselves here.
2: 대부분 남성이지만 일부 여성도 포함된 약 100명의 민머리 사람들이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모여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머리인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평소에는 모자

0: 모자를 즐겨 쓰던 민머리 남성들도 이날은 모자를 집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행사를 기획한 게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 저스틴 퍼드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탈모가 있든 뭐 항암 중이든 그냥 민머리가 좋든 머리카락이 없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대머리라는 뭐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키가 됐든 머리가 됐든 간에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right?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상한 뭐 글을 쓴다든가, 그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1: Yeah, but
0: right?
1: I think it's also not so much that someone there. It's just a feeling that you get that you. It doesn't have to be a problem,
0: Right.
1: but you can feel insecure about something.
0: 그러니까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 insecure 하거나 뭔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다가도 그런 comments들을 계속 보게 되면
1: Sure.
0: 스스로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고
1: Of
0: 뭔가
1: course.
0: depressed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round 100 bald people, mostly men, but some women, met in Washington Square Park in Manhattan for a unique gathering to take a stand. Being bald is nothing to be ashamed of.
0: 대부분 남성이지만 일부 여성도 포함된 약 100명의 민머리 사람들이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모여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머리인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명의 bald people이 지금 met in Washington Square Park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bald라고 하는 건 저는 발음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1: Right.
0: Right.
1: So you have to do the L a little bit. So it's not bald, but it's like bald.
0: Bald,
1: Yeah, bald.
0: right.
1: Yeah, so you definitely have to do that throat, like at the back of your throat, that L sound. Because otherwise, and also there is the word bold.
0: Yes.
1: Right? Which means very courageous.
0: Right.
1: So it can get very confusing. So it's bold and bald.
0: 발음이 진짜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빠르게 들으면 훅 지나갈 수도
1: Bald.
0: 있는데, 물론 이제 컨텍스트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BAL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벌려지는 느낌이라면,
1: Right.
0: BOLD 방금 말씀하신 거, 그렇죠? 뭔가 대담한. 이거는 O에 더 가까운,
1: That's it.
0: bold에 가깝고, 얘는 bald에 가깝겠네요. 그래서, 뭐, 대머리에 머리가 벗겨진, 뭐, 그 10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그렇죠? 맨해튼에 있는 데서 모이게 됐는데,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gathering이잖아요. 모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To take a stand. Take a stand 한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밝히고 취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 걸까요? 바로 being bald is nothing to be ashamed of라고 얘기를 합니다.
1: Okay, this is a great expression. So many, nothing to be ashamed of.
0: Right.
1: So basically, it means that you have no reason to feel embarrassed or ashamed. And it's usually because maybe there is something lacking. So
0: Right.
1: in this case, you don't have hair and you feel very self-conscious, as we say. It's like people don't care, but
0: Right.
1: you care, right? And so you feel like a little kind of embarrassed.
0: Right.
1: You're always wearing
0: Feel
1: hats.
0: ashamed
1: Yeah, feel a little
0: when you
1: bit of
0: don't need to be,
1: shamed.
0: right?
1: Yeah, so that's why in that case, we say it's nothing to be ashamed. Ashamed of.
0: 와, 이거는 그러면 친구가 굉장히
1: Yeah.
0: 우울해하거나 그
1: Yeah.
0: 꼭 무슨 머리를 떠나서도 사실 남들은 별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좀 기가 죽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elf-conscious라는 말을 하셨는데 self-conscious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뜻인데 이럴 경우에 친구한테 hey, cheer up
1: Right.
0: 하면서 얘기해 줄수
1: Yeah.
0: 있겠네요.
1: Maybe you have a big birthmark on your face,
0: Okay.
1: right? And it's always like something that you want to cover up.
0: Right.
1: Maybe a close friend or someone, you know, anyone can say, well, that's nothing. It's beautiful. You know, there's nothing to be, it's nothing to be ashamed of. You're living with your parents. That's okay. There's nothing to, it's nothing to be ashamed of.
0: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1: Yeah.
0: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1: Yes.
0: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That's nothing to be ashamed of. 이렇게 아예 문장으로 말해버리면 부끄러워 할거 아니야,
1: It's
0: 그거는.
1: okay.
0: Right.
1: It's totally fine.
0: Yes. So, be ashamed of라고 하는 게 뭔가를 부끄러워한다 혹은 뭔가가 뭐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사 같은 데서 Are you ashamed of m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Hair is just hair. A bald meetup fosters a sense of empowerment.
0: 현장에서 직접 삭발하는 참가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events have drawn people off their phones and into places where they could find, at least for an afternoon, a new community. Attendees cheered, "One of us!" as Nina Wall, 25, got her head shaved. "I found this so empowering," Wall said on Saturday. "Hair is just hair. Appreciate every stage you're in."
0: 이런 행사는 사람들을 휴대폰에서 벗어나게 해 적어도 한나절 동안만이라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25세의 니나 월이 머리를 밀자 참석자들은 우리 중 한 명이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경험이었어요. 월은 토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에요.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 쌤이 One of us 해가지고 우리 중 한 명이다. 저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1: Yeah, good. Okay.
0: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he events have drawn people off their phones and into places where they could find, at least for an afternoon, a new community.
0: 이런 행사는 사람들을 휴대폰에서 벗어나게 해 적어도 한나절 동안만이라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뭔가에 glue to 돼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draw off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폰에서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식으로 반대로 얘기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다가 이제 우리의 커뮤니티 하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ttendees cheered one of us as Nina Wall, 25, got her head shaved.
0: 25세의 니나 월이 머리를 밀자 참석자들은 우리 중 한 명이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와 뭔가 하는 느낌인 거예요. One of us다 라고 했는데 이 one of us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이나 똑같은 사람이네요 정도일까요? 뭔가 조금 더 dramatic한 게 들어가 있을까요?
1: Oh yeah, it's much more emotional, more symbolic. It's like you're really belonging to a very specific community. There's a kind of shared identity. There's loyalty. It could be a number of things.
0: Right.
1: So one example that I came up with is, you know, in the movies, right? You've got these undercover agents, right? And so like, they don't know that they're undercover because they're deep undercover.
0: Right.
1: Nobody knows who is who.
0: Okay.
1: And then later, like, someone is about to kill him. And then you're like, whoa, he's one of us.
0: 잠깐만요. 언제부터 우리 크리스틴 쌤이요? 이 뭔가 TV 시리즈에 갑자기 빠지셨어요. 그러더니 작전, 뭐 operations, undercover 이런 거에 좀 많이 들어가 있나요?
1: I love all of these things. I've always loved it. But it's true. You see that. Oh, he's one of us. Especially when there is a kind of like is who which is he the bad guy, the good guy? No, he's one of us.
0: 아,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1: Yes.
0: 우리 편이기 때문에 뭐 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undercover로 숨어 있다가 그런 거에서 딱 넣을 수가 있게 돼서 one of us라고 하면 우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서 뭔가 환영하는 느낌. One of us. She's one of us.
1: That's right. We have a shared identity together.
0: Okay. Yeah. 자, 연결해 볼게요.
1: I found this so empowering, Wall said on Saturday. Hair is just hair. Appreciate every stage you're in.
0: 정말 힘이 나는 경험이었어요. 월은 토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에요.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던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found this so empowering. 아까 전에 쌤이 empowering. P.O.의 강세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거기 힘을 주셨을까요?
1: So it's kind of like if something you find empowers you, it is literally giving you power.
0: Right.
1: Okay.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it's giving you confidence. It's giving you strength. It's giving you inspiration. It's like, Yeah, uh-huh. I can do it.
0: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네요.
1: Yes.
0: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파워 너 안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1: yeah.
0: 임파워 시킨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주다 혹은 자신감을 주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와, 이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뭔가 내 자신감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1: right.
0: 나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고
1: yes.
0: 더 이상 무슨 뭐 민머리 뭐 대머리라는 것이 뭐 nothing to be ashamed of
1: right.
0: 라는 것을 느끼게.
1: It is the idea that you are kind of in a vulnerable situation
0: right.
1: and there is this person who comes up and says let's do this and then you feel empowered like you were feeling kind of small now you're feeling big.
0: 아, 굉장히 이것은 empowering 하다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1: Yeah.
0: Found this so empowering.
1: Yeah.
0: 그래서 self-empowerment speech라고 하는 게 동기 그 부여 연설이잖아요. 본인에게 나에게 힘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했고요. Hair is just hair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ppreciate, 감사하라. Every stage you're in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스테이지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Okay.
1: This is the stage of your hair's life.
0: Okay?
1: No. When okay. you're young, uh-huh. you've got lots of hair.
0: Right.
1: I had so much hair. Really, I really did. Then you have a baby or maybe in midlife you start losing your hair.
0: Well, you still have a lot of hair.
1: I used to have a lot of hair, okay. Sam. Like I was really... Okay. But then later you lose more hair. And then some people, they lose all their hair.
0: Okay.
1: So or almost half of their hair. So these are stages of a hair's life.
0: 아, 그러니까 머리가 뭐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아니면 아직 뭐 풍성하든 아니면 아예 없든 그거에 좀 상관없다.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감사하고 즐겨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The events have drawn people off their phones and into places where they could find, at least for an afternoon, a new community. Attendees cheered, one of us, as Nina Wall, 25, got her head shaved. I found this so empowering, Wall said on Saturday. Hair is just hair. Appreciate every stage you're in.
0: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This song is so empowering.
0: This song is so empowering. 이거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 Let's listen to Shaboozy with A bar song.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air is just hair. A bald meetup fosters a sense of empowerment.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유명인들의 점점 뒤로 밀려나는 헤어라인을 지켜보는 계정까지 생겨나면서 탈모를 소재로 한 농담이 퍼지고 있지만 인터넷은 또 민머리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서로를 응원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Male pattern baldness affects up to half of men by age 50. And studies have shown the condition can lead to low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In his early years as a bald man, Bradford said, he'd wear hats on dates, planning them only in places where hats were appropriate. You have no control over it, he said of his lack of hair. It's hard for some people to accept that.
0: 남성형 탈모는 50세가 될 때까지 남성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낮은 자존감과 불안,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래드 퍼드는 탈모가 시작된 초기에는 데이트를 할 때 모자를 썼고 모자를 써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장소로만 데이트 계획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의 탈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이거를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웨이시라든가 그런 것들. 이러면 모를까. 그런 것들은 진짜 딱 말 그대로 you know, you have no control over it.
1: That's right.
0: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Right.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Male pattern baldness affects up to half of men by age 50. And studies have shown the condition can lead to low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0: 남성형 탈모는 50세가 될 때까지 남성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낮은 자존감과 불안,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 도대체 특히 남자들한테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50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남자들의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Mm-hmm.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긴 하네요.
1: Right. 그렇죠? Up to half of men by age 50. Mm-hmm. That's a lot big number.
0: Yeah.
1: Right? Mm-hmm. Up to half, which means that it could be 30% mm-hmm. or 40%, mm-hmm. but up to half, it could go as high as 50%.
0: Right. 그러니까 50%라고 볼 수는 없고 mm-hmm. 최대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왜냐면 카운트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간 게 될 수도 있고.
1: Yeah.
0: 그러면 up to라고 하는 거는 쌤 거의 최대 얼마까지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1: That is right. That is kind of like the limit.
0: As much as
1: oh, up here.
0: Okay. Yeah. Right. So up to half of men by age 50를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그냥

0: 그냥 외적인 것으로 끝나면 I don't care 이러면 yeah. 다행인데 뭔가 심각한 그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1: 거예요. Yeah, that's right. It affects your, it causes low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So let's talk about this expression, self-esteem.
0: Okay.
1: Low self-esteem. Now, this means that you feel like you're not enough, like your worth is lacking. Okay. So basically, you feel basically inside that you're not enough and that, you know, you're not the person that you should be.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confidence. Okay. Because confidence can be about a specific skill.
0: Right.
1: Like I'm confident in front of, you know, the microphone. But does that mean that I have, you know, high self-esteem? Not necessarily.
0: Right.
1: Two different things. So self-esteem has to do with fundamentally how you feel about yourself inside.
0: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러니까 yes.
0: Self-esteem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존감이잖아요.
1: 그러니까 totally.
0: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low self-esteem이 있으면 나는 I'm not worth it.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가치도 없고.
1: Yeah.
0: Right.
1: I can't do it.
0: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1: Yeah, that's right.
0: 그런 거.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1: Yes, that's right. So right? it really affects your core being.
0: Okay, so self-este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존감인데 그런 low self-esteem을 lead to 할 수 있다. 어딘가로 이끌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초래할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anxiety, 뭐 이런 뭐 긴장하거나 불안함에 and depression, 우울증까지. Yeah. 이건 정말.
1: This is huge. Wow. This is very serious.
0: Yes, it is.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his early years as a bald man, Bradford said he'd wear hats on dates, planning them only in places where hats were appropriate.
0: 브래드퍼드는 탈모가 시작된 초기에는 데이트를 할 때 모자를 썼고 모자를 써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장소로만 데이트 계획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벌써 사실 약간 불안한 거잖아요.
1: How stressful.
0: 그러니까요.
1: How stressful.
0: 다 생각을 해야
1: It's
0: 되는
1: like,
0: 거잖아요.
1: Oh my gosh, you cannot just go anywhere on a date. You have to think about, okay, what places can I take the dates where I can wear a hat?
0: 왜냐면 뮤지컬스 같은 거 가도 어? 못 쓰잖아요. 또
1: yeah.
0: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렇죠? Right? So, 어떤 장소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 모자가 appropriate 한 곳만 좀 골라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f something is appropriate 하다는 것은
1: okay so if something is appropriate means that it is acceptable it is allowable
0: right
1: depending on the context so here when you go to certain places oh sorry you cannot wear a hat then it would be inappropriate. It's not appropriate.
0: Okay. 그러면 appropriate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황상 적합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0: 그렇죠? 그래서
1: yes.
0: 뭐 예를 들어 정장을 입어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갑자기 반바지에 아니 수영복을 입고 온다든가 이런 거는 inappropriate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Alright, so hats들이 그러니까 모자가 appropriate 적합한 곳에서 그 데이트를 플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You have no control over it, he said of his lack of hair. It's hard for some people to accept that.
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의 탈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라고 마무리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Male pattern baldness affects up to half of men by age 50. And studies have shown the condition can lead to low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In his early years as a bald man, Bradford said, he'd wear hats on dates, planning them only in places where hats were appropriate. You have no control over it, he said of his lack of hair. It's hard for some people to accept tha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the Cranberries with Linger.

0: 이브닝 스페셜 딥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369님이요. 수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1: Oh, yeah, be careful on those wet streets.
0: 방금 딱 젖기 시작했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1: Yes.
0: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번 행사에는 탈모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해 대머리 가발을 쓰고 지지를 보냈다고 하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I support bald people, said Grace Eastwood, 29, who had bought the caps on Amazon for her sister and a friend. For the men in my life, if they go bald, I don't want them to feel bad, Joseph Gonzalez, 38, said. He had always given a subtle nod when he saw a fellow bald man. He said he wanted to attend the gathering to be part of a real count.
0: 자신과 자매, 친구가 쓸 대머리 가발을 아마존에서 구입한 29세의 그레이스 이스트우드는 저는 민머리 사람들을 지지해요 라고 하며 제 주변 남성들이 머리가 빠지더라도 그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38세의 조셉 곤잘레스는 자신과 같은 대머리 남성을 보면 늘 눈에 띄지 않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모임에 참석해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는 민머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브래드 퍼트가 행사 기획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가볍게 시작한 면도 있지만 이 행사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I support bald people, said Grace Eastwood, 29, who had bought the caps on Amazon for her, a sister, and a friend. For the men in my life, if they go bald, I don't want them to feel bad.
0: 자신과 자매, 친구가 쓸 대머리 가발을 아마존에서 구입한 29세의 그레이스

0: 이스트우드는 저는 민머리 사람들을 지지해요 라며 제 주변 남성들이 머리가 빠지더라도 그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따뜻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지한다는 그런 느낌 하나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if they are bald 가 아니네요. If they go bald라고 돼 있습니다.
1: So key verb is go. Because what usually happens is that you don't lose your hair overnight.
0: Right.
1: Like you don't wake up and like where's my hair?
0: Right.
1: Right. It's a gradual process. Mm-hmm. And that is why we use the word go, go bald. Now, if you say he is bald, it means that
0: he's already bald.
1: He's already right. bald. Okay. Right. So the key verb is go bald.
0: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he is bald. 그러면 그는 이미 대머리인 상태다. 이미 yeah.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if he goes bald 하면 대머리가 되면 이런 느낌을 약간 become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변하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he's losing more hair. Mm-hmm. He's having spots.
0: Right.
1: Yeah.
0: Mm-hmm. So 근데 진짜 이 bald 대신에 다양한 adjective로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I'm going craz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Yeah. Mm-hmm. 아, 그거는 I'm crazy랑은 또 다르잖아요. 나는 crazy해. 이게 아니라 나 crazy하게 돼. 라는 느낌, 뭔가 변하는 느낌을 좀 강조하려고
1: right.
0: go라는 동사를 또 함께 쓰게 되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Joseph Gonzalez, 38, said he had always given a subtle nod when he saw a fellow bald man. He said he wanted to attend the gathering to be part of a real count.
0: 네, 38세의 조셉 곤잘레스는 자신과 같은 대머리 남성을 보면 늘 눈에 띄지 않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모임에 참석해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는 민머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쌤, 일단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Subtle nod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길 가다가 딱 뭔가 yeah. 공동체 uh-huh. 사람을 만났어요.
1: Okay.
0: 저를 만난 거예요.
1: Okay.
0: 한 명이 위로 가고 한 명 아래로 가고.
1: So it's kind of like like usually yeah. I see people who do kind of like this.
0: Subtle nod. Okay.
1: Yeah, a subtle nod. Mm-hmm. Like, or like
0: Mm-hmm.
1: Yeah, right. So something that is subtle, a nod is like nodding.
0: Right.
1: This is the action.
0: 끄덕임이죠.
1: Yeah, right? But a subtle nod is something that is kind of small, sometimes not even noticeable, very understated.
0: Right.
1: So it's like, you know, men kind of do that.
0: We do that all the time. Right. Trust me.
1: Yes.
0: 이 subtle이요? subtle이 아닙니다.
1: Really?
0: 그러니까 원래 subtle이란 뜻이 미묘한 은근한이란 뜻이잖아요. Mm-hmm. 그래서 약간 행동으로 보면
1: Yeah.
0: 이건데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이게 걸어가다가 모르겠어요. 그 레이디스들은 지나가다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1: Yeah.
0: 인사할 때 What do you say? Or what do you do?
1: Well, in Korea,
0: if you run into a stranger,
1: right?
0: For example.
1: Well, in the States,
0: in the States,
1: often greet each other like Hi, you know, how are you? Yeah, we do that.
0: We don't do that.
1: Oh, you
0: we
1: don't
0: go,
1: do that.
0: So, or like, so.
1: What's up? Yeah, that's right. Yeah.
0: 그래서 굉장히 subtle하다라고 하는 게 미묘한 은근한 끄덕임. 근데 조금 끄덕였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뭔가 많은 반가움이
1: sure.
0: 들어가 있지 않을까.
1: Absolutely.
0: Right. 그리고 subtle이 아니네요, 발음이.
1: Yeah, that's right. The spelling is S-U-B-T-L-E. But we almost don't hear the B, so it's
0: right.
1: subtle.
0: Subtle.
1: Subtle.
0: Right.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1: Yeah.
0: When he saw a fellow bald man 이라고 했는데 bald man 앞에 fellow가 붙었네요.
1: Yeah. Fellow means that you kind of like belong to the same.
0: Mm-hmm.
1: So in this case, fellow bald man is I'm bald,
0: uh-huh.
1: you're bald too, we're fellow bald men.
0: 아, 동료라는 뜻을 갖고
1: yes,
0: 있는
1: yes.
0: 건가요?
1: You're my fellow English teacher, right?
0: Oh, okay.
1: Okay.
0: 그렇죠. Yeah. Yes.
1: Yes. Right.
0: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 글 같은 거를 미국에서도 뭐 US 프레지던트가 뭔가를 쓸 때
1: fellow
0: Dear
1: citizens.
0: Fellow citizens, yes. fellow Americans uh-huh. 이렇게 쓰는데 그게 함께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네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Okay.
1: Yeah.
0: So a fellow 자체가 동료를 의미하는데 a fellow bald man이라고 하면 같은 대머리 남성, 뭐 대머리 동료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이런 느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냥
1: Korea,
0: 평범한
1: do
0: 다
1: Korean
0: 그거니까.
1: Do Korean men do the subtle nod?
0: 아하,
1: I think 나. they do more of a bow, like more of a
0: 그냥 인사 거의 안 하죠.
1: 아, 예. I see.
0: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 옆에 있는 분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는
1: That's a little awkward.
0: 아, 이거는
1: that's
0: 문화적으로 awkward. 어색해요.
1: Yeah, that's right.
0: 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support bald people, said Grace Eastwood, 29, who had bought the caps on Amazon for her, a sister, and a friend. For the men in my life, if they go bald, I don't want them to feel bad. Joseph Gonzalez, 38, said he had always given a subtle nod when he saw a fellow bald man. He said he wanted to attend the gathering to be part of a real count.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날 참가자들은 대머리는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였죠.
1: This song is so empowering.
0: 네, empowering 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주다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정말 힘이 나게 해요. 이 정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 지혜 김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0: All right.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Let's have One Direction singing One Thing.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No, 뉴욕에서 열린 그 대머리 모임 나갔다면서?
0: 사람들이 모임에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제대로 유대감 생겼지.
1: 머리

0: 는 그저 머리일 뿐이란 마음가짐이 참 좋네.
1: 아 맞아. 대머리인 자신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대담한 방식이지. 네,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요 그

0: and proud.
1: Ooh.
0: It rhymes, doesn't it?
1: Oh, yeah.
0: Yeah. It's loud and proud.
1: Loud and proud.
0: Mm-hmm. So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ou're screaming.
1: Mm-hmm.
0: It just means that you're very expressive.
1: Okay.
0: That you are like not shy about speaking your mind.
1: Mm.
0: And proud is the fact that whatever it is that you're talking about, you're not ashamed.
1: 아, 그러니까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면 loud하다는 게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럽고 노래를 크게 하고 그러고 자랑스럽다. 이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0: Yes.
1: 그러니까 그런 loud가 아닌 거네요.
0: Yeah.
1: 여기서는 꼭 소리로 loud하다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라우드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애티튜드로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당당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겠네요.
0: So here's the thing. Because we don't all need to be loud and proud.
1: Mm-hmm.
0: But maybe for example, it's very specific.
1: Mm-hmm.
0: Maybe you have like a crazy fashion sense.
1: Right.
0: You love colors, right? And you're wearing all kinds of colors and your hair is like different colors. And then everyone'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1: Right?
0: But the person
1: is
0: loud and proud.
1: Ah, so that's being loud there.
0: Yeah, that's being loud in the way you express your fashion.
1: 꼭 소리로만이 style. 아니라 패션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사람들의 뭔가 어텐션을 끌 수 있는 것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도 loud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0: That's right.
1: 오케이, 그래서 loud and proud,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은 people showed up loud and proud 정도가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Right? 자, 그리고 마유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만든 문장입니다. 대머리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대담한 방식이지. 자, 라임을 좀 제가 섞어봤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Okay. So here, it's a bold way to embrace being bald.
1: 자, 우리 아까 bald하고 bald하고 두 개는 이제 이제 발음 얘기를 하면서
0: That's
1: 나왔는데
0: right.
1: 그러면 앞에 있는 it's a bold way야라고 하는 거는 bold일까요? 그러면
0: That's bold, which is a very kind of brave way to embrace being bald.
1: 뒤에는 대머리인.
0: That's right.
1: Okay.
0: B-A-L-D.
1: Right. 이거는 이제 흐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발음도 잘 들어봐요.
0: I like that.
1: Right. So, B-O-L-D는 대담한이라는 뜻이고요. B-A-L-D는 오늘 뭐 계속 나왔지만 대머리인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0: I heard you went to that bald meetup in New York.
2: Yeah, people showed up loud and proud. We really bonded.
0: Oh, I like the whole hair is just hair mindset.
2: Right. It's a bold way to embrace being bald.
0: Oh, good point.
1: Mm.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도민지 님이요. 오늘 너무 습하고 덥네요. 두 분 쌤 항상 건강 챙기세요. 청취율도 수직 상승하면 좋겠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0: Thank you. We hope so too.
1: 네.
0: 이연지 님 says, 마유 쌤, 체크 남방 좋아하시나 봐요. 어제는 반팔, 오늘은 긴팔 잘 어울리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반팔 체크 남방 입었는데 팔이 너무 짧아서 망했어요. 네. 자, 김희정 님이요. 내일 초복인데 외식 가격 부담되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직원 식당 메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유 선생님, 크리스틴 선생님도 내일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나는 하루 되세요.
0: 하셨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That was very sweet.
1: 배부릅니다. 감사합니다.
0: Yes.
1: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마지막 곡 어떻게 되나요?
0: Well, we're going to wrap up the whol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Enya. It is Caribbean Blue.
1: Right,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Stay cool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eela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earning about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when you're sick and you're abroad.
1: Right. Now today's expression has a phrasal verb.
0: Uh-huh.
1: Things like, you know, get up, sit down. Two words making one verb.
0: Mm-hmm.
1: This one is coming down with something. If you come down with something like the flu or a cold, then you got sick.
0: 맞습니다. Come down with 뭐뭐. 우리 잭쌤이 phrasal verb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이게 우리말로는 구동사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구동사는 이제 전치사가 오죠. 동사 뒤에. 그래서 좀 원래 역할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데 Calm down with 뭐뭐는 뭐뭐가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아플 때 쓰는 mm-hmm. 표현이죠. 그래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coming down with 다음에 뭐 어떤 감기 혹은 뭐 간단한 질병 이름이 와도 되지만 오늘 표현처럼 쓸 수도 있겠죠.
1: Yeah. So today's expression i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맞아요. Something이라고 했어요. 뭔가. 뭔가? 네,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감기와 비슷한 뭔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가벼운 뭔가 아픈 것. 약간 몸살 yeah. 기운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1: Often when you start to get sick, you're mm-hmm. not sure what it is yet.
0: Right.
1: So you would say something.
0: 그렇죠. 그래서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기인지 인후염인지 편도선염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장염인지 그럴 때 뭔가 아픈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고 근데 아픈 것 같아.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플 때 증상이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렇죠. 뭐 으슬으슬하거나 약간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 같이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자, 일단 내가 어떤 상태인 거니까 나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그냥 무조건 I가 아니라 I'm을 붙여서 그 M을 붙여서 I'm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세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I'm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I'm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phrasal verb, 구동사를 사용했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 거를 말할 때 뭐 물론 요 뒤에 바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phrasal verb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come down with라는 표현이 온 거죠. 그래서 come down with가 오는데 여기서는 막 내가 아픈 게 막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인 현재 진행형,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서 I'm coming down with 라는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ing 형태를 써준다는 거. I'm coming down with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선 something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병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무언가? 그럴 때는 그냥 something을 써주면 됩니다. So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이 표현은 진짜 많은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근데 내가 확실히 알겠어. 뭘 갖고 있는지. 여름에는 뭐 냉방병이다. 난 확실히 알아. 그러면 I'm coming down with 냉방병.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우리는 의역을 했는데 자, 이 표현을 그러면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해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그럼 오늘의 패턴은 뭐 뻔하죠. 뭘까요?
1: 네, 아까 말했어요. I'm coming down with 뭐뭐.
0: Mm-hmm.
1: You could say more specifically if you know what you're actually coming down with.
0: 맞습니다. 그래서 I'm coming down with 다음에 something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넣을 건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가벼운 그러한 증상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1: Let's start with the most common one of all. I'm coming down with a cold.
0: Cold, 감기네요. Mm-hmm. 그쵸. 감기는 cold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앞에 어가 붙습니다. 요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Mm-hmm.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아니에요. 꼭 a cold라고 하셔야 돼요. I'm coming down with a cold.
1: But the next one always uses the, not a. I'm coming down with the flu.
0: 맞아요. 근데 독감은 flu인데 독감의 경우는 the를 씁니다. I'm coming down with the flu. The flu라고 하죠, 그 경우는. Mm-hmm.
1: Now, that might be because the flu is a specific virus.
0: 그런
1: Whereas
0: 것 같아요.
1: There are many, many different cold viruses.
0: Mm-hmm. 감기 같은 경우는 진짜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고 유행하는 게 더 되게 많은데 독감은 그때 유행하는
1: 인플루엔자.
0: 바이러스가 네,
1: 네,
0: 인플루엔자가 특정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The next one is I'm coming down with a stomach bug.
0: Stomach bug라고 했어요. Stomach는 이제 그 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bug는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1: 네.
0: 근데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를 그냥 네. bug라고 그냥 이게 빗대어서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stomach이 위예요. 근데 stomach bug가요, 장염을 두고 보통 stomach bug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긴 한데 위염이 아니라 장염을 stomach bug라고 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1: Interesting.
0: 네, 근데 이 경우도 a stomach bug이라고 합니다.
1: Oh, I'm coming down with a migraine. 편두통이 올 것 같아요.
0: 편두통은 migra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두통은 headache라고 하잖아요. 근데 편두통은 migraine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I'm coming down with a migraine. 그래요? 그러면 here, take a painkiller. 자, 그럼 진통제 먹어요.
1: 네.
0: 진통제는 영어로 뭐라고요?
1: Painkiller.
0: Painkiller. 아, 말 그대로 진통, pain을

0: killer. 죽이는 거네요.
1: Kill
0: 그쵸?
1: that pain.
0: Mm-hmm.
1: I'm coming down with pink eye.
0: Pink eye.
1: Oh no.
0: 핑크 아이는 여러분 뭘까요? 핑크는 분홍색이고 아이는 눈이에요. 가장 흔한 눈의 감기 같은 건 결막염이죠. 네.
1: 네. It's also known as conjunctivitis.
0: 아, 맞아요. 근데 conjunctivitis 너무 어렵잖아요.
1: 네, 핑크 아이도 쉬워요.
0: 네, 그래서 핑크 아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1: I'm coming down with food poisoning.
0: Food poisoning.
1: Oh no.
0: 아, 이것도 유추 가능하죠. Food 음식이고 poisoning은 독성 아 뭐 그런 뭐 중독이니까 식중독. 이라는 뜻입니다.
1: It's very miserable.
0: I know. I'm coming down with food poisoning. 이 경우는 a food poisoning은 아니죠, 그렇죠?
1: 네.
0: Pink eye도 역시 a pink eye 아닙니다. 그냥 pink eye이고요.
1: I'm coming down with a fever.
0: Fever, 열이에요. Fever, 이 경우는 a fever라고 해요. Mm-hmm. 그래서 어떤 거는 a가 들어갔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는 거. 요거는 꼭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1: I'm coming down with a virus.
0: I'm coming down with a virus. 그쵸? A virus. Virus도 a가 들어가죠.
1: Now, sometimes you might want to use an even more specific, like medical sounding word. In that case, you usually say, I'm coming down with a case of Momo.
0: Mm-hmm.
1: You would add a case of. I'm coming down with a case of chicken pox.
0: 맞아요. A case of. 라는 표현은 뭐뭐의 한 뭐 사건 이렇게 들리는데 그냥 뭐 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a case of chicken pox라고 하셨잖아요. Mm-hmm. 뭐 수두에 걸린 경우? 그냥 수두 증상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영어적으로는. 그래서 I'm coming down with a case of chicken pox. 저는 그냥 수두 증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함께 I'm coming down with 뭐뭐를 쓸 수 있는데 오늘 참 질병 이름들 많이 배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음 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1: I'm coming down with a cold.
0: I'm coming down with a cold.
1: I'm coming down with the flu.
0: I'm coming down with the flu.
1: I'm coming down with a stomach bug.
0: I'm coming down with a stomach bug.
1: I'm coming down with a migraine.
0: I'm coming down with a migraine.
1: I'm coming down with pink eye.
0: I'm coming down with pink eye.
1: I'm coming down with food poisoning.
0: I'm coming down with food poisoning.
1: I'm coming down with a fever.
0: I'm coming down with a fever.
1: I'm coming down with a virus.
0: I'm coming down with a virus.
1: I'm coming down with a case of chicken pox.
0: I'm coming down with a case of chicken pox.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파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3: 약 좀 먹고 쉬는 게 좋겠어요.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0: 아,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파요 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으슬으슬 춥다 요럴 때 쓰는 딱 한 단어가 있죠. 그냥 cold가 아니에요. cold라는 표현이 안 돼요.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는 물론 headache를 쓸 수 있지만 요걸 좀 더 풀어서도 쓸 수 있죠.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 표현은
1: 아하.
0: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약 좀 먹고 쉬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약을 먹다. 요 표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먹다라고 할 때 이때는 eat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러분. 약의 경우는 다른 단어를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그 다음에 쉬다. 쉬다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자, 나아지다는 좀 더 좋게 기분이 들 거예요.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영어 표현을 한번 정확하게 들어볼게요. 영어로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표현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0: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Then you'll feel better.
2: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파요.
0: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3: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2: 으슬으슬 추워요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3: Chilly.
2: I feel chilly. 그쵸? I feel chilly. Chilly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Yeah. And 머리가 아파요는?
3: My head hurts.
2: My head hurts. 라고 해도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I feel chilly and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긴 mm-hmm. 하겠네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0: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3: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그쵸,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아내가 약 좀 먹고 쉬는 게 좋겠어요.
1: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3: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2: 약 좀 먹으세요.
3: Take some medicine.
2: 그렇죠. 그런데 뭐 하는 게 좋겠어요니까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Mm-hmm. 자, 그래서 약을 먹다는 take some medicine. take를 씁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에서는 절대로 eat를 쓰시면 안 돼요. 뭐 물론 의미는 전달이 되겠지만 take를 쓴다는 거 요거는 중요합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권유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그리고 and get some rest 라고 했는데요. get rest가 바로 쉬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죠. 좀이라는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some을 여기서 넣어준 거고요.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1: Then you'll feel better.
3: Then you'll feel better.
2: Then, 그럼, you'll feel better. 좀 나아질 거예요. 인데, you will feel better. 요걸 줄여서 you'll feel better 라고 한 거죠. feel better가 이제 좀 더 기분이 나아지다 라는 뜻도 되고요. 몸이 나아지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을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0: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Then you'll feel better.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3: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네, 여기서 아마 with가 조금 발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는 th 발음 너무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디귿 받침처럼 with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3: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Very good.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3: Terrific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2: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1: Tuesday the 14th.
0: 네. We're on page 74. 자, 우리 Easy English 6월호의 74쪽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 Mm-hmm.
0: 오늘도 이제 더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1: right.
0: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뭔가 끈적거리는 더위는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 Right.
0: 네.
1: The level or the degree of, we call it stickiness. humidity,
0: 네.
1: generally humidity, right?
0: 그렇습니다. Yeah. Humidity, 바로 그 습기를, 습도를 말하게 되는데
1: That's right.
0: 벌써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밖으로 나가자마자 몇 발짝 걷지도 않았는데 옷이 벌써 땀에 푹 젖는 것 같은 느낌 뭐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1: Right.
0: 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1: 근데 이 표현이 솔직히 되게 중요한 게 뭐 feeling, emo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Hits differently.
0: Hits differently.
1: 아, Korean heat. Hits differently.
0: 그러니까 한국의 더위는 뭔가 느낌이 달라라고 해서 이때 느낌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feeling이란 단어 feel 쓸 수가 없지만 여기선 hit 뭔가 그 팍 다가오는 뭔가 팍 느껴지는 그게 다르다는 거군요.
1: Feels different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You can actually use it that way. But this is a kind of a cooler expression. Oh, it hits differently.
0: It hits differently.
1: 가끔 뭐 it just hits different.
0: It just hits different.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뭔가 색다르게 나에게 팍 느껴져.
1: 다르게 때린다라는 표현이죠.
0: 때린다는 말이 좀 너무 비속어 같아가지고
1: 그쵸.
0: 지금 돌려돌려라는 건데 결국 그 말씀하시네요.
1: 딱 그 뜻이긴 하죠.
0: 맞아요. 네. 바로 그 뜻이에요. 네, hits differently. 뭔가 또 다르게 느껴진다. 한국의 더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 Yes.
0: 우리말로 들어보시는데 이게 let me remind you once again actually.
1: Okay.
0: 이게 한국에서의 더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겪은 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1: 아, 거기도 hits differently.
0: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더위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좀 비슷한가 보죠.
1: That's right.
0: 네, 우리말로 들어볼게요.
1: Yeah, 플로리다에서 이 겪었던 어느 여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끈적거렸거든.
0: 그런 더위도 사실 다르게 느껴지잖아.
1: 그냥 뭐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순간 옷이 막 젖는 것 같았어.
0: 습기가 그냥 온몸에 쩍쩍 달라붙는 거지.
1: 아, 바로 그거야. 조금만 걸어도 이 기운이 다 빠진 느낌이지.
0: 네. 자, 어제는 이제 last summer in California was brutal. 이렇게
1: right.
0: 시작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 플로리다에서 내가 겪은 어느 해의 여름을 기억한다라고 시작합니다.
1: 네. 저도 옛날에 플로리다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0: 네.
1: 한여름에 갔어요.
0: 아.
1: 6월, 7월 때 갔는데 It was so hot. It was brutally hot. It was over 40 degrees every day. Plus humidity.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더운 건 괜찮은데 plus humidity 하면 It feels like 50 degrees. It feels really, really hot.
0: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좀 갑갑함을 느낄 수도
1: 밖에
0: 있고.
1: 밖에 나가는 것 자체도 이제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It was so hot.
0: 근데 compared to the summer heat in Korea, what would you say?
1: 비슷하긴 했어요.
0: 아, 비슷했어요?
1: 한국 여름은 좀 더 오래 가는데
0: 네.
1: Florida is only like just peak of summer. Like maybe July, maybe August, but in Korea it's June, July, August, sometimes September.
0: September and November.
1: Until October, November.
0: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Sure.
0: 네, 알겠습니다. 자, 플로리다에서 겪었던 어느 여름이 생각난다. 자, 미국의 플로리다는 이제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죠.
1: Sure.
0: 네, 그 플로리다에서 겪었던 어느 여름이 생각나네. 자, 이 말을 영어로 할 때
1: I remember one summer in Florida.
0: 네,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야, 그때 여름 한번 보냈는데 그 생각난다. I remember. 자, I think라는 것보다 I remember. 기억이 난다. I remember라고 말할 때는 벌써 관련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I remember one summer. 어느 해에 겪었던 한 여름철. in Florida 라고 이어지는데 그때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렇게 뭐 그냥 더웠던 게 아니라 끈적거렸던 거거든.
1: It wasn't just hot. It was sticky.
0: It was not just hot. It was sticky. 네. Not just A, but B 이거든요. 근데 A였을 뿐만 아니라 B이기까지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중간에 지금 right. but는 생략이 된 거예요. Mm-hmm. 그래서 not just A, 조금 있다가 B 이렇게 말한 거죠.
1: So right.
0: It was not just hot. It was sticky. 네.
1: So it means it was really hot. Plus, it was sticky.
0: Oh.
1: Very humid.
0: 그렇구나.
1: So when you add hot heat or plus like vapory humidity.
0: 어, 습증기가 있고.
1: 습기 자체도 이제 더 죽겠는데.
0: 네.
1: Plus heat, it feels horrible. You just can't do anything outside.
0: It must feel like being in a sauna.
1: It's an outdoor sauna.
0: 아, 네, 야외에 있는 사우나 같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네, 이제 사우나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선생님?
1: Sauna.
0: Sauna.
1: 어 발음이죠?
0: 네, sauna.
1: Sauna.
0: 네, 사우나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 sauna 그래야지 알아듣는다.
1: Mm-hmm.
0: 네, 자 그래서 not just A but B 혹은 그냥 B라고 해서 단지 뭐뭐일 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듯이 말합니다. It was not just hot. It was sticky. 자, sticky라는 단어를 보면 stick 하면은 이제 그냥 달라붙는 걸 말하잖아요.
1: Right.
0: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1: That's right.
0: 네, 뭐 stick to the plan 그러면은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자, 계획대로 가자라는 말이라고도 말씀드렸고, mm-hmm. sticky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1: Sticky means something that's really like temperature is really humid, so much moisture in the air, plus it's hot. So hot and moisture, sticky.
0: 그렇죠.
1: Very sticky.
0: 네,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sticky라고 하게 되면 끈적끈적거리고 뭔가 이렇게 들러붙는 듯한 그게 바로 sticky weather라고 할 수 있는데
1: right.
0: sticky situation이란 말도 있죠, 선생님.
1: If a situation is sticky, it's very tricky, confusing, difficult to resolve.
0: Yeah,
1: it's a sticky situation.
0: 뭔가 아주 까다롭고
1: yeah.
0: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yeah. 곤란한 상황. The sticky situation.
1: Right.
0: 그렇군요. Sticky라는 말을 많이 쓸 수가 있네요.
1: Oh, 여기저기. In many ways.
0: 네. Yeah. 자, I remember one summer in Florida라고 운을 뗀 다음에 It wasn't just hot, it was sticky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mm-hmm. 이제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런 식의 더위는 또 다르게 느껴지지.
1: Yeah, that kind of heat hits differently.
0: Yeah, that kind of heat hits differently. 네,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사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죄송해요 이렇게 문법 용어를 막 써서 말이죠. 근데 학생분들 좀
1: okay.
0: 많이 듣고 계시니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1: of course.
0: 자 일단 그런 종류의 열기, 그런 식의 더위는 that kind of heat hits 때립니다. Differently, 좀 다른 식으로, 즉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이 hits differently가 되겠군요.
1: So if something hits you differently or hits you different, it's a different kind of feeling. It's a different kind of sort of emotion. So this kind of heat is so bad, so humid, so sticky, it doesn't feel normal.
0: It doesn't feel normal.
1: It hits you differently.
0: 그렇습니다. 그 일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좀 another level.
1: Another level.
0: 네, 이렇게
1: That's
0: 말해요.
1: Right.
0: 자, 그래서 이거는 hits differently.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예를 들면 it heat like that really gets to you.
1: It gets to you.
0: It gets to you.
1: It really bothers you.
0: 그렇죠.
1: Yeah.
0: 그 웬만큼 더워서는 그냥 참겠는데 이 정도의 더위는 내가 막 짜증이 나게 되고 우리가 불쾌 지수를 흔히 말하게 되거든요.
1: That's right. That's
0: 그래서 그 index of discomfort or discomfort index라고 굳이 영어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1: right.
0: 그런 말 거의 안 쓴다면서요.
1: Not much. No, you're right.
0: Sounds a little too scientific or technical.
1: It sounds a little bit old.
0: 네.
1: But it's
0: 네.
1: okay.
0: 아, 그렇군요. Yeah, yeah. It gets to you. 하게 되면 그렇게 바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Oh, it gets to you.
0: 네, 나의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정신 상태 뭐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겠죠.
1: Mm-hmm.
0: 왜냐하면 it hits differently이기 때문에.
1: That's right.
0: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I remember one summer in Florida. It wasn't just hot. It was sticky.
3: Yeah, that kind of heat hits differently.
0: That kind of heat hits differently. 방금 들으신 것처럼 heat, 열기, 더위라고 할 때 이 H-E-A-T는 조금 길게 heat라고 하는데 때리다 혹은 어떤 그 영향을 준다든지 느낌을 팍 준다라는 뜻의 단어로 쓰인 hit 같은 경우는 짧게 hit, hits 이렇게 됩니다.
1: Hits.
0: 네.
1: Hits differently.
0: Hits differently.
1: Mm-hmm.
0: 그러니까 heat hits differently 라고 한 거죠.
1: Right.
0: 자, 그 말을 듣고 그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옷이 젖는 것 같았어.
1: The moment I stepped outside, my clothes felt damp.
0: 네.
1: Damp.
0: Damp. D-A-M-P입니다, 이건요.
1: Mm.
0: The moment I stepped outside, 내가 밖으로 한 발짝 디뎌내는 순간, the moment I stepped out, my clothes, 내 옷들이 felt damp. 갑자기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들었다.
1: Your clothes become damp and becomes because there's so much moisture in the air, so much humidity in the air. So it happens to me all the time. 저는 더위를 너무 잘 타기 때문에
0: 아, 네.
1: 조금만 습하면 나가서 그냥 I'm like sweating, my clothes are damp. And then I have to change clothes.
0: Oh, I never noticed that though.
1: Because we're not in a humid area
0: 그렇죠.
1: often.
0: 항상 it's well air-conditioned studio.
1: Studio.
0: 네, 있기 때문에 잘 몰랐네. 자, 여기서도 felt damp라고 해서 물론 축축 젖어, 축축하게 젖었다라고 할 때 wet, W-E-T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Mm-hmm.
0: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그냥 다 젖은 걸 말하게 되고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거 아주 기분 나쁘게 그게 D-A-M-P가 됩니다.
1: Yeah. Damp.
0: Damp. 네.
1: Damp.
0: Damp. 네, 그렇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1: Mm-hmm.
0: The moment I stepped outside, 잠깐 쉬었다가, my clothes felt damp. 내 옷들이 축축하게 젖어, 젖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
1: 이런 표현도 있죠.
0: 네.
1: My clothes become soaked.
0: Soaked.
1: Like really wet.
0: 그렇죠.
1: Really damp.
0: 어.
1: Soaked.
0: 어.
1: 흠뻑 젖는 거죠.
0: 그렇죠. S-O-A-K. 그냥 쫄딱 젖는 거죠. 쫄딱.
1: Yeah,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1: Like you're standing in the rain.
0: 그렇습니다.
1: You become completely wet.
0: 그렇죠.
1: 저도 가끔 그래요. 막 휴미드한데, 스티키한데 막 운동하잖아요, 밖에서. I play tennis or golf. I just become very, I become soaked in sweat.
0: 그래서 왜 해요? 이렇게 더운데.
1: 더운데.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0: 아, 그러시구나. 해야 되니까.
1: That's right.
0: 네. My clothes felt damp. 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얹어서 말하기를 미나 씨는 습기가 온몸에 달라붙더라고.
1: 아, 달라붙다.
0: 네.
1: Cling, right?
0: 네.
1: It just clings to you.
0: It just clings to you. 자, 오늘 우리가 felt damp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고요. 여기서도 cling이란 단어도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자, cling 하게 되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걸 말합니다.
1: Right.
0: 그,
1: like hanging.
0: Hanging.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른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1: sure.
0: 나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라고 이렇게 막 very needy 하면서도
1: needy?
0: 이렇게, okay.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Very clingy.
0: 네, very clingy.
1: 보양쌤 is very clingy. 아, 뭐 좀 사줘. 예를 들자면. 어,
0: 김보영님. 그런 거 할 때만.
1: 박보영님.
0: 네. 아, 그분은 유명하신다.
1: 아, 그분 말고 다른 분.
0: 아, 네네. 네.
1: Clingy.
0: 네.
1: Like you're like stuck to you and not letting go.
0: 맞아.
1: 막 이렇게 조를 때, mommy, daddy, buy me this, buy me that. They're very clingy.
0: Clingy.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막 그런 경우. 사실 귀찮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Cling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C-L-I-N-G에다가 Y를 붙이면 그 단어가 되는 건데, clingy가 되는 건데, cling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달라붙는다는 뜻이 됩니다.
1: Yeah.
0: So cling
1: right.
0: to you 하면 당신에게 혹은 사람들 일반적인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달라붙더라. It just clings to you 라고 할 때 이때
1: right.
0: it는 뭐냐면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습도를 말합니다.
1: Right.
0: It's the humidity that

일행의 얼굴이 한 사람씩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소리, 말투, 표정, 유머, 눈가 주름이 같이 생각났다. 한동안 시간과 장소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홀로 초원을 걸으며 고개를 높이 들고 햇빛과 바람을 맞는 모습. 수도원 한 구석에서 기도하며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응시하는 모습. 밤새 한국 업무를 처리하고 차에서 곤히 자는 모습. 골목길을 걸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모두 일상으로 잘 돌아갔을까?

일곱 명의 여행자가 함께한 책 돌, 빛, 숲, 그리고 꽃다지를의 에필로그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양양이 부른 여행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효영 출판에서 펴낸 7명의 여행자가 함께 여행을 한 후 묶어낸 책입니다.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쥐르라는 책에서 우리 북카페에는 낭만소금 교수님으로 또 널리 알려진 분이죠. 김종진 건축가의 문장 일부를 이렇게 문장카펫으로 읽어드렸어요. 조금 느린 속도로 여행을 한 그 기록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남프랑스 수도원 미술관 그리고 그 곳곳 골목들까지 건축 투어를 하고서 담아둔 기록인데요. 이 전체 7명이죠. 7명의 여행자가 모두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이미지와 어떤 각종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요즘인데 정말 이 책에서 열고 닫는 글,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김종진 건축가가 담아놓은 그 이야기처럼 그 어떤 공간, 어떤 순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경험은 우리에게 이 늘어난 정보만큼이나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책 보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떠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그 행위, 그 전체 여정이 진짜 여행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품고 있는 떠올리는 그 여행지 혹은 여행의 순간들, 기억들 이렇게 좀 헤아려 보시면 이게 진짜 단지 낯선 곳에 갔다. 내가 거길 떠나서 여기로 왔다. 이 정도의 어떤 공간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전혀 낯선 곳에 좀 찬찬히 머물렀던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카페인 분들의 어떤 여행지에서의 기억들도 좀 다시 이렇게 소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박준성 님이 오늘 주제는 여행이군요. 조심스레 이것을 예상해 봅니다 하시면서 지금 오늘의 출석 암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11번째 개근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출석 암호죠. 저게 맞을까요? 갑자기 바꿀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제 동공이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가요? 조심스레 휴가 예상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준성님은 휴가를 예상하셨구나.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여행지에서 함께 여행을 하고 거기서의 기록을 남긴 글 일부를 깔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름하면 여름 여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하면 또 이상하게 그 사계 중에서도 휴가라는 말이 가장 좀 많이 쓰이고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가세요? 뭐 휴가는 언제예요? 뭐 휴가 가고 싶다 이런 식의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계절이 또 여름이 아닌가 싶어서 휴가도 여름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성님의 지금 이 너무나 재빨리 포착한 이 예측에 제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바꿀까? 소풍으로 바꿀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꿋꿋이 사실은 알아봐 주셔서 좋고요. 힌트를 살짝씩 문카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휴가가 오늘의 여름어입니다. 출석 암호 휴가 입력해 주시죠.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도 되고요. 그리고 반디 앱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모두 출석하시면 11번의 개근입니다. 오늘까지만 출석하셔도 아차상 받으실 수 있고요. 내일까지 아니네요. 오늘 10번째군요. 수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제가 지금 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이 10번째 출석 도전입니다. 저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하셔야, 그래야 이제 아차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레까지 모두 다 개근하시면 개근상이 됩니다. 와, 12번의 이 생방 개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제가 어제 보니까 개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흘이 남아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개근하고 그 다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시

지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너무 지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중에 갑자기 이렇게 출석 이벤트를 했던 것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우리는 전통이잖아요. 북카페 출석 이벤트.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 02에 1호 시작되는 번호 받으시면 윤곤의 EBS 북카페 듣고 있다. 아, 출석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시간 다잘 정확히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박가희님 출첵 10번째 휴가하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라디오 매일매일 듣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들어도 이렇게 출석 암호를 입력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에서 많이 발생됐었고요. 그 자리에 있었으나 번호를 입력하는 거, 이 보내는 것을 암호를 넣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어떤 수다와 음악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출석 암호는 일단 입력하신 카페인 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객은 누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클리프 리차드의 서머 홀리데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석 이벤트 오늘 암호는 휴가입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성수기에는 카페인님들 휴가 많이 가시겠죠? 라고 하셨는데,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카페인분들 어떤 소문내고 싶은 휴가 계획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이 지금 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죠? 첫 수박을 드셨다고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첫 수박이 아니에요. 6월 초에 먹었던 기억이 이제서야 났어요. 정신 차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인간적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많아요. 아,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했는데, 거기 갔던 것이 나중에 기억이 난다거나, 기억에서도 지웠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미술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작품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진짜 거장의 작품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그 감상자들의 머리, 그 뇌리 속에 다 완전히 각인되듯이 박히는 건 아닌가 봐요. 보고서도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뭐, 또 자꾸자꾸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 그리고 이런 어떤 오락가락함을 뚫고 들어오는 각인되는 작품들을 오래 품으려고 합니다. 김세진님은 조용한 서해의 섬으로 휴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아이의 방학과 학원 일정, 그리고 그 섬에 유튜버가 방문한 이후 하나뿐인 민박집이 꽉 차서 예약을 못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섬에, 서해안에 섬 많잖아요. 남해안도 그렇지만, 그 섬에 하나뿐인 민박집이 있는데, 그게 유튜버가, 이렇게 너무 영향력 있는 분이 다녀가시고 나니까, 이제 원래 이용했던 분들이 또 이용을 못하는 경험, 이거 많죠. 뭐 숙소, 식당, 어떤 골목들도 그렇고요. 오현주님은, 책 선물을 받으면, 9월 휴가에 데려갈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현주님이 9월 휴가에 데려갈 수 있도록 좋은 책 선물 꼭 개근 다 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재성님,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저로서는 매일매일이 휴가입니다. 윤고우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좀더 의미 있는 휴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시작하셨군요. 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너무너무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시간일 텐데, 그때 항상 북카페가 특정 시간에 또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늘 챙겨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주님도 더울 때는 에어컨 밑이 가장 시원하다는 남편 때문에 6월 말에 일찌감치 속초 강릉 휴가 다녀왔네요. 아직도 파랗던 강릉 해변가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않는 분들은 바다를 보고 오면 그 바다의 유효기간? 머릿속에서 그 바다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해서 봤던 게 여행의 행복감이 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주간 지속된다고 들었거든요. 최대 2주. 2주 지나면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제 몸이나 어떤 가슴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딱 이렇게 0이 되는 거겠죠. 기억으로 남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바다를 가고 싶습니다. 저도 파란 바다 보러. 그리고 이서훈님. 더 오래오래 출첵하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하다가도, 아, 맞다, 출석해야지 하면서 친구들 만나다가도 다 같이 출첵해야지 하고 아이들 점심 챙기다가도, 아, 맞다, 출첵! 이렇게 되신다고 합니다. 서우님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3주 끄떡없어요 했는데 진짜 끄떡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차 하면서 놓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 이제 언제죠? 우리 또그 다음번에도 출석 이벤트 갈 때는 약간 더 적어도 3주 이상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도 약간 변주해서 뭔가 꼭 개근상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뭐 특정 요일이라든지 요럴 때뭐
어떻게 한다거나 지금 아직 정리된 바가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음번 출석 이벤트는 적어도 12번보다 더 많을 것이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도전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 법의 이유입니다. 제헌절 앞두고 있어서요. 법의 의미 챙겨보는 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법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낡은 화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절대적인 진리나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여기지만 사실 법전의 페이지들은 시대의 보폭에 맞춰 끊임없이 고쳐 쓰이고 지워지는 치열한 수정의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다른 속도로 맹렬하게 변해가고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형태도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만약 법이 과거의 잣대만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법의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여겨졌던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들이 오늘날에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경우를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희생을 묵인하던 낡은 조항들은 치열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하나둘씩 지워졌고 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들이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왔죠. 이처럼 법이 스스로의 낡은 문장들을 기억고 수정해내는 과정은 과거의 우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뼈아프게 틀렸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서늘하게 직시하고 기꺼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이 치열한 태도야말로 공동체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속 깊고 너그러운 성숙함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텍스트를 고쳐 쓰는 이 법의 유연함은 우리의 좁고 개인적인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만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내린 결정이나 과거의 신념에 갇혀 억지로 고집을 부리거나 낡은 관계에 애틋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나 자신의 내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스스로 정해둔 낡은 규칙을 깨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억지로 옭아매곤 하죠. 하지만 고인 물이 썩어가듯 변하지 않는 굳건함만이 언제나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보폭에 맞춰 얼마든지 유연하게 고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너그러워집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지나치게 낡아버린 고집스러운 조항이 남아있다면 미련 없이 훌훌 지워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쾌적한 문장으로 새롭게 덧대어보는 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선 프렌치의 Everything Changes 듣고 왔습니다. 법 절대 안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법도 우리가 시대의 보폭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의 합의가 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요. 그렇게 나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나만의 낡은 조항들 혹시 내가 아 예전에 그걸 진짜 내 삶의 법처럼 들여놓은 건데 이렇게 바꾸면 되나 싶은 것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은 옷이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훌훌 털어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규칙들 아 그런데 좀 낡았다 싶은 거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황재성님이 매일 다르게 들리는데 일카 일반인가요? 일간인가요? 생각하는 대로 들려서 매번 다르게 들리네요. 흐흥 하셨는데 발음이 이상했나 봐요. 일반 카페인, 일간 카페인. 네, 이거 일반 카페인도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일반적인 카페인인가? 그럼 특별 카페인이 따로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것은 일간이죠. 데일리, 매일매일 이제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커피 드시듯이 그렇게 배달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일간 카페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을 너무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간 카페인 이렇게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침 맞고 시원한 카페에서 뜨알을 마시면서 출석해요. 활기 에너지 왕성한 초딩 두 아들을 케어하는 딸에게 휴가를 주고 싶네요. 오롯이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 휴가를 아, 곧 방학이라는데 어쩐대요 하셨습니다. 와, 지금 이게 두 초딩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활기 에너지 왕성한 아 진짜 이렇게 초딩 두 아들을 케어하는 딸이라고 하셨는데 아 휴가 이렇게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을까 싶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북카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왕 이렇게 지금 정말 산만하고 막 너무 요란한 거 북카페까지 거기 합세해가지고 그냥 같이 육아하는 기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수영님, 오랜만에 외출해서 버스를 타면서 듣는 북카페. 뭉게구름, 먹구름, 파란 하늘, 녹진한 바람까지 여름날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 한편의 그림을 그려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또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지금 수영님 전 버스에서 북카페가 나온다는 줄 알고 우리 그런 버스들도 곧 있잖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렇게 버스를 타면 또 버스에서 북카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시 그 버스 전체인가 보다 착각을 했는데 수영님 귓가로 바로 이어폰 타고 흘러들어가는 느낌도 좋습니다. 임근선님, 고님 지난주 출석 체크 암호였던 그늘나무 기억하시죠? 그늘나무. 그늘나무처럼 멋진 단어 하나를 새로 알게 돼서 카페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먼산주름. 먼산주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산주름 저도 몰랐는데 뜻이 짐작하시죠? 주름을 잡은 듯이 보이는 멀리 있는 산들의 첩첩한 능선. 절로 상상이 되며 너무나 딱인 단어 아닌가요? 하셨는데 멋집니다. 먼산주름. 그 산 그림자라고 하던가요? 그 이렇게 뭐랄까 명암이 농도가 달라지면서 첩첩첩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먼산주름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먼산주름도 언젠가 다른 계절에 또 출석 암호로 한번 띄우겠습니다. 한상현님, 제가 출석 이벤트 다음번엔 더 길게 할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길들여지고 있다.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카페인 분들의 그 어떤 에너지를 제가 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수뇌부도 그렇고 또 저의 에너지를 또 카페인님이 또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선한 영향력 맞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이벤트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절도 기대해 주시죠.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이다혜님이 샤이 카페인입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최서연 여사님의 65번째 생신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출연 경험이 없으신데 엄마 이름 불러주시고 축하해 주신다면 깜짝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는 섬맥으로 인해 몇 년째 대학병원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어제부터 다시 가슴 한쪽에 심전도 기계를 달고 계시는데요. 걱정보다는 매일매일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남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난주 금요일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베넷 이름이지만 우리 신야, 신야의 탄생도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저는 항상 따뜻한 북카페에 들러 매일의 소확행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일단 최서연 여사님,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 샤이 카페인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이다혜님, 따님이 북카페로 지금 사연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건강하시고요. 65번째 생일, 또 66번째 생일, 7번째 생일 계속 북카페가 축하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태어난 조카 신야, 신야야 이름 불러봅니다. 그냥 정겹게 반말 축하 갈게요. 신야야, 이 땅에 온 걸 환영해. 여기 살만하다. 앞으로 그냥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어. 신야에게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축하해. 네, 그리고 신청하신 곡도 띄워드리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곡이었고요. 더 라이트하우스 키퍼 신청하셨는데 이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우리 특집 이어갑니다. 무리하는 방학 특집입니다. 여름 방학 특집.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 네 편 만나기 전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은희 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올해 초에 무리하는 시인들이 읽어주신 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서를 주셨는데 단서가 이렇게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올해 초라고 하셨고 그 시의 내용이 자연스레 그림으로 그려졌다. 저렇게 어떤 장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데 시가 되네. 근데 그 묘사가 따뜻하네. 그대로 마음에 와닿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이 정도 정보로 제목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는 너무나
2: 그죠.
1: 알기가 어려울 네. 것 같긴 합니다.
2: 1월인지 2월인지
1: 달이라도
0: 네, 달이라도 아니면 알면.
2: 뭐 기억나시는 키워드 단어 하나
0: 단어
1: 그렇죠. 네. 네. 아니면 그 감 묘사가 따뜻하다는 너무 이게 좀 주관적이긴 해가지고
2: 네, 네.
1: 그래서 조금 더 단서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실까봐 살짝 안내드렸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오늘은 몇
2: 50년대.
1: 50년대. 50년대만요, 오늘은.
0: 네, 맞습니다.
1: 50년대에 집중해서 오늘은 네 편의 작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네. 첫 번째로는 상혁 시인이 골라오셨어요.
0: 네, 신석정 시인의 귀향시초라는 시인데요. 전쟁 상황, 전쟁 한복판에서 쓰인 시여서 그 전쟁 상황의 어떤 참담했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귀향시초 신석정 껌도 양과자도 쌀밥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을 아이들은 날만 새면 띠뿌리 칡뿌리를 직신직신 깨물어서 이빨이 사뭇 누렇고 몸에 젖은 띠뿌리랑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쏘다니는 것이 퍽은 귀엽고도 안쓰러워 죽겠을 때다. 2. 머위 상치 쑥갓이 소담하게 놓인 식탁에는 파란 너물죽을 놓고 돌러 앉아서 별보다 드물게 오다가다 섞인 하얀 쌀알을 건지면서 언제나 난리가 끝나느냐 고 자꾸만 묻습 때다. 3. 껍질을 벗길 소나무도 없는 메마른 고장이 되어서 마을에서는 할머니와 손주딸들이 들로 나와서 쑥을 뜯고 자운형 순이며 독색이며 까치 봉통이 너무를 마구 뜯으면서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겨야 하겠느냐고 산수유 꽃같이 노란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고 서글퍼 합대다. 4. 술회사 앞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

쇠자락이와 술찌꺼기를 얻어가야 하기에 부세부세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차표 사듯 늘어서서 꼭 잠겨있는 술회사 문이 열리기를 천당같이 기다리고 있습대다. 5. 장에 가면 혼전만전한 생선이 듬뿍 쌓여있고 쌀가게에는 옷같이 하얀 쌀이 모대기 모대기 있는데도 어찌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쌀겨와 쑤시겨 전을 찌읒찌읒 굽어보며 개미같이 옹개옹개 모여 서야 하는 것입니까? 쌀겨에는 쑥은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수근수근 주고받는 이야기가 목 놓고 우는 소리보다 더 가엽게 들리더구만요.

0: 국학자료원에서 펴낸 신석정 전집 1권에 담긴 신석정 시인의 귀향 시초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이 시가 발표된 시점과 같은 해에 발표된 곡입니다. 심연옥의 한강 띄워드렸어요. 이민정 님이 지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시에 이어 음악까지 완벽한 조화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진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1: 그러게요.
2: 네. 네.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0: 신기하죠.
2: 네.
1: 52년이면 전쟁 한복판인데도 노래가 발표되고 시가 또 발표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0: 아, 그렇죠.

0: 제목이기도 하고 시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요 길고 대단히 디테일, 현실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이런 시가 오히려 저는 신석정의 서정 시들보다는 더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시였고, 신석정 시인이 후반부에 되게 현실을 조금 더잘 들여다보는 시를 썼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해서, 좀 덜, 신석정 시인의 시 중에서 좀 우리에겐 낯선 경향의 시?
1: 그러네요.
0: 그러나 또 그의 큰 어떤 줄기를 이루는 시이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하미경 님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신석정 시인 시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이 시는 현실적이라서 슬프네요.
0: 네.
1: 슬프게 느껴진다. 현실의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2: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신석정 시인의 시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신석정 시인한테 약간 초기 작품들이고 아마 전쟁을 겪으면서 신석정 시인이 변화가 좀 컸던 시인이라고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 여기 너무 잘 살아있고
1: 그렇죠.
2: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들이 너무 풍요로워요. 시어 하나하나가
1: 맞아요.
2: 직신직신 깨물면서라든가 아니면은 세자라기 술지공 부세부세한 얼굴 이런 모든 우리가 그 지금은 안 쓰는 말들이라든가
1: 그쵸.
2: 의성어 이태어 같은 것들도 너무 풍요로워서 그 너무 이상한 대비를 이루면서 좀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1: 이, 찌읒찌읒 굽어보며, 이것도,
2: 그죠?
1: 찌읒찌읒 굽어보며가,
2: 예,
1: 그 느낌이
2: 그러니까요.
1: 확 오잖아요.
0: 그리고 요 보면은 어떤 생동감 있는 뭔가 의성어 으태어도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의 복판인데 아이들은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쏘다니고 근데 그건 퍽은 귀엽고도 안쓰러워 죽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술회사에서 술찌꺼기라도 얻어보려고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계속 수다를 떨고 있거든요.
2: 그쵸.
0: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서 그걸 얻으려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전쟁통이고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전혀 잃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뭔가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묘사했는데 그게 느껴져요, 시 안에서.
2: 그렇죠. 이 북적북적함이 그냥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의지가 그 시대에 되게 또 한편으로 엄청 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 같은 면도 있는 것
1: 그렇죠.
2: 같은데.
1: 빠르게 우리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일상의 것들, 여기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보면 너무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노란 빛깔을 이 산수유에 비유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2: 칡뿌리
1: 그쵸. 누렇고 몸에
2: 깨물면서.
1: 젖은 띠뿌리랑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며 쏟아내는 게 귀엽기도 하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이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0: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아니, 전쟁 상황이 그렇게 참혹했는데 이걸 미화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느낌만 딱, 그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또
2: 그죠.
0: 느꼈습니다.
1: 그 감각. 9908 쓰시는 카페이님이 그먼 나라를 아르십니까의 신석정 시인. 이 시도 참 좋네요. 지난주에 이어 또 시간 여행합니다. 시인님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진짜. 이 시간 여행이라고 해주신 걸딱 이렇게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읽던 그 때시자 말고 이 시를, 시와 시
0: 시의 사이.
1: 사이를, 시 사이 여행이란 느낌으로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딱이다 싶기도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0: 너무 좋네요, 그럼.
1: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 둘러앉아서 나오잖아요.
0: 네, 돌로
1: 나물죽을
0: 앉아서.
1: 놓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아니고
2: 돌로 앉아서.
1: 돌러앉아서. 저희 돌러앉은 채로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캐리 멀리건, 스탁 센즈가 함께한 곡 500 마일스 듣고 가시죠.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씨.

0: 김소연 시인과 오늘도 우리 시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만났던 작품 그 신석정 시인의 시에서도 그 끝에 종결 어미들이 네. 그 되게 다채롭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일상어 구어체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끝은 더 가엽게 들리드구만요. 네. 그래서 낭독하실 때
1: 읽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너무 신경 써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살려서 읽으시느라고 네.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들리드구만요 하다 숨이 모자라가지고 유하고 못 올린 거 좀 아쉽다. 물음표로.
0: 그 부분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낭독 이 시절에도 시 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 시대에는 또 많이 쓰던 그런 표현들이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요.
0: 뭐 그렇게 그거 자체가 막 다채롭고 신기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떤 느낌이었을지 육성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아, 이거 찾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0: 네.
1: 뭐 수대며 같은 것은 이제 뭐 수다를 떨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 당시에는 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읽으니까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0: 그러네요.
2: 일부러 그러면 전라도 방언을 많이 썼으면 이런 죽겠습 때다. 뭐 이것도 전라도 방언인가요?
1: 이 사람이 출생지가 전라북도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 자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 부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 돌로 앉아서 너무 마음이 드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오와 우를 그냥 약간 조금씩만 이렇게 그 방향만 바꿔줬을 뿐인데 느낌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잖아요.
1: 네.
2: 네. 전라도 사투리가 저는 약간 사랑스럽게 좀 느껴져서
0: 아.
2: 누가 구성지게 그 사투리를 쓰면은 그냥 막 전 반해버리거든요.
0: 소연 시인을 반하게 하는 방법. 네. 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성지게 네. 구사한다. 네. 네.
2: 근데 이 고향 시, 네, 귀향 시초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막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다음 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50년대에 막 소설가들도 글을 계속 써서 그때도 작품 발표하고 하고 싶은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막 또 겹쳐 쓰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나온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지금 예. 소연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고르셨나요?
2: 그만큼의 시대가 약간 지난 저는 그래도 약간의 복구를 한 그런 시대 때 55년도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특집으로 하자고 할 때
0: 네.
2: 50년대 차례가 오면 꼭 이 두 시인을 꼭 소개할 거야 이렇게 미리 찜해놓았던 그런 시인이고요.
0: 네.
2: 박용래 시인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좋아했고 한동안 좀 잊고 지내다가 다시 지난주에 찾아보면서
0: 네.
2: 또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이게 전후 시인들한테는 이 전쟁 참상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나가 모두의 공통된 큰 과제였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 신석정 시인처럼 이렇게 모두의 태도를 회복하는 그 낙관적인 그 마인드로 그렇게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내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얻은 감수성이나 태도
0: 네.
2: 그 자체로 이제 노래하는 시인도 있고 그리고 은유나 상징으로 다루는 시인도 있고
0: 그쵸.
2: 그런데 박용래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경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에만 말할 수 있는 서정을 이야기한 그런 시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낭독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을의 노래 박용래. 깊은 밤 풀벌레 소리와 나뿐이로다. 시냇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어두움을 저 시냇물처럼 저렇게 떨며 흐느끼는 풀벌레 소리 쓸쓸한 마음을 몰고 간다. 빗방울처럼 이었는 슬픔의 나라 후원을 돌아가며 잦아지

내게 온다. 오로지 하나의 길 위. 네가 밤을 절망이라 하였나. 말긋말긋 푸른 별들의 눈짓. 풀잎의 바람 살아있기에 밤이 오고 동이 트고 하루가 오가는 다시 가을밤. 외로운 그림자는 서성거린다. 찬 이슬밭엔 찬 이슬에 젖고 언덕에 오르면 언덕. 허전한 숲을 그늘에 앉는다. 그리고 등불을 죽이고 침실에 누워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허술한 허술한 풀벌레와 그림자와 가을밤.

0: 차이콥스키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현대문학 1955년 6월호에 실린 박용래 시인의 시 가을의 노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지금 띄워드린 이 음악의 그 지시가 이렇게 느리고 애절하게 좀더 노래하듯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지셔가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뭔가 이 여운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1: 네.
0: 시 낭독할 때부터 이 음악까지.
1: 예,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을 막할 정도였어요.
1: 네, 이게 박용래 시인 시 중에서 꽤긴 편이에요.
2: 네, 엄청 긴 편이에요, 진짜.
0: 요즘 시 기준으로는 긴게 아닌데.
2: 네.
1: 네. 50년대에 박용래 시인이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무척이나 모든 시인들에게 문단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시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뭐 김소월이라든가 이전의 시인들하고 이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 전혀 세련되게 새로운 면도 독특하게 있어서
0: 네.
1: 그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딱히 무슨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되게 희미하고
0: 네.
1: 연하고
0: 맞아요.
1: 그래요. 근데 그 연함이 주는 엄청난 매력, 그것을 박용래 시인이 아마 거의 한국 시에서 거의 처음으로 구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종삼 시인하고 더불어서.
0: 네.
1: 그래서 특히 뭐 저는 이 시의 끝부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허술한 풀벌레와 그림자와 가을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끝날 때이 허술한 이두번 반복되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박용리 씨한테 너무 배우고 싶은 태도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맞아요. 지금 허술한 두번 반복도 이렇게 그 행을 바꿔서
1: 그죠?
0: 이렇게 쌓아두듯이 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니까 정말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허술하다는 말은 표현을 많이 쓰지만 허술한 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보게 되는 느낌. 여기 나온 모든 시어를 그렇게 보게 되긴 해요.
2: 저는 박용래 시인의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전집을 산 시인이 박용래 시인이고, 왜냐면 저를 가르쳤던 소설가 어떤 선생님의 영향으로
0: 네.
2: 그분이 너무 박용래 시인을 좋아했는데 그걸 저에게 추천해 주셨고, 제가 그걸 계기로 박용래 시인 전집을 처음으로 샀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긴데 기억은 잘안 나요, 전집으로 읽었기 때문에.
0: 네.
2: 근데 박용래 시인 정말 짧게 쓰거든요.
0: 그죠.
2: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단어를 쌓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반복되는 단어가 많으면 보통 짧은 시에서는 그게 좀 거슬릴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2: 정말 그 행마다 정확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2: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게 들리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곤충 소리, 밤에 우는 곤충 소리 들으면 계속 반복되지만 그걸 반복해서 울릴 때더
0: 네.
2: 좋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0: 그쵸.
2: 그런 것처럼 정말 노래하듯 쓰는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가 너무 이 시인을 좋아해가지고 막 전기도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랑받았을 수도 있는데,
0: 네.
2: 그러니까 뭐 선량하고 술 좋아하고 술 마시면 또잘 울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시도 쓰고 약간 그런 모든 것을 했던
0: 네.
2: 시인이라고 들어서 더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0: 지금 두 분이 내가 박용래 먼저
2: 아, 그렇죠,
0: 좋아해서
2: 그렇죠.
0: 지금 약간 거의 지금 배틀 붙듯이 하시는 느낌이고요. 김민정 님이 아, 박용래 시인 너무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하면서 지금 카페인님들도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신수아 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에서라도 북카페에서 낭독이 되어서 그 시대 시인님들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다면 아, 그때 잘 써놓았다 하시겠어요. 박용래 시인을

0: 만약에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1: 그냥 그 말씀 하자마자 어딘가에서 술 취해 계신
2: 저도
1: 모습이
0: 아,
1: 대뜸 떠올라요.
0: 네,
2: 저는
0: 흐릿한 조명
2: 옆에서
0: 아래.
2: 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좀 안주도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0: 오,
2: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냥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는
1: 네.
0: 거예요. 네. 와, 박용리 시인의 이 시, 정말 매력적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뭐 하나만 꼭지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아까 소현 씨님이 얘기하신 호자 탄 꿈, 태양처럼 지닌다의 태양은 되게 강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연한 것 속에서도, 여기서는 그래도 감히 태양을 이런 정도의 시어가 훅 등장해서 이 약간 농담을 좀 조절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예, 그래서 박용리 시인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0: 네.
1: 되게 멋이 아주 끝내주는 대목들이 요런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이 태양처럼이냐면 호젓한 꿈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다음에 허술한 허술한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태양처럼이라는 세상 강렬한
0: 그쵸.
1: 이런 시어가 등장하는데 박용리 시인은 마치 태양의 저 반대편에 놓인 것 같은 것들을 더 애착한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게 너는 태양처럼 이렇게 강렬한 무엇이니 나는 태양의 저 건너편 같은 것들이 나한테는 태양같이 소중하단다. 그 느낌을 너무 몇 글자로 싹 표현을 하죠.
0: 맞아요. 이 부분도요. 네가 밤을 절망이라 하였나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절망이라는 큰 단어에 비해서는 아주 네, 아주 하찮고 사소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잖아요.
1: 예.
0: 맑은 맑은 푸른
1: 푸른 별들의
0: 별들의 눈짓.
1: 눈짓.
0: 근데 이쪽으로 마음이 훅 가잖아요.
1: 그쵸, 그쵸.
0: 아, 놀라운.
2: 저는 부사 사용 되게 잘한 부분, 아니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루가 오가는 하고 나서 다시 가을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분 너무 멋있었는데 그걸 한행또 띄워서 찬 이슬 밭엔 찬 이슬에 젖고 언덕에
1: 언덕에 오르면
2: 오르면 언덕.
0: 언덕.
2: 이것도 너무 쌓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권진원의 가을밤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저는 김규동 시인의 밤의 신화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김규동 시인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나비와 강장이 너무 유명하게 실려 있어서 네. 그 시는 또 많이 알지만 또 김규동 시인 자체가 그렇게 널리 대중에 알려진 시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울 때는 특히 이제 전공해서 대학원 가서 배울 때는 후반기 동인이라고 묶여가지고 좀 일부러 이름을 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김규동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 약간 그 사람의 생애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시를 좋아할 때 그런 사람 시가 좋으면 생애도 좀 찾아보고 이런 그쵸. 면이 있어서 이따 또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낭독 먼저 듣고 올게요.
1: 밤의 신화 김규동 북소리 나팔소리 다채로운 행진곡이 울려오는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텅 빈 대낮의 거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오는 것은 북을 치며 걸어오는 코끼리와 그 옆에 서서 피리와 나팔을 부는 광대들이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저런 음악을 연주하나? 나는 창피한 줄 모르고 아이들처럼 서서 당당히 행진해 오는 코끼리를 구경하였다. 내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자 어진 코끼리의 동그란 눈이 껌뻑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더욱 신이 나서 또 다른 악기에 떡떡 장단이 들어맞게 북을 쳐내었다. 이 거창한 행진의 뒤를 따르는 것은 아이들뿐. 아이들은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어른의 걸음걸이로 또 달달거리면서 행진의 뒤를 따랐다. 코를 훌쩍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숨가쁨과 무한한 호기심이 빗기었다. 검은 가로수와 초연 냄새.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가족도 동료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나만 혼자 이 거리에 나와선 지금 그러면 가족은 어찌된 것일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코끼리가 나팔을 불면서 오고 있구나.

0: 빌 에반스의 피스 피스 듣고 왔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김규동 시 전집에 담긴 시 밤의 신화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와, 이 시가 발표된 시점을 생각해
1: 네,
0: 본다면
1: 54년이니까.
0: 네,
2: 네. 엄청 아름다운 시가.
0: 그 전혀 다른
2: 네.
0: 세상에서 먼저 간것 같은 느낌의 시
1: 그러니까요.
0: 아닌가 싶어요.
1: 요게 전반부, 후반부 두세 연이 더 있는데 길어서 좀 잘랐고요.
0: 네.
1: 앞에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되게 긴 시예요. 그래서 지금 봐도 충분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이고 이 54년이면 전쟁 직후거든요. 그 전쟁 직후에서 환상과 전쟁의 폐허를 약간씩 겹쳐두고 있고 처음에 환상에서 시작해서 이 검은 가로수와 초연 냄새 이후로
0: 네.
1: 갑자기 이제 전쟁 장면으로 넘어가고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아, 지금 내가 어디 가족도 동료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여기는 어딜까라고 이제 의문을 표하고 후반부로 가면 아, 이곳이 다 현실은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0: 네.
1: 빠져나오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유려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또, 아, 이런 시도 전쟁의 폐허를 또한번또 환기하는 그런 좋은 시도였겠구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렇게 들려주시니까 더 슬픈데요.
2: 네.
0: 정말.
1: 네. 그래서 요 보면 우선은 그 아까 이 시인의 일대기를 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규동 시인이 원래 고향이 북쪽이에요. 함경도 쪽인데 김기림 시인. 저는 이제 김

0: 1임 하면 나비부터 생각나는데 또 김규동 시인의 대표작이 나비와 광장인데요. 네. 김기림 스승 김기림 시인을 따라서 남쪽으로 와서 이제 그 후로는 계속 남쪽에서 살았거든요. 어. 그 열정, 뭔가 스승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평생 시를 쓰고 살았던 그 일생도 참 신기해서 자꾸 생각해보게 됩니다.
1: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 이 시.
2: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진짜 푹 빠져서 이 음악 나오는 동안에도 이 시를 몇 번이나 네. 다시 읽어봤어요. 저 처음 보는 시였고 일단. 그래서 상혁 시인님한테 지금 너무 고마워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목은 밤의 신화인데
1: 그렇죠.
2: 시의 내용엔 대낮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그 점도 너무 놀라운 지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코끼리가 막 북을 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랑, 그 다음에 애들이나 이런 고개단을 뒤따르는데, 네. 본인이 어른으로서 혼자만 좀 뻘쭘하게 이걸 뒤따른다는 그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문득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장면일까? 진짜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어주실 때는 그냥 이 화자의 나이가 무산되는 그런 느낌처럼도 느껴졌거든요. 네. 그냥 어쩌면 아이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꿈속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아들이라는 건 미래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읽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르게 읽으니까 또 재밌고, 이 마지막을 잘 해석해 보려고 한 서너 번은 계속 읽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막 드는데.
0: 네. 네. 저도 이 마지막 부분. 사랑하는 아들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원래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되게 그런 경향 안에서 시를 썼던 시인이니까
1: 네.
0: 이걸 읽으면서 속으로는 자연인 시인과 너무 시를 일치시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읽었음에도 이 아들 어떻게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인의 삶 속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는데 그만큼 시에 좀 빠져드는 그런 그렇죠. 이 환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현실의 느낌이 정말로 그 마음을 울리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 아름답고 천진한 느낌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전쟁의 참상으로 뛰어드니까 네. 시가 훨씬 더 덜컥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검은 가로수, 초연 냄새, 그리고 이 행진하는 사람 시각적인 어떤 그 꽉 찬 느낌이 있을 테고 피리 소리, 나팔 소리, 북소리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감각으로 엄청 시끌벅적한 한복판에 있는 게
2: 그쵸?
1: 느껴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현실 인식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이 괴리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 같고
2: 이 낙차를 이용한 우리를 어지러질하게 만든 그 느낌이 너무 대단했어요.
0: 저는 그래서 나비와 광장 같은 시는 김규동의 대표작이긴 하지만
1: 네.
0: 저는 그 나비가 활주로에서 죽어가는 어떤 그 모습이 너무나 혼자 많은 상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그 시가 날 밀어내는 느낌도 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요거는 이야기로 돼 있고 자연스러운 말투로 돼 있는데다가 그냥 화면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쵸? 방식이어서 훨씬 더 제가 지금 계속 가져오는 것들이 대표작보다 제가 뭔가 찾은 작품을 더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할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1: 정경희님은 지금 읽어주신 부분만 듣고서 입체파 회화처럼 현실을 다각도로 표현한 시 같다고 하셨는데
2: 맞아.
1: 진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2: 네.
1: 여기서 웬 서커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뒤에까지 다 보면 이게 현실과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네. 알게 되는 거고요.
0: 네, 그래서 뭐 축제의 시끌벅적한 느낌하고 또 전쟁이 묘하게 전쟁의 복판은 닮아 있기도 한데
1: 네.
0: 그걸 가지고 쓱 어떻게 보면은 현실로 빠져나오는 어떤 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작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 골라오셨나요?
2: 네, 전봉건 시인의 작품 하나를 골라가지고 왔어요. 전봉건 시인도 제가 처음 시를 배울 때 참 네. 좋아했었던 시인이고요. 그 전봉건 시인은 또 박용례 시인하고 무척 닮은 면 것도 있는데 또 네. 뭔가 되게 상반된 면도 있어요. 오.

0: 그러니까 전봉건 시인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아마 모더니스트의 피가 흐른다. 그리고 모더니스트를 엄청 지향한 그런 시를 썼고요. 그래서 전쟁의 어떤 참상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로 곳곳에 늘뭐 총탄이라든가 뭐 혈흔이라든가 그런 단어들이 배후에 있고 그런 이미지들을 운영하는 감각적인 어떤 시들을 쓰는데 그 묘하게 세련된 그 태도가 또좀 남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1: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꿈과 포키트 전봉건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포키트는 붙어서 비어있다. 비가 내리면 비는 포키트에 내리고 눈이 내리면 눈은 포키트에 내리고 비가 내리는 눈이 내리는 포키트의 썰렁한 가장자리를 새가 날았다. 비 맞은 새가 날았다. 눈 맞은 새가 날았다. 비 맞은 새가 날으면서 눈 맞은 새가 날으면서 기웃거린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포키트가 꿈꾸는 구겨진 꿈은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 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 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롱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다. 중동부 전선에서도 비가 내리면 비는 포키트에 내리고 중동부 전선에서도 눈이 내리면 눈은 포키트에 내리고 비가 내리는 눈이 내리는 중동부 전선의 포키트 썰렁한 가장자리를 총알이 날았다. 그런 어느 날 맑은 구름에 피 뿌리며 몸부림치는 산허리에서 총알 하나가 내 손을 관통하면서 기웃거린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중동부 전선의 포키트 꿈꾸는 구겨진 꿈은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 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 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롱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었다. 오늘은 비도 내리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고 새도 날지를 않고 총알도 날지 않아서 비인 포키트는 비어서 구겨진 꿈도 없이 그냥 비어서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붙어서 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이다. 오늘 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총알 맞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의 손가락들이 오 꿈처럼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면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한 구석에서 젖어서 아롱지는 여자와도 같은 별 하나 그것을 잡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0: 핑크 플로이드의 더 커너 스트림 띄워드렸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전봉건 시 전집에 담긴 시 꿈과 포키트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제목과 이제 그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그 포키트가 무엇이냐를
1: 그냥
0: 예
1: 포켓.
0: 그쵸. 저도 처음엔 포키트가 뭘까 했는데 그쵸 포켓 주머니였습니다.
1: 네.
0: 우리 카페인님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하미경님, 김민정님 포키트? 주머니요? 포켓에 주머니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느낌. 와, 이 시와 음악이 너무 또 이렇게 싹
1: 그러게요. 너무
0: 예.
1: 기가 막히게 어울렸어요.
0: 그러니까 이 시와 음악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북카페
1: 네.
0: 덕분에 딱 이렇게 찰싹 붙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그리고 박주영님은 전쟁, 폭격, 제시의 일기도 떠올리셨다고 북값이 다룬 적도 있었는데 제시의 일기 네, 떠올렸다고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낭독하시 기분

0: 드세요?
1: 낭독했을 때더 맛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그 전봉건의 감각적이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그
0: 네.
1: 리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제가 그걸 잘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잘
0: 느껴졌어요.
1: 아
0: 느껴졌어요.
1: 다행입니다.
0: 네. 그래서 곳곳에 막 표시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상혁 시인이.
2: 우선은 전봉건 시인도 아까 박영래 시인처럼 막 좋아한다고 호들갑을 떨어보고 싶은데 전봉건 시인은 제가 나중에 좀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트윗땡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0: 네.
2: 거기서 황인찬 시인이 트위터를 한 100개 올리면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문학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반 절반 그 문학 얘기
0: 네.
2: 중에 절반이 전봉건 얘기여가지고 대체
0: 맞아요.
2: 이 시인이 저는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0: 네.
2: 이름만으로 들었던 시인인데 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해서 그때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읽었던 시인데 대단히 현대적이에요. 지금
0: 맞아요.
2: 읽으면.
0: 그러네요,
1: 그
0: 진짜.
1: 현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세대들 이후의 후배 시인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그 몇몇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리고 뭐이 현대적인 이 모든 태도들이 감각적인 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확하게 사실 딱 이거야라고 선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또
0: 그쵸.
1: 그 점이 또 신비로워요. 그렇고 그다음에 되게 상징도 많고 태도도 되게 묘하고요.
2: 네.
0: 맞아요.
2: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시를 좋아해도 특히 30년대, 40년대, 50년대 시를 읽으면 아무리 현대적이거나 뭐 새롭게 보여도 영향받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봉건 시인의 시를 읽으면 확실히 이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그냥 과거의 어떤 시대 한때 현대적이다 이런
0: 네.
2: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인들에게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현대적인 느낌도
1: 와,
2: 있거든요.
1: 그렇죠. 황인찬 시인은 전봉건 시인의 시집 제목까지 가져가서 사랑을 위한 되풀이
0: 네,
1: 제목을 한번더
0: 맞아요.
1: 사용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랑의 표현이죠.
0: 북카페 그때 나오셨을 때도 몇 번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몇몇 특히 아주 애정하는 시인들의 목록에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던 네, 전봉건 시인.
2: 그 정도로 정말로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아까 읽어주실 때도 뭔가 리듬을 살리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특히
0: 그러니까.
2: 그 중간에 그 삽입된 포키트가 꿈꾸는 구겨진 꿈은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낭독으로 들어서 알수 없지만 그 꺽쇠가 있고
0: 네.
2: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름지고
0: 아름지고
2: 있을
0: 있을
2: 것인가.
0: 것인가?
2: 이 부분을 되게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0: 맞아요. 지금
2: 걸 느껴져서.
0: 진짜로 시 안에 내부 안주머니처럼 붙어있는 그
2: 그러니까요.
0: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반복되잖아요.
1: 그쵸.
0: 똑같이.
1: 예.
0: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길 또 이렇게 힘주어서 읽으신 것 같고, 이 포키트라고 하는 게 군대 용어로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적군에게 사방이 완전히 둘러싸여 고립된 지역이나 그 안에 갇힌 부대. 이제 가리키는 용어로도 통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도 다 담아서 이렇게 쓰신 걸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1: 글쎄요,
0: 알 수는
1: 그것까지는
0: 없지만 그쵸.
2: 근데 어쨌든 이거를 포켓이라는 어떤 느낌을 빼고 그냥 읽었을 때는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한 게 포키트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뭔가 전쟁하고 연관된 느낌을
0: 맞아요.
2: 찾고 줘요. 뉘앙스 자체가. 그래서
0: 맞아요.
2: 그걸 포켓이라고 읽지 않더라도 이 불길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는 느낌을 갖게 그 뉘앙스가 되게 조정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꿈과 포켓 이렇게 대비시키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근데
2: 그래서 만약에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주머니는 붙어서 비어 있다라 그러면 전혀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시에.
1: 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총알 맞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의 손가락들이 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손가락들을 포켓에 찔러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약간 가리는 용도처럼도
0: 네.
1: 사용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포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키트보다 한겹 되게 중요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 거죠. 시인에게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자, 지금 그 마지막 연 언급을 하셨는데 그 연 너무 슬펐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맞아요. 결국은 이 장면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만약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면 그 아롱지는 여자와 같은 별 하나를

0: 그 적은 확률에 되게 맞아요. 기대어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맞아요. 하고요.
1: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제목이 또 꿈과 복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꿈들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역할이었을 것 같고 이 정도만으로도 그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시에 매듭을 지어주고 우리 가슴 속에서 이제 네. 새가 되었다 별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2: 그렇죠.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또 이 시대에 함께 품고 살아가야 했던 시인들이 어떤 시를 썼는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2주 더 남아 있고요. 2주가 아니네요. 우리
0: 많이 남아 있어요.
2: 네. 네. 6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어갈 예정인데요. 0086 쓰시는 캠페인 님. 오늘의 시들이 너무 좋습니다. 흐릿한 장마가 깜놀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나의 시를 발견하셨다면 그렇죠. 네. 그럼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역사를 쭉 훑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시들을 그중에서도 안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뭔가 제 안목이 한번 확인받는 느낌이 받게 되잖아요.
2: 오늘 쌍혁 씨 안목에 대한 네. 그 찬사가 사연에 많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는 아까 박용래 시인 씨 소개할 때도 제가 출처를 그 지면 출처를 읽느라고 무심코 읽으려다가 너무 깜짝 흠칫 놀랐던 게
1: 현대문학.
2: 1955년 6월호 현대문학이라는 지면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우리 현대문학 역사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잡지.
1: 그렇죠.
2: 그래서 갑자기 막 아득해져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네. 근데 1955년 1월호부터 시작이었던
1: 맞아요.
2: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휴호 없이 그냥 쫙 계속 이어진. 그러니까 그 창간한 잡지에 그해 6월에 한 여섯 번째로 소개한 그 지면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박용래 시인이 시를 수록했다라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아 진짜 시간 여행이
0: 그렇죠
2: 돼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시니까 박용래 시인이 당대에 네. 주목도 많이 받고 주변에 사랑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도 나요. 왜냐하면 그쵸. 처음에 이제 잡지를 만들고 거기에 고를 들어올 시인들 되게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2: 그럼요. 네.
1: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인으로 대우 받았다고 네. 알고 있어요.
0: 부럽네요.
2: 그 시를 오늘도 소개해 주셔서 그 시 포함해서 우리가 또 네 편의 작품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카페인 마음 속으로 스며든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60년대부터 이제 좀 시가 너무 많아지겠죠?
2: 아 60년대부터는. 네.
0: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 뭐 80년대, 70년대 시가 많은 때는 두 번 해야 되나 2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희는 다 좋습니다. 최유하님이 시 선생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이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북카페는 이 화요일 방송은 오늘 저녁 재방송 그리고 일요일 낮 12시 재방송 통해서 또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썬데이 모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매일 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주변이 너무 밝으면 그 별빛이 안 보일 때가 많죠. 대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따로 있습니다. 늦게까지 문을 연 편의점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는 늦은 밤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바로 늦은 시간까지 이 도시를 빛내고 있는 별이 아닐까. 늦게까지 고생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7월 14일 오늘의 첫 곡으로 터치드의 노래 야경 듣고 왔습니다. 밤에 길을 걷다 보면요, 하늘의 별 대신 주변의 불빛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늦게까지 불이 켜진 회사 아니면 상가, 또 아직 잠들지 않은 집에 창문에서 쫙 새어나오는 그 불빛. 그런 빛들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의 밤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지금 경청을 듣고 계신 바다님들도 불빛을 켜두고 해야 할 일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 거잖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 바다님들 곁을 경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임효정님이 별처럼 빛나는 생선님, 별처럼 아름다운 바다님들이여. 그런 느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이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멋지다. 별처럼 빛나는 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힐링하는 급밤 보내자고. 뭐 어쩜 이렇게 따뜻하게 글을 쓰실까요? 민예원님은 오늘 저 비 맞으면서 놀았어요. 애들이 낭만충만이래요. 이렇게 비 맞으면서 노는 거 참 좋아. 그치? 감기만 잘 안 걸리면 될 텐데. 이

황규 바다님은 저는 오늘 야자하고 있어 야간 자율학습 하고 계시는군요. 나유림님은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 정말 해피 버스데이 유림, 해피 버스데이 유림, 해피 버스데이 나유림 축하합니다. god817님 선생님 저 방금 EBS에서 쌤 강의 직선의 방정식 파트 듣고 왔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댓글로 남겼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생선님이세요 이러네요. 진짜 저 맞아요. 김서연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쇼츠에서 자주 뵀는데 이렇게 라이브는 처음 들어와 봐요. 앞으로 우리 서연 바다님도 자주 들어와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M여름 싫어님. 여름 왜 싫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웃는 얼굴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여러분들 와 일찍 오셨네요. 이분을 맞이하려고. 밤하늘의 별처럼 또 도시의 야경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분이 오실 겁니다. 솔로 가수로 컴백하신 최유정님 함께 할 거니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기간인데 무슨 기간이에요? 맞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안 받지 말고 좀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수화기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EBS 라디오 정승재의 경청을 듣습니다. 라고 우리 바다님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풍성해진 장르 불문 생선물도 이따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경청은요. 유튜브와 반디 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유튜브 앱, 반디 앱,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휴게소 먹거리입니다. 휴게소 먹거리. 우리 바다님들 엄마 아빠 차 타고 지방 내려갈 때 그치 아니면 서울 올라올 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좋아하세요? 소떡소떡 있고 알감자 우동 시범빵도 있고 그쵸? 가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앞에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개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다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휴게소 음식값이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휴게소 운영 방식을 바꾼대요. 어떻게? 도로공사랑 휴게소 가게 사이에 원래는 중간 운영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들이 내는 수수료를 줄이면서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기로 했대요. 수수료를 좀 줄여서 그만큼 음식값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이 4,800원 정도인데 이게 2,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매장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휴게소에서 어떤 걸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소떡소떡 시키세요. 알감자도 시키시고요. 그냥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승재의 경청, 빌리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라라라 333님이 아, 이 밤에 갑자기 휴게소 가서 와구와구 먹고 싶어졌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를 해봤죠. 앞으로 휴게소에서 파는 먹거리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약간은 저렴해질 예정이다라고요. 가격만 저렴해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여러 면에서 좀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통 휴게소 편의점은 밤 10시면 문 닫는 경우가 참 많은데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또 휴게소 안에 지역 맛집 그리고 청년 창업 매장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공기질도 개선하겠대요. 매장 내에. 그래서 이용객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게 할 거라고 하니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쵸? 지금도 휴게소는 참 설레지 않아요? 그쵸? 고속도로 위에 오아시스 같은 곳. 앞으로는 더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SNU 쓰시는 분이 생선님 평소에 강의 자주 듣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켜주시는 라이브. 요새 자기 전에 듣는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태희님은 생선님 라디오는 처음으로 와본다고. 자기 전에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처럼 경청 초대석이 있는 화요일에는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EBS 라디오 정승재의 경청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고요. 수도권 기준 104.5MHz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하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세요. 김선빈님. 생선님, 저 학교에서 방학 전까지 4교시 한다고. 너무 좋아요. 초등학생이에요. 이러는데. 와, 진짜 좋겠다. 그럼 오전

소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재은님, 학원 수업 끝나고 퇴근길에 듣습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학원 수업 끝나고 퇴근이라는 말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쵸, 학원 선생님이신가 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지민님, 아니 정승재님, 생선님이 왜 거기에? 나디근 소리가 나와서 놀라서 봤다고. 생선쌤 반가워요. 이렇게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리푸스 노래 많이 틀어드렸었잖아요. Up All Night 듣고 와서요. 더욱더 풍성해진 장르 불문 생선물과 함께합니다.

사연 쓰는 재미, 방송 듣는 재미, 선물 받는 재미 모두 느낄 수 있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휴게소 음식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뉴 하나 정도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의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바다님들이 휴게소에서 꼭 시켜먹는 음식, 케첩을 듬뿍 뿌린 핫도그, 제가 좋아하는 버터구이 오징어, 따끈할 때 호호 불어서 먹는 그 호두과자, 뭐 이런 것들 우리 바다님들이 휴게소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그 메뉴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전화로 무슨 라디오 듣습니까 하면 잘 대답하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연 적어주실 때 미션이 있습니다. 앞에 말머리를 달아주시는데요. 꼭

X에 달고 대가로라 그러는데 수학적으로는 경청 이렇게 말머리를 꼭 달아주시고 예를 들면 칙칙 경청 칙칙 이렇게 닫고 저는 휴게소에 가면 핫도그를 먹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문자로 보내드릴 거라서 특별하게 문자로만 받을게요. 왜? 전화번호가 곧바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투어스가 부릅니다. 오버드라이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20분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요.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면서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네요. 조금 전에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같이 들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장르불문 생선물 바다님들께 미션 드렸어요. 경청 말머리를 달고 우리 바다님들이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미션 잘 수행하셨는지 보내주신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문자로 쏩니다. 4952님, 저는 휴게소 가면 아아의 회오리 감자는 꼭 먹고 옵니다. 아애가 뭐죠? 아아애, 저는 또 이해를 못하는 글자가 또 나왔어요. 뭐 줄임말인가요? 6986님, 토스트요. 케첩과 설탕을 뿌려서 먹어야 제 맛이라고. 기흥 휴게소 그중에서도 상행선 토스트가

맛있다고. 와, 한번 저도 먹어봐야겠어요. 저도 토스트 좋아하는데. 이사구님은 저는 휴게소 가면 떡꼬치 꼭 드신다고요. 달달한 게 출출할 때 딱이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저희는 삼남매라서 원하는 게 달라서 옥수수, 호두과자, 슬러시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다고 2936님이 또 남겨주셨고요. 2270님은 전 옥수수요. 이렇게 또 짧게 하트, 옥수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9447님은 저는 휴게소에 가면 치킨 팝콘을 많이 먹습니다. 오, 이게 뭐죠? 저 처음 듣네요. 치킨과 팝콘을 같이 주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팝콘은 약간 눅눅해지면 맛 없을 텐데. 치킨이랑? 오, 그렇구나. 4703님. 저는 휴게소 가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신다고. 같은 커피도 휴게소에 들렀을 때 마시면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항상 먹습니다. 쭈니 삼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쭈니 삼님은 문자로 안 보내주셨나 보다. 저희가 문자 아를 모른다. 아였어요? 아까 그게? 아였는데? 아예 아니었어요? 저 알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오늘도 두잔 먹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랑 회오리 감자? 나는 회오리 감자를 수식해주는 아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오리 감자 중에서 아랑 회오리 감자.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줄 알고. 저의 문해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구 52님까지 소개해준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잊을만 할때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 잊고 계셨다가 나중에 딱 보면 문자에 딱 나타날 거거든요. 오, 커피 쿠폰이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 모든 분들께 커피를 보내드렸고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비장의 무기를 장착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하신 가수 최유정님을 모시고 경청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온다 그러는데 꼭 조심하시고요. 아이유의 노래,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겠습니다.

0: 이분은요,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의 비장의 무기인 사랑스러움을 제대로 장착하고 돌아오신 그분, 오늘 경청 초대석, 눈빛만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가수 최유정님과 함께합니다. 최유정님, 어서 네. 오세요.
1: 와,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정말.
1: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옆에서 살짝 앞부분 듣는데 이 뭐라고 하죠? 이 배경음악?
0: 배경음악과 되게 웅장하죠?
1: 네. 맞아요. 근데 약간 놀이공원에서
0: 그런 느낌도 난다,
1: 네,
0: 진짜.
1: 너무 지금 이렇게 되는 환상의 나라로 놀라운 느낌이 나라로. 들어요.
0: 유정님이 오니까 여기가 갑자기 환상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너무 밝아요. 아우 눈부셔라. 비가 오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저는 5년 전에 한번 눈부셔 봤었고요.
1: 아이고.
0: 파주에서. 우리 조금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1: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또 다시 뵙게 돼가지고.
0: 맞아요. 그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MC 하셨고, 제가 게스트로 나왔었던.
1: 네.
0: 그쵸.
1: 맞죠,
0: 그때
1: 맞죠.
0: 2021년에 뵙고, 오늘 처음으로.
1: 그러니까 5년
0: 뵀습니다.
1: 만에.
0: 예. 더욱더 예뻐지시고.
1: 저요?
0: 예.
1: 좀 성숙해졌죠?
0: 예, 그래요,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1: 선생님, 진짜. 진짜예요?
0: 예, 진짜로.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1: 아니요, 상관없어.
0: 아무튼 되게, 착해요. 되게 멋있으세요, 정말.
1: 진짜요?
0: 예,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정말 그 아티스트의 좀 무르익은 아티스트의 느낌도 이렇게 좀 나고, 여유도 보이고요.
1: 오, 진짜.
0: 예, 그런 느낌이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1: 네, 너무, 저도요. 저도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뵐 생각에 사실 조금 설레어 하면서 왔거든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진짜요?
0: 얼만큼 설렜어요?
1: 연이 있잖아요. 그, 약간 기분 좋게. 쩌릿쩌릿한 느낌?
0: 쩌릿쩌릿했어요?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인연이 있는 게 저의 선배님이세요. 제가 작년 9월 8일부터 요 자리에 앉았는데 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청을 맡아주신 네. 저의 선배 DJ님이세요. 최유정의 경청. 그쵸?
1: 네, 맞습니다.
0: 그 이후로 EBS는 처음 나오신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1: 아니, 그때 DJ 이름이 댕디였다면서요? 댕디?
0: 맞아요, 맞아요.
1: 왜요? 무슨 뜻이에요?
0: 제가 이름이 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때 그 프로그램 좋아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약간 별명처럼 유댕이라고 많이 불러주셨어요.
1: 와, 유정을 귀엽게
0: 네,
1: 유댕유댕. 아,
0: 맞아요.
1: 그 얘기구나.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따와서 댕디라고 네, 얘기를 또
1: 댕디와 함께
0: 해주셔서
1: 했었구나.
0: 맞습니다.
1: 야, 유댕입니다. 이렇게 쭈니삼님. 저는 유정님 팬된지 얼마 안 됐다고. 유정님이 탕탕타랑 해가지고 넘어간 1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탕탕타랑 해가지고?
0: 아, 이번에 제 앨범 타이틀곡 비장의 무기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탕타랑 탕탕탕타랑 이렇게 탕탕타랑이
1: 어머, 아,
0: 나오거든요. 네,
1: 그렇구나.
0: 그 얘기 하신 것
1: 아, 그때 완전히
0: 같아요.
1: 넘어간 1인.
0: 감동이다.
1: 앨범도 유정님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사봤대요.
0: 어머,
1: 대박.
0: 제가 이제 10년 돼서 데뷔한
1: 아,
0: 지가.
1: 10년
0: 네, 딱 이제
1: 되셨어요?
0: 10년이 됐어요.
1: 그러면 중3 때
0: 아,
1: 데뷔하신 거예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네, 제가
1: 정말?
0: 지금
1: 아,
0: 28살인데. 네,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 입덕해주신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1: 한참 됐는데
0: 네,
1: 정말.
0: 쭈니삼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엠여름시러님도 유정아 타랑탕 이렇게 하트 보내주시고, 유정님 머리 색깔 신기하다고, 이쁘다고. 그렇다. 그게 무슨 색깔이에요?
0: 아, 이게,
1: 되게 예쁘다 진짜.
0: 약간
1: 붉은빛
0: 처음엔,
1: 나는데?
0: 맞아요. 이제 와인빛?
1: 오, 너무
0: 네,
1: 좋아요.
0: 와인빛, 브라운이 살짝 섞인 와인빛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색이 빠지고 나서는 요즘은 또 샴푸를 샴푸하면서 염색할 수 있는
1: 그런 게 있어요?
0: 그런 염색 샴푸가 있어요. 보색 샴푸가 아니라 염색 샴푸가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네, 그 제품으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색깔이 나오던가요?
0: 맞습니다.
1: 오, 신기하다. 그러면 그 샴푸를 하면 이렇게 염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네, 이제 샴푸할 때 계속 쪼물쪼물 하면서 골고루 잘 이렇게 만져주면요.
1: 쭈물쭈물한 거.
0: 네, 그러면 진짜로 방금 염색 제대로 한 것처럼 색이 싹
1: 진짜요?
0: 나와요.
1: 되게 신기하네. 저 처음
0: 네.
1: 들었어요, 진짜.
0: 완전 추천합니다.
1: 진짜로?
0: 네.
1: 어떤 색이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약간 매트 브라운?
1: 매트
0: 좀
1: 브라운.
0: 밀키한 매트 브라운 예쁠 것
1: 너무
0: 같아요.
1: 좋다. 밀키도 좋고 매트도 좋고 브라운도 좋다. 세 가지가 다 좋아. 나 지금 어떡하면
0: 네,
1: 좋지?
0: 그 조합의 브라운
1: 아, 진짜요?
0: 추천합니다.
1: 진짜요?
0: 네.
1: 무조건 밀키 매트 브라운.
0: 네,
1: 저
0: 맞습니다.
1: 무조건 그 머리 하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김정헌 바다님이 MBTI 파워 F. 아, 그러시구나. F시구나.
0: 맞아요, 저.
1: 유정님이 나오셨군요. MBTI가
0: 맞습니다.
1: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전체가.
0: 저는 INFJ예요.
1: 저 ENFJ.
0: 아, 진짜요? 하나 다르네요.
1: 하나 다른데 저 E랑 I랑 한 번도 I가 나온 적은 없는데 보통 한52 정도 나와요. E가.
0: 아, 확률이 약간
1: 예, 거의
0: 극은 아니구나.
1: 반반이에요. 예, 거의 반반
0: 아,
1: 쪽이라서 혼자 있는
0: 그러시구나.
1: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유정님은요?
0: 저는 한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이가?
0: 네.
1: 그럼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네요.
0: 네, 원래는 사실 그랬는데. 요즘 최근 들어 저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휴식할 때, 이제 비활동기 때 무조건 집을 나가긴 나가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든지 누군가를 만나러
1: 만나러?
0: 가든지 아니면 혼자서 뭔가를 잠깐이라도 사러 혹은 좋아하는 카페를
1: 카페도 혼자 가세요?
0: 네. 가서 잠깐 가서 뭐 일본어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1: 일본어 또 공부하시는구나.
0: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다시 하면은 저도 그 비율이 조금 반반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이제 좀 약간 활동적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0: 네.
1: 그러면 여기에서 아인지 이쪽으로 넘어왔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런 질문 하나 하면 돼요. 친구랑
0: 네.
1: 한달 전에 약속했었던 게 오늘이에요.
0: 네.
1: 오늘 아침에
0: 네.
1: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예요.
0: 네.
1: 취소되길 원한다, 아니다.
0: 아, 잊고 있다가
1: 아니, 알고는
0: 아,
1: 있었는데,
0: 네.
1: 오늘 이제 저녁 때 6시에 만나기로 했어.
0: 네.
1: 그런데 이게 취소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좋으세요? 아이들은 취소되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던데.
0: 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예전에 저면 취소되면 아싸,
1: 아싸 그러죠.
0: 취소됐다.
1: 그죠?
0: 네,
1: 그쵸?
0: 맞아요. 아싸, 쉬어야지 집에서.

0: 드라마
1: 이렇게?
0: 나오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괜찮아 쉬어 쉬어 쉬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러면 진짜 비율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좀 아쉬울 것 같아요.
0: 아 지금은 좀 아쉬울 것 같다고?
1: 네 왜냐면은 그렇게나 미리 약속 잡았던 친구면 제가 얼마나 꼭 만나고 싶었으면
0: 진짜?
1: 그렇게 미리 캘린더에 적어놨을까 싶은데 근데 취소됐으면 아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0: 진짜 이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MBTI 너무 재밌어요.
0: MBTI가 재밌어요.
1: 네 정말로 언제 재미 없어지지?
0: When and what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0: IOI 활동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솔로 컴백을 하셨는데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들었는지 콘서트 끝나고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은데 24시간의 천사 24시간의 근 24시간의 지배자 최유댕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또 남겨주셨거든요. 진짜 IOI 활동하다가 네.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솔로
1: 맞아요.
0: 그럼 너무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이게 확실히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체력이.
0: 그러니까.
1: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뭔가 요즘 많이 바빠라고 말할 만한 스케줄을 계속 해온 게 아니었었거든요.
0: 예.
1: 오히려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면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패턴이 완전히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0: 오 그래요?
1: 네 막 촬영도 엄청 오래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끝나서 아침에 자고 이렇게 되니까
0: 그렇지
1: 그런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적응하는 게
0: 뮤지컬 배우로서의 최유정의 삶과 가수로서 그것도 솔로 가수로서의 삶도 있고 그룹 활동을 하는 또 가수로서의 삶도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세 가지가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스스로도 좀 약간 혼돈이 되고 막 그런 느낌도 약간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네요.
1: 혼돈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뭔가
0: 진짜 그런? 최유정의 모습은 뭐지? 뭐 이런 느낌도 있었겠다.
1: 맞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를 그쵸? 모르겠었어요.
0: 세 가지가 다 좋잖아요 지금.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연기도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배우로서의 또 최유정도 있고.
1: 네.
0: 다시 태어나면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고를 수 있겠습니까?
1: 근데 저는
0: 예.
1: 저는 다시 태어나도
0: 예.
1: 결국엔 제 음악을 할 것 같아요.
0: 아, 음악.
1: 제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0: 역시
1: 걸
0: 가수구나. 네. 그렇구나.
1: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0: 솔로 활동하면서요?
1: 멤버들도 그렇고 혼자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앨범 작업부터 참여를 사실 했거든요.
0: 저 들었어요. 작사 작곡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0: 예.
1: 더 음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작업에 행복했구나. 참여를 해보면서. 네.
0: 작사는 예전에도 해보셨다고 들었고
1: 네.
0: 작곡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그 느낌이 완전 다르겠다 진짜.
1: 그 애정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0: 그러면 마지막까지 녹음 작업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작업에 다 관여를 하신 거네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그거랑 물론 다른 음악 작업도 되게 소중한 작업이지만 직접 작사 작곡한 느낌은 어떨까요? 감격스러울까요?
1: 약간 감격까지는 아니고.
0: 그건 또 아니에요?
1: 네, 감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감격보다는
0: 예.
1: 뭐라고 해야 되지?
0: 신기하다.
1: 되게 소중한 무언가를 얻은 느낌? 그래서 이게 밖으로 막 이렇게 좋아가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혼자서 그냥 이렇게 담으면서 너무 좋다.
0: 너무 좋다.
1: 너무 소중하다.
0: 너무 소중하다.
1: 왜냐면은 가사 한 줄 한 줄 어떻게 썼는지
0: 그 작업이 다 보이니까
1: 어떤 구간이 쓰기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 알고 듣게 되니까
0: 맞아.
1: 그게 막 떠오르는 게 참 노래 이상으로 어떤 하나의 메모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이번에 그 타이틀곡인 비장의 무기가 그런 곡인가요?
1: 비장의 무기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의 도전이 좀 더 담긴 곡이고요.
0: 도전이 담긴
1: 네,
0: 곡.
1: 오히려 수록곡인 Still Cute라는 곡이 있는데
0: Still Cute, 예.
1: 네, 그 곡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0: 아주 사랑스러운 곡.
1: 네, 저에게 사랑스러운 곡.
0: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1: 네.
0: 곡을 들어야 될 시간이 오, 예정 시간보다 5분이 지났어요.
1: 오, 벌써요.
0: 예, 그래서 유정님의 비장의 무기로 준비한 신곡 비장의 무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유정님 노래 신나게 들어주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곡 감상평도 좋고요.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너무 좋고요. 반디엠 메시지도 좋고 무료고요. 샵 1045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최유정의 노래 듣죠. 비장의 무기.

0: 정말 매력적인 곡이네요. 탕탕타랑탕탕탕. 와, 아니 어떻게 이런 곡을 비장의 무기 최유정님의 신곡을 듣고 왔는데 이런 가사는 탕탕타랑 이거는 뭐 막 길거리 지나가다 갑자기 신나서 막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신 거예요?
1: 아 이게 예. 아마 그 탕탕타랑 이 뭔가 훅 이라고 하죠. 예, 예, 그 예, 훅을 예. 제일 마지막에 픽스를 확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곡의 구성을 좀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서
0: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뭔가 목표물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도 앨범명도 퍼펙트 타겟 이렇게 정해지고
0: 진짜?
1: 네, 그렇게 되면 그럼 훅을 탕으로 가야지.
0: 정말.
1: 네. 그래서 엄청 뭐 많이 했었어요. 막, 뭐, 빰빰빰, 뭐, 땅땅땅, 뭐,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가 엄청 많았어요.
0: 그러다가 탕탕타랑으로 확정이 됐구나.
1: 네, 이제 곡 구성을 보니까 이거는 탕탕탕 하고 발사를 해야 된다.
0: 오, 저는 그러면서. 보통 작사 작곡을 처음으로 하셨다 그래서 작사는 많이 해보셨지만 네. 그래서 좀 야, 뭐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했냐면 좀 무슨 사랑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빠르고 댄스곡고 막 큐트하고 막 상큼하고 이런 느낌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원래는 추구미가 멋짐 시크다. 최유정의 추구미는 그래서 멋진 음악을 만들려고 했다. 네. 하지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네. 귀여움으로 바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게 이제 예. 제가 뭘 하고 싶고 지금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0: 두어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복잡했는데 저를 연습생 때부터 보셨던 매니저님이었다가 이제 각자 다른 회사에서 저는 지금 회사고 성장하셔서 다시 이사님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분이 계신데 이사님께서 이제 곡을 써보면 너에 대해 더 알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먼저
1: 해주셨구나. 네
0: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곡을 만들고 싶다는 그 갈증이 엄청 컸었거든요.
1: 네. 있었다가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자.
0: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는데 제 추구미부터 조금 벗어난 아예 벗어난 이런 걸 하나씩 만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10년 정도가 됐고 제가 예. 솔로 앨범이 4년 만에 발매가 되는 건데 예.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대중들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지?
1: 뭐지?
0: 네. 근데 제가 귀엽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그 말에 맞는 앨범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1: 아, 정말.
0: 네. 그래서 아, 지금 그러면 내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1: 완벽하게 귀여워지자.
0: 네. 연차가 1년이라 더 쌓이기 전에 지금 하자. 지금 해보자.
1: 조금 지나면 귀여움이 약간 그럴 수 있으니
0: 그럴 수 있으니까
1: 정말?
0: 네네네.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
1: 이번이 마지막
0: 지금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와. 저에게도 사실 도전이었어요.
1: 그러면 다음 앨범은 시크함 멋있음으로 갈 가능성도 있네요.
0: 뭐 가능성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려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또 아예 뭔가 튀게 바뀌는 것보다는 뭔가 그 연결고리들을 잘 만들어가면 재밌는 어떠한 앨범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기울기를 좀 낮추신다는 얘기예요.
0: 예, 맞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예정은 그렇구나. 없지만 또 나오게 된다면 네, 기대해 주세요.
1: 큰일 났어요, 근데. 네. 저 지금 질문할 것도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벌써 10시 54분 47초를 지나고 있어요, 글쎄.
0: 안 돼요. 좀 좋아.
1: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라는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너무 활동은 끝났는데 그쵸?
0: 네 맞습니다.
1: 그 이야기를 2부 건너가서 네. 같이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0: 네.
1: 1부 끝곡 2부로 넘어가는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첫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넌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내
3: 맘속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나 봐요.
2: 네,
1: 그렇죠?
2: 정말
1: 좀 걱정이
2: 많이
1: 되네요.
2: 쏟아지더라고요.
1: 김포 쪽에서도 아까 그 호우경보 나왔었고 지금 홍수주의보까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비가 네.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고요.
2: 네.
1: 최유정님의 비장의 무기라는 신곡을 들고 오신 최유정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2: 네.
1: 와, 최근에 쇼 음악 중심이라
2: 네.
1: 인기 가요에서
2: 네.
1: 그룹 IOI의 1위 트로피를
2: 네, 맞습니다.
1: 그게 솔로 활동이라서 출연을 했는데 IOI의 그 활동 기간이 방금 끝났는데 여전히 1위여서
2: 맞습니다.
1: 그거를 혼자서 딱 받고 그쵸?
2: 네.
1: 그 마침 응원해 주러 온 그 친구들 그
2: 멤버들.
1: 멤버들이 저쪽에 있는데 같이 올라올라 그럴라 그러는데 안 되나 보네요 하면서 혼자서 혼자서 그 소감을 막 말씀해 주시고
2: 네,
1: 그쵸?
2: 맞아요.
1: 그런 다음에 사람들 다 내려가고 앵콜송 나오는데 그때서야 한 명씩 막 나와가지고 같이 행복해
2: 맞아요.
1: 했었던 그죠?
2: 맞아요.
1: 저 그거 봤잖아요.
2: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1: 그쵸 그쵸
2: 네 감사해요.
1: 근데 오늘도 제가 느끼는 건데
2: 네.
1: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이때 그 소감 얘기하는 것도 네. 어떻게 그러세요 정말? 원래 좀 똑똑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정말.
2: 아니요 저 똑똑하지 않고 책도 잘 읽지 않거든요 사실.
1: 예.
2: 근데 그냥 다 제가 혼자
1: 예.
2: 겪고 생각하고
1: 느낀 거
2: 느끼고 그러고 아까 선생님 여유도 얘기하셨는데
1: 예예예 예, 예.
2: 뭔가 이번 활동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 스스로가
1: 그러니까.
2: 좀 여유롭다 지금 심적으로.
1: 아니 정말 그래도 그 1위 하는 그 느낌을
2: 네.
1: 어쩜 그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게
2: 그게 또 왜냐면
1: 예,
2: 제가
1: 예.
2: 극 F라고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1: 예.
2: 눈물이 정말 많아요.
1: 그러니까 눈물 나올 것
2: 네.
1: 같아.
2: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우니까 멤버들이
1: 네.
2: 이제 나중에는 특히 연정이가
1: 병원을
2: 가라고 너무 우니까
1: 눈물샘
2: 야 너 문제가 있다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이제 멤버들도 유정이잖아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1: 진짜.
2: 이제 그만 울어야겠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소감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멤버들 대표로.
1: 그러니까
2: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1: 그러신 거예요?
2: 얘기해야겠다 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게 뭐지? 얘기를 해야 할게 뭐지?
1: 아~
2: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스태프분들 감사한 스태프도 너무 많고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런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2: 제가 또 언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1: 그러면 눈물 안 흘리려고 꾹 참은 거네.
2: 그쵸 그쵸. 정말 참았어요.
1: 정말.
2: 맞아요.
1: 그랬었구나. 김서연님이 크크크크 방송에서 원래 똑똑했어요라는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고.
2: 그러니까요.
1: 이렇게,
2: 정말 처음 들었어요.
1: 그 질문이요?
2: 아니 원래
1: 똑 부러지잖아요 지금.
2: 그래요?
1: 예, 진짜 그래요.
2: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또 좋아하시겠어요 오늘도. 엄마 보고 있지?
1: 똑똑하다는 얘기 들었어.
2: 어떡해 얘기 들었어.
1: 우리 유댕이 못하는 거 없다고 또 황정학 바다님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이번에 IOI로 9년 만에 다시
2: 네.
1: 활동을 하신 거라면서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다 9년 만에 활동하게 되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이 멤버는 성장했다라는 느낌도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했겠지만
2: 네.
1: 그런 친구들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멤버들 중에서 생각나는 멤버가 있어요?
2: 일단 소미를 보면서 이번에 사실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경험이 언니다.
1: 그렇지, 맞지.
2: 경험이 언니다라는
1: 활동 많이 했으니까.
2: 네,
1: 맞아요.
2: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곡에도 참여해보고 제 앨범을 제 손길을 넣어서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있는데
1: 예.
2: 소미는 진작에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1: 그쵸.
2: 아무래도 팀 활동할 때도 소미가 굉장히 많이 이끌어줬고 특히 이번에 갑자기라는 타이틀곡도 소미가 작사를 했고 수록곡인 IOI라는 곡도 작사 작곡에 다 참여한 곡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콘서트 핑미 리믹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소미가 아이디어도 내주고 소미와 함께 작업하는 작곡가분과도 막 소통하면서 리믹스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1: 그랬구나.
2: 네.
1: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2: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소미가.
1: 그러네요. 진짜.
2: 맞아요.
1: 맞아요. 아니 EBS지만 여기가 네. EBS랑 인연이
2: 네.
1: 좀 깊어요. 2010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에
2: 맞습니다.
1: 출연을 하셨다면서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뭘로 출연하신 거예요? 직접 방송국에 나와서?
2: 이게 예. 오프닝 어떤 프로그램의 오프닝이었어요. 아 보니 하니 오프닝이었어요.
1: 예.
2: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전에 가서 오프닝 공연을 하고 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댄스팀 활동을 했었어요.
1: 아, 댄스팀을 하셨구나.
2: 네, 학원을 다닐 때 그 학원에서 만들어준 댄스팀인데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쪼물쪼물해서 활동을 시킨 거죠. 댄스팀 활동을.
1: 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댄스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2: 네.
1: 연습생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2: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5학년 때였나 그때가 4학년이었나 5학년인가 뭐 그때였는데 그렇게 활동을 조금 하다

0: 그 다음 해에
1: 연습생.
0: 연습생을 하게 됐어요.
1: 가수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러면 언제 된 거예요? 딱 그맘때쯤에 된 거예요?
0: 한 11살? 10살, 11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1: 와.
0: 그때 제가, 저는 아이돌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1: 예.
0: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 약간 정말? 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돌과 댄스 가수가 같지만 좀 다른 느낌?
1: 그 끼를. 네. 보통 그 10살이었으면 보통 친척들 앞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댄스 가수를 똑같이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0: 저는 사실 그때 네. 세븐 선배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했고.
1: 맞네. 2010년이면 그때 네. 한창 방송 활동 많이 하셨던.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막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뭐 둥둥 막 이런 거 비님도 많이 막 오고 막 그랬었던.
0: 네,
1: 한창.
0: 그 신발 바퀴 달린 신발 있잖아요. 운동화.
1: 맞아, 맞아.
0: 그거 한창 막 유행하고.
1: 그쵸, 맞아.
0: 그랬던 그때여가지고.
1: 하, 그랬구나.
0: 이제 세븐 선배님 곡으로 연습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투애니언 선배님 노래 연습생 하면서
1: 투애니언.
0: 정말 많이 연습했고 정말. 제 롤모델이셨거든요.
1: 그랬구나.
0: 네.
1: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면 연습생 생활을 하신 거니까 한 6학년, 5학년이네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때는 연습생 생활의 일과가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이면? 기억나세요?
0: 근데 이게 웃긴 게
1: 네.
0: 연습생을 들어가요. 저 포함 그 6학년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온 6학년
1: 예.
0: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온 6학년 그리고 구리토박이 6학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1: 구리, 예.
0: 네. 근데 연습을 안 하고
1: 예.
0: 스트레칭 할 때 뭐 웹툰을 본다든지.
1: 진짜? 그럼 혼날 네. 거 아니에요? 혼나지도 않나?
0: 그래서 그때 동안 한 몇 달은 안 혼났어요. 왜냐면 저희 앞전에 다른 프로젝트에 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언니들 위주로 이제
1: 그치.
0: 관리를 하시니까
1: 아~
0: 혼나진 않았는데 이제 몇 달 보시더니 너무 안 되겠는지 한번 이렇게 불러서 모아놓고 모를 줄 아냐. 아이패드 화면을 보니까 뭐 만화를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된 거죠.
1: 진짜요? 그러면 막 그 혼나고 그럼 막 울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애기들이니까.
0: 아,
1: 그러진
0: 그,
1: 않아요?
0: 그때는
1: 네.
0: 제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랑 같이 연습했던 친구가
1: 예.
0: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좀 냉정했대요 그때. 그래서 왜? 이랬더니 자기가 막 부산에서 온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상아 뭐 놀자 놀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딱 첫 이어폰을 딱 보면서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너 연습 안 해?
1: 정말
0: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 오, 그 나이에?
0: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면이 있었나?
1: 그런 거 보면 F가 아니고 T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크면서 바뀌었나 보다.
1: MBTI가 계속
0: 네.
1: 바뀌고 있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유정님을 프로듀스 101
0: 네.
1: 그 프로그램에서 알게 됐을 텐데
0: 네.
1: 그때는 댄스 가수가 꿈이었다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에 가수가 아닌 다른 진로를 또
0: 아,
1: 예.
0: 그게
1: 생각했었던 게 뭐예요?
0: 그게 프로듀스 정말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한 재작년? 뭐 그쯤이긴 한데
1: 예.
0: 그때는 이제 꿈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1: 아,
0: 다른 직업보다도.
1: 아, 이거 안 해야 되나? 왜? 왜 그때 갑자기 슬럼프 같은 게 있었어요?
0: 네, 왜냐면
1: 예.
0: 제가 이제 제 또래 프로젝트? 제 또래 애들만 모아서 데뷔시키려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일 처음 들어간 연습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한 4년, 7개월, 5년 가까이 연습을 하는데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예쁜 애들만 프로필 사진 찍어주고 난 안 찍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쟨 예뻐서 찍어주고 나는 연습 짱 열심히 하는데 안 찍어준다 막 이러면서
1: 정말?
0: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렸던 저에게는
1: 충격이었구나.
0: 네, 내가 스타성이 없나? 나는 데뷔할 그 인재가 못 되나?
1: 나 데뷔 못 하나? 이런 생각하고
0: 네, 가능성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1: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 101 프로그램에 딱 나오자마자 첫 단체 무대에서 센터를
0: 네,
1: 맡으셨어요.
0: 맞습니다.
1: 그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기에서 네가 센터를 해 이렇게 딱 이렇게 지목이 된 거예요?
0: 그게
1: 네.
0: 제가 원래 첫 등급 평가를 할 때 네. 소속사별로 준비한 걸 보여드려서
1: 예.
0: 등급을 받는 그 평가 때 제가 D를 받았어요.
1: 안 좋은 거잖아요.
0: A, B, C, D, F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네 D였는데
1: 되게 안 좋은 건데?
0: 재평가를 해서 A로 올라갔어요.

0: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22명의 A반 연습생들이 센터를 뽑아야 돼서 네.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어필을 해라.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편집됐어요. 방송에서 편집이 됐는데 한 명씩 나와서 해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0: 저는 그때 나가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런 걸 했어요. 안녕하세요 판타지오 연습생 최유정입니다. 저 D에서 A로 올라온 김에 센터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짜?
0: 이렇게 약간 뭔가 복식 호흡으로 센터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 정말?
0: 네. 근데 그게 좀 와닿았나 봐요.
1: 오~
0: 거기 연습생 분들께.
1: 오~
0: 그래서 그 내부 투표였거든요. 연습생들끼리.
1: 예.
0: 거기에서 이제 뽑히게 된 거죠.
1: 그랬구나.
0: 맞습니다.
1: 멋지다. 그럴 용기가 또 어디서 나왔대?
0: 잘 모르겠어요, 사실.
1: 그러니까.
0: 기특해요.
1: 정말.
0: 16년도의 유정이 기특합니다.
1: 와,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0: 네.
1: 우리 유정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0: 네.
1: 연습생 시절에도 좀 힘들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0: 네.
1: 가수로 데뷔한 후에도 있었을 텐데 그럴 네. 때마다 힘이 들 때 위로가 돼준 곡이라고 해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곡일까요?
0: 일단은 옐로 위크의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라는 곡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크래커의 그런 날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1: 예.
0: 두 곡 다 가사가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곡이고 인간미 넘치는 뭔가 인간으로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곡이어서
1: 예.
0: 아직까지도 사실 꽤나 자주 혹은 종종 찾아 듣고
1: 들어요?
0: 있습니다.
1: 들어요? 지금도?
0: 네. 네.
1: 와 그렇구나.
0: 맞습니다.
1: 우리 유정님의 추천곡 두 곡 들을 동안요. 유정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문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님에게 위로가 된 어렸을 때부터 파란만장한 시절을 다 겪으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었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옐로 위크의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달 좋은 밤에 호연이 함께 부른 크래커의 노래 그런 날 듣고 오겠습니다.

0: 옐로 위크의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그리고 크래커의 그런 날, 달 좋은 밤에 호영과 함께 한 노래죠. 두곡 모두 저의 취향인데, 이런 두 곡의 취향을, 옐로 위크 노래는 저 처음 들어서 곧바로 저의 즐겨찾기 노래에다가 저장을 방금 했고요.
1: 너무 뿌듯합니다.
0: 너무 좋은데요, 정말.
1: 너무 좋죠.
0: 그쵸.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런 노래도 되게 좀 되게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유정님의 노래, 이런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1: 네.
0: 싶다라는 생각도. 이런 노래
1: 네.
0: 또 발표하면 경청에 또 찾아주실
1: 네,
0: 거잖아요.
1: 물론이죠.
0: 진짜 그럴 거죠. 지금
1: 물론이죠.
0: 눈빛이 진심을 담았어요.
1: 맞아요. 언제든. 저는
0: 언제든,
1: 방금 그 이제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가 흘러나올 때
0: 예.
1: 문득 이 스튜디오를 보는데 여기 정말 좋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가긴 했거든요.
0: 그리고 여기가 대한민국 라디오 부스 중에 제일 좋아요.
1: 네, 정말
0: 그죠?
1: 쾌적하고
0: 맞아,
1: 예쁘고
0: 맞아.
1: 몽글몽글한 게 있어요.
0: 그쵸.
1: 그래서 그 감성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감성이라 경청이 절 찾아주신다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0: 완전 F네.
1: 네.
0: 그때만, 야, 우리 놀러 갈까? 했을 때 연습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때만 잠시 T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
1: 네,
0: F네요.
1: 맞습니다.
0: 지금 병원 가야 되잖아요. 눈물 때문에. 그 정도로
1: 네,
0: F인데.
1: 맞아요.
0: 그쵸. 그럼 막비 오면 눈물 나고 그래요?
1: 가끔. 자주는 아니고 그것은 가끔? 가끔 좀새 많아지고, 아까도 살짝 울 뻔했어요. 노래 듣다가, 눈 감고 노래 듣다가, 막 좀,
0: 진짜?
1: 어머, 지금 안 돼.
0: 비 맞고 있는 꽃이랑 대화해 본적 있어요?
1: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정말
0: 아직
1: 병원 가야 되는
0: 거
1: 거 아니에요?
0: 안 갔구나.
1: 그게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0: 어우, 저 그래요.
1: 죄송해요.
0: 추워? 막 이러는데.
1: 같이 갈까
0: 이게
1: 봐요,
0: 이제
1: 병원을.
0: 나이가 들면
1: 네.
0: 눈물도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1: 진짜요? 곧
0: 병원
1: 따라가겠습니다.
0: 좋은 병원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제가 잘
0: 병원 자주
1: 조사하겠습니다.
0: 다녀야 돼.
1: 맞아요. 친해져야 돼요, 병원은.
0: 그쵸? 병원.
1: 건강검진 하고.
0: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그럴 나이가 아닌데.
1: 저한 4년 전에
0: 회사에서 강제로?
1: 이제 활동 전에 감사위도 검사 한번 받자
0: 저거 아니에요?
1: 해주셔서.
0: 새로 계약할 때 얘가 어느 정도를
1: 아이,
0: 해야지 건강검진하고
1: 다행히도
0: 계약하는 거야.
1: 계약 재계약하기 한참 전이었어가지고,
0: 진짜?
1: 그런 건,
0: 아니 너무 애긴데 왜 그래요?
1: 제가 어릴
0: 네.
1: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
0: 관절이.
1: 몸에 안 좋은 다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어디가 분명 고장나도 무조건
0: 진짜?
1: 고장났다.
0: 정말?
1: 네, 확신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0: 건강검진 받았더니
1: 네,
0: 다행이네요, 정말.
1: 다행이죠.
0: 눈물은 그때 체크 안 했어요?
1: 그때는
0: 안과에
1: 아쉽게도
0: 가보지.
1: 그니까요, 그걸 빼먹었어요.
0: 그걸 또
1: 이번에는
0: 빼먹고.
1: 안과까지 딱 넣어서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0: 피자 호빵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너무 좋다고 추천해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러네요. 최근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 제가 잘안 봐요, 사실.
0: 아,
1: 영화,
0: 그러시구나.
1: 드라마를 잘안 봐서.
0: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네, 저는 일단 저를 들여다보는 걸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영화, 드라마를 잘안 보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희한하다.
0: 근데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
1: 네.
0: 요즘 영화 드라마 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어떤 거 보세요? 그러면 저를 들여다봐요. 이런 느낌. 와, 되게 독특하시다, 진짜. 되게
1: 그러네. 희한하다.
0: 매력이. 와, 길게 대화해 본건 오늘
1: 네,
0: 처음이잖아요.
1: 그쵸. 맞죠.
0: 엄청난 매력.
1: 감사합니다. 저 너무
0: 그렇구나.
1: 재밌어요, 지금.
0: 재밌으세요?
1: 네.
0: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완전 신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영화 백수와 파트라는 영화에 작년에 출연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연기를 따로 배우셨나요?
1: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원래는 배우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였어요.
0: 예.
1: 근데 이제 연습생 할 때부터 이제 음악도 함께 진행하시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연기가 연습생 트레이닝에 있었어요. 그 중에.
0: 아, 접할 기회가 있었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연기를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제 배우고.
0: 아,
1: 네,
0: 했었구나.
1: 근데 사실
0: 조기 교육이 됐네.
1: 연기라는 게 뭔지 알고 한건 아니고 그냥 약간 외워서 연기하는 척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쵸,
1: 뭐
0: 그쵸.
1: 연기는 답이 없다고 사실 선배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0: 그러니까.
1: 네, 어떤 방법이든 다 그게 시작점이긴 한데 잘
0: 오.
1: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접했다가
0: 예.
1: 뭔가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건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재밌어요?
1: 네.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맞습니다.
0: 하루 종일 대기하죠. 그거 찍을 때. 거의.
1: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그리고 어떤 역인지에 따라 또 다르고.
0: 좀 다르고.
1: 네.
0: 밥차 맛있잖아요. 제육. 아유, 너무 좋아요. 제육 너무 맛있잖아요. 카레나 이런 거 나오면.
1: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요.
0: 나 제육이랑 카레가 제일 좋아. 이 세상 모든 음식이 카레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1: 선생님 카레 맛보고 싶어요.
0: 헤엄치고 싶어요, 저.
1: 아, 헤엄까지?
0: 막 헤엄치다 보면 감자도 만나고, 막 이렇게 양파도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1: N이시다, 확실히. MBTI, 확실히. 저
0: 압도적인 N이에요. S가 없어요. 아니에요, 100. 진짜 9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N이 높다라는 느낌보다 S가 없다? 결핍되어 있어요.
1: 결핍까지.
0: 네, S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나머지 ENFJ에서 네. E도 그렇고 FJ도 그렇고 그다음 뭐지? ENFJ. F도 그렇고 거의 50 거의 금방이고 M만 압도적으로 N이에요. 우와.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0: 진짜 지금 그 생각했어요.
1: 헤엄치고 싶다.
0: 헤엄치고 막 후추도 뿌려놓으면 더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뮤지컬도 너무 뮤지컬은 저도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갔었었는데 네. 너무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1: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0: 근데 스스로를 보면서도 신기해요?
1: 네. 그 제가 사실 아직 두 작품밖에 안 해서
0: 예.
1: 뭔가 경험이 많진 않지만
0: 예.
1: 제가 그래도 해본 결과 됩니다. 이게 할 때마다
0: 신기하다.
1: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면 장면 장면을 따로 예. 따로 연습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0: 그러면서 이어져요?
1: 그거를 붙이는 작업을 또 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장면 장면을 따로 따로 다 연습을 해놓고.
1: 네네네. 아. 이게 한 번에 풀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장면 만들 거예요. 오늘 드라마 진도 나갈 거예요. 연습할 거예요. 안무 할 거예요. 오늘 음악 연습할 거예요. 이거를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몇 신씩 붙인 다음에 막판에는 이제 쭉 풀로 계속 런스를 돌리고
0: 한참 연습해야지 무대에 오를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실수하면 또 안 되니까.
1: 맞아요. 한 두 달 정도의 보통 정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이거 한 번 또 연습해놓으면 같은 뮤지컬 또 여러 번 공연할 때 다음번에 또 쓸 수 있잖아요.
1: 네, 뭐 근데 뭐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다음에 뭐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챙겨서 하면 처음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요?
0: 너무 좋다. 얘기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1: 그러니까요.
0: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유정이가 컴백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곡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곡 너무 좋아요, 비장의 무기.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무도 좋고 모든 게 유정이랑 잘 어울린다고 울 콩아리들, 콩아리 원들 다. 콩아리는 뭐예요?
1: 아, 콩아리는 별명이에요? 이제 제가 SNS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팬분들하고 좀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안 쓰고 최콩알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제가 콩알만하다고 팬분들이 맨날
0: 콩알이에요. 그래서
1: 네, 그래서 콩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다 잘하고 다 잘 어울린다고 2주 활동 너무 수고 많았다고 6486님이 또 고맙게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그렇다면 지금까지 음악도 했죠, 작사 작곡도 했죠, 뮤지컬도 했죠, 이제 연기도 했죠, 댄스도 했죠. 다 했어요.
1: 네.
0: 상도 받아봤죠. 다 했어요, 진짜. 그쵸? 앞으로 또 관심 있는 분야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 또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아예 정말 곡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저 주시면 돼요, 저.
1: 선생님 것도. 귀여운 노래 하면 재밌겠다. 이제 강의하시기 전에 이제
0: 카레로 된 거 하나만 있어. 카레.
1: 카레송.
0: 카레송.
1: 좋다 좋다.
0: 그렇죠.
1: 선생님 카레로.
0: 카레송. 거의 후추도.

0: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좀 후렴 부분에 후추 들어가는 거. 칙칙칙칙 뭐 이런
1: 좋아요.
0: 느낌.
1: 처음에 네. 이제 참기름부터. 네.
0: 참기름부터 볶아야 되거든.
1: 볶고 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한번 해주세요. 진짜.
1: 좋아요, 좋아요.
0: 너무 좋은데요. 진짜.
1: 제가 잘 성장해서 꼭 선생님께 준비가 됐습니다. 카레 끓여놨습니다. 이렇게.
0: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그 아이돌 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속하는
1: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0: 최유정님과 정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눠봤어요.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1: 저도요.
0: 진짜 아까 그 진심이 담긴 눈빛을 봤으니까 다음 곡도 나오면 그때 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아유,
1: 꼭 오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님들한테 네. 또 인사 한 번만 해주실까요?
1: 네. 오늘 이렇게 경청에서 정말 오랜만에 또 새로운 좋은 소식과 함께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전히 몽글몽글한 경청과 함께해서 네. 제가 최근 이제 막 음악방송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허전함을 더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정말 감사하고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네.
0: 딱 부러지는 최유정님 다음에 꼭 뵐 수 있길 네. 바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예,
1: 여러분.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최유정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유정님 이번 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Still Cute 그리고 지난 앨범에서 아울 듣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38 하나님 아들내미가 계란말이 먹고 싶대서 계란 4알 넣고 밥 쫑쫑 썰어서 참기름 넣고 말고 있습니다. 잘 한번 말아볼게요. 생선님 최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이 사연 보니까 아 계란말이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란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계란 프라이도 행복하고 계란말이 계란찜 다 좋잖아요. 그쵸? 삶은 계란도 너무 좋고 계란 네 알에 파송송에 참기름까지 넣었다니까 와 저 예전에 하숙집 프로그램에서 딱 한 번 말아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좀 리듬감도 필요하고 이렇게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게 잘 이어붙이면서 이게 많은 거 다음번에 좀 연습해서 저도 맛있는 계란말이 한번 말아보고 싶습니다. 5904님 아르바이트 쉬는 시간에 듣다가 사연 보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해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려나 이 시간이면 편의점에 계시려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쉬는 시간 길지 않을 텐데 그 시간 경청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규님 상반기 결산으로 야근 중이지만 경청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선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하느라, 요리하느라, 야근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다들 많으십니다. 영규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주세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텔라 장이 부르는 레시피, 정승환이 부르는 마치 오늘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 경청 7월 14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7월 시작됐다고, 하반기 시작됐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7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보나님이 토독토독 빗소리, 도란도란 라디오 이야기, 감미로운 노래까지 경청이 다정한 자장가 같네요. 평안하고 기분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김서연님은 라디오가 잔잔하니 자면서 듣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서연님 오늘 처음 오셨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잔잔하게 해드릴 테니까 꼭 주무실 때 수면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은님은 카레 좋아하는 생선님 카레 레시피 한번 읊어달라고. 카레요? 요즘 제가 버전 2.0 만들었거든요. 정승제표 카레. 제가 발표를 말씀드리자면 당육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 마트에 가면 다리살만 따로 이렇게 살

말고 다리 뼈까지 같이 있는 거 그거를 푹 삶습니다. 푹 삶으면 이렇게 막 거품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편으로는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삼겹살을 볶습니다. 삼겹살 구운 다음에 삼겹살 먹는 것처럼 잘게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깍두기

노란 물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청양고추 7개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살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스위트콘 국물은 버리고 그 알갱이만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팍 끓인 다음에 불 살짝 끄고 그 위에 넣고 거기에다가 순우추 쫙 뿌린 다음에 탁 먹으면 밥 없어도 진짜 맛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경청 마무리하기 전에 이틀 뒤에 함께할 목요일 코너 살짝 예고해드립니다.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혜정 승재 크로스 원 플러스 원 밀착 상담, 여러분 고민 상담, 학업에 대한 상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원하시는 분은 경청 인별그램 들어가셔서요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선정했어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코 안녕히 주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0: 은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호주 태즈메니아는 지금 그리움으로 살살 앓는 중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귀여움으로 주민들을 구원한 친구 닐이 떠났기 때문이라네요. 닐, 그는 몸무게 1톤에 달하는 5살짜리 남방 코끼리 물범이랍니다. 닐은 해마다 두 차례 무태에 올라와 쉬거나 털갈이하며 지내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닐이 무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웃음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그 큰 몸으로 도로를 떡하니 막고 드르렁드르렁 낮잠을 자고요. 교통표지판에 몸을 문대며 벅벅 긁기도 하고 교통콘을 갖고 놀거나 울타리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민폐가 될 만한 상황에서도 태즈마니아 주민들은 오냐오냐 귀여워하며 어린 물범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태평하게 푹 쉰 닐은 자신이 월드스타가 된 건 알지 못한 채 먹이를 찾아 남극해로 떠났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요, 호주 아티스트 티나 레나의 알레블리오 더 높이 나아가 였습니다. 5살 이 코끼리 물범 나이는 사람으로 치면은 10대 청소년 티네이저 나이라고 하네요. 혈기 왕성하고 한창 에너지 넘칠 그런 나이에 남부 타스마니아 타운을 찾은 닐,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귀 본능으로 매년 두 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털갈이 하면서 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남극해로 나아가서는 6개월간 먹이 활동 하는데 그 궤적이 총 5,000km 정도라네요. 대단하죠. 원래 남부 타스마니아 호주의 이 지역에는 이 코끼리 물범 군집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18세기에 그 대량 포획을 해가지고 이 군집이 사라졌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국에서도 추정컨대 닐이 어쩌면 그 이후로 이 군집이 사라진 이후에 이곳에서 태어난 최초의 물범, 코끼리 물범일 수 있다. 이러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보게 되면은 혹시 목격을 하면은 꼭 당국에 알리고 최소한 10에서 20m의 거리를 꼭 유지하면서 물범이 닐이 바다로 향하는 그런 방향 특히나 그런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0: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국이 굉장히 재밌네요. 이 구경꾼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이게 서로 위험하잖아요.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니일한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계속 조심 안 하고 몰려드시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면서 겁을 줬다네요. 김정환님께서 우리나라는 푸바오 열풍이었는데 쟤도 엄청 귀엽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호주 동네는 권투하는 근육질 캥거루, 거실에 또 똬이 틀고 있는 왕독뱀, 이런 것도 모자라서 물범까지 상륙하는군요. 아, 그래도 물범은 귀엽네요. 그래서 환영하는 걸까요? 라고 3922님 문자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네요, 사실. 그리고 유유자적,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그런 시도는 일단 올라온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 한 분이 그 지뢰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찍히기도 했네요. 물범을 괴롭히면 당연히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반려견은 20m, 사람은 10m 적어도 거리를 두라, 뭐 이렇게 당국에서 당부를 하고 있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발표된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갸브리 폰테 그리고 조바노티가 함께 부르는 DNA,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1: Un vento vagabondo mi ha portato fino a qui, sul davanzale di una nuova vita, attratto dal colore dei tuoi fiori messi lì.

2026년 이탈리안 팝 신곡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 여름 펑크 들으셨고요. 먼저 곡은 가브리 폰테와 조바노티의 DNA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7월 14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그녀는 동시대에 파워발라드 가수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놀랄 만큼 폭넓은 팝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 보니 타일러를 추모하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바친 헌사입니다. 파워 발라드, 이것은 본래 1970년대 초반 하드록에서 파생되어 1980년대 헤비메탈의 전성기를 함께 누린 주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드록과 헤비메탈이 그랬듯 파워 발라드 역시 철저히 남자의 음악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등장한 보니 타일러의 허스키하고 폭발적인 창법은 록의

역에 여자의 자리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자리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여자 역시 로그마학의 중심에서 메가스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 타일러의 시그니처 보컬이 타고난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1976년 지금 배경에 흐르는 곡이죠. Lost in France로 데뷔 1년 만에 영국 싱글 차트 9위를 거두며 첫 성공을 만끽하던 보니 타일러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후두에 결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몇 달이 더 걸렸고 이후에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죠. 시종일관 꺼끌꺼끌하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는 성대의 영구적 변형이라는 의학적 사고의 잔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니 타일러는 이 우연한 사고를 창조적 돌파구로 바꿉니다. 컨트리 팝 스타일의 첫 번째 싱글의 후속곡으로 록 발라드를 발표한 겁니다.

1972년에 발표한 보니 타일러의 두 번째 싱글 It's a Heartache는 시련의 상처를 이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컨트리 팝 가수는 영국 차트 4위를 넘어서 미국 빌보드 3위로 진군하며 삽시간에 월드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보니 타일러는 CBS 레코드로 이적하며 또 한 번의 운명과 마주합니다. 오페라 록의 거장 짐 스타인만과 만난 거죠.

짐 스타인먼은 보니 타일러를 파워팝 발라드의 여왕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록스타 미틀로프의 오랜 파트너였던 짐 스타인먼. 그는 보니 타일러의 이전 음반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좋아했다는데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만한 곡을 만들어 들려주었을 때 보니 타일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곡이 지금 흘러나오는 보니 타일러의 오페라 발라드 Total Eclipse of the Heart였죠. 이 곡으로 보니 타일러는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했고 여성 록 아이콘으로서 우뚝 섭니다. 주류 팝 시장에서 컨트리 팝, 파워 발라드, 스타디움 록, 독일 유로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파워 발라드 가수 보니 타일러였습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허스키 음색으로 1980년대 팝 음악을 개척한 팝록 씬을 또 휘어잡은 이 타일러 선생께서 7월 8일 향년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네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의 대표곡 두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뭐 누가 들어도 컨트리 팝이구나 라는 뉘앙스의 연주였죠. 1978년 음반에서 It's a Heartache.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1위, 그리고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는 빌보드 3위, 영국 4위 이렇게 아주 높은 성적을 달성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보니 타일러에게 별명을 지어줬다는데요. 여자 로드 스튜어트다. 예, 뭐 본인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음색, 망가진 듯한 그런 음색에서 아까 언급된 짐 스타인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영웅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겨우 노래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열창하는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 저도 떠오르는 가수가 한분 계시네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위일청 씨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인권 씨의 초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악기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장난 듯한 사운드를 그 음색을 쫓는 그런 시도들을 스튜디오에서 하죠. 뭐 이건 좀 벗어난 비유겠지만 루이치 사카모토가 후쿠시마 쓰나미 피해 현장에서 건져낸 피아노를 뭐 상징적인 뭐 추모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그 음색으로 또 음악을 녹음하는 그런 시도들. 뭐 사람의 목소리도 예, 한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 로드 스튜어트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히트곡이 나오고 후속곡이 없으면 원 히트 원더가 아닌가?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죠. 이렇다 할 히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두 번째 곡, 1983년 앨범 수록곡 Total Eclipse of the Heart를 발표합니다. 영국 차트 1위를 달성했고요. 짐 스타인만이 워낙 좀 독특한 작품 세계잖아요. 미틀로프와의 찰떡궁합으로 뭐 발표한 음악들이 좀 음산하고 고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Total Eclipse of the Heart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랫말도 이 뱀파이어적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벽한 세팅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음색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컨트리 팝에서 이제 완전히 또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웨일스 출신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그 웨일스 출신의 대형 가수들이 좀 많네요. 영국의 셔리 베시, 톰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성량의 또 성악가 버금가는 그런 노래 실력에, 그래서 그 출신이기도 한 보니 타일러 역시 노래 잘하는 가수로 초기에는 그렇게 인정받았고, 음색도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데요. 그 데뷔할 당시에는 디스코 글램 뭐 이게 이제 저물어가는 무렵에 그 잔향이 있었고, 또 펑크 붐이었죠. 그런 와중에 컨트리 발라드 가수로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예, 이렇게 확장해서 미국에서의 성공이 좀 시들해질 무렵 다시 이제 유럽 활동을 꾸준히 또 이어나가면서 롱런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 타일러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죠. 75세. 어제 또 부고를 하나 들었는데, 오늘 인트로 소식, 코끼리 물범 닐, 이름이 닐이잖아요. 뉴질랜드 출신의 그 명배우 샘 닐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보니 타일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 러브스 뮤직님께서 이렇게 또글 올려주셨네요. 참하네요. 잘 들으셨다니 좋네요. 노래를 들으니까 연주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대 손상이 아주 심각한데, 열정과 사랑으로 이 고통을 이겨낸 타일러, 보니 타일러, 너무 멋집니다. 그래요? 저는 들으면서 그 정도로 막, 예. 위일청 씨 혹시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유영진님? 그분도 약간 좀 많이, 예. 아무튼 오늘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가 부르는 라메르, 바다, 샤르트렌의 리메이크입니다. 2년 전에 발표한 싱글이네요. 그리고 메세데 소사의 알폰시나 이 엘 말, 알폰시나와 바다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인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부르가 부르는 어머네 모아, 날 데려가다오 입니다. 1967년 Entre deux rêves 앨범 수록곡. 직접 작사를 했으며 그의 오랜 음악 파트너인 조르즈 가르바렌츠의 작곡입니다. 영어 버전인 Take Me Along도 미국에서 발표됐고요.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화자는 칙칙한 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쪽 하늘 끝에 있을 열대의 땅을 꿈꿉니다.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낭독하겠습니다. Dans les bars à la tombée. 부두를 향해 간다. 무거운 짐과 끝나지 않는 노역에 내 등이 휘는 곳. 배들이 도착한다. 산더미 같이 과일을 싣고 기웃뚱거리는 배들은 세상의 끝에서 예까지 왔다. 파란 하늘을 닮아 가물거리는 방랑의 꿈. 신기루. 미지의 땅이 풍기는 후추향, 벌거벗은 채 살아도 될 만큼 영원한 여름이 이어지는 바닷가의 이야기를 함께 싣고 온다. 한평생 북녘의 잿빛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는 항로를 바꿔 이 칙칙한 배경색을 씻어내고 싶다. 해질 무렵이면 선술집에서 선원들과 어울려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여자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현실은 사라지고 생각만으로 그 자리를 떠나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여름 바닷가로 간다. 그곳에서 정염에 찬 사랑이 두 팔을 뻗은 채 날 향해 미친 듯 달려오는 것을 본다. 나도 두 팔을 뻗어 나의 꿈에 와락 매달린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뱃사람들이 배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부두에 혼자 서서

아침이 올 때까지 꿈을 꾸고 또 꾼다. 어느 맑은 날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화물선에 탈 수만 있다면 화물창으로 석탄을 퍼넣는 일도 선뜻 할 텐데. 어린 시절의 꿈을 따라서 머나먼 섬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오직 사람답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른한 여자들이 꽃으로 엮은 목걸이로 마음을 홀리고 빼앗는다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과거 따윈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텐데. 짐 하나 없이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목청껏 노래 부르며 그곳으로 갈 텐데. 날 세상 끝으로 데려가다오. 날 경의의 땅으로 데려가다오. 태양 아래에 있다면 이 비참한 신세도 견디기 쉬울 것 같구나.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부르의 67년 발표곡 어머네 모아 날 데려가 다오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는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와 함께합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레게 아티스트 알파 블론디 그리고 그의 앙상블 더 솔라 시스템의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 마르코스 발리 그리고 셀수 폰세카의 2009년 음반에서요. 트레이스 다 달지 오후 3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조이선 씨가 방금 그 새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샤를 아즈나브루가 부른 어메네 모아 나를 데려가다오라는 곡에서 그린 그 화자에게 답하는 형식의 신청곡이네요. 얼랜드 오이어의 라 프리마 에스타테 그 뮤비 속으로 데려다 주고 싶다라고 쓰셨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출신의 얼랜드 오이어의 2013년 유유자적 이탈리아 그 시칠리 섬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행복에 겨워 쓴 노래라죠. 라 프리마 에스타테 첫 번째 여름.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이어갑니다.

0: 그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대립을 말과 그대, 미친 드립을 임희은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은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헝가리 뮤직 페스티벌에서 고생하신 이야기는 지난주에 김광현 편집장에게 살짝 듣긴 들었습니다만
1: 네.
0: 좀 뭐 우여곡절 많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1: 아, 이게 폭염이 예, 그 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닥쳤던 폭염 전선이 그대로 동쪽으로 저희를 따라 이동하는 바람에 한 3일을 직격탄을 맞아서 헝가리에서 42도에 가까운 폭염을 맞았고
0: 예, 어휴. 그 네. 체감은 그러면 한 42도 이상일 텐데, 그렇죠?
1: 한 45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0: 예, 고생하셨네요.
1: 그리고 이제 뭐 실내에도 에어컨 설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잘 안 돼 있어서 네. 사실 제일 고생한 분은 김광현 편집장님이에요.
0: 더위를 많이 타시는.
1: 진짜 한 이틀 정도를 네. 거의 외출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끼리 그냥 나갔다 오고 이랬어요.
0: 그분이 그 지난 시간 출연하실 때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셨는지 반바지를 입고 출연하셨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카메라에는 안 잡혔는데 네. 반바지를 처음으로 그렇게 입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1: 그 정도로.
0: 예, 늘 이렇게 갇혀 입고 좀 이렇게
1: 네.
0: 이, 캐주얼하게 다니시는 분이지만
1: 그냥 한 네.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낯빛도 안 좋으시고 우울해 보이시고 말 수도 없으시고 계속 숙소에만 틀어박혀 계셔가지고
0: 네.
1: 진심으로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뭔가 병환이 있으신 거 아닌가.
0: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나요?
1: 이제 한 3일차, 4일차쯤 이제 비 한번 내리고 시원해지니까 갑자기 그 해맑은 웃음을 되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0: 제가 그 헝가리에 뭐 그 유명한 음식이라도 뭐 드셨나요? 하여튼 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헝가리 콜라로.
1: 아니 같이 맛있는 거 먹어놓고 왜 굴라시도 먹고.
0: 굴라시.
1: 예,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예.
0: 음식보다 그 커피 엄청난 커피 덕후라고 또 우리 임희은 기자가
1: 네.
0: 출장 가시면 이 해외에서 유명한 카페부터 검색하신다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헝가리에는 어땠나요?
1: 아 사실 뭐 오래 있지 못해서 아주 예. 뭐 최고의 장소는 이제 발견 못한 것 같은데 예. 몇 군데 가봤는데 그 엠모 카페 부다페스트 시내에
0: 예.
1: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약간 그 우리식으로 지금 파란병 카페 같은 체인점이긴 한데
0: 파란병, 예.
1: 예, 약간 좀 고급스러운 예. 뭐 그런 데였었는데 괜찮았어요. 커피
0: 괜찮았어요?
1: 커피 그
0: 엠모 헝가리에 있는 엠모 카페도 프랜차이즈고 뭐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건가요?
1: 아닙니다. 그 자체 토종? 브랜드고요. 부다페스트에만 한 몇 군데 지점 있는 것 같은데 오, 굉장히 분위기도 좀 힙하고 커피 맛도 좋고 필터 커피도 괜찮았었고 네 좋았습니다.
0: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으로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1: 물가가 원래는 네. 거기가 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었는데 서유럽에 비하면
0: 네.
1: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한 5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뭐 식음료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커피값이라든지
1: 예.
0: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1: 그렇군요. 환율에 뭐그 차이나 그런 이점은 전혀 없었겠네요.
0: 그렇죠. 거기 헝가리는 또 자체 그 통화를 쓰는데 포린트라는 통화를 쓰는데 뭐 거의 예 그냥 서울 밥값 내고 서울 뭐 음료값 내고 그냥 먹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후 일정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셨죠?
0: 맞습니다. 비엔나 바로 넘어가서 기차 타고 넘어가서요. 그 도나우 인젤페스트라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그 관련 설명 드릴 텐데 그 도나우 강에 그 중도라고 하죠. 강 한가운데 이제 섬, 우리로 치면 뭐 선유도나 뭐 이런 데 같은 데인데 도나우 섬입니다. 도나우 인젤인데 그 섬이 선유도를 쭉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 길이가 한 20km 됩니다.
1: 근데 폭이 좁다? 뭐 이런
0: 폭은
1: 건가요?
0: 좁고 엄청 길어서
1: 길이가
0: 약간
1: 20km
0: 뱀처럼
1: 넘어요? 와, 상당한데요?
0: 거기에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1: 음악 페스티벌이었겠죠?
0: 네,
1: 당연히.
0: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선곡을 하셨네요.
0: 맞아요.
1: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주실 텐데.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또 커피가 유명하지 않나요?
0: 비엔나 커피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팔죠.
1: 그거는 많이
0: 비엔나 커피.
1: 드셔서 뭐 굳이 뭐 드시지
0: 그래도 또
1: 않으셨나요?
0: 뭐 현지에서 비엔나에서 비엔나 커피 먹는데 이거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1: 그런가요?
0: 네, 몇잔 먹어봤죠.
1: 뭐 괜찮았어요?
0: 뭐 느낌인지 몰라도.
1: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뭐 그런
0: 아, 시내 뭐 시키지 않아도 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1: 그래야 되나요?
0: 약간, 근데 맛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인슈페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광현 편집장 그리고 이어서 이미윤 음악 저널리스트까지 무사 귀환을 하셨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네요.
0: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오늘 선곡 테마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섬 축제 가는 꿈이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섬 축제 가는 꿈.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도나우 섬 페스티벌 여기도 제가 갔다 왔고 여러 가지로 뭔가 섬과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접하고 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번에. 그래서 갔다 오니 또 너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뭐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또뭐꼭 음악 축제 아니라도 뭐 섬에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섬 축제 가는 꿈을 음악으로 꿔보자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한국은 이 남이섬에 또
0: 아, 그렇죠.
1: 뮤직
0: 그렇죠.
1: 페스티벌이 또 있나요?
0: 남이섬에서
1: 자라섬도
0: 여러
1: 있고.
0: 개 있죠. 그렇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너무 유명하고
1: 말씀하신
0: 남이섬도
1: 선유도에서도 또그 공연장이 있어서 또
0: 그렇죠.
1: 공연을
0: 그리고
1: 많이 하죠, 거기서 또.
0: 그렇죠. 그 한강대교 있는
1: 그쪽이죠.
0: 네. 저기 선유도는 양화대교고
1: 선유도가 또 제가
0: 그
1: 착각했네요. 이
0: 한강
1: 섬 이름이
0: 노들섬.
1: 노들섬.
0: 노들섬에서 이제 공연장 시설도 있고 거기서도 많이
1: 맞습니다.
0: 하죠.
1: 노들섬. 근데 이건 급이 21km 길이에 폭은 어느 정도인지 뭐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열린 도나우 인셀 페스티벌 이야기를 또 해주시겠는데.
0: 네, 맞습니다.
1: 첫 곡부터
0: 이게
1: 그럼 소개해 주시죠.
0: 이 도나우 인셀 페스트가 아까 섬 길이가 20km라고 말씀드렸는데 20km의 섬이 이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노들섬을 쭉 엿가락처럼 한 3, 40배 정도 늘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여기서 한 합정역까지 한 15에서 그 정도
0: 아, 그런가요?
1: 걸리는데
0: 와, 그럼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게?
1: 21km라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0: 저도
1: 거기서
0: 그래서
1: 한 구획을 정해놓고 페스티벌을 하는 거겠지만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그 전체.
1: 그 전체를 다 이용하나요?
0: 네, 폭이 좁아서
1: 그러면
0: 그폭 안에는 무대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대가 일렬 종대로 14개가 배치가 됩니다.
1: 14개.
0: 예, 그래서 1번 무대부터 14번, 1번 무대에서 공연을 보고 만약에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 14번 무대에 있다.
1: 셔틀을 타고
0: 20km 가야 돼요.
1: 다니나요? 셔틀을 걸어가야 돼요?
0: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택시를 어떻게 타야 되는데 택시가 그섬 안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섬 밖으로 다리 위로 올라가서 나가서 택시를 잡고
1: 잡고 다시 들어가는.
0: 네, 저도 사실 처음에 6번 무대를 가야 되는데 처음 도착한 게뭐 10번 무대 정도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1: 10번 무대로
0: 이동했습니다.
1: 다시.
0: 6번 무대로. 네.
1: 약간 공항 출구 찾는 느낌인데,
0: 거의 그런
1: 약간.
0: 느낌이죠.
1: 그렇군요.
0: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이고요. 여기 이제 한국 팀들이 나갔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그리고 밴드 지소쿠리 클럽, 그리고 힙노시스 테라피 이런 팀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사전 보도 자료를 보내 주길래 봤더니 이게 뭐 세계 뭐 유럽 최대의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 길이는 최대인 것

0: 같은데.
1: 무대 14개의 무대.
2: 네, 아무리 널리 알리는 크고. 뭐 홍보도 좋지만 예. 아니 우리가 아는 큰 페스티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글래스턴베리도 있고 뭐 헬페스트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깔려 죽는 줄 알, 뭐 시쳇말로.
1: 와, 그 정도군요.
2: 네, 중부 유럽의 음악 예.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인 느낌이었었고 네. 이게 실제로 기네스북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 세계 최대의 페스티벌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1: 도나우인셀 페스티벌이
2: 한 해에 연인원으로 따질 때 약 330만 명.
1: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2: 동시에 그 섬에 들어와 있는 인원으로 따져도 한 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어쨌든 무료 페스티벌이라는 또 이점이 있기는 하죠.
1: 무료예요? 이게 무료 페스티벌이요?
2: 네.
1: 아,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겠네요.
2: 그렇죠. 인근 뭐 슬로베니아, 뭐 슬로바키아 이런 데서도 막 오고요. 네.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페스티벌입니다.
1: 그 6번 무대에선 누굴 지켜보셨나요 오늘?
2: 이번에? 아무래도 한국 팀을 네.
1: 지소쿠리 클럽 뭐
2: 지소쿠리 클럽 윤마치 네. 네. 그리고 힙노시스 테라피.
1: 예, 네.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보신
2: 다른 무대 제가 한번 1번 무대까지 걸어가봤어요. 예. 네. 근데 정말 걸어가다가 너무 지쳐서 간신히 닿았는데 1번 무대가 제일 큰 무대거든요.
1: 네.
2: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한 그 1번 무대에만 12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객석에
1: 네.
2: 그러니까 스탠딩이죠.
1: 예.
2: 정말 너무 커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큰 배에 뱀 머리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큰 광장이 펼쳐지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음악이 이 도나우 인셀 페스트 역사상 가장 네. 전설적인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1: 예.
2: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헤드라이너급의 세계적인 뮤지션이 많이 서진 않아요. 이번에도 사실 라인업을 봤을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 없었는데
1: 네네.
2: 다만 독일어권에서 스타들은 오죠.
1: 아, 뭐 독일에서 이웃나라 독일에서 오고
2: 독일에서도
1: 벨기에에서도 올 수도 있고
2: 뭐 올 수도 있고
1: 예, 스위스
2: 뭐 헝가리에서도 올 수 예. 있고 뭐 슬로베니아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이 도나우 인셀 페스트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무대로 꼽히는 무대가 있고 그 실황 음반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팔코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1: 네.
2: 아,
1: 빌보드에도 또 올랐었잖아요.
2: 1986년에 락미아마데우스라는 곡으로 독일어 노래로는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1: 맞습니다.
2: 그리고 이 기록이 아직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차지한 역사상 유일한 노래를 보유한 팔코입니다.
1: 팔코.
2: 팔코가 1993년 여름에 바로 이 도나우 인셀 페스트 헤드라이너 1번 무대에 섰는데요. 당시 이제 12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고
1: 와.
2: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1: 네네.
2: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미국 슈퍼볼 역사를 얘기할 때 프린스가 폭우 속에서 자네 감전사할 수도 있네. 이거를 뿌리치고 퍼플레인을 불렀었던.
1: 맞아요. 맞아요.
2: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의 음악 역사로 이 오스트리아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도나우 인셀 페스트 1993년 팔코의 무대였어요.
1: 6월 25일 네. 있었던. 그러니까 이 도나우 인셀 페스트의 역사가 지금 거의 뭐 30년 넘어갔네요.
2: 맞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 네.
1: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기록이 있던데요. 팔코가 또 섰나요? 계속.
2: 아, 그게 이제 트리뷰트 무대가 심지어 있었어요. 2017년에
1: 아.
2: 이 도나우 인셀의 팔코 라이브가 워낙에 전설이다 보니까 네. 네. 다시 한번 도나우 인셀 페스티벌에서 후배 뮤지션들이
1: 아, 후배들이
2: 네, 네 섰고 뭐 네. 팔코는 안타깝게 이제 98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 그렇죠.
2: 네. 교통사고로 요절을 했죠.
1: 네. 일찍 네. 세상을 떠났는데 트리뷰트 무대가 21세기에서 또 이어졌군요.
2: 네.
1: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접속곡이네요, 보니까.
2: 맞습니다. 예. 이 지니라는 곡 워낙 유명한 곡이고요. 네. 커밍 홈이라는 곡이 접속이 되어 있는데 커밍 홈은 그 가제가 지니 2예요.
1: No.
2: 그래서 지니 얘기의 속편을 담고 있는 곡인데 두 곡을 이제 붙여서
1: 네.
2: 도나우 인셀에서 실황 라이브 버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은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오늘은 섬 축제 가는 꿈이란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 듣고 있는데요. 첫 곡부터 들어봤습니다. 미국 빌보드 독일어권 가수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1위 기록을 세운 팔코의 Genie and Coming Home 1993년 도나우 인셀 오스트리아 비아나 공연 실황 전해드렸습니다. 그 빌보드 1위 곡이 장르적으로도 좀 달랐고 좀
1: 네.
0: 독특한 곡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Rock Me Amadeus.
1: Rock Me Amadeus. 예.
0: 근데 이렇게 또 파워 발라드 이 곡은 성적이 어땠나요? 이 곡도?
1: 이 곡은 사실 뭐 그 미국어 그 영어권에서 성공하지는 못한 곡이고요. 그렇지만 뭐 역시나 독일어권에서는 성공을 많이 거뒀고 한편은 논란도 됐었던 곡이에요. 이 곡이 이제 좀그 스토커 범죄를 소재로 다룬 곡이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방송 금지도 되고 이랬었는데
0: 한국에서도 방송 금지 혹시 됐었는지 아세요?
1: 한국에서는 제가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0: 아, 그럼 금지는 아니었나 보네.
1: 네, 금지는 아무래도 이게 독일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어서.
0: 그래, 그렇구나.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팔코 입장에서는 아, 본인은 사실 영화는 공포 영화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음악은 공포 음악 만들면 안 되냐.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좀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굳이 커밍홈이라는 속편까지 만들어서 예, 어떤 자신의 음악을 그 증명하려고 했죠. 네.
0: 자, 오늘 섬 축제 가는 꿈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도 세계 최대 유럽 최대 공연으로 알려진 도나우 인셀 공연 섬 공연을 시작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또 섬 이야기 해주시죠.
1: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큰 섬도 있어요.
0: 네네.
1: 나폴레옹이 유배됐던 코르시카 섬도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사르데냐 섬.
0: 사르데냐가 좀 더 크더라고요.
1: 조금 더 크죠. 네, 사람으로 치면은 코르시카가 머리처럼 생겼으면은 바로 밑에 사르데냐가 이제 몸통처럼 생긴 섬인데 이 사르데냐 섬 출신의 아티스트. 저도 사실 이번에 헝가리에 가서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요. 이번에 이제 재즈 페스트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 취재를 갔는데 김광현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취재가 축소됐다고?
0: 예, 뭐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공연 페스티벌 자체가 완전 축소됐다.
1: 네,
0: 예,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었죠.
1: 맞아요. 원래는 팬 메스니, 뭐 찰스 로이드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라인업이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0: 대체된 급조된 아티스트도 막 부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1: 대체는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축소돼서 헝가리 자국 아티스트랑 한국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어차피 가기로 되어 있었던
0: 한국은 그래도 어떻게 컷이 안 되고
1: 한국 아티스트들은 아 이게 뭐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이래가지고
0: 좀 부담이 됐겠네.
1: 예, 이게 뭐 이를테면 유럽 투어를 다 하던 중에 뭐 부다페스트만 한번 건너뛰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바로 날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료 무대였던 걸 무료 무대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개막 공연으로 그래도 의리로 와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출신의 아티스트가 있었고
0: 네네.
1: 그 무대를 통해서 이분을 처음 알게 돼서 좀 빠졌습니다 제가. 엔소 파바타라고 하는
0: 네네.
1: 이탈리아 분이고요. 195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뭐 70 정도
0: 70대 나이에
1: 네, 정말 역전의 도장.
0: 네.
1: 사르데냐의 전통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즈와 이제 결합시켜서
0: 네.
1: 음악을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고 특히나 이분이 또 페스티벌 기획자예요. 이 사르데냐 섬에서 열리는 무시카 술레 보케라고 하는 해협의 음악제라는 그 재즈 페스티벌 기획자이기도 해서
0: 네네네.
1: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그 밴드 멤버들을 퀸텟으로 데리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본인이 9월에 앨범을 냈는데 아틀란티코라는 컨셉트 재즈 앨범을 낸다는 거예요.
0: 네네.
1: 잃어버린 그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0: 전설로
1: 에스노 재즈로 민속적인 재즈로 풀어낸 네네. 앨범인데 이거를 자기 인생 처음으로 ECM 레이블에서 되게 됐다는 거예요.
0: 잘 됐네요.
1: 네, 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천재가 20, 30대 ECM에서 데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나이 70에 ECM 레이블 데뷔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고
0: 그렇군요.
1: 음악도 너무 좋아서 오늘은 가져온 곡

0: 곡이 이분 1998년 앨범 Voyage en Sardaigne라고 하는 사르데냐 섬으로의 여행이라는 앨범 중에서 Bouquet et Note 밤의 목소리라는 곡이고요. 이 사르데냐 섬의 전통 음악 양식 중에 깐뚜 아 떼노레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남성 보컬 4명이 나와서 화음을 맞춰서 부른 다성 음악인데요. 여기에는 마치 몽골의 흐미 같은 오버톤 그런 보컬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보컬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 엔소 파파타가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를 또 선보이는 아주 독특한 곡이에요.
1: 그 저음 드론이 상당히
0: 네,
1: 웅장하더라고요. 예,
0: 맞아요.
1: 거칠면서 약간
0: 네.
1: 코르시카 폴리포니 다성 음악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가까운
0: 맞아요.
1: 지역인데도 약간
0: 가까운 지역인데도 좀 사르데냐의 독자적인 문화가 좀 강하고요. 아시다시피 사르데냐 어도 따로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오늘 소개하신 곡 보케 에노테 밤의 목소리 엔소 파바타 5인조 앙상블의 연주인가요? 예.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두 번째 선곡으로 듣고 오죠.

이탈리아, 예.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엔조 파바타의 1998년 음반에서요. 모기에 노테, 밤에

0: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설레 뮤직저널리스트 임희윤 씨가 섬축제 가는 꿈이란 테마로 고른 두 번째 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1: 네.
0: 약간 이런 사르디냐의 이 다성부 이 아까 그 오버톤 말씀도 하셨는데
1: 네.
0: 약간 저는 악마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약간 호러의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지 안미영님께서 영화 미드소마 말씀을 하시네요.
1: 너무 무서운 영화인데.
0: 그러니까. 그런데 아름다움도 묻어 있어서. 예.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2시간 내내 대낮에 이렇게 잔인하게 무서웠던 영화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미드소마.
1: 네, 한 번도 보통 무서움은 어둠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1: 대낮에 펼쳐진.
0: 이 엔조 파바타 노래 켜놓고 이 미드소마를 보면 더 무섭겠네요. 쓸데없는 얘기
1: 네.
0: 넘어가고요. 세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뭐 우리나라에도 섬 축제 있습니다. 뭐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남이섬에서도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에어하우스라는 일렉트로닉 페스티벌도 갔다 오고 했는데 10월에 조금 날씨 좋아지고 풀리고 가을 되면은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차 라인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0: 네.
1: 여기에서 뭐 아주 눈에 띄는 슈퍼스타나 전설은 아직까지 1차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0: 네.
1: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와 눈이 번쩍 뜨이는 아티스트가 있었으니
0: 네.
1: 그분이 바로 브루노 베르나다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0: 아,
1: 싱어송라이터입니다.
0: 이미 알고 있었던 팬이셨던
1: 저는 진짜 오래됐어요.
0: 팬인,
1: 오래됐고 심지어 작년엔가 아시아 투어 한다고 싱가포르인지 홍콩에 온다고 그 SNS에 올렸길래 저 정말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0: 싱가포르까지.
1: 비행기 타고 그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자라섬 1차 라인업에 포함이 돼서
0: 네.
1: 와 이게 횡재냐라는
0: 네.
1: 생각이 드는
0: 그렇구나.
1: 아티스트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포르투갈 분이고 리스본 고등음악원에서 재즈를 전공했어요.
0: 아, 배경이 재즈군요.
1: 네, 그런데 포르투갈 민속음악에 굉장히 심취해서 이런 영향들도 본인의 음악에 많이 녹여넣고
0: 네.
1: 있고 또 어린 시절에는 1960, 70년대 이 사이키델릭 락이랑 프로그레시브 락에 굉장히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영향들을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재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키델릭 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뭐 슬래커나 이런 느낌도 나고 아주 오묘한 음악을 정교하게 해내는 그런 아티스트고요.
0: 기타리스트이기도 한가 보네요.
1: 맞아요. 기타리스트이고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룬다고 할 정도의 멀티
0: 멀티군요.
1: 인스트루멘털리스트이고요. 2020년에는 포르투갈 최초의 그 글로벌 OTT, ENMO OTT 있죠? 네, 거기에서 포르투갈 오리지널 시리즈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2020년에. 근데 그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었던 글로리아라는 작품인데요. 포르투갈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파이물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인데 저 일부러 이것까지 저는 봤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음악이 스파이물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잘 만드셨어요?
1: 네, 아주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0: 네.
1: 네. 뭐 어떤 음악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악가예요.
0: 칭찬이 아주 넘쳐나는데?
1: 네.
0: 10월 펼쳐질 26년 자라섬 페스티벌 라인업에 포함되신 브루노 베르나다스가 발표한 이 곡은 신곡이네요.
1: 네, 올해 2월에 그 발표됐던 정규 5집입니다. Unlikely Maybe의 첫 곡인 Untitled, 그리고 오늘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부제가 Raindrops, 빗방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2: I thought that I was going to miss things like TV and telephones and everything, but surprisingly enough, I didn't.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설레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안내로 듣고 있습니다. 섬축제 가는 꿈이란 테마로 고른 세 번째 곡을 듣고 왔죠. 네. 포르투갈의 정말 특출나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 브루노 베르나다스의 최신 발매곡이었습니다. Untitled Raindrops였습니다. 뭐 5분 남짓 이게 정말 이 파노라마가 이 과잉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크로스오버 네. 하면서 막 재즈적인 요소도 들어갔다가 뭐
1: 맞아요.
0: 요즘 아까 말씀하신 뭐 슬래커 얘기도 나왔던 얘기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고
1: 그죠.
0: 네. 네. 연주곡도 하나요 이분?
1: 연주곡도 꽤 있고요. 뭐 이건 5분짜리지만 뭐 9분짜리 곡

0: 앨범들도 많고.
1: 그렇구나.
0: 예, 이번 앨범도 뭐 그렇지만은 예전 앨범들도 들어보시면은 와 이게 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아니고 한 아티스트 앨범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예.
1: 자라섬에 이번에 온다고 그러셨죠? 왜 초대를 받았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사운드 듣는 재미가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한 청취자분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날씨에 좋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레인드랍이군요라고 최정은님께서 부제 Untitled Raindrops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곡에 대해서 좋은 평을 글로 써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0: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섬 음악 축제라고 할때뭐 상징적으로 도나우 인쇄를 뭐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1970년에 아일 오브 와이트 페스티벌, 와이트 섬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영국 지도를 보면은 영국 남부에 그 마치 그 주춧돌로 하나 받쳐놓은 것 같은 그런 섬이 하나 있습니다. 해안에 붙어 있는 와이트 섬이라는 섬인데요. 여기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황을 기록을 했어요.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관객 동원을 넘어섰다라는 당시의 추정치가 나오고요.
1: 아, 그 정도였어요?
0: 60에서 70만 명이 모인 걸로 추산이 되는데
1: 와.
0: 더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뭐 일부 저기 아나키스트 분들이 이 유료 입장에 반대하면서 그
1: 문을
0: 난간을 무너뜨리고
1: 때려부셨나요?
0: 들어와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제 참여했는지가 추정이 힘들 정도의 엄청난 페스티벌이었었고요. 당시 출연진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제된 무대가 많았었는데 도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 공연 음란죄로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그냥 사람들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무대 불을 다 꺼버리고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1: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0: 그렇죠.
1: 음악 소리만 나오는
0: 그 공연도 굉장히 화제였었고 이 도어스 공연이 새벽 1시에 열렸는데 그 다음 무대가 바로 새벽 2시 더 후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유명한 실황이고요.
1: 그렇군요.
0: 이 중에서 네이키드 아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 곡은 피트 타운젠드 기타리스트가 이제 작곡한 곡인데 원래는 락 오페라죠. 타미 이후에 속편으로 라이프하우스라는 미래 SF 컨셉의 컨셉 앨범을 또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곡이었었는데 결국엔 라이프하우스 프로젝트가 야 이거 너무 난해. 사람들이 뭐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뭘 체험하고 뭐 이런다고 이런 게 말이 돼?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1: 1970년대 그것도
0: 지금은 그 세상에 왔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게 엎어지고 결국엔 Who's Next라는 또 다른 명반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그 네이키드 아이라는 곡 라이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1970년 아일 오브 화이트 페스티벌, 화이트 섬 페스티벌의 전설적인 무대 실황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희은 기자와는 인사를 해야겠네요. 8월 4일날 나오시는 일정이죠. 다음 시간은 그동안은 또 아쉽게도 못 뵙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시고요. 또 어디 갔다 오셨는지 그때 얘기해 주시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0: 감사합니다.
1: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국의 더 후의 Naked Eye 끝곡이고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Where are you from?
2: From Berlin.
1: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4: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 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혼 오 가리니 이키마스.
0: 책을 빌리러 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도서관에는 공부하러 가거나 책을 읽으러 가고요. 슈퍼마켓에는 물건을 사러 가죠.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월급날
1: 규료비, 규료비.
0: 규료라고 하면 한자로는 급료라고 쓰는데요. 우리말에 월급에 해당합니다. 뒤에 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날 일이라고 하는 한자는 희라고도 읽는데요. 그래서 규료비라고 하면 월급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 일이 비로 사용되는 거. 다른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생일
1: 단조비, 단조비.
0: 탄생일인데요. 단조비. 이때 일이 비로 발음이 되죠. 하나 더 볼게요. 기념일.
1: 기념비, 기념비.
0: 기념비. 기념일이라고 하는 한자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요 일을 비라고 발음합니다. 월급날들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규료비라고 하는 거죠. 물건 사기, 쇼핑.
1: 가이모노, 가이모노.
0: 가이모노, 물건 사기, 쇼핑이란 뜻이에요. 가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입, 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모노라고 하는 부분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모노, 물건 사기, 쇼핑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었는데요. 물건을 사다, 쇼핑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1: 가이모노 스루,
0: 가이모노 오 스르 직역하면 물건 사기를 하다, 쇼핑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언젠가
1: 이츠카, 이츠카.
0: 이츠라고 하면 언제예요. 오탄조비와 이츠 데스카 할 때 바로 그 이츠입니다. 그 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까 연결해서요. 이츠카라고 하면 언젠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빌리다
1: 가리르, 가리르.
0: 가리르, 빌리다란 의미.

0: 예, 이그룹 동사입니다.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그럼 이그룹 동사죠. 여러분,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고 마스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빌립니다.
1: 가리마스.
0: 빌리지 않습니다.
1: 가리마센.
0: 빌렸습니다.
1: 가리마시타.
0: 빌리지 않았습니다.
1: 가리마센데시타.
0: 빌리지 않을래요?
1: 가리마센카.
0: 빌립시다.
1: 가리마쇼.
0: 빌릴까요?
1: 가리마쇼까.
0: 다들 기억나셨죠? 책을 빌리다.
1: 홍오 가리르.
0: 홍오 가리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되돌리다.
1: 가에스. 가에스.
0: 가에스. 되돌리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루로 안 끝나는 건 무조건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습해 볼까요? 되돌립니다.
1: 가에시마스.
0: 되돌리지 않습니다.
1: 가에시마센.
0: 되돌렸습니다.
1: 가에시마시다.
0: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1: 가에시마센데시다.
0: 되돌리지 않겠습니까?
1: 가에시마센카.
0: 되돌립시다.
1: 가에시마쇼.
0: 되돌릴까요?
1: 가에시마쇼까?
0: 라고 하면 되죠. 이때 되돌리다 라고 하는 거는 원래 형태로 되돌리다. 즉, 책을 반납하다 라고 할 때도 이 가에스 사용하는데요. 일본어로 표현하면요.
1: 홍오 가에스.
0: 홍오 가에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신체 부위의 눈은요?
1: 메. 메.
0: 눈은 얼굴에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 있는 기관들 한번 일본어로 표현해 볼까요? 일단 얼굴부터요.
1: 가오.
0: 눈.
1: 메.
0: 코.
1: 하나.
0: 입.
1: 그치.
0: 귀.
1: 미미.
0: 눈썹은요?
1: 마유게.
0: 마지막으로 이마는요?
1: 오데코.
0: 오데코 혹은 히타이라고도 합니다. 다크서클은요?
1: 그마. 그마.
0: 이 그마는요, 구석지고 으슥한 곳, 굽어 들어간 곳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런 곳은 보통 그늘이지거나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그마라고 하는 것은 다크서클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이 다크서클이 생기다?
1: 그마가 데키르.
0: 그마가 데키르라고 합니다. 데키르 이그룹 동사고요. 생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쁘다.
1: 이소가시. 이소가시.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나니나니니 이끄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서 조사 니는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어서 뭐뭐 하러라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보통 동사 마스형 니 이끄 우리말로는 뭐뭐 하러 가다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쿠르, 오다, 데카케르, 외출하다 등과 같은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다.
1: 가우. 가우.
0: 사러 가다.
1: 가이니 이끄. 가이니 이끄.
0: 가이니 이끄. 우리말로는 사러 가다란 뜻이에요. 그럼 뭐뭐 하러라는 표현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사 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니가 어디에 붙을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될 때요. 사다는 가우입니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가우가 어떻게 됐을까요? 카, 이가 되었고요. 이 뒤에 조사 니를 붙입니다. 가이니까지 보면 사러 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동사 마스형에 니를 붙이면 뭐뭐 하러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뭐뭐 하러, 그 다음 행위는요,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사 마스형 니 이끄라고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동사 마스형 니 크루라고 하면 뭐뭐 하러 오다와 같이 보통 외우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으러 가다.
1: 타베니 이끄. 타베니 이끄.

0: 타베니 이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타베르 이 그룹 동사고요. 이 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되죠. 타베 이 뒤에 행의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 니를 붙입니다. 타베니 여기까지 해석하면요. 먹으러까지예요. 뒤에 이끄 연결해서 타베니 이끄라고 하면 먹으러 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우리 확인해 볼까요? 최애 콘서트에 굿즈를 사러 가요.
1: 推しのコンサートにグッズを買いに行きます。
0: 推しのコンサートに최애콘서트에굿즈를買いに行きます。買いに行く라고하면사러가다。買いに行きます。사러갑니다。사러가요。라는표현이죠。여기서중요한것은뭐라고요?동사마스형에니를연결하면뭐뭐하러라고하는행위의목적을나타낼수있다는거죠.가우사다가이니라고하면사러갈까요?이키마쇼까이렇게표현할수있는거죠.다음문장볼게요.오늘은월급날이니맛있는것을먹으러갑시다.
1: 今日は給料日だから美味しいものを食べに行きましょう。今日は給料日だから美味しいものを食べに行きましょう。
0: 今日は오늘은給料日だから월급날이니給料日다라고하면월급날이다문이끝났습니다이뒤에카라연결해서이유원이나타낼수있는거죠오이시이모노맛있는것을타베니이키마쇼먹으러갑시다라는표현이에요타베르먹다먹으러는요동사마스형에니연결하면돼요그래서타베니까지하면먹으러갑시다는여러분만들수있잖아요어떻게요이키마쇼라고하면되는거죠그래서타베니이키마쇼먹으러갑시다먹으러가요라는뜻이나왔어요자동환기꿀팁살펴볼게요조사니는동사마스형에연결돼서행위의목적을나타낸다고했습니다그런데동사마스형외에산보니이끄산책하러가다쇼크지니이끄식사하러가다가이모노니이끄물건사러가다처럼동작성명사에연결돼서행위의목적을나타낼수도있답니다그럼오늘의문장확장살펴볼게요이번시간에는행위의목적을나타내는니이끄표현을사용해서문장을만들어보려고합니다잘듣고따라해보세요보다
1: 미르
0: 미르이그룹동사입니다니이끄연결해봅니다보러가다
1: 미니이끄
0: 미니이끄이그룹동사의마스형을르만떼버리면돼요그래서미니이끄보러가다다들만들수있죠후지산을보러가다
1: 후지산오미니이끄
0: 후지산오미니이끄시즈오카에후지산을보러가고싶어
1: 시즈오카니후지산오미니이키타이
0: 시즈오카니시즈오카에후지산오미니이키타이후지산을보러가고싶어보러가다미니이끄보러가고싶다미니이키타이타이는동사마스형에연결돼서희망욕구를나타낼수있죠언젠가시즈오카에후지산을보러가고싶어요
1: いつか静岡に富士山を見に行きたいです。
0: いつか언젠가静岡に静岡へ富士山を見に行きたいです。富士山을보러가고싶어요。바로꺼내쓰는일본어한번들어볼까요

0: 어디에 가는 거예요? 도코에 이크 하면 어디에 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은 데스까?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요. 도코에 이끈 데스까? 어디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린さん、どこへ行くん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図書館へ本を借りに行きます。
0: 도서관에 홍어 책을 가리니 이키마스 빌리러 가요. 가리르 빌리다라는 표현인데요. 빌리러라고 하는 행의 목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 마스형에 조사 니를 붙인다고요. 가리르 이 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됩니다. 가리르에서 카리만 남았어요. 여기 니 연결해요. 가리니라고 하면 빌리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키마스 갑니다. 가요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가리니 이키마스 빌리러 가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図書館へ本を借りに行き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僕も図書館へ本を返しに行きます。一緒に行きましょう。
0: 僕も저도도서관에 홍어 책을 가이시니 이키마스 반납하러 가요라는 표현입니다. 가에스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에시까지 됐고요. 행의 목적을 나타내고 싶어요. 조사 니 연결합니다. 가에시니 반납하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야죠. 이키마스. 가에시니 이키마스. 반납하러 가요. 이쇼니 이키 마쇼. 같이 가요. 나니나니 마쇼. 우리 오가에서 배웠습니다. 뭐뭐 합시다. 뭐뭐 해요. 행위의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僕も図書館へ本を返しに行きます。一緒に行きましょ
0: 이어서 보면요.
1: う。はい。あれ、先輩、目の下にクマが。
0: はい。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래? 어? 라는 표현이에요. 센파이, 선배님, 메노시다니, 눈 아래에, 눈 밑에, 그마가, 다크서클이.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あれ、先輩、目の下にクマが。
0: 이어서 보면요.
1: 今、卒業論文で忙しくて。
0: 이마, 지금, 소츠겨로운분데, 졸업논문 때문에, 이때 대는요, 이후 원인 나타내고 있고요. 이소가시 그때, 이소가시 바쁘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이후 원인 나타내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접속조사 태는 이형용사에 연결할 때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소가시 그때, 바빠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今、卒業論文で忙しくて。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ですか。大変ですね。
0: そうですか。그렇군요. 다행ですね. 힘드시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ですか。大変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린 さん、 どこへ行くんですか？
3: 도서관에 本を借りに行きます。
2: 僕も図書館へ本を返しに行きます。一緒に行きましょ
3: はい。あれ？先輩、目の下にクマが。
2: う。今、卒業論文で忙しくて。
3: そうですか。大変ですね。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1: インテリア、インテリア。
0: インテリア、インテリアおくよ。
1: カーテン。カーテン、
0: カーテン、커튼입니다。
1: カーペット、カーペット。
0: カーペット、カーペットインデヨ。혹시발음디비쓸까요？
1: インテリアラゴアイテネン、オガアニラアパルミゴ、カーテンイラゴアイテネン、トゥニアニラテニラゴ、パルメジュセヨ。
0: 랜덤박스지식홈트레이닝을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영상을 보며 매트 운동을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칭해서 홈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0: 예토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레는 트레이닝, 트레이닝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1: 다른 표현도 있죠.
0: 다크토레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예토레가 단순히 집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잔소에 집중한 단어라면 다크토레는 체중 감량이나 요가처럼 미용과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홈트라는 어감이 조금 더 강합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정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아노를 치다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 셋.
3: 단강친.
1: 52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피아노를 아예 칠 줄 몰라.
3: 我不会弹钢琴.
1: 피아노를 잘 못 쳐.
3: 我不太会弹钢琴.
1: 不会, 不太会 배워봤습니다. 너 중국 요리 먹어본 적 있니?
3: 你吃过中国菜吗?
1: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는 동사 뒤에 꾸어를 집어넣어서 경험을 물어보는, 경험을 대답하는 말이었죠. 꾸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셔.
3: 有人睡觉，有人喝咖啡.
1: 와, 뭔가 카페가 들리긴 했어요. 어떤 말들이,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점심시간, 낮잠시간 56페이지입니다.
3: 우시오.
1: 아유 사이에 오 넣으세요. 우시오 아니죠? 우시오, 우시오.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 회사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꼭 점심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3: 我上学的时候, 中午休息. 我可以睡觉的.
1: 우와,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 점심에 잠잘 수 있었다고요?
3: 是的.
1: 몇 시간이길래 쉬는 시간이?
3: 2시간.
1: 우와, 2시간. 그 오침 시간이 있었네요.
3: 是的.
1: 와, 군인들은 있어요, 일요일에.
3: 아, 是吗?
1: 네, 군인들, 저 때는 제 03학번이 아니고 03 군번인데 2시간씩 재워줬어요. 완전 꿀맛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보장이 잘 돼 있네요. 지금은 좀 바뀌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3: 맞죠. 大家可以看看我们后面的说明.
1: 알겠습니다. 뒤쪽에, 우리가 뒤쪽에 지금 내용을 보자고 하시네요.
3: 네.
1: 우시오, 뭐뭐 할 때.
3: 的时候.
1: 호 아니고 오유는 어우니까 땡땡的时候. 해볼까요? 밥 먹을 때.
3: 吃饭的时候.
1: 노래 부를 때.
3: 唱歌的时候.
1: 낮잠 시간 때.
3: 午休的时候.
1: 그렇죠. 모두

0: 친구들. 이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오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만 생각나시는데 모두들, 여러분들 다
1: 다자.
0: 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자하오. 네. 뭐해?
1: 까마.
0: 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까마는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단독으로 쓰이면은 뭐해? 왜 그래? 어디가? 다 되죠. 네. 어떤 사람을?
1: 有人.
0: 이게 사람이 있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어. 찾다가 중국어로 뭐죠? 하나, 둘, 셋.
1: 找.
0: 이거 외우세요.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어.
1: 有人找你.
0: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널 찾아왔어 이러죠. 오다, 라이가 필요가 없어요. 요런자오니 하면 어떤 사람이 널 찾는다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
1: 睡觉.
0: UI 사이에 N 넣으셔야죠. 슈이가 아니라 쉐이. 쉐이자오. 좋은 소식. 맨 뒤에 자오. 생략 가능합니다. 한 글자로.
1: 睡.
0: 나 자고 싶어. 我想睡觉. 我想睡. 다 되는 겁니까?
1: 可以的.
0: 마시다.
1: 喝.
0: 우리 이 초급 중국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료 같아요. 커피.
1: 咖啡.
0: 왜 제가 이 카페를 많이 넣겠습니까?
1: 커피
0: 발음.
1: 공화국?
0: 커피 공화국? 와,
1: 한국.
0: 와,
1: 아닌가요?
0: 일리 있어요. 맞아요.
1: 아하.
0: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다들. 저는 참고로 커피를 안 마십니다. 애기 입맛이라 초딩 입맛. 네, 좀
1: 아하, 你是
0: 말차.
1: 小学生的口味啊。
0: 小学生的口味, 초등학생 입맛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왜 커피를 넣었냐면요, 발음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카페이라 그러거든요.
1: 아하.
0: 카페. 네. 뭐뭐할 계획이다.
1: 打算.
0: 명사로 쓰이면 계획이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 아시죠, 여러분? 아들아, 너는 다 다산이 있구나. 이렇게.
1: 是的.
0: 재밌는 건 이게 동사로 쓰이면 뒤에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워 다산니 이런 말은 없어요. 뭐뭐할 계획이다. 문장에 와야 됩니다. 요컨대 이런 거죠. 난 중국 갈 계획이다.
1: 我打算去中国.
0: 이런 식으로. 그래요. 나가다.
1: 出去.
0: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에요. 조지, 나가. 그렇죠. 나가서 밥 먹자.
1: 出去吃饭.
0: 이게 진짜 선생님,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맞잖아요. 이게 억양에 따라서 나가! 조지! 하면. 얼마 전에 들었어요, 와이프한테 이거. 조지, 네. 걷다도 되고, 가다도 되고, 다 됩니다.
1: 走.
0: 저우, 절대 조우 안 됩니다.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저우. 네. 자, 옆에 있는 57페이지. 아이고, 벌써 보셨나요? 보면 안 됩니다. 눈 감고 들어볼게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7课, 有人睡觉，有人喝咖啡。 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3: 有人睡觉，有人喝咖啡。那你呢？ 我打算出去走走。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有人睡觉，有人喝咖啡。那你呢？
0: 57페이지 한글 해석만 보시고 위에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저는 지금 복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습하는 방법은요. 맨 위에 한자 병음을 손으로 가리고 한글만 딱 보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수시로 셀프 복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점심시간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낮잠 시간으로 의역이 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들 뭐 해?
2: 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0: 干嘛?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었니? 吃饭了吗? 할때그 마의 어기조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선 干嘛? 마가 지금 잘 보시면 이성이죠? 干嘛? 이걸 한 단어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그렇죠. 무조건 다 자진 않겠죠.
2: 有人睡觉，有人喝咖啡。
0: 포인트는 삼성이성 아아 요런 이 발음 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런 아니고 요런 그리고 요런 아니에요. 런 아니고 요런. 그럼 너는
2: 那你呢？
0: 나니너 잘못 들으면 일본어 같아요. 나니
2: 对。
0: 나니너 그럼 너는 여기서 너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할때 는의

0: 느낌이 있습니다. 난 나가서 좀 걸을까 해.
1: 我打算出去走走。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워가 이성이죠. 워 올라가야죠. 我打算 역시 뒤에 문장이 오죠. 出去 나가서 走走. 동사를 두번 쓰면 이유가 뭐죠?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1: 对的。
0: 우리 똑같잖아요. 이거 좀 봐봐. 봐봐. 칸칸. 대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한 글자일 때. 走走 올리지 마시고 走走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성쌤,
0: 네.
1: 有个问题。
0: 예.
1: 你有午休时间吗？
0: 저 낮잠 시간 있냐고요? 아, 당연히 요.
1: 아, 午休时间你干嘛？
0: 아, 점심시간, 낮잠 시간에 뭐 하냐고요? 我睡觉.
1: 当然睡觉是吧？
0: 들리십니까? 睡觉. 잠을 좋아합니다.
1: 아하，
0: 喜欢睡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1: 对呀，我也喜欢睡觉。
0: 아, 니也喜欢. 잠자는 걸 좋아하면 미인이란 말이 있다.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까?
1: 睡美人。
0: 아, 쉐이메이렌. 메이가 아름다울 미자죠?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치라이팅이샤.
2: 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3: 有人睡觉，有人喝咖啡。那你呢？
2: 我打算出去走走。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3: 有人睡觉，有人喝咖啡。那你呢？ 我打算出去走走。
0: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문 통해서 살펴보시죠. 뭐뭐 할 때.
1: 的时候.
0: 的时候. 줄여서 한 글자로.
1: 时.
0: 또 됩니다. 밥 먹을 때 吃饭的时候 줄여서.
1: 吃饭时.
0: 네, SHI 이성 보이시죠? 그것만 써도 돼요. 吃饭时 상관없습니다.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1: 吃饭的时候别说话.
0: 말을 하다, 说话. 화가 명사입니다. 말, 说는 말을 하다 동사고요. 수업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
1: 上课的时候要认真.
0: 要는 여기서 want need가 아니라 수로 형용사나 동사 앞쪽에 있으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예요. 오늘은 뭐겠습니까? 문맥상
1: 해야 한다.
0: 认真이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이 认真 뜻 좀 설명을 드릴게요. 认真 열심히 하다란 말도 있고.
1: 对,经常用 열심히, 认真.
0: 어떻게 보면 그 认真学习, 열심히 공부하다.
1: 没错.
0: 재밌는 건 이게 영어지만 serious의 뜻도 있잖아요. 진지하게.
1: 是的,是的.
0: 네, 그래서 이 认真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진지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지금 기억나십니까? 방금 제가 했던 예문 认真学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동사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중국어로
1: 有人
0: 밖에 어떤 사람이 노크한다.
1: 外面有人敲门.
0: 敲가 두들기다. 门이 문이에요. 당연히 노크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敲门 이게 노크하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外面有人敲门.
0: 그래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걸 좋아한다.
1: 有人喜欢唱歌，有人喜欢跳舞。
0: 그렇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디 누 어떤 분이 강연을 나와서 말할 때 이 요런을 비유할 때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번씩 쓰는 것 같아요. 요런喜欢听音乐. 어떤 사람은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요런喜欢看书. 어떤 사람은 책 보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말이죠.
1: 还有人喜欢看电影.
0: 어, 맞아요. 세 번째 말할 때는 하이를 꼭 집어넣더라고요.
1: 是的.
0: 또한 하이를 집어넣어서 어우 좋은 지적입니다. 요런, 요런, 하이 요런 이렇게 말이죠.
1: 没错.
0: 와우, 맞아요. 꼭 하이도 넣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5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수한 확실하게 우리가 씹어먹겠습니다. 하우. 아까 단어장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아들아 너는 다 다수안이 있구나.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기본 표현은 동사입니다. 뒤에 문장을 달고 올 수 있습니다. 가시죠. 나는 수영을 배울 계획이야.
1: 我打算

0: 学游泳.
1: 예문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여러분? 요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하나만 계속 예문을 통해서 예문 그냥 요용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또 이게 소위 말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용을 계속 언급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我打算学游泳.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我打算 기억하시고요. 주말 발음을 쪼우 모가 아니라 쪼우 모어예요. 들어볼게요.
0: 주말.
1: 주말에 너 뭐 할 계획이니?
0: 주말,你打算做什么?
1: 어, 선생님, 여기서 그럼 做什么 대신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 있었던
0: 干嘛?를
1: 써서 한번 해볼까요?
0: 주말,你打算干嘛?
1: 어때요, 선생님?
0: 不错啊.
1: 아, 좋다고 하시네요. 그는 시합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 없다라 그래서 매요를 떠올리지 마시고 打算 앞에다 뿔을 쓰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0: 他不打算参加比赛.
1: 시합, 비赛.
0: 비赛.
1: 참가하다, 参加.
0: Mm-hmm.
1: 예, 우리는 다음 달에 여행 갈 계획이야. 여행 가다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행.
0: 旅游.
1: 유땡땡, 류. 류라 발음합니다. 삼성이성. 아아, 류. 우리는 다음 달에 여행 갈 계획이야. 시작.
0: 我们打算下个月旅游.
1: 다음 달을 중국어로
0: 下个月.
1: 같이 하시죠. 이번 달 하나, 둘, 셋.
0: 这个月.
1: 지난달 아래아자의 반대말이겠죠? 윗상자 시작.
0: 上个月.
1: 그렇죠. 너는 무슨 계획이 있니?
0: 你有什么打算?
1: 삼성 삼성 또 나왔어요. 앞에 이성. 你有什么打算? 여기선 打算이 명사죠. 오, 좋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一起进入深化练习.
1: 아이고, 공사 다망하신 분이 여기 웬일이신가? 공사 다망할 때 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다가?
0: 망.
1: 바쁠 때는 나 휴대폰 안 봐.
0: 忙的时候我不看手机.
1: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 이성 경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忙的时候, 忙的时候 아니에요. 忙的 이성 경성, 아하, 이걸 떠올리세요. 쫙 끌어올리세요. 忙的时候,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탄다.
0: 有人坐地铁,有人坐公交车.
1: 버스, 공交车, 네, 车 아니고 车,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车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타다 할 때 타다가 뭐죠?
0: 坐.
1: 이 坐는 일상생활에서 자리에 앉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0: 음흠.
1: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에, 坐봐, 坐봐. 음흠. 이게 뜻이 여러 가지예요.
0: 그치요. 坐봐. 앉아요? 아니면 하다?
1: 하다란 말도 있고 타세요란 말도 있고 예, 많죠. ZUO 사성인데 그 밥하다 할 때, 밥 요리하다 할 때, 쪼어판 할 때, 쪼어의 뜻도 있잖아요. 그 ZUO 사성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내일 너 도서관에 갈 계획이니?
0: 明天你打算去图书馆吗?
1: 도서관, 도서관 비슷하죠. 도서관 좋아요. 놀 때는 다들 매우 즐거워한다.
0: 玩的时候大家都很开心.
1: 즐겁다, 开心. 오, 마음이 열린다. 한자로 해석하면 이거네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니?
0: 谁有好的打算?
1: 우리 선생님은 참 편하게 읽으시네요. 삼성 삼성이니까 요 올라가야죠. 잘 읽으시죠? 너무너무 좋은 발음이에요. 谁有好的打算? 역시 여기서는 打算이 명사네요. 누구? 중국어로
0: 쉐이.
1: 쉐이. 좋습니다. 실력 따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되고요. 62페이지 보시면 아까 언급을 잠깐 해드렸던 낮잠 문화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최근 젊은 중국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써있죠. 업무량이 많은 IT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점심시간이 짧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냥 땡 하는 경우도 많다.
0: 跟 한국差不多了.
1: 네, 점점 생활 리듬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때 사실 약간 TMI인데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유학할 때는 잠깐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음흠.
1: 빨리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0: 낮잠 자려고요?
1: 아니, 이게 생활 리듬이 너무 빠른 거예요, 한국이.
0: 아하.
1: 바빠 보이고 뭔가 좀 삭막해 보였어요. 중국에 가면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우통 벗고 같이 이렇게 우통 벗고 있고 이게 아 정말 우리끼리
0: 네네네.
1: 남자들끼리 너무 좋았는데 조금 삭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중국도 생활 리듬이 빨라.

0: 달라진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뽑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수한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단어가 제일 인상 깊으세요? 오늘
1: 다수한.
0: 아 진짜로 우리 안 짰어요. 네. 어떤 사람은 다수한을 좋아하고 요런 시환 다수한. 요런 시환 쪼. 쪼. 발음도 좀 어려웠죠.
1: 쉬다.
0: 네, 그래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요런 쉬죠. 요런 허카페이.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보见不散.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대한 심한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트 4를 푸는데요. 즐겁게 푸세요. 우리 교재는 다 번호가 71에서 76까지로 나오지만 이게 중반, 후반, 뒤로 갈수록 문제를 어렵게 포진시켰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만들어드리는 최신 경향이니까 믿고 공부하시면 성적은 나와요. 그렇죠? 예,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보통 그 토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있잖아요. 기본 응시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원비도 있고. 근데 이 교육 방송을 통해서 토익 공부하는 법 다시 강조하지만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4,900원 요 정도는 쓰세요. 그래서 그 교재 3만 원 상당의 PDF도 받으시고 그걸 다 공짜 강의 들으시고 토익킹 같이 들으시고 기왕 들으려면 양치기로 한 1년치 몰아서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은 됩니다. 예, 분량을 그렇게 늘려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71에서 76번까지 우리 교재 83쪽을 보시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2: Before we move on, I am pleased to share some good news. The new transfer station connecting Metro Line 7 and Regional Line 2 officially opened this morning. As members of the City Transit Planning Division, your hard work helped make this possible, and the project was completed 10 days ahead of the revised schedule. Thank you all for your efforts. Now, regarding the resident feedback survey we introduced 3 weeks ago, most of the responses we've received so far have come from neighborhoods near downtown. However,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population lives in the outer districts. Since the survey results will shape our next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it's important that residents from all parts of the city are represented. So, let's spend the next few minutes discussing

0: discussing how we can gather more responses.
1: Number 71. What does the speaker thank the listeners for? Number 72.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he says,
0: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population lives in the outer districts"?
1: Number 73. What will the listeners most likely do next?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nd status chart.
2: Attention passengers. Due to ongoing signal system repairs, Central Square Station is temporarily closed. As a result, all passengers must leave this train at Riverside Station. Please note that limited service will continue on this line for the next 4 months while repair work is underway. To make your trip easier, a complimentary shuttle van to Central Square Station is being provided. There is no extra charge for this servi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1: Number 74. What does the speaker say about Central Square Station? Number 75. Look at the graphic. Which transit line are the passengers using? Number 76. What does the speaker say is available?
3: 잘 들어보셨나요? 71번 문제부터 보시죠. 이 화자는 청자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냐 그랬어요. What thank the listeners for? 이게 키워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예문은 다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죠.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population lives in the outer districts. 요거는 다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대로 들릴 테니까. 인용문구 문제는 이 문장의 앞부분에 단서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풀기 때문에. 독해면 쉬운데, 그죠? 그 다음에 73번,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do next. 여기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Listeners도 밑줄을 그어두세요. Speaker는 파트 4에서 밑줄을 그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Listener는 그어두어야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Before we move on,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I'm pleased to share some good news. 좋은 소식을 공유하게 돼서 기뻐요. The new transport station connecting Metro Line 7 and Regional Line 2.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새로운 환승역이 officially opened this morning.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 문을 열었죠. As members of the City Transit Planning Division, 바로 이 도시교통기획부 소속 멤버로서 Your hard work, 열심히 당신이 일한 것이 helped make this possible.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죠. 여러분, help, go, come은 이렇게 뒤에 동사원형이 와요. 그래서 help, go, come 뒤에 이 to가 생략돼서 그냥 make this possible 이렇게 나오는 게 올바른 영어고 토익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문장이. And 동그라미. And 뒤에 답의 단서를 많이 줘요. 번 못지않게. And the project was completed 10 days ahead of the revised schedule. 수정된 스케줄보다 열흘 먼저 이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Thank you all for your efforts.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죠? A번, 일찍 끝내줘서. Finishing a transit project earlier than planned. 계획보다 이 교통 프로젝트를 더 일찍 완료시켜준 것 고맙습니다. A번이 답이죠. 그 다음 now. Now please today 뒤에는 답을 준다. 알았죠? 근데 요즘에 어려운 점은 두 문장 이상 들어야 풀리는 게 나오죠. 자, now부터 잘 들읍시다. Regarding the Resident Feedback Survey, 그 주민들의 의견 설문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e introduced 3 weeks ago, 우리가 3주 전에 소개한 그거에 관해 말씀드리면 Most of the responses, 대부분의 응답이 We've received so far,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대부분의 응답이 Have come from neighborhoods near downtown. Downtown 근처 사람들로부터 왔어요. However, 그러나 a significant

0: proportion of our population, 우리 인구의 상당 부분은 lives in the outer districts, 저 외부 지역 쪽에 살아요. 도심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앞에 응답이 그 설문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에 답한 사람들이 주로 come from neighborhoods near downtown인데 대다수는 사실은 저 아우터 디스트릭스에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2번 이런 문제가 나와요. C가 답이다. The current survey results may not reflect the whole city. 그렇죠. 현재 설문조사가 도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도시 근교 사람들이 답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Since the survey results will shape our next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 교통 개선 계획안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It's important that 대디아가 중요합니다. Residents from all parts of the city, 이 도시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are represented. 잘 대변되는 것이 중요하죠. So에다 let's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답의 단서가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Let's spend the next few minutes 앞으로 몇 분을 discussing, 논의하면서 보냅시다. How we can gather more responses.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설문지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73번 정답은 뭐죠? B번이죠. Brainstorm ways to collect more survey responses. 조금 더 많은 설문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을 난상 토론하는 거죠. 의견을 뭐 각자 편하게 내는 게 그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걸 결국 도출해내는 방식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이죠. 그래서 바로 B번이 73번의 정답입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Before we move on, I am pleased to share some good news. The new transfer station connecting Metro Line 7 and Regional Line 2 officially opened this morning. As members of the City Transit Planning Division, your hard work helped make this possible, and the project was completed 10 days ahead of the revised schedule. Thank you all for your efforts. Now, regarding the resident feedback survey we introduced 3 weeks ago, most of the responses we've received so far have come from neighborhoods near downtown. However,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population lives in the outer districts. Since the survey results will shape our next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it's important that residents from all parts of the city are represented. So, let's spend the next few minutes discussing how we can gather more response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4 진행 중입니다. 74번 보시죠. 센트럴 스퀘어 스테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센트럴 스퀘어 스테이션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그래픽을 보시오. 어떤 노선이 바로 이제 승객이 사용하고 있는 노선이냐. 그러면 which transit line passengers using 이게 키워드죠. 그리고 76번은 뭐가 이용 가능하냐. 그러면 what is available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라 스피커는 밑줄 그을 가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Attention passengers, 승객들께 알립니다. Due to ongoing signal system repairs, 지속적인 신호 시스템 수리 때문에 Central Square Station이 is temporarily closed. 이거 나올 때 주의하면 되죠. Central Square Station은 is temporarily closed. 임시로 폐쇄됩니다. 이거 패러프레이징 한 게 뭐죠? 답은 D. It is closed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ing이 당분간이에요. 그게 temporarily와 비슷한 단어죠.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D가 74번의 정답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죠. As a result, 그 결과, all passengers, 모든

0: 승객들은 must leave this train, 이 기차를 떠나야 됩니다. At Riverside Station, 이 역에서. 그 다음, please note that 하면 한 문제 주는 거죠. 그죠? Please remember, don't forget, 이런 거 뒤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디아에 주목하십시오. Limited service, 제한적인 서비스가 will continue on this line, 이 라인에 계속될 것이라고. For the next 4 months, 앞으로 3-4개월 동안, 여기서 4개월 동안이죠. While repair work is underway, 이 수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Limited service가 계속된다 그랬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Limited service. 그러면 그래픽을 보세요. 거기 status가 limited service로 나오는 데가 무슨 라인? Green line입니다. 그래서 여기 75번으로 보면은 정답이 B번이 되죠. 한국 서울 지하철로 보면 2호선이죠. 2호선, Green line. 그래서 이게 B가 여기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please는 중요하다. note도 중요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부사구로 시작하는 문장도 중요하죠. 이런 문장도 중요해서 to make your trip easier 하면 또 긴장해야 돼요. 당신의 여행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A complimentary shuttle van to Central Square Station. Central Square Station까지 가는 무료 shuttle van이 is being provided.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76번의 정답은 free shuttle service로 되죠. C가 76번의 정답이 됩니다.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제 한 문장 남았네요. There is no extra charge for this service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없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파트 6 문제라면 patience에 딱 그 밑줄을 긋고 빈칸을 만들죠. 그래 놓고 patience, 뭐 help 또는 기타 등등 다른 단어 넣어서 문맥상 이게 좀 불편한 걸 참는 거니까 patience가 정답이 되게끔 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출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문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애정을 갖고 토익에 한번 미쳐 보십시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Attention passengers. Due to ongoing signal system repairs, Central Square Station is temporarily closed. As a result, all passengers must leave this train at Riverside Station. Please note that limited service will continue on this line for the next 4 months while repair work is underway. To make your trip easier, a complimentary shuttle van to Central Square Station is being provided. There is no extra charge for this servi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7월 김대균 토익 만점 강의 노트 하단에 문제 4번입니다. 4번. Your feedback will be extremely helpful. 당신의 의견은 매우 도움이 되죠. In blank the workshop, 워크숍을 맞춰 나가는데 so that it better reflects your needs and interests. 이게 당신의 필요나 관심을 더 잘 반영하도록 맞춰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3초 문제예요. 3초 문제. 오늘 이거는 저랑 함께 공부하면서 외우세요. 전치사, 빈칸뻥, 더 플러스 명사의 빈칸은 100% ing 자리. 자, 같이 따라해보세요. 졸리시면 안 돼요. 전치사. 빈칸뻥, 어나 더 플러스 명사의 빈칸은 100% ing 자리다. 동명사 자리예요. ing여야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데 그래서 테일러링이 답인 거.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죠? 시험에 이 문제가 비슷한 그 예문은 좀 바꿨어요. 근데 형태는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전치사 빈칸뻥 어나 더 플러스 명사의 빈칸은 100% ing 자리다. 알았죠? 그리고 테일러 A to B가 원래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5 기출 핵심 문장 연습. Remain closed. Remain이 비동사 부류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어가 오는데 닫힌 상태로 있다 하니까 closed가 맞죠, 형태가. The museum will remain closed until Friday. 그 박물관은 금요일까지 계속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 휴관일 거예요. Transformation, 변화나 탈바꿈이죠. The lobby underwent a major transformation. 그 로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다음 be on the way, 진행 중이다. Renovation work is a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Happy Wednesday. I'm Serena. So, 선생님,
1: yes.
0: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 positive review for your sunscreen.
1: Oh, for my sunscreen.
0: With a little bit of foundation.
1: Oh, yes.
0: Evens out the skin.
1: And not so heavy.
0: Yes.
1: 자, 오늘은요. 부정적인 사용 후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Page number는 8이고요.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a review, a negative experience with an all-in-one sunscreen.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I had high hopes for this, but it's a pass for me. It goes on fine at first, but it starts to feel greasy after a while. The coverage is weak, so don't expect it to replace your foundation. It's not even waterproof. So don't expect it to stay on if you go for a swim. Well, who can I blame? I should have done my due diligence.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 들어볼게요.
0: 네, 이 선크림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전 패스예요.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잘 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번들거리기 시작해요. 커버력이 약하니까 파운데이션을 대신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방수도 안 되니까 수영하러 갈 거면 선크림이 계속 발려져 있을 거라고도 기대하지 마세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충분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본인 탓이에요.
0: That's why you have to read enough reviews.
1: I know.
0: And I think not only is it important to read the positive reviews, but also the negative reviews.
1: That's right. 그래서 우리 보통 뭔가를 살 때 저도 좀 negative reviews를 먼저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고 싶진 않지만.
0: 되게 현실적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핵심 표현에 와우, 뭔가에 큰 기대를 하다. 뭔가에 큰 기대를 하다. 왠지. 뭐 expectations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0: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른 표현일 거예요.
1: Okay.
0: Hope라는 단어를 써서
1: right.
0: have high hopes for something. Have high hopes for something.
1: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have high expectations for something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0: 큰 차이는 없어요. 뜻은 똑같아요. 근데 hopes라는 단어를 쓰며 뭔가 좋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좀 더 감정적으로 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1: 아,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느낌.
0: I think so.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0: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냉정하게 너 잘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아 정말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yeah. 잘 되겠지 yeah. 이런 감정적인 느낌. 딱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Yes. 자 그래서 have high hopes for 뭐 something이나 이거 someone한테도 쓸 수가 있을까요?
1: Of course, mm-hmm. 선생님. Mm-hmm. Did you have high hopes for me before you met me?
0: Oh, of course. 근데 아주 그거에 맞춰서 그 이상입니다. 우리 쌤은.
1: Oh, thank you. 네. Same for you as well.
0: 감사합니다. 그거 들으려고 좀 조심했어요. 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그 영화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어. 난 높은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어.
1: I had high hopes.
0: 그 영화에 대한
1: for the movie. I had high hopes for the movie.
0: 네. 두 번째는요. 세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자, 세봉은 마유 주방장의 음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어. 네. 자, 세봉은 높은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어.
1: 세봉 had high hopes.
0: 마유 주방장의 음식에 대한
1: for chef Mayu's food. 세봉 had high hopes for chef Mayu's food. 왜냐면 하도 chef Mayu가 자랑을 너무 많이 했길래.
0: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맛이 괜찮았나요?
1: 그거 맛은 좀 별로였지만
0: 넘어가겠습니다.
1: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서
0: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난 이 재킷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 난 높은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어.
1: I had high hopes.
0: 이 재킷에 대한
1: for this jacket. I had high hopes for this jacket.
0: 그런데 만약에 쌤 이걸 쓰면은 이 표현을 쓰게 되면 근데 별로였다라는 뉘앙스가 강한가요?
1: 그럴 수도 있죠. 특히나 과거 형태를 쓰면.
0: 오케이. 네네. 보통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0: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1: 네,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뭐 결국 내 기대가 맞았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Yeah. Okay, so have high hopes for someone or something. 뭔가에 누군가에 큰 기대를 하다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자. 뭔가 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싶은 것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해볼래? 아니면 이거 먹어볼래? 했을 때 아우 나는 됐어. 음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네. 패스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이름절로 pass.
0: 오.
1: A가 길어야 돼요.
0: pass.
1: 네. 패스 이거보다 pass.
0: pass. 신기하게 우리도 나 그거 패스할래 네.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게 단어는 틀린 게 아니네요.
1: 맞아요.
0: 그쵸? 발음만 제대로 해준다면.
1: 네. 영어로 그러면 I'll pass.
0: Okay. So it's a pass for me. 이러면 저는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발리다. 어떤 그 뭐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1: 네. Go on. Go on. 그래서 피부 위에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 어떤 식으로 발려진다 이런 거 할 때 이 표현을 쓰겠죠.
0: 이게 좋은 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바르는 거는 apply something, put on something이었는데 네. 실제로 그 로션이라든가 크림이 걔가 발린다라고 쓸 때 걔를 주어로 쓴다면은 뭔가가 goes on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1: 그래서 뭐 it goes on silky smooth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기름진.
1: 네. Greasy. Greasy.
0: 이게 음식 같은 거에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엄청
1: 네,
0: 느끼하다라고 할 때.
1: 보통은 오일리를 쓰는데 이분은.
0: 피부에서는 보통 오일리 많이 쓰는데 greasy.
1: 네. 이분은 기름이 많나 봐요.
0: 맞습니다. 네. 피부가 뭐 greasy하다고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greasy하다.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죠.
1: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0: That's right. 네. 자, 다음은요. 커버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네, 명사입니다. coverage. 이거는 눈으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cover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coverage.
0: 아하. 그러니까 이게 커버력을 의미를 하고 우리가 무슨 뭐 커버력 이런다고 해서 뭐 뭔가 파워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 네.
0: 자, 다음은요. 방수인. 뭔가 방수로 되어 있는
1: waterproof. Waterproof.
0: Waterproof.
1: 선생님, what does bulletproof mean?
0: 이거는 뒤에 proof가 나오면 그 뭔가 앞에 나오는 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총알을 막아주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탄인
1: 네.
0: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s.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 계속 발린 상태로 있다. 아까 전에는 발리는 거, 딱 발리는 동작은 go on이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발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0: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Stay on. Stay on.
0: Stay on. Mm-hmm. Okay, 그래서 이 로션은 뭐 it stays on for hours 이러면 계속 발려 있다. 벗겨지지 않는다.
1: Yeah.
0: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1: After a while. After a while.
0: After a while. 이거는 정말 컨텍스트에 완전히 그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So for after a while. 시간이 좀 지나고. 자, 예를 들어서 그 엔진은 시간이 좀 지나고 소음이 나기 시작했어. 자, 그 엔진은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
1: The engine started to make a noise.
0: 한동안 후에.
1: After a while. The engine started to make a noise after a while.
0: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를 중고차로 샀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이 상황에 따라 뭐 조금 지나봤더니 처음엔 괜찮았다. 근데 좀 지나니까 그래 보이더라. Right?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난 시간이 좀 지나고 상태가 나아졌어. 난 상태가 나아졌어.
1: I felt better.
0: 한동안 후에.
1: After a while, I felt better. After a while.
0: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수영하러 가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Go for a swim. Go for a swim.
0: Go for a swim. Swim 앞에 어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쌤, 이거 그냥 go swimming 해도 될까요?
1: 네, go swimming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0: 아, go for a swim.
1: 그래서 swim뿐만 아니고 뭐 go for a walk, go for a ride,
0: 오!
1: 뭐 그렇게 go for a run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요.
0: 아, 그럼 그 뒤에다가 activity를 넣으면 그것을 하러 가는 거가 되니까 응용 가능하겠네요.
1: 네, okay. 선생님 오늘 끝나고 do you want to go for a run?
0: Well, no thanks.
1: Okay.
0: 네, 넘어가겠습니다.
1: You mean you'll pass, right? You'll pass.
0: Oh, yeah. It's a pass for me, okay?
1: okay?
0: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린 점심 식사 전에 수영을 하러 갔어. 어,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자, 우린 수영하러 갔어.
1: We went for a swim.
0: 점심 식사 전에.
1: Before lunch. We went for a swim before lunch.
0: Al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내일 아침에 수영하러 가는 게 어때? 자, 우리 수영하러 가는 게 어때?
1: Why don't we go for a swim?
0: 내일 아침에.
1: Tomorrow morning. Why don't we go for a swim tomorrow morning, 선생님?
0: Oh, no thank you, Will. It's a pass for me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저는 굉장히 이 표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꼼꼼히, 충분히 알아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아, do one's due diligence. 조금 난이도 있는 표현인데요.
0: Right.
1: Do one's due diligence.
0: 와, 이거는 진짜 이 표현을 쓰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1: 네.
0: 제품 관련해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런 뭐 금융상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1: 네.
0: 것들은 특히나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1: yeah.
0: 사람들이 막 이거 진짜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1: Yeah.
0: 이거 왜냐면 당신의 돈을 리스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표현이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Diligence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실한 노력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는 due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Yeah.
0: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1: Do one's due diligence.
0: That's right. 예문 만들어 볼게요. 집을 사기 전에 진짜 꼼꼼히 알아봐. 자, 너의 마땅히 해야 하는 성실함을 해.
1: Do your due diligence.
0: 집을 사기 전에.
1: Before buying a home. Do your due diligence before buying a home.
0: 네.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꼼꼼히 충분히 알아봤어야 했어. 근데 안 했나 봐요. Right? So 그녀는 그녀의 마땅히 해야 하는 성실함을 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done her due diligence. She should have done her due diligence.
0: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0: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이 선크림에 큰 기대를 했지만

0: 전 패스예요. 자, 난 높은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어.
1: I had high hopes
0: 이것에 대한
1: for this.
0: 하지만 그건 패스야.
1: But it's a pass
0: 나에게는
1: for me. I had high hopes for this, but it's a pass for me.
0: 네. 자, 두 번째는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잘 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번들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건 괜찮게 올라가.
1: It goes on fine.
0: 처음에는
1: at first.
0: 하지만 그건 시작해.
1: But it starts
0: 기름지게 느껴지기
1: to feel greasy
0: 한동안 후에
1: after a while. It goes on fine at first, but it starts to feel greasy after a while. 아, 네. 선생님, oily는 보통 이제 피부가 좀 oily한 분들은
0: right.
1: oily 쓰지만
0: right.
1: 여기는 부정적으로 쓰는 거네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선크림 자체가, 선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좀 기름진 감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꺼운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커버력이 약하니까 파운데이션을 대신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 커버력은 약해.
1: The coverage is weak.
0: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
1: So don't expect it.
0: 너의 파운데이션을 대체할 것이라고.
1: To replace your foundation. The coverage is weak. So don't expect it. To replace your foundation.
0: 네.
1: 네, 여성분들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살 때 이 coverage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How's the coverage?
0: 아, 커버력이 뭐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되느냐
1: 네.
0: 이런 것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don't expect it to replace.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지 마라. 그게 replace 할 걸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다음 문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방수도 안 되니까 수영하러 갈 거라면 선크림이 계속 발려져 있을 거라고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건 심지어 방수도 아니야.
1: It's not even waterproof.
0: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
1: So don't expect it.
0: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1: To stay on.
0: 내가 수영을 하러 간다면.
1: If you go for a swim, it's not even waterproof, so don't expect it to stay on if you go for a swim.
0: 네, so expect something to do something이라는 구조, 뭐가 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뭐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충분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자, 뭐 누구를 내가 탓할 수 있어?
1: Well, who can I blame?
0: 네, 난 했어야 해.
1: I should have done.
0: 네, 마땅히 해야 하는 성실함을.
1: My due diligence. Well, who can I blame? I should have done my due diligence.
0: 네, 여기서 should have done.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됐다. 근데 실제로는 안 했다라는 뉘앙스죠.
1: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review one more time.
2: I had high hopes for this. But it's a pass for me. It goes on fine at first, but it starts to feel greasy after a while. The coverage is weak, so don't expect it to replace your foundation. It's not even waterproof, so don't expect it to stay on if you go for a swim. Well, who can I blame? I should have done my due diligence.
1: And here's today's review.
0: 하지 않고 넘기고 싶은 것.
1: Pass.
0: 기름진.
1: Greasy.
0: 방수인.
1: Waterproof.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큰 기대를 하다.
1: Have high hopes for 명사.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시간이 좀 지나고.
1: After a while.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오후에 한번 수영하러 가볼까요? 자, 오후에 수영하러 갈래? 너 오후에 수영하러 가고 싶니?
1: All right,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수영하러 가다. Go for a swim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응용 문장도 계속 만들어주세요.
1: Yes.
0: 자, 방금 들으신 방송은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 네.
0: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Welcome back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최근에 그 AI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올해 들어서 Anthropic 관련된 기사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만큼 그렇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4: Yeah, it's been in the news much more and it's been said in certain metrics to overtake OpenAI, which seemed to be way out there in the lead. Mm-hmm. To be honest, Google's Gemini has also got a lot of complimentary articles over the past, what, 6 months or so, and is said to be stretching ahea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oday's article is that one of these companies is investing in the other, despite having those rival AI chatbots.
5: 맞아요. 구글도 제미나이 플랫폼이 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thropic이 이제 그 만든 클로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거액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발표된 금액이 지금 4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뭐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오픈 AI와 이번에 이제 구글의 전폭적인 지원을 또 받게 될 엔트로픽의 약간의 그 경쟁 구도 이런 것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4: Yeah, no one wants to miss out if one model starts accelerating ahead of the others. So it seems like they've got fingers in many different pies, right, at the same time. Turn over to page 80 in our July book and we'll listen to part one.
6: Google invests $40 billion in Anthropic to lead AI expansion. Google recently confirmed a massive financial commitment to Anthropic, totaling up to $40 billion. An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precedes additional funding tied to specific performance goals throughout the upcoming years. This significant investment further strengthens a deep alliance between these two major players in the highly competitive technology industry.
5: 자, 구글이 최근에 Anthropic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4: Google recently confirmed a massive financial commitment to Anthropic, totaling up to $40 billion.
5: 지난주에 뭐 remain committed to 이런 식의 문구들이 투자 결정 이런 데 많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아예 명사 형태로 나오네요. commitment라고 해서.
4: 그렇죠.
5: 네. So a massive financial commitment to Anthropic 그랬으니까 구글이 최근에 Anthropic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금액이 totaling up to $40 billion. total up 이라고 하는 구동사는 최대 어느 수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4: Mm-hmm. Yeah, totaling up to. So not in one.

0: go, but across a period of time, right?
1: 그렇죠.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Google
0: recently confirmed a massive financial commitment to Anthropic, totaling up to $40 billion. An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precedes additional funding tied to specific performance goals throughout the upcoming years.
1: 뭐 한 번에 이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Mm-hmm. 지금 보니까 순차적으로 영업 실적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초반에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은 있는 모양입니다. An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precedes additional funding. 즉각적인 자본 투입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게 뒤에 거를 precede 한다는 얘기는 선행한다는 얘기죠.
0: Yeah, come before that, right?
1: 그렇죠. precede 동사 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해를 잘 하세요. 즉각적인 자본 투입이 뒤에 걸 선행한대요. 이미 한번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additional funding이 있을 예정인데 그것이 뭐와 묶여 있다?
0: Tied to specific performance goals, right? That means they've got to achieve certain milestones, right, in order to get the money.
1: 맞아요. 전체 사용자라든가, 전체 뭐 매출이라든가 이와 같은 특정 성과와 이제 연동된 그와 같은 추가 자금 조달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An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precedes additional funding tied to specific performance goals throughout the upcoming years. This significant investment further strengthens a deep alliance between these two major players in the highly competitive technology industry.
1: Okay.
0: Yeah, further strengthens a deep alliance. Mm-hmm. So the relationship was already pretty solid, right? We can get that.
1: Mm-hmm. 이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Further strengthens a deep alliance. 이미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 회사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0: 그렇죠. This deep alliance between these two major players, so they're already pretty big in that industry, right? And what kind of industry? Highly competitive technology one.
1: 그렇죠. 이미 뭐 경쟁이 너무나 뜨거울 대로 뜨거운 혹은 뭐 치열한 이 테크 업계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을 이제 플레이어라고 이제 언급할 때는 우리도 뭐 선두 주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자가 이제 경기에서 뛰는 뭐 이제 그 애슬릿을 주자라고 하는데
0: 그렇죠.
1: 결국엔 여기서는 이제 시장 주역인 두 양사를 이제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두 번째 들을 땐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0: This significant investment further strengthens a deep alliance between these two major players in the highly competitive technology industry.
1: Okay.
0: Here's part two.
2: The startup plans to utilize these resources to expand its hardware capacity through collaborations with firms like Broadcom. Management intends to address the infrastructure pressures caused by the rocketing popularity of the Claude models. Such strategic moves allow the company to remain highly competitive against better-known rivals like OpenAI and Microsoft.
1: 자, 볼게요.
0: The startup plans to utilize these resources to expand its hardware capacity through collaborations with firms like Broadcom.
1: Okay.
0: Yeah, here, utilizing these resources, the resources are talking about the money, right, being injected.
1: 그래서 이 추가로 이제 구글에서 들어올 자금을 어떻게 앞으로 유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데 스타트업 자체는 안트로픽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조만간에 기업 공개에서 주식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We still call it a startup because it hasn't been around for decades.
0: Exactly.
1: Only a few years, I believe.
0: It's less about the size of the company than the age of the company, right?
1: 그렇죠. The startup plans to utilize these resources to...
0: To expand its hardware capacity through collaborations with firms like Broadcom. Yeah, the hardware capacity,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all the time with AI, like increasing the compute power through GPUs and these data centers, etc.
1: 그 하드웨어 역량이란 건 지금 말씀해 주신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 그 운영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프라 전체를 hardware라고도 부릅니다. So expand its hardware capacity through collaborations with firms like Broadcom. Broadcom도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사죠. 전 세계 뭐 시가총액 한 7, 8위 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여기도 자 이런 기업들과 더 협업을 통해서 하드웨어 이제 확충 역량을 강화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0: The startup plans to utilize these resources to expand its hardware capacity through

0: collaborations with firms like Broadcom.
1: Mm-hmm.
0: Yeah, utilize just means to put to use, right? Mm-hmm. To use in a fancy way. Mm-hmm. Management intends to address the infrastructure pressures caused by the rocketing popularity of Claude models. Mm-hmm. Yeah, rocketing, you can also say skyrocketing to emphasize it more. Just means increasing at a very quick pace.
1: 치솟는 인기를 말할 것이고요. Mm-hmm. And then?
0: The rocketing popularity of cloud models. So it's addressing the infrastructure pressures caused by that. Infrastructure here is talking about the strain on the hardware, right? Mm. And maybe even software behind Claude, because there's millions of people using it now.
1: 그렇죠. 클로드 이 AI 플랫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계속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치솟는 인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인프라 부담이 있거든요.
0: Mm-hmm.
1: 계속해서 뒤쪽에 이제 그 추론에 대한 그 니즈가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추구가 생기니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address 한다는 얘기는 해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될 필요성을 지금 경영진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말하면서. Okay.
0: Yeah. So they intend to address it. They're not doing it at the moment. That is their goal, their vision. Management intends to address the infrastructure pressures caused by the rocketing popularity of the Claude models. Such strategic moves allow the company to remain highly competitive against better-known rivals like OpenAI and Microsoft.
1: So 지금 현재 더 인지도상으로는 좀 더 높은 의미로 묘사를 했네요. Better known rivals 그랬으니까요.
0: 그렇죠. 네. They've been established a bit longer, 네. right?
1: 뭐 아무래도 OpenAI, ChatGPT 이거를 아는 대중들의 숫자가 더 많겠죠.
0: Mm-hmm.
1: Anthropic, Claude보다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알려진 그런 인지도가 더 높은 경쟁사인 OpenAI와 그 뒤에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좀 이제 경쟁력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전략적인 행보들이.
0: 네. Yeah, they can remain highly competitive, meaning they already are. They're just continuing that on because of this expansion of hardware, right?
1: 그렇죠.
0: And these are all described as strategic moves. It's just whenever a company makes a decision for the betterment of its future,
1: 맞아요.
0: strategic. 네.
1: 우리 지난번 기사에서는 maneuver라는 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0: Mm-hmm.
1: 그래서 maneuver라든가 moves는 전부 이제 전략적인 행보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구글한테 투자를 받아서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Anthropic 같은 회사가 앞으로 OpenAI와 같은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더욱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uch strategic moves allow the company to remain highly competitive against better known rivals like OpenAI AI and Microsoft. Here's part three.
2: Similar to a recent agreement with Amazon, this deal highlights the growing scale of AI funding rounds. Large tech entities are increasingly pouring vast sums into frontier labs to secure future computing resources and revenue. Consequently, these partnerships reshape the digital landscape as firms race to put their stamp on the evolving field.
1: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Mm-hmm.
0: Similar to a recent agreement with Amazon, this deal highlights the growing scale of AI funding rounds.
1: 오늘 기사 시작은 분명히 구글이 안트로픽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아마존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네요.
0: Yeah, so just comparing it to a recent agreement because Amazon also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the company and increase that as well on conditions.
1: 아마존은 저희가 지난주에 OpenAI 기사 다룰 때도 나왔었는데 OpenAI하고도 협업을 하는 모양이고
0: 그렇죠.
1: 이 Anthropic에도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I think they're playing both cards.
0: Yeah, exactly. They don't want to fall behind.
1: Maybe.
0: So just in case, hedging their bets, as you say.
1: Mm-hmm.
0: And a funding round, you'll hear that in a lot of economics news roundups, right?
1: 그쵸.
0: It's the stage or a period, like maybe a couple of weeks, where AI companies or any companies try and get investment in.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아마존이 앤트로픽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와 비슷하게 최근에 구글의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 결정이 뭘 보여주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growing scale 이 부분이에요.
0: 네. Yeah, exactly. The size of investments is just ramping up each time and it gets more and more shocking like from tens of millions, hundreds of millions
1: 맞아요.
0: To billions, tens of billions.
1: 그러니까 AI 펀딩 하는 이 자금 조달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 아마존도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뭐 $50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그걸 뭐 $200억 달러로 뭐 증액까지.

0: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글은 400억 달러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공이 하나 더 붙고 막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 배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작은 규모, 그 캡엑스가 증가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growing scale이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Similar to a recent agreement with Amazon, this deal highlights the growing scale of AI funding rounds. Yeah, they're often named like seed for the first one, and then series A, series B, and so on and so forth. Large tech entities are increasingly pouring vast sums into frontier labs to secure future computing resources and revenue.
0: Frontier Labs, 동그라미 치켜 이런 단어도 기사에서 듣고 이제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Frontier라는 건 정말 미개척지를 Frontier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가서 미리 개척을 하고 있는 최첨단 AI 연구소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OpenAI, Anthropic 얘기하는 거예요.
1: Yeah, they're on the cutting edge of that field, aren't they?
0: 그쵸.
1: And why are they doing this? To secure future computing resources and revenue. They want to use that AI for their own company's goals, right?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대 텍 기업들이 앤트로픽과 같은 첨단 그 AI 연구소 기업인 앤트로픽 같은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pour잖아요. 물처럼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cure future computing resources and revenue.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연산 자원과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1: Consequently, these partnerships reshape the digital landscape as firms race to put their stamp on the evolving field.
0: 디지털 어떤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것이다. 그 앞에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Reshape the digital landscape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Mm-hmm. 그 뒤에 stamp는 뭐예요?
1: Yeah, put your stamp on something means to leave your mark on it, to influence it in a noticeable way.
0: 그거 써놓으면 되겠네요. Leave their mark on the evolving field.
1: 네.
0: 본인의 어떤 표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거라고 봐야겠네요.
1: 그렇죠. Yeah, exactly. So you're showing that you're one of the leaders, basically.
0: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가 결국에 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이 급변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뭔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있는 와중에 전체적인 디지털 판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All right, one more time. Consequently, these partnerships reshape the digital landscape as firms race to put their stamp on the evolving field.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You can fill in the blanks on page 84.
2: Google invests $40 billion in Anthropic to lead AI expansion. Google recently confirmed a massive financial commitment to Anthropic, totaling up to $40 billion. An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precedes additional funding tied to specific performance goals throughout the upcoming years. This significant investment further strengthens a deep alliance between these two major players in the highly competitive technology industry. The startup plans to utilize these resources to expand its hardware capacity through collaborations with firms like Broadcom. Management intends to address the infrastructure pressures caused by the rocketing popularity of the Claude models. Such strategic moves allow the company to remain highly competitive against better-known rivals like OpenAI and Microsoft. Similar to a recent agreement with Amazon, this deal highlights the growing scale of AI funding rounds. Large tech entities are increasingly pouring vast sums into frontier labs to secure future computing resources and revenue. Consequently, these partnerships reshape the digital landscape as firms race to put their stamp on the evolving field.
0: Okay, well, I guess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body. Goodbye.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4: 영어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7: 우리 제임스 선생님도 손이 보니까 굉장히 고우신 편인데
4: 저요?
7: 평상시에 뭐 집안일 할 때라든가 정원도 yeah. 가꾸시잖아요.
4: Mm-hmm.
7: 그 장갑을 꼭 끼시는 편인가요?
4: Now, yes. It's an absolute yes.
7: What do you mean now? You didn't do that back in the day or in the
4: maybe
7: past?
4: Maybe about 10 years ago even. Mm-hmm. I remember when I was a lot younger, my mom used to tell me all the time, she used to nag and nag and nag, please wear rubber gloves when you do the dishes. Mm-hmm. I'm like, no, it's okay, mom. And I never listened to her. Mm-hmm. But now I make it a rule to wear gloves when I do the dishes or any work around the house.
7: Mm. You realize it makes a big difference.
4: Yeah, mm-hmm. my hands have started to age. Mm-hmm. So it's very important to protect your hands and then also always moisturize.
7: Mm.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도 이 손이 쉽게 좀 갈라지시는 편이래요.
4: 아, 피부가 네. 좀 건조하신가 봐요.
7: 그런 것 같아요.
4: Mm-hmm.
7: 그래서 막 반창고를 여러 개 붙여야 될 정도로
4: oh, no.
7: 아프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노동할 때는 꼭 고무장갑을 mm-hmm. 착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mm-hmm. 같아요. 그냥 mm-hmm. 설거지하고 그러면 손 쉽게 쉽게 거칠어지죠.
4: 맞아요.
7: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벌써 95세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이제 어렸을 때 많은 그 가사 노동을 하시면서 손이 이렇게 그 세월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옛날에는 고무장갑도 좀 귀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래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머니 세대 때는 이 고무장갑이 좀 이렇게 헐고 그러면 본드 발라서 이렇게
4: 네.
7: 고쳐서 쓰기도 하고 다 쓴 거는 이제 고무밴드로 활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셨다.
4: 네네.
7: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4: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y. 소개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고무장갑을 보며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는 리치유경 청취자님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8: Rubber gloves. Ever since college, my hands have been the part of my body I felt the least confident about. My skin cracks so easily that I often wear several white bandages on my fingers in the winter. My hands also get rough very quickly, so I always wear rubber gloves when I do housework. Sometimes I think about how much easier housework has become these days with things like rubber gloves and washing machines. My 96-year-old mother was the eldest daughter-in-law in a family with 9 siblings. She spent her whole life cooking for a large family and washing piles of laundry by hand. Her finger joints are bent and twisted, showing how hard she worked over the years. She used glue to fix holes in her rubber gloves, and when they were completely worn out, she cut them into strips

0: use them as rubber bands. She tied them around oil bottle caps or wrapped them around hangers to keep clothes from slipping off. Even now, I still learn from my mother's wisdom. She never wasted anything.
1: 그 옷걸이 끝에 이렇게 고무장갑을 좀 잘라서 붙여놓으면 옷이 덜 흘러내리는
2: 맞아요.
1: 그런 삶의 지혜도 어머니께서 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그 뉘앙스가 이제 잘 살아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손이 가장 자신 없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릴까요?
3: Ever since college, my hands have been the part of my body I've felt the least confident about.
1: Okay.
3: Yeah. So my hands have been the part of my body. 몸의 일부이잖아요. I have felt the least confident about. Confident 하면 자신감 있는 이라잖아요. 근데 least confident니까 가장 자신 없는 부위.
1: 맞아요. 이 긍정 부정을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형용사를 하나 두시고 앞에다가 most라면 가장 긍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least를 붙이면 부정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3: So, yeah, which part of your body are you most confident about?
1: 저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팔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나머지는 별론데 팔만 조금 예뻐졌어요. So, my arms are the part of my body that I feel the most confident about.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3: That's great.
1: 네. 그래서 이 least하고 most만 붙여서 형용사 이제 표현을 해보시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Ever since college?
3: Ever since college, my hands have been the part of my body I've felt the least confident about.
1: 자, 그 다음 문장. 손이 쉽게 갈라져서 겨울에는 손가락에 흰 반창고를 여러 개 붙일 때가 많습니다.
3: My skin cracks so easily that I often wear several white bandages on my fingers in the winter.
1: Okay. 손이 쉽게 갈라진다. 영어로 다시 한 번요.
3: My skin cracks so easily.
1: 여러분. 동사 들으셨나요? 동사가 crack이에요. 저는 이럴 때 영어 공부하는 그 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crack을 이럴 때 쓰는구나.
2: 그럼요.
1: 피부가 갈라진다는 걸 crack을 쓴다. 이거 아예 통한 게 할까요, 여러분? My skin cracks so easily 하면 피부가 쉽게 거칠어진다. 정말 유용하죠, 이거 쓰기. 자, 가겠습니다.
3: My skin cracks so easily.
1: 한번 더요.
3: My skin cracks so easily.
1: 대화문에는 chapped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그것도 피부가 트고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동안기 1번이었습니다. That I often wear several white bandages on my fingers in the winter. 겨울에는 흰 반창고를 손가락에 붙여야 될 때가 있다. 자, 또 손이 금세 거칠어지기도 해서 가사 노동을 할 때는 꼭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됩니다.
3: My hands also get rough very quickly, so I always wear rubber gloves when I do housework.
1: 조금 쉬운 버전이지만 My hands also get rough very quickly. Rough에 동그라미 칠게요. 아, 피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rough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되는군요.
2: 네, 거칠어진다.
1: 아, 그
2: very 이유로. quickly.
1: 그러니까 동사,
2: 쉽게?
1: 네, 동사는 crack을 기억하고
2: 네.
1: 형용사는 rough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Get rough, 그러면 거칠어진다. 같이 알아두세요. My hands also get rough very quickly. 자, 통환기 1번 문장과 의미가 상당히 흡사하니까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So I always
3: wear rubber gloves when I do housework.
1: 지금이야 고무장갑도 있고 세탁기도 있어서 가사 노동이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3: Sometimes I think about how much easier housework has become these days with things like rubber gloves and washing machines.
1: 그렇죠. How much easier housework has become 하면 집안일이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가 있기 때문에 with로 연결했어요. with 동그라미 치시고 with things like rubber gloves and washing machines. 자, 하지만 95세인 우리 어머니는 9남매의 가족의 큰 며느리이셨습니다.
3: My 95-year-old mother was the eldest daughter-in-law in a family with 9 siblings.
1: 저희가 그 영어로 옮기면서 95세라고 해주셨는데 96으로 잘못 옮겼네요. 네. 죄송합니다. 95로 바꿔주시고요. 우리 어머니 죄송해요. 자, My 95-year-old mother was the eldest daughter-in-law. 그죠? 며느리가 daughter-in-law인데 그중에 큰 며느리 해주셨으니까 eldest, 가장 손윗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0: In a family with 9 siblings, 9남매 중에. 자, 평생 많은 식구의 끼니를 챙기시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맨손으로 감당하셨습니다.
1: She spent her whole life cooking for a large family and washing piles of laundry by hand. She spent her whole life, 뭐 entire life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평생을 뭐뭐 했다. 평생을 뭐뭐 하면서 지냈다. spent가 들어갔죠. For a large family and washing piles of laundry by hand니까 laundry, 정말 쌓인 빨래, 산더미 같은 빨래를 다 손으로 하셨다.
0: 그렇죠. 그냥 손으로 했다는 의미로 by hand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 아무것도 안 끼고 맨손을 만약에 강조를 하려고 했다면 with her bare hands.
1: That's right.
0: B-A-R-E 같은 말을 앞에 붙여주셨어도 될 것 같아요. 네. So bare hands S 붙이면 이제 맨손으로가 되겠죠. 이것은 그냥 손으로의 의미로 by hand. 자, 그래서 어머니의 손가락 관절은 굽고 비틀어져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보여줍니다.
1: Her finger joints are bent and twisted, showing how hard she worked over the years.
0: 그렇죠. 손가락 관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joints죠. 관절 자체는 뭐 우리 무릎 관절은 knee joint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finger joint라고 하면 손가락 관절이죠. So her finger joints are bent and twisted. 굽고 비틀어져 있다. 그 부분 bent하고 twisted로 영어로 갔고요. 뭘 보여줬다? Showing how hard she worked over the years. 어머니는요, 고무장갑에 구멍이 나면 본드를 발라 때워서 계속 쓰시고 완전히 낡아서 못 쓰게 된 거는 길게 잘라서 고무 밴드로도 활용을 하셨습니다.
1: She used glue to fix holes in her rubber gloves. And when they were completely worn out, she cut them into strips and used them as rubber bands.
0: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구멍이 난 걸 메운다든가 이렇게 때울 때 fix 동사를 쓰면 되는군요. I can fix that hole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Sure.
0: 구멍 난 거 내가 그거 메워줄게.
1: Right. 아. 어쨌든 고치겠다는 거는.
0: 그러니까요.
1: Right? Fix 하면은 고치겠다.
0: 왠지 fix는 뭐 기계 고장 난 거 고칠 때 이럴 때만 쓸 것 같은데 구멍 메울 때도 쓴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She used glue to fix holes in her rubber gloves. And when they were completely worn out, 동그라미 치시고 worn out, 막 해지고 이렇게 다 낡아서 못 쓰게 되면 she cut them into strips, 이렇게 길게 잘라서 and use them as rubber bands. 기름병 입구를 묶거나 옷걸이에 감아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셨었죠.
1: She tied them around oil bottle caps or wrapped them around hangers to keep clothes from slipping off.
0: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마트 같은 데서 사면 예쁜 병이 들어있지만 예전엔 그 소주병 같은데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방앗간에서 팔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그 뚜껑처럼 이렇게 고무 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So she tied them around oil bottle caps or wrapped them around hangers 이게 옷걸이죠. To keep clothes from slipping off. Keep something from ing는 뭐뭐 하지 않게끔 만들다. Prevent, 예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keep clothes from slipping off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한다. Slip off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구동사죠. 흘러내리다. 물건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셨던 어머니의 지혜를 저는 오늘도 배운답니다.
1: Even now, I still learn from my mother's wisdom. She never wasted anything.
0: 그렇죠. 물건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she never wasted anything.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고무장갑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같이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Rubber gloves. Ever since college, my hands have been the part of my body I felt the least confident about. My skin cracks so easily that I often wear several white bandages on my fingers in the winter. My hands also get rough very quickly, so I always wear rubber gloves when I do housework. Sometimes I think about how much easier housework has become these days with things like rubber gloves and washing machines. My 96-year-old mother was the eldest daughter-in-law in a family with 9 siblings. She spent her whole life cooking for a large family and washing piles of laundry by hand. Her finger joints are bent and twisted, showing how hard she worked over the years. She used glue to fix holes in her rubber gloves, and when they were completely worn out, she cut them into strips and used them as rubber bands.

0: tied them around oil bottle caps or wrapped them around hangers to keep clothes from slipping off. Even now, I still learn from my mother's wisdom. She never wasted anything.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82페이지에 패턴 세 가지 볼게요. 평생을 뭐뭐 하며 보내다. 이 패턴입니다. 아주 유용해요. Spend one's whole life 다음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자, 본문 문장 먼저 한번 빈칸 채워보세요.
3: She spent her whole life cooking for a large family.
2: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을 일하며 보냈다.
3: I spent my whole life working at this company.
2: 예전에는 그 평생 직장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입사하면 뭐 퇴사 때까지 있는 그런 회사들. 자, 부모님은 나를 돌보느라 평생을 바치셨다.
3: My parents spent their whole lives looking after me.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낡은, 완전히 해져서 못 쓰게 된 할 때 completely worn out 갈게요.
3: When they were completely worn out, she used them as rubber bands.
2: 완전히 못 쓰게 될 때까지 나는 사용했다. 그 문장 가보겠습니다.
3: I used it until it was completely worn out.
2: 더 이상 못 쓸 때까지 쓴 거예요. 자, 이런 거 언제 주로 많이 쓰는지 worn out 예를 좀 몇 개 줘보세요. 일상생활에서.
3: I think mostly when you're talking about clothes. My jeans are all worn out.
2: 청바지 다 해졌다.
3: Right, my pants are all worn out.
2: 그렇지.
3: Hey, you should get new tires for your car. Your tires are all worn out.
2: 야, 타이어 이거 갈아야겠다.
3: Yeah.
2: 이거 잘못하면 터지겠다 이럴 때. Your tires are all worn out.
3: Right. 이렇게. Or maybe the heel of your shoes, they can also be worn out.
2: The heels of my shoes are completely worn out.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는다. Never waste anything.
3: My mother never wasted anything.
2: 난 요리할 때 그 무엇도 버리지 않는다.
3: I never waste anything when I cook.
2: 그는 무엇이든 알뜰하게 사용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3: He saved a lot of money by never wasting anything.
2: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Okay,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Do you wear rubber gloves when you do the dishes?
0: Of course. My skin gets chapped if I don't.
4: I just do it with my bare hands because gloves feel uncomfortable.
0: Your hands can really get damaged. You should wear them.
4: Do you recommend any kind in particular?
0: I think thinner ones fit your hands better than thick ones.
5: Do you wear rubber gloves when you do the dishes? And then she says, of course, 아유, 물론이지. My skin gets chapped if I don't.
2: 안 그러면 손이 갈라진다 혹은 피부가 좀 튼다라는 얘기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happed도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오늘 통한기 2번은 이 문장으로 갈게요. 갈게요.
3: My skin gets chapped.
2: My skin gets chapped. 그러면 피부가 갈라진다. 그 입술에 많이 써요. 입술에 저기 리코로스 같은 거 안 바르면 My lips get chapped easily 이런 식으로.
3: Right.
2: 자, okay?
5: 남자가 난 장갑을 끼면 답답해서 그냥 맨손으로 설거지한다.
3: I just do it with my bare hands because gloves feel uncomfortable.
2: 장갑이 좀 불편해서 맨손으로 한다. 아까 맨손 뭐였죠? Bare hands.
3: Your hands can really get damaged. You should wear them. 장갑을 꼭 껴야 해 라고 했더니 남자가 Do you recommend any kind in particular? 뭐 추천하는 뭐 특별한 거 있어? 라고 했더니 I think thinner ones fit your hands better than thick ones.
2: 두꺼운 거보다는 요즘에 얇은 거 이렇게 쓰는 경향이다. 요즘 뭐 주방에서도 그 얇은 장갑 끼고 이렇게 요리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셰프분들이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5: 아, 그리고 네. 고무장갑도 굉장히 얇은 걸로 나와요, 요즘.
2: 그렇죠. 옛날에 두꺼운 거 말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좋네요. 대화문도 잘 활용해 보시고. 자, 84페이지의 영작은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AI한테 한번 피드백을 사진 찍어서 그 페이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2번과 5번의 별표 추가 한번 해볼게요.
1: And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1: Bye-bye.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eela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earning expressions that have to do with medication,
1: right.
0: Prescription, the pharmacy, the drugstore. Mm-hmm. 해외여행 가서 이제 약이 필요할 때 쓰는 표현들, 뭐 약과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yesterday, our expression had a phrasal verb, and it was come down with.
0: Mm-hmm.
1: Today, we also have a phrasal verb, kick in.
0: Kick in.
1: When something kicks in, then it starts. It starts to have an effect.
0: Kick in이라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come down with 뭐뭐라는 표현을 또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kick in인데 kick은 발로 차다잖아요. 공을 네. kick 하다라고 하는데 kick in은 그러면 안으로 공을 차는 건가요? 약간 그것처럼 골 안에 공을 차서 들어가면은 goal이 되는 것처럼 약을 입안에 넣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약이 효과가 나타난다가 되는 거잖아요. Yeah. 네, 그래서 약 등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뭐 작용하다라고 할 때 kick 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So our expression today is mm-hmm.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내가 복용한 그 약이 finally, 드디어 kicked in,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인 거죠. 드디어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었는데 약을 먹고 계속 아프다가 이제 드디어 약 효과가 나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표현을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 만들어 볼게요. 차근차근. 자, 주어가 뭘까요? 내가 아니죠.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주어는 약이겠네요.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복용했던 바로 그 약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약은 the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 medicine. The medicine이 바로 주인공이 됩니다. The medicine. 자, 근데 the medicine이 물론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드디어라는 단어가 드디어 어떻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꾸며주는 말이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Finally, 마침내가 먼저 나오죠. The medicine finally. The medicine finally. 그 다음에 약효가 나타났다. Kicked in.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순은 아시겠죠? The medicine kicked in.

0: 이렇게 얘기하면 약효가 나타났어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효가 드디어 나타났다.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연습해볼까요?
1: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1: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이라는 표현을 파헤쳐봤고요. 이제는 패턴을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We're going to change the medicine to something else. So, 뭐뭐 finally kicked in.
0: 뭐뭐 finally kicked in. 그럼 이제 the medicine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까는 약효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작용하기 시작한 거니까. 대신 다른 것들을 넣을 건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약효가 아니면 뭘까요?
1: Well, it's kind of hard to think of examples, but let's start with one that's similar to medicine.
0: Okay.
1: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0: Ah, anesthesia.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약간 신데렐라 언니 이름? 조금.
1: Anastasia. Anesthesia.
0: 네. 비슷하죠. Anesthesia는 근데 마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anesthesia라고 하면 마취가 드디어 되기 시작했어요. 왜 마취약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드디어 마취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는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약 말고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Ah, you could say,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0: 아,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My confidence, 나의 자신감. 자신감이 너무 없었는데, 나 내일 PT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드디어 PT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 나 다 외웠잖아. Zach, 나 잘할 수 있겠죠?
1: 잘할 수 있어요.
0: 잭이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주니까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내 자신감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As a teacher, it's great to see your students' confidence finally kick in.
0: 맞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confidence가 이렇게 kick in 하는 거를 보는 게 너무너무 좋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it about machines, like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0: 아, 아니, on 버튼을 계속 눌렀는데 얘가 안 되는 거야. 뭐지? 왜 안 되지? 근데 갑자기 디디디디디디디 그게 되는 거예요.
1: Or in large buildings, maybe there's a thermostat, and so it's not on, and then it gets hot enough, and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0: 그쵸, 큰... 빌딩 같은 데는 약간 이게 중앙 공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틀어지는 경우 그럴 때 드디어 에어컨이 돌아가기 시작하네. 이럴 때도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너무 피곤한데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안 돼요. 더 마셔봐야 되겠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드디어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중도 되고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Great, 좋아요. Now let's get to work.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0: 네, 부장님.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1: Or it's 10 p.m.
0: 네.
1: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Oh, no.
0: 그럼 이제 잠을 못 자는 거네요. 어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what time do you drink coffee?
1: I should not have coffee after 3 p.m.
0: 3시에 커피를 마시면 그러면

0: What time does caffeine kick in?
1: Then I will just not be able to sleep until too late.
0: You know? 아, 진짜요? Yeah. 아, 3시에 마시면.
1: Because I don't drink caffeine much these days, 아, it has a stronger effect.
0: 그렇군요. 네. 저는 요즘 카페인 잘 안 마시거든요. 커피 잘 안 마시고.
1: 그래요?
0: 그런데 밤 11시에 마셔도 11시 5분에 잘 수 있어요. 네.
1: 저도 원래 그랬어요.
0: 그래서 caffeine, 안 그래요. caffeine does not kick in. 네, 저는 효과가 아예 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약효과, 뭐 마취약, 자신감, 에어컨, 뭐 기계류, 그 카페인까지 해봤어요.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1: You could say,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0: 아, appetite, 식욕.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먹기 싫고.
1: 네.
0: 아, 진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식욕이 드디어 돌기 시작했어요. 나의 식욕이기 때문에 my appetite라고 합니다. Appetite가 이제 식욕이라는 표현이죠.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1: And here's one you could say that's more abstract. Maybe someone has their head in the clouds. Oh, everything's going to be amazing and I'm going to start my new business with $1 and I'm going to make $5 million and then it doesn't work the way they thought. Reality finally kicked in.
0: 굉장히 좋은 표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Head in the clouds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머리가 구름 안에 있다? 현실을 못 보고 약간 붕 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달러로 나는 비즈니스 시작해서 내가 성공시킬 거야. 약간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들. 현실을 못 보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현실과 맞닿았을 때 이랬구나 현실이. 그랬을 때 현실감이 드디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Reality finally kicked in.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할 때도 그쵸?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아니면 진짜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아, 안 되겠구나. Reality finally kicked in.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예문을 만들기가 어려운 패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왔던 표현들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 주옥 같은 표현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1: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0: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1: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0: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1: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0: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1: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0: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1: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0: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1: Reality finally kicked in.
0: Reality finally kicked in.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3: 훨씬 나아요.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0: 아, 이제 약 효과가 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근데 아까는 엄청 아파 보였나 봐요. 자, 그럴 때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까라는 표현부터 알아야 될 텐데 아까? 아까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는요. 아까라는 표현은 더 일찍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더 일찍. 엄청 아파 보였다. 아파 보였다. 일단 look가 들어갈 것 같고요. sick라는 표현도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1: Everybody knows that one, right?
0: 근데 지금은?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1: 아하.
0: 아하. 요거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영어 표현 아시죠?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자, 회의는

0: 영어로 meeting이라고 하죠. 자, 그럼 회의를 하다는 have를 씁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영어 표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는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2: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3: You looked so sick earlier.
0: 그쵸? You looked so sick earlier 라고 했어요. 자, 일단 look sick 이라는 표현이 아파 보이다 라는 뜻이죠. You looked ed 붙여서 과거 형태로 sick 이라고 하면 당신은 아파 보였어요 라는 뜻인데 엄청 아파 보인 거니까 you looked so sick so를 붙여줬네요. 아까라는 표현은 earlier라는 표현, 일찍이, 더 일찍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earlier를 쓴다는 거 요거 좀 신선하네요, 그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1: Are you okay now?
3: Are you okay now?
0: 그쵸,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뒤에 now만 붙여줬네요, 그쵸? Are you okay now?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료가 훨씬 나아요. 약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2: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3: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네, 훨씬 나아요 라고 할 때는 much better 라고 했죠. I feel better. 요거를 그냥 줄여서 그냥 better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훨씬 낫다라고 할 때는 much 앞에 붙어서 much bet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I feel much better. I feel까지 붙여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여서 일부러 그냥 생략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문장이죠.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2: I can have the meeting now.
3: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네, 회의를 하다는 have a meeting입니다. 근데 원래 하려던 그 미팅을 이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have the meeting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I can have the meeting이라고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now로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둘 다 now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I can have the meeting now. 자,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2: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발음을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3: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kick. 진 여기 연음되는 거죠. 그래서 쌍디귿 발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이렇게 딱 연습해 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appy Wednesday everyone. This is Juch.
1: 네. Scorching hot라는 말도 있고요. 아주 덥다고 할 때.
2: We're 그죠? talking about heat and humidity 네. and how hot it is this summer.
1: Right. 선생님 되게 잘 쓰신 말이 muggy weather라는 말씀 주셨죠.
2: Muggy 하면 it's hot and sticky. That's stickiness that's really bad. Muggy.
1: Muggy. 네, M-U-G-G-Y, muggy right.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뭔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2: so
1: 날씨.
2: So many words and expressions.
1: 네, 그렇죠. 자, 오늘도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바로 몇 년 전에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폭우가 있어서 곳곳에서 막 이제 뭐 사고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Yeah. 올해만큼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매년 그렇죠, 뭐. 자, 폭우를 맞아서 갑자기 거리에서 수위가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단 몇 분 만에 어디까지나 물이 차올랐더라라는 말을 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2: That's right.
1: 네.
2: 갑작스러운 폭우라는 표현이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Sudden downpour.
1: Sudden downpour.
2: Downpour of rain인데 딱 downpour만 해도 다 이해하죠.
1: 네.
2: Oh, sudden downpour.
1: Sudden downpour.
2: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서 it's like almost flooding.
1: 우리나라에서 yeah. 표현할 적에 언론에서 특히나 게릴라성 폭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게릴라같이.
2: 게릴라같이.
1: It hits you, like strikes you. Like,
2: 갑작스럽게.
1: Out of nowhere. Yeah.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다라고 할 적에. 그럴 적에 flash flood라는 표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2: Floods, that's right. 네. Flash가 그냥 번개처럼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1: 네.
2: So flash floods is the same context.
1: 아, 그렇군요. Yeah. 근데 이제 그걸 좀 일반적으로 말할 적이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 말 그대로 sudden downpour라는 말을 right. 오늘 이제 함께 들어보시게 됩니다.
2: Mm-hmm.
1: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죠. "내가 말이야, 한 번은 서울에서 태풍을 맞아서 꼼짝 못한 적이 있었어. 진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거든."
2: 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 거야?
1: 어, 단 몇 분 안에 거리들이 그냥 발목까지 물이 찼어.
2: 와, 그렇게 빨리?
1: 어, 그리고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막 뭐 물이 새고 있더라고.
2: 세상에.
1: 네. 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엊그제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It happens.
2: It actually happens every couple of years, I think.
1: 어, 네.
2: Especially in this country.
1: 네.
2: So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there is a sudden downpour.
1: Sudden downpour. 그 갑작스러운 폭우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갑작스러우니까 어떤 그 채비도 다 하지 못한 채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2: That's right, that's
1: 바로
2: right.
1: 이런 말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서울에서 태풍을 맞아 꼼짝도 못한 적이 있었어.
2: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1: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네, 자, 우리말로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해서 once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에서는 once가 앞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once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2: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0: 뭐, or I, you can say I got caught once in a storm. 해도 되고요.
1: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once라고 하는 건 한 번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단어가 once I got caught in a storm 이렇게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문장 뒤에 올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동사 뒤에 I got caught in a storm 동사구가 되겠죠. I got caught in a storm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0: Sure.
1: I got caught once in a storm.
0: Once in a storm.
1: 네, 자 중요한 거 get caught in 뭐뭐를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0: Right.
1: 네.
0: When you get caught, you're basically stuck. 갑자기 닥치니까 you're caught in the middle,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You're confused.
1: 그렇죠.
0: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1: 이때 caught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단어는 caught로 쓰고 잘 아시는 탁 붙잡는다라는 뜻의 단어 catch의 과거 right.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0: 잡힌 거죠?
1: 그렇죠.
0: Yeah.
1: 내가 잡힌 거예요. So I got caught.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나 붙들렸어, 잡혔어 라는 주로 he got caught 뭐 in the mall 하면은 그 몰에서 그가 뭐 범인이 잡혔어.
0: That's right.
1: 뭐 이렇게 말할 적에도 get caught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긴 해요.
1: 네.
0: The robber was caught stealing something.
1: 그렇죠.
0: Right?
1: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잡혔다라고 할 때 get caught 혹은 was caught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got caught 여기서는 I got caught in 뭐뭐라고 해서 아주 불편한 상황.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뭐 태풍 치고 이러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나 어떤 in a problem 문제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발생한 거라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없이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이럴
0: right.
1: 때 쓰인다는 거죠.
0: I got caught in a storm.
1: I got caught in a storm. 혹은 caught in rain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0: Caught in a rain.
1: Caught in a rain인가요?
0: I got caught in rain 하면 조금 어색한데.
1: I caught in rain.
0: I got caught in a rainstorm, maybe.
1: 아, 그러니까 rain 정도는 yeah. 그렇게 대단한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0: 그치,
1: 거네.
0: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비가 내리면 되게 it's romantic.
1: 근데 But,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0: 아.
1: 길 걷다가 비가 내리니까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0: Right.
1: Caught in rain.
0: I think you can just say caught in rain in that situation, right?
1: 그럴 수 있는 거예요.
0: Yeah, generally, oh, I got caught in rain.
1: I got caught in rain. Yeah. 근데 여기서도 get caught in traffic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0: Caught
1: I got caught in traffic.
0: Right.
1: I got caught in a crowd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0: In a crowd.
1: 네,
0: yeah.
1: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0: Right.
1: I got caught in a crowd.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이 right. 있어서 get caught in 다음은 traffic, a storm, a crowd, the rain, 혹은 right. the middle of a fight.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fight.
0: That's right. 근데 rain하고 storm은 확실히 다른 거 꼭 기억하세요.
1: 네.
0: rain은 그냥 비고
1: 네.
0: storm 폭풍이죠.
1: 아 네. 그렇죠. 그냥 뭐 태풍 치고
0: Dangerous.
1: 폭풍우.
0: Yeah.
1: 그래서 여기서도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아시겠죠? 그러니까 yeah. 꼼짝없이 그 폭풍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0: It came out of nowhere.
1: It came out of nowhere.
0: Like, I didn't see it coming. It came out of nowhere.
1: I didn't see it coming. 그것도 정말 좋은 표현이죠. 내가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I didn't see it coming. 이렇게도 말하고 미처 예견 못했다. 여기서도 it came, 그 일이 벌어졌다, 발생했다. It came out of nowhere. 어디선가인지도 모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So it came out of nowhere 하면은 아주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나타났다는 말이 됩니다.
0: Anytime something like happens quickly, suddenly, you can say I didn't see it coming. It came out of nowhere.
1: It came out of nowhere.
0: Yeah.
1: 그때 기억나세요?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내가 그 큰일 날 뻔했다. 바로 지난달에 했던 것 같은데
0: 아,
1: A bike came out of nowhere.
0: Yeah.
1: 어, 그래가지고 I almost got hit. 뭐 이런 말을 했던
0: That's
1: 기억이
0: right.
1: 납니다.
0: That's right. I remember you. Yeah. So it was a very dangerous,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
1: 맞습니다.
0: Yeah.
1: So came out of nowhere. 어디선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할 때 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뭐 그런 얘기야?
0: Like a sudden downpour?
1: Like a sudden downpour? 네, 그러니까 게릴라성 폭우 같은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ownpour, P-O-U-R를 뒤에 붙이게 되면 이렇게 폭우가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팍 쏟아져 내리는 걸 말하게 되잖아요.
0: Yeah. You can generally say when it's raining a lot, you say, oh, it's pouring.
1: It's pouring.
0: It's pouring.
1: 그렇죠.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쏟아지는.

0: 내린다라고 할 때 it's yeah. pouring 이렇게 말하죠.
1: 그 pour이죠. 네. downpour.
0: downpour. Mm-hmm. 그렇습니다. Like a sudden downpour.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 말하는 거야. Like a sudden downpour.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It came out of nowhere.
3: Like a sudden downpour?
0: Like a sudden downpour. 자, sudden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 분처럼 sudden 이렇게도 말하죠.
1: Sudden.
0: Sudden.
1: Sudden.
0: Sudden downpour.
1: Sudden.
0: 네. 자, 그러면서 오, 맞아. 단 몇 분 만에 혹은 몇 분 안에 거리들이 발목까지 물이 찼어.
1: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0: 네, within minute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 안에, 즉 몇 분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within minutes라고 하거든요.
1: Yeah, within minutes.
0: Within minutes. 그러니까 정말 금방이라는 얘기죠. Within right. minutes. 그러면서 거리들이 the streets were flooded. 그러니까 물이 차올랐다. Were flooded. 얼마만큼? Ankle deep. 발목까지 깊이가 되게끔 이란 말이네요.
1: So within minutes, within just a couple of minutes, mm-hmm. the streets were flooded. Flood 하면 이제 홍수를 flood라고 표현하는데
0: 네.
1: if there's so much rain, we can just say, oh, it's flooded. My room is flooded. The pipe burst or something. So the streets had so much water, flooded 어디까지? Ankle deep.
0: 아, 그러니까 yeah. flood라는 말이 물론 이제 홍수라는 뜻의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뭐 right. was flooded with 뭐뭐. 예를 들어서 the studio was flooded with so many people.
1: 뭐, That's right.
0: 그렇죠. Yeah. 스튜디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막 차고 넘쳤다. 라고 말할 때 그 좋은 뜻이 좋은 일이겠지만 물론
1: it's neutral. It can be good, but we often use it in a bad way. In a negative situation.
0: 그러면은 I was flooded with good news. 너무나 right. 좋은 소식들로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많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와서 버거울 정도였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1: My inbox is flooded right. with emails, right?
0: Spam mail.
1: Spam mails.
0: 하면은 보통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right. 거죠.
1: So it can be good and bad.
0: 아, yeah. 그러니까 뭐뭐 is flooded 혹은 뭐뭐 was flooded with 뭐뭐 하면은 뭐뭐로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많이 right. 왔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the streets were flooded. 정말 말 그대로 물이 차 넘쳤는데 거리들이 말이죠. 얼마만큼이냐 하면 ankle deep. 라고 해요.
1: Ankle deep.
0: Ankle deep.
1: 발목까지 물이 찬 거죠?
0: 네.
1: Ankle deep.
0: Ankle deep. 그러니까 ankle, A-N-K-L-E. Ankle. 이 단어 참 오랜만에 쓰는데요. Ankle, 발목인데 그만큼 깊었다. Ankle deep.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Ankle deep.
0: Ankle deep. 그래서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그렇군요. 그 말을 듣고 와 그렇게나 빨리?
1: Wow, that fast?
0: Wow, that fast?
1: In just minutes?
0: 그렇습니다. 자, 정말 몇 분도 채 안 돼서 within just minutes, that fast? 그렇게나 빨리? 라고 묻네요. Mm-hmm.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3: Wow, that fast?
0: Wow, that fast? 자, 그랬더니 그렇다니까? 그리고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물이 새고 있더라고.
1: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네, and the subway entrances. 자, 지하철 입구들, 입구 number one, 입구 number two 막 많잖아요. The subway entrances were, 자, 어땠냐 하면은 이미 already letting water in,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있더라. 즉, 물이 안으로 막 새고 있다고 합니다.
1: It was already flooding.
0: 그렇죠.
1: You can say here as well.
0: 네, yeah.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할 때 leaking을 써도 돼요, 선생님?
1: Leaking은, leak 하면 이제 뭔가 물이 갇혀진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leak고요.
0: 네.
1: Like, 원래 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subway you're not supposed to have water in there but when rain rushes in we say flooding or water letting in.
0: 그렇죠. Water letting in. 물이 안으로 그냥 막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1: 그쵸,
0: 거군요.
1: 맞아요. 네.
0: 네. 여기서도 물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는데 아유 참나. 네. 어쩌다 보니까 지하철 여관으로 막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보죠.
2: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0: Water in.
1: Already letting water in. 이렇게 이미 벌써 물이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갑자기 홍수가 발생했을 때 혹은 폭풍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대화 전체 들어보세요.
2: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It came out of nowhere.
3: Like a sudden downpour?
2: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3: Wow, that fast?
2: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보시죠.
4: Let's go.
1: 한 번은 서울에서 태풍을 맞아 꼼짝도 못한 적이 있었어.
5: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4: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1: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
5: It came out of nowhere.
4: It came out of nowhere.
1: 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 거란 거지.
5: Like a sudden downpour?
4: Like a sudden downpour?
1: 단 몇 분 안에 거리들이 발목까지 물이 찼어.
5: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4: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1: 야, 그렇게나 빨리? Wow, that fast?
4: Wow, that fast?
1: 오, 그리고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물이 새고 있더라고.
5: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4: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1: 여기까지입니다.
4: Good job, everyone.
1: 네, 물론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발생했던 것을 경험하셨다면 이렇게 영어로 풀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That's right.
1: 네, 그 ankle deep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4: Sure.
1: 아까도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라고 했는데 이 ankle deep를 그야말로 무슨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왔는데 눈이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왔다. 라고 한다면 the snow was ankle deep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4: The snow fell. Yeah, the snow actually piled up.
1: 그렇죠, 그렇죠.
4: Snow piled ankle deep.
1: 네, 네.
4: Or filled up ankle deep or something along those lines.
1: 맞습니다. Yeah. 그 이미 내린 눈이 보니까 얼마만큼 눈이 많이 왔냐면 발목 높이까지 왔더라. 라고 할 적에 the snow was ankle deep
4: yeah,
1: or the snow
4: fine.
1: piled ankle deep. 그러면 이렇게 쌓아 올려진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군요.
4: It snowed ankle deep.
1: Snowed ankle deep.
4: 해도 되고요.
1: 그것도 좋다. Yeah. 그러면 발목 깊이, 높이까지 눈이 왔다.
4: 눈 내렸다.
1: Snowed, 눈 내렸다.
4: Sure.
1: Snowed ankle deep. 선생님,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눈이 내렸다.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말할 때 rain is falling 이런 말 하잖아요.
4: Yeah, rain is falling, snow
1: 그렇죠?
4: is falling.
1: Snow is falling.
4: Right.
1: Snow is coming, rain is com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4: Coming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1: 네.
4: 이해는 하겠는데
1: 네네네.
4: we always say falling because it's falling from the sky.
1: 그렇죠. Raindrops yeah. are falling on my head라는 노래가
4: That's a good
1: 있잖아요.
4: Song. That's right.
1: 비만 왔다면 우리 모닝 스페셜에서 항상 틀어주시는 노래.
4: Falling on my
1: 네.
4: head.
1: 그 노래 정말 좋아요. 그 빗방울이 내 머릿속에 머리 위에 떨어지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 노래였다고
4: 그런
1: 기억합니다.
4: 노래였군요.
1: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비님이 오신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경우도 있거든요.
4: Oh, I love that.
1: 네. 자, 여기서는 came out of nowhere라는 말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했다. 네, 등등
4: right.
1: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직접 말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4: Great.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g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bscond. 뜻은 무단 이탈하다, 도주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giraffe who absconded from a private game ranch and effectively went missing for nearly 2 weeks has been found safe just a few kilometers away from the homestead. 여기서 abscond라는 표현은 몰래 빠져나가거나

0: 종적을 감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1: He absconded from the camp at night.
0: 그는 밤에 캠프에서 무단히 탈했습니다. 뉴스에서 abscond from custody, abscond with fund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0: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속도 안 부대끼고 맛도 깊어.
1: Yeah.
0: 오, 뭐라고 하면 좋을지. There's two parts to this. Mm-hmm. You can put them together. You can say them separately. Whatever you want to do. There's no right or wrong answer.
1: No. Yeah.
0: But we will check your grammar a little bit. And then we'll let you know if it sounds natural or not. Mm-hmm. And we'll give you our suggestions as well.
1: Yeah, but I feel like food-related expressions are hard. They're very difficult.
0: They're not easy, but you can be really creative with food-related expressions because it's quite subjective, isn't it?
1: Mm-hmm.
0: 그래요. 자, 굉장히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1: Yes.
0: 네, 수도권에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땠는지 I think it's sort of like the not the direct effect but indirect effect of the typhoon Barvi that we had and there's so much rain in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last night but let us know what the weather's like in your area and if it's still raining or not right now outside our Goyang studio it's not raining
1: but
0: it's scattering a little bit it's not pouring it's raining a little bit
1: it's wet, humid. But I did notice it's a little slightly cooler maybe than it's been.
0: Yes, indeed. 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자, 무모한 문장, 날씨, 또 여러분의 질문과 신청곡 모두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The government has sharply raised Korea's 2026 real GDP growth forecast to 3% from the previous 2%, while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is projected to reach a 30-year high of 12.3%.
0: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명목 GDP 증가율을 뜻하는 경상 성장률도 30년 만에 최고치인 12.3%로 전망했습니다.
1: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installed the world's largest cylindrical computed tomography device used to non-invasively inspect and map the internal structures of large statues and other artifacts.
0: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수준의 원통형 컴퓨터 단층 촬영 CT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치는 큰 조각상 및 기타 유물의 내부 구조를 파손 없이 검사하고 지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1: An extraordinary record-breaking heat wave across Europe and North America has caused over 10,000 excess deaths in a single week, expanding massive atmospheric heat domes and triggering the UK's longest sustained temperature crisis in 50 years.
0: 유럽과 북미 전역에 걸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단 한 주 만에 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대규모 열돔이 확장되고 영국에서는 1976년 이후 고온 기록이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Economists are warning that a super El Nino weather cycle this year could cause a severe shock to global food prices lasting into 2028, fueling heat waves, flooding, and stormier weather.
0: 경제학자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이 폭염과 홍수를 촉발하고 폭풍을 더 자주 일으켜 전 세계 식량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2028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A pet goat in the U.S. state of Colorado has become an online sensation after safely guiding firefighters through treacherous steep paths at a wildfire site, inspiring a charity t-shirt line to benefit the local fire department foundation.
0: 미국 콜로라도주의 산불 현장에서 지역 주민이 키우는 염소 한 마리가 소방관들이 위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장서 안내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소방서 재단을 돕기 위해 이 염소의 얼굴이 담긴 자선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I had some trouble reading at the start there, but let's see.
2: Yeah, because we always say CT.
1: CT, yeah. And I think I said another word momentarily wrong, but I fixed myself, and I hope I don't make that same mistake.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today's headlines one by one. Let's take it from the top. This is headline number one.
2: The government has sharply raised Korea's 2026 real GDP growth forecast to 3% from the previous 2%, while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is projected to reach a 30-year high of 12.3%.
0: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명목 GDP 증가율을 뜻하는 경상 성장률도 30년 만에 최고치인 12.3%로 전망했습니다. Tell us more.
2: Right, so the government has raised its 2026 economic growth forecast to 3%. They're citing strong domestic, this wa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m-hmm. And they said that the adjustment to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rate, it's reflecting, of course, the big semiconductor export boom due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driven boom that we've been seeing lately. And the nominal growth rate, which does not account for inflation, is projected to reach a 30-year high of 12.3%. So building o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says that it is intending to raise the nation's potential growth rate to 3% by 2030 from its current level of less than 2%. And it said that it will accelerate its three recently announced quote-unquote mega projects, which include semiconductors and AI, and designate new initiatives related to rechargeable batteries and sensors as part of its strategy to achieve a super innovation economy.
0: 지금 이제 second half에 접어들면서 전망 경제 전망치가 나온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3% 경제 성장률을 기대한다, 예상한다, 또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 이제 the first half 때는 2%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었거든요. Yeah. 그러니까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경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1: This projection is higher than other agencies as well.
2: Right.
0: 다른 데서 내다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또 나라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발표도 어제 있었고요.
2: Yep.
0: 실질 GDP 그다음에 이제 명목 GDP
2: right.
0: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질은 영어로 그냥 real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 용어로 real GDP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를 감안한 국내 총생산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명목 GDP라고 해서 영어로는 nominal GDP. 근데 이거는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2: right.
0: 국내 총생산이 되겠죠.
2: Yeah, it's basically the total value yeah. of everything that a country produces.
0: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something moving sharply.
2: Mm-hmm. When something moves sharply, it's used, this is an adverb that's used to describe actions. It can be movements or conditions that are very sudden, severe, or clearly defined. So when we say that they raise something sharply, that means the figure has gone up by a large amount,
0: yeah.
2: a significant amount.
0: Because to go up from 2 to 3 is a very big jump.
2: Yeah.
0: So they said they raised the projection. 전망치를 올렸다. 어떻게? 대폭.
2: Mm-hmm.
0: Sharply. 그래서 급격히, 아주 많이 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고요.
2: Right. And in the same way, you can say that someone made a sharp turn. And that means that's it's a rapid sort of a sudden turn. And someone can also talk sharply to you.
0: Okay.
2: And that would be someone talking in a very mean sort of way.
0: Sharply는 부사입니다. 네, sharp 하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What about a 30-year high?
2: Yeah, a 30-year high. So this would be like a statistical, excuse me, benchmark, and it kind of represents the highest point or a price or a rate, a specific metric. And they're saying that it has reached that highest point in 3 decades.
0: 30년 만에 최고치다. 이 최고치. 바로 하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로 우리가 하이를 말하면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날씨에서 제일 많이 쓰죠. 오늘의 최고 기온은 뭐 최저 기온은 할 때 Today's highs will range between X and Y and today's lows will range between whatev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has sharply raised Korea's 2026 real GDP growth forecast to 3% from the previous 2%, while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is projected to reach a 30-year high of 12.3%.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2: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installed the world's largest cylindrical computed tomography device used to non-invasively inspect and map the internal structures of large statues and other artifacts.
0: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수준의 원통형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치는 큰 조각상 및 기타 유물의 내부 구조를 파손 없이 검사하고 지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Tell us more.
2: Yeah, so how big is this large cylindrical CT scanner? They're saying that it can inspect objects up to 1.1 meters in diameter and 3 meters long. So it's really big. And it was created it can create detailed 3D images of their internal structures. And museum officials say that it will allow more precise analysis of everything from ancient ornaments to large wooden statues and fragile excavated relics. And it is the first cylindrical CT scanner of its kind in the nation. And it was previously used at Tokyo National Museum.
0: Mm-hmm. What's a diameter?
2: The diameter is, in a circle, when you go from one end to the other, that would be the distance between, I guess, one point in a circle to another point.
0: Right. And if you go from one end to the middle, you call that the radius.
2: Yes. Mm. Oh, my goodness. Technical math. It's like high school.
0: 다 아시잖아요. 자,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최대 규모의 CT 기기가, 원통형 CT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대형 목조,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고대 유물들을 들여다보는데 사용이 될 것인데요. 그 크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1.1 meters, 1.1 meter in diameter라고 했습니다. 지름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지름이 몇 미터다라고 할 때 먼저 그 치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in diameter
2: yeah.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Because I mean, if you've had a CT scan before, yeah. you go into a cylindrical-looking machine.
0: It looks exactly like the ones that we're used to going into.
2: Right, so they would probably place it and then it would go into 맞아요. this cylindrical, it kind of looks like a cave.
0: 그렇죠. 네, 실린더처럼 생겨서 cylindrical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it's 3 meters in length. 그래서 길이는 3m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 그다음에 in 하고 lengt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ometimes in English we say CT or just CAT scan.
2: Yeah.
0: That's just sort of the shortened way of saying it. CT yeah. scan, CAT scan. All right, what about non-invasively looking into something?
2: Yeah, we use this a lot in medicine. So yep. when you get a non-invasive treatment, that means that you are getting a procedure that doesn't require cutting anything or maybe physically inserting anything into your body. Maybe x-rays, MRIs, ultrasounds, these are all non-invasive ways to see what's wrong with you.
0: Yep.
2: In this case, it's the same. It means that they're inspecting what's inside these artifacts without damaging it or cutting into it or drilling into it.
0: Non-invasive. 두 개의 파트가 있는 표현인데요. Invasive라는 것은 침습을 한다라는 뜻이 원래는 있습니다.
2: Like invading.
0: Invading, 뭐 yeah. 침범을 하다처럼. Yeah. 그런데 이제 non-invasive 라고 의학계에서 얘기할 때는요. 어디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어디를 찌르지 않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CT 스캔을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뭐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뭐 열어 가지고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2: They're not gonna tear it apart.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 CT 스캔 기기 안에다가 넣어서 보는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
2: To keep 그러면, everything intact.
0: Exactly. Yeah. 그래서 non-invasively they're going to inspect the inside of these artifacts and they're going to map the structures and map is used as a verb here.
2: Yeah.
0: 그래서 이제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안에 내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컴퓨터가. And what is an artifact?
2: An artifact. So it's basically any object that's been made, modified, or is used by humans. And it usually refers to ancient cultural or historical objects.
0: 네. 아티팩트가 바로 유물이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installed the world's largest cylindrical computed tomography device used to non-invasively inspect and map the internal structures of large statues and other artifacts.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two headlines. Let's take a break. 최치영 님이요. 여기 하남입니다. 네, 간밤에 폭우가 와... 소리에 잠이 깨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2: 하셨습니다. Yeah, it was quite loud.
0: 네,
2: yes.
0: 그래요. 경기도 뭐 다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은미님, 여기 수원이고요. 어제 바람 불고 하늘이 구멍 난 듯 퍼붓더니 오늘 아침은 좀 잠잠해졌네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출근하고 움직이는 아침 모두들 힘내시길요 하셨습니다.
2: And be safe on the roads.
0: 네. 5231님 인천은 지금 비 와요. 출근했는데 끈적끈적합니다. 퇴근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비가 아마 많이는 안 오지 싶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경기도랑. 근데 비가 오기는 옵니다. 그렇죠? 박재형님 Good morning.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모스와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2: Yeah, it truly feels like rainy season.
0: 자, 우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Omi with Cheerleader.

0: I Follow Rivers, Tiesto featuring Oaks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표현 다섯 개를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한번 자가 체크해 보세요. First one is sharply.
1: Sharply, so it's an adverb that's used to describe actions, movements, or conditions that are sudden, severe, or clearly defined.
0: 네, 급격히, 대폭. 자, 그러면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1: Temperatures fell sharply overnight, freezing the ground.
0: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다 얼 정도였다. 여기서 이제 뚝 떨어졌다를 영어로는 Temperatures fell sharp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What about the next one? Non-invasively.
1: Non-invasively. So this means in our article, it meant that it was inspect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some sort of artifact without damaging it or cutting into it or drilling into it. And it's usually used in medicine when we talk about medical treatments or procedures that do not require cutting the skin or physically inserting any instruments into the skin.
0: 그렇죠. 그 어떤 비수술적인
1: yeah.
0: 절개나 이런 거 없이 진행되는 무언가 의학적인 procedure가 있을 때 non-invasiv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헤드라인에서는 CT 스캐너를 가지고 유물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전혀 건드릴 필요 없이
1: mm-hmm.
0: 그런 의미였죠. non-invasively.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team non-invasively analyzed the chemical layers of the oil painting using special tools.
0: 맞아요. 미술에서도 이렇게 mm-hmm. yeah. 요즘에 현대 과학이 이용이 되죠. 선생님의 예문이 딱 그거네요. 그래서 특수 기구들,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그림의 각각의 레이어들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스캐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Extraordinary.
1: Extraordinary. So this means going far beyond what is usual, regular, or customary. So it's used to describe things, people, or events that stand out from the norm.
0: 아주 이례적이다, 아주 뭐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She showed an extraordinary talent for physics at a very young age.
0: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물리학에 대한 특출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재능, extraordinary talent. 자, 네 번째 표현은 lasting into 언제?
1: So this means that something will continue to exist or endure or persist until a given time.
0: 언제까지 이어지는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Forecasters predict a severe heat wave lasting into late September.
0: 기상학자들은 9월 말까지 이어질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중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솔직히 스마트폰 게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새로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엔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서관이 산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어요. 제가 책이랑 1도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달라요. 여기선 책 볼 때 과자랑 간식 먹어도 되고요. 마법도 들어도 안 혼나요. 책에 낙서도 해요. 장난치는 낙서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낀 점 그런 낙서요. 책 빌려갈 땐 그냥 가져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런 거 안 적어요. 이 도서관 만든 문제력 박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직함은 서로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책이랑 친구가 되는 곳, 여기는 깊은 산속 전희마을 도서관입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